0: 앞에 종사하면서 공고한 임상 경험을 쌓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증,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76번째 시간입니다.

0: 세천과 도철추는 말없이 걸었다. 얼마 가지 않아 침통한 얼굴로 모여선 사람들과 마주치었다. 주울레와 주독도 그 속에 묵묵히 서 있었다. 그들 앞에 작은 눈 무더기가 보이었다. 금방 만든 무덤이 틀림이 없었다. 또 한 사람이 갔나 보군. 재창이 나직히 말했다. 그때 산 꼭대기에서 흥분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1: 동지들, 산 꼭대기 다 왔습니다. 조금 더 참고 견디면 승리입니다.
2: 저기서 구함치는 사람은 대체 누굽니까?
3: 아마 선전대원일 거예요.
0: 재창이 말했다. 과연 산 꼭대기가 눈앞에 있었다. 산등성에서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었다. 붉은기는 마치 하얀 눈으로 타오르는 불길 같았다. 바람에 의해 당장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듯 휘날리었다. 사람들은 마치 새로운 힘이라도 얻은 듯 걸음이 빨랐다. 채창은 도철초에게 인사를 하고는 자기 대우를 찾아갔다. 두 산 사이 낮고 우묵한 곳에 이르러 보니 정말 한파묘라는 절이 있었다. 어지럽게 쌓인 나무 막대기들이 절 앞에 가득하였다. 이곳을 지나간 사람들이 기념으로 남긴 것이었다. 안에는 서장 여자들 모습을 꼭 닮은 조각상이 하다라는 흰천을 두른 채 서 있었다. 향로 둘레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기념으로 남기고 간 동전과 지폐가 여기저기 굴러다니었다. 곧 산등성에 닿았다. 선전대의 어린 전사들이 얼어서 푸르딩딩해진 손을 꼭 쥐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선전대원들은 늘 남보다 일찍 출발하여 물감통을 들고 다니면서 길에 표를 썼다. 오늘처럼 가장 힘들 때에도 한 발 앞서 움직이면서 전사들을 격려하였다. 또 힘들게 일하는 인민들에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공연으로 인민들을 기쁘게 하기도 하였다. 도철추는 대견한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리소우는 도철추가 만들어준 망토를 쓰고 사람들 속에서 기웃거리고 있었다. 그는 도철추를 보더니 너무 기뻐서 마구 소리를 지르며 얼싸났다.
1: 소우, 결국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어? 그러게요, 올라왔지요.
3: 리소우가 웃으며 대답을 했다.
1: 동지들이 저를 꼭대기까지 태워주었어요.
0: 도졌던 말라리아도 이제는 나은 것 같았다. 걱정스럽던 모습은 흔적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두 사람이 어깨를 툭 치면서 끌어안았다.
1: 이제나 저제나 동지들을 기다렸어요. 설산에서 뼈도 못 추린 줄 알았단 말입니다.
0: 영장 김우래였다. 세 사람은 큰 소리로 마음껏 웃었다.
1: 자, 어서 내려갑시다. 사방명문 동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 혁명 꼭 성공할 겁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0: 김우래가 자신의 찬 목소리로 다짐하듯 말하였다. 두 홍군 주력은 설산날에서 합류한다. 계급의 정, 형제의 사랑으로 그들은 뜨거운 눈물을 쏟는다. 막연했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희망의 불길이 타오른다. 이제는 내리막길이었다. 산세가 어찌나 가파르고 미끄러운지 아예 주저앉아서 내려가는 사람도 있었다. 이 방법은 순식간에 널리 알려지었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미끄럼틀을 타듯 산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김우래와 두철추, 리소우도 미끄럼을 타며 내려갔다. 설선날에는 북디붉은 요촌홍과 황금빛 나는 작은 꽃들이 하얀 눈을 뒤집어 쓴 채 무더기로 피어 있었다. 아래로 20~30리를 더 내려가자 작은 호수가 나타났다. 바닥까지 환히 들여다 보이는 맑은 물에 눈 쌓인 봉우리들이 빗기어 더없이 아름다웠다. 호숫가의 푸른 불밭에서는 검은 모우가 서너 마리씩 떼를 지어 풀을 뜯고 있었다. 머리는 소가 비슷하고 꼬리는 말 비슷했지만 소도 말도 아니었다. 풀썩풀썩 뛰어가는 모습이 어딘지 어정쩡해 보였지만은 몹시 억센 짐승 같았다. 남방에서 온 전사들은 모우가 신기해서 자꾸만 쳐다보았다. 기온도 산꼭대기보다 높아 따뜻하였다. 얼마 전까지 우박과 눈보라 속에서도 힘겹게 걷던 일이 남일 같았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사방면군과 합류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새로운 희망이자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힘이었다. 발걸음도 가볍고 빨라지었다. 리소우가 기물에게 물었다. 용장 동지, 사방면군과 정말 합류를 하는 겁니까? 그럼 거짓말이겠습니까? 기무래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산을 내려가면 만나게 될 겁니다. 홍군 사방면군에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딱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강서를 떠날 때와 아마 비슷하겠죠? 에? 그러면 8~9만 된다는 말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와, 그러면 우리 힘이 엄청 커지겠는데요? 니소우가 눈을 반짝거렸다. 두 철추도 빙긋 웃었다. 우리 힘이 워낙 작지는 않지. 호남 호북 서부에도 화룡과 임필시, 소국 왕진 동제가 이끄는 이방면군이 있는데 그 힘도 대단히 큽니다. 1, 2, 4 방면군은 우리 홍군의 새 주력 부대가 아닙니까? 이 새 무시의 주먹이 힘을 모은다면 장계석을 뒤엎어버릴 수도 있어요. 김우래가 싱글벙글하며 대꾸했다. 합류한다면 어디로 갑니까? 계속 가나요? 이동모, 김우래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거기까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합류한 뒤에 몇 차례 크게 적들과 붙지 않겠습니까? 서락이나 유산 같은 놈들한테 뒷맛을 좀 보여줘야 하니까요. 한창 흥겹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찰병이 와서 보고했다. 산을 내려가면 두위진입니다. 사방명문 동지들이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김우래는 곧장 한동종과 황소에게로 달려갔다. 지도부에서는 행군을 멈추고 장비와 온매무실을 단정히 하라고 지시하였다. 집행이도 모두 버리라고 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초라한 옷차림과 알록달록 제멋대로인 옷 색깔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한동종과 황소, 김우래는 맨 앞에서 걸었다. 전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그들은 설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차가운 물줄기를 따라 좁다란 골짜기를 걸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협금산 어구에 이르렀다. 산호구를 따라 앞을 내다보니 새하얀 물결로 뒤덮인 채 용소숨 치며 흐르는 강이 보이었다. 소금천이었다. 강으로 란간이 달린 나무다리가 놓여 있었다. 다리 건너에는 환영하러 나온 건장한 전사들이 길을 사이에 두고 쭉 늘어서 있었다. 한동종과 황소는 기운을 차리고 씩씩하게 산호구를 나섰다. 저쪽 대렬에서 누군가 소리를 쳤다. 동지들, 중앙홍군이 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리더니 큰 소리로 외쳐댔다. 온다! 온다! 한동종과 황소는 흥분을 억누르며 앞으로 걸어갔다. 이제는 환영을 나온 대렐이 똑똑히 보이었다. 사방명군 전사들은 모두 회색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다. 붉은 별을 달고 홍군 모자를 쓰고 각반을 치고 집신을 신고 있었는데 팔각 모자가 더 큼직한 것 말고는 일방명군과 비슷하였다. 한동종과 황소가 아직 다리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모여든 사방명군 전사들 사이에서 뜨거운 구호가 터져나왔다.
4: 중앙홍군을 환영한다! 환영한다!
2: 일방명군 동지들 수고 많았습니다. 일사방명군 합류를 축하한다! 당중앙에 경의를 드린다!
0: 구호는 평소처럼 단순했지만 목소리는 뜨거웠다. 멀고 험한 길을 걸어온 일방명군 전사들의 가슴도 뜨거워지었다. 엉엉 우는 사람도 많았다. 한동종과 황소도 눈물을 닦으며 주먹을 쳐들고 소리를 쳤다.
2: 환영해준 사방명군 동지들 정말 고맙습니다. 사방명군 동지들을 따라 배우자. 단결하여 더 큰 승리를 거두자. 중국 노노홍군 만세! 중국 공산당 만세!
0: 한동정이 막 나무다리를 넘어서자 맞은편에서 권총을 찬 젊은이가 잽싼 걸음으로 다가왔는데 나이가 엇비슷해 보이는 청년 간부 한 사람이 뒤를 따랐다.
5: 저는 선봉사 사장 왕대산입니다. 이선념 정치위원을 대신해서 동지들을 환영하러 왔습니다.
0: 어깨는 넓으나 허리가 짤룩한 젊은이가 활짝 웃으며 한동정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는 곁에 선 사람을 소개했다.
2: 우리 호랑이 턴턴장 분명 동지입니다.
0: 키는 작지만은 담차 보이는 그 젊은이는 쑥스럽게 웃었다. 한동정도 황소와 김오래를 소개하였다. 그들은 서로 악수를 나눈 뒤에 나란히 마을로 들어섰다. 뒤를 따라오던 대우는 난장판이 되었다. 한종은 겹겹으로 둘러싼 적의 포위를 해치고 살아남은 대우였고 다른 한종은 두 번이나 근거지를 떠나 여러 도시와 요충지를 빼앗으면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 대우였다. 두 대우가 드디어 만나게 된 것이다. 전사들의 마음은 벅차올랐다. 일방명군 전사들은 다투어 사방명군 동지들과 손을 맞잡았고 사방명군 전사들은 일방명군 동지들의 총과 짐을 나누어 메고는 삼삼오대를 지어 마을로 들어갔다. 대우는 웃고 떠들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로 소란스러웠다. 드웨이지는 소금천의 높다란 강기슬개 자리를 잡은 작은 마을이었다. 우로 자그마한 언덕을 오르니 비로소 마을이 보이었다. 마을은 100가구가 채 되지 않았다. 그다지 길지 않은 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오래된 가게가 몇 집 있었다. 장족과 한족이 섞여 사는 곳으로서 집은 대개 2층 혹은 3층으로 지은 나무집들이었다. 라마 교사원의 금빛 지붕이 붉은 석양에 반짝거리었다. 붉은 담안에 성처럼 자리를 잡은 사원은 주위의 농가에 비하면 너무나 으리으리하였다. 왕대산과 풍명은 한동정네를 라마 교사원으로 안내했다. 호위병들이 진작 사원을 깨끗이 치워 놓았는지 안은 퍽 깨끗해 보이었다. 커다란 구리 주전자에서는 물이 펄펄 끓고 있었다. 그들은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6: 왕사장 동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두 분 다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요.
2: 네, 많지도 적지도 않습니다. 스무 살입니다.
6: 스무 살의 사장이라니 대단합니다.
0: 한동정과 황소, 김우래는 모두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왕대산이 웃으며 말을 했다.
6: 부대 사장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호랑이 탄 탄장이었는데 지금은 풍명이 물려받았습니다. 풍명 동지는 올해 19살밖에 안 된걸요.
3: 풍명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이고 어색하게 웃었다.
6: 보십시오. 처녀처럼 부끄럼을 타지 않습니까? 천섬 서베토 구역에서 적들이 6갈래로 공격해 들어올 때도 한 개 영을 거느리고 적 몇 개 톤을 연속 물리쳤습니다. 한 번은 한꺼번에 몇 개 톤에 둘러싸였는데도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았답니다. 그런 사람이 낯선 사람만 보면은 저렇게 얼굴이 붉어져요. 보세요. 바로 지금 저 모양으로 말이에요. 왕대산의 말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웃음을 터뜨리었다. 풍명은 고개를 더 숙이었다.
2: 사방명군 본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3: 황소가 물었다.
2: 북쪽의 리현, 무현과 문천 일대에 있습니다.
3: 왕대산이 말했다.
2: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일방명군을 맞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양전 총지비가 주황홍구리 로종교를 건넜을 거라면서 30군 정치비원 리선념 동지에게 몇 개 살을 거느리고 천전 보홍 일대에 가서 맞으러 가셨습니다. 모두석 주부주석과 주총사령원 동지를 비롯한 주황홍군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모두들 너무 기뻐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6: 문천은 역에서 얼마나 멉니까?
2: 320리쯤 됩니다.
3: 왕대산이 대답했다.
2: 오는 길은 온통 큰 산들 뿐이었어요. 홍교산이라는 큰 설산을 지나오는데 참 이상도 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땀을 벌벌 흘렸는데 산 위에 올라가니 눈보라에 우박까지 쏟아져 모두 눈사람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사기가 얼마나 높았던지 무공에는 등속 후에 두 개의 영을 식은 죽 먹기로 해치웠지요. 동지들이 이렇게 빨리 도착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제 사탄이 산을 내려왔는데 서로 나팔을 불어 연락을 했지요. 우리는 사천 군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젯밤 밤잠을 설친 동지들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산비탈에 올라가 멀리 바라만 보았어요. 은냐는 이렇게 동지들을 맞아오지 않았습니까?
3: 한동정 황소 김우래는 왕대산의 말을 듣고 나서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7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전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 기능, 심장 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 시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노강중이 문진부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부터 제가 우리 노강중이원을 소개해드립시다. 노강중이 하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자세히 설명드려서 우리 전주 쪽 혹은 나아가서는 전성 쪽으로도 우리 노강중이에 찾아오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0: 네.
1: 노강중이 그 지점이라든가 자문전화라든가 구체적인 이런 의료보험 상태라든가 이런 거는 많은 선생님들이 소개드려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겠는데, 사실 이 노강중이 요즘 들어서서 우리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무슨 큰 변화인가 보면은 우리 의료진들이 육소 그 기술이 높고 의료 수평이 높고 임상 경험이 오랜 로 교수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0: 네.
1: 예, 먼저 소개드릴 분은 우리 원래 계시던 최기명 원장님입니다. 최기명 원장님 하면은 뭐 구체적으로 소개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전주적으로 의사 선생님들끼리도 최기명 하면은 대단한 분이다. 명망이 높은 분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0: 예.
1: 주로 우리 노강중의원에서 피부과 전문의로 소문 놓고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피부병은 쉽게 낫지 않습니다.
0: 그렇죠.
1: 네, 정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피부병 치료 방면에서 독특한 처방과 독특한 치료법이 있고 또 확실히 많은 분들이 이 약을 쓰고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료해봐도 알았던 피부병이 쉽게 나아지고 또 오래 치료하고 만성병이 나사지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 최기명 원장님 더 등망이 높다는 게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0: 네.
1: 특히 UPCN이나 이 TCN 같은 거 보면은 다 같은 그 CN이지만 해도 UPCN하고 TCN이 이게 근본 병 원인부터 다릅니다.
0: 네.
1: 예, 증상도 조금씩 다르고 보면은 다른 거 모르겠지만 전문의들이 보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이게 그래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 UPCN은 이런 피부병 만성염증이고 이 TCN이라는 거는 주로 전진갈라입니다.
0: 네.
1: 전진 아시죠? 예. 네. 우리 세균은 다 아실 거고 细菌, 네. 그다음에 病毒, 바이러스라 하죠. 그다음에 전진. 전진이가 이게 TCN을 일으키는 주요된 원인입니다.
0: 네.
1: 그 외에 증상이라든가 치료 방법이라든가 이게 다 다릅니다. 예. 근데 이 방면에서 최기명 원장님 치료를 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대상포진.
0: 네.
1: 대상포진 하면 예, 그 대상포진 이사를 잘못 만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웬만해서도 아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0: 네.
1: 혹시 났다 해도 그 피부에 있는 포즈만 아물었지 아무 다음에도 그 오키스 스쳐도 숨이 넘어갈 듯이 아프단 말입니다. 예.
0: 네.
1: 그 왜 그런가? 진짜로 이 우리 체내의 그 퍼전 바이러스가 병도가 없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거 중에서는 잔여병이라고 합니다. 허리를 감는 병이라 하죠. 예? 그 연한 살마다 따라다니며 줄을 서서 나는 겁니다. 이런데 우리 최기명 원장님이 이런 치료를 받고 보면은 체내부터 이 대상포진이 나오는 그 원인부터 치료하기 때문에 그 병독이 깨끗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피부병 방면에서는 우리 최기명 원장님 찾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 외에 조 일만 선생님 계십니다. 조 선생님 하면은 심내혈관 전문가입니다. 물론 우리 골과병이라든가 여러 이런 식물신경물란, 면혈중후증 다 치료를 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나는 지금 조일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2: 예, 어제는 한 두 번 받았습니다.
1: 치료. 네.
2: 예, 이 선생님, 나는 이, 이, 어떻게든 심장병이라 한 10년 넘어됩니다.
1: 네, 심장병 그렇습니다. 10년, 20년, 오래된 사람들 많죠.
2: 예, 그리고 심리가 어떻게 돼서 고르지 못하고, 이게 심리가 어떻게 빨리 들지겠나 막 180, 180입니다.
1: 네.
2: 그리고 밤잠이 해 못 자네, 이게 어떻게 되면 잠이 해 못 잡니다, 네, 옛날에.
1: 원래 심장이 나쁜 사람 잠 못 잡니다. 우리 중에서는, 심장이가 신경을, 이, 영향해 준단 말입니다. 때문에 심장이 나쁜 사람들 다 실면증 있습니다.
2: 예, 그리고 손발이, 이 손에 손끝

0: 피하고 이 방석대 같은 데 쏙쏙 밤을 지는 것처럼 드러날 때
1: 미시순환 장애 왔죠.
0: 네, 윤중서도 있고 이래가지고 내 절만 선생님이 예. 이 소문, 이 멘자, 우리 친구들도 많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1: 예.
0: 소문에도 듣고, 또 치료한 사람들도 효과 확실히 현저하게 좋고, 또 선생님이 아주 용하고, 예, 이런, 명선세라고 이렇게 소문.
1: 저 선생님 처방이 효과 잘 본다, 말을 잘 듣습니다.
0: 예, 그래서 나도 가서 봤는데, 아인계다에 잠깐 치료를 봤어, 내가 해보, 이 약 먹어보니까 나.
1: 감각 있죠.
0: 예, 사달 되니까 봤어, 이게 알기빼다.
1: 예. 예,
0: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가 이 온정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뭔가 잠부터 잘 온다.
1: 예. 예,
0: 밤이 잘 올까나, 낮에 일어나면 편안하고, 예, 예, 이제, 뭔가.
1: 정신이 나고, 힘이 나고.
0: 예. 예. 이제 돌아다니게도 숨이 차서 꼼짝 못 합니다.
1: 예. 예.
0: 이라는 게 지금, 두 번까지 약속하나, 예, 지금 완전히 도와줬습니다.
1: 많이. 예.
0: 예, 지금 나가서 활동도 많이 하고, 지금, 예, 뭐, 돌아다니기도 그렇게 바쁜 줄 모르고, 밤잠도 잘 자지, 지금, 예, 여름에는 지금 기본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선생님 말씀이 좀 바짝 더 치료하려고 오늘 또, 예, 오늘 갈려고 됩니다.
1: 약과 그 처방, 병과 처방이 맞는단 말인데, 심내혈관계통질병은 조금 꾸준히 치료한다 할 때, 그 손끝이 발끝이 저린 게 미세순환 장애 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예. 네. 오늘로 예약해랍니까?
0: 예, 오늘
1: 내 예, 오십시오.
2: 네. 네.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 주세요. 네,
3: 이 김성순 선생님을 예약하자고 그랬는데.
1: 네.
3: 우리 가족은 이 김성순 선생님 따라진 김에 볼만 가족입니다. 이선희 몇 병, 오늘도 쌍발하실 때도 우린 우리 집에 아바에 그랑에 관심병이 있고, 신장이나 그냥 어지러운 쪽에 나서 가서 보이고서 영어 효과를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지금 어제 내 또 이렇게 다브레마하고 다브레마하고 그냥 약간 그 머리 그냥 뭐 잡지 못하고 머리 흐리멍텅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갔었는데 지금 두 번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 영졌습니다.
1: 이 김성춘 선생님이 주 특장이 이 실면증 치료 갱년기 문란이 갱년기 종합증 이 치료에서 이름이 있는 분입니다.
3: 선생님만 짚어보고 알더라면 이전에 갱년기 왔었지 않을까요?
1: 갱년기를 제대로 치료 못하고 지냈단 네, 말입니다.
3: 갱년기 왔더니 고생했는데 그렇게 지금도 아직도 갱년기 종합증이 나 있지만 있다는 게 지금 그래서 자지 못해 저녁에 와서 한 두 시간 자고는 깨나면 자지 못해서 엄마가 살날 저녁에 수정하나 사람만 하고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이거 이제 두 번 저어먹은 게 요즘에는 잠이
1: 영다 자까 더 신하네. 예, 김성순 선생님 이 약을 쓰고 나면 예, 폭잠 다 몇 시간 아이전 자도 예, 폭자기 때문에 정신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3: 정말 폭잠. 그리고 예. 또 이 말했지 요즘에 또 이제 잡렴자 하는 것지만 고가병들에서 허리 다리 세게 아프다니까 이 약 먹었는데 생각도 요즘은 이 선생님 약을 먹은 게 허리 다리를 아프게 그렇게 이러고 무릎 관절이 아파서 딱딱 맞추면서 신기느리 같은 아프게 그런 사이들 많이 좋아서
1: 네.
3: 이 선생님 좀 유명한데 10년씩을 병도 잘하거니와 골까지
1: 침도 잘 넣습니다. 너무 바쁘면 그 다리라 너무 아플 땐 침 놔달라 하셔. 침도 같이 개랍하면 예, 효과도 좋습니다.
3: 그래도.
1: 예, 침도 잘 넣습니다.
3: 예, 그러니까 용기 효과도 그런데 어른이 가겠는데 우리 동무가 내가 그렇게 자신 못하게 어디서 살았는가 우리 동무도 어른 내 데리고 가자 그런데
1: 네, 그 주위에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옛날에 갱년기라는 게 어디 치료하고 지났으니까 다 살기 바빠갖고 그거에 70세 80세 가도 이 식물신경문란이 옵니다. 예, 이런 분들 다 모시고 오십시오.
3: 예, 그래 예. 어른 우리 동무 가겠는데 자부름도 그렇고 그래와 지가 내 거기서 지 우연히 빠른 그런 것이
1: 치과 선생님
3: 고정 시키고 예, 틀리는 핸디 용서탄 말기 우리 예. 동무가 그 동무도 예, 잡으려면 다하고 골과 이거 침 침굴로 한번 이렇게 어디 골과 등을 치료하고 예, 그다음에 이거 지하로 지하 아래에 빨리 흔들고 용 빼고서 틀리다 하겠다고 오늘 같이 가겠답니다. 오늘 이게 두 사람 예약 되겠을까?
1: 예, 치과도 그 오랜 치과지 않습니까? 예, 예. 치과하고 김성춘 선생님 예약입니다. 예.
3: 지과병 네. 잘한다고 그랬어.
1: 잘한다. 틀리. 네, 그 다음에 네, 종지야. 다 잘하고, 그 다음에 우진 처조를 잘한다. 그 우진 처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3: 글쎄, 그랬지도.
1: 예, 예.
3: 예, 오늘 예약 두 사람 예약해 주세요.
1: 두 사람이? 알겠습니다. 오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네.
4: 선생님.
1: 예.
4: 저는 김초하고 염초 간판 덧출로 해서 아이 여러 해 고생했습니다.
1: 네.
4: 그리고 무릎 관절도 계속 아프지. 그래서 저 도강중년 김성춘 의사 선생님을 보였습니다.
1: 네.
4: 그래서 중약을 몇 번 갖다 먹은 게 요만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도 해줬대다.
1: 예.
4: 그러니까 정말 이 요추간판 경추하고 요추간판 돌출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1: 그 선생님 친구가 용 효과 좋습니다.
4: 예.
1: 예.
4: 관절이 많이 나아지고.
1: 예.
4: 그래서 전번 가면 우리 집 사람이 뭐 신경문란이 왔다. 그래서 저 뭔가 뭐 김성춘 의사 선생님 내일 예약할 수 있습니까?
1: 내일로 해서 김성춘 선생님 예약입니다. 예.
4: 예, 우리 둘이 가서 그냥.
1: 두 분, 예, 두 분 다 내일입니까?
4: 예.
1: 예, 오십시오. 와서 전화번호만 얘기하면 됩니다.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4: 예, 수고하셔.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5: 예, 저도 김인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1: 네.
5: 그래서 위험에서의 소화안되고 속이고 돼서 때때로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밥을 너무 잘 먹고 있고 그게 유무상 간경까지 있어서 예, 그랬었습니다. 근데 약을 쓴 게 지금 유무상 간경도 싹 없어졌습니다.
1: 이 리맹길 선생님 약을 쓰게 되면 예, 유무란성 간경 양성 나오던 사람들이 예, 그게 음성으로 다시 재발해야 합니다. 이 유무란성 간경이라는 게 치료는 잘 됩니다. 그 서약 같은 거 써도 예, 근데 자꾸 재발하죠. 예. 근데 이 리맹길 선생님 치료받고 재발해야 하고 이 위점막이 다시 재생이 잘 되면서 예, 소문 놓습니다. 비위 방면에서 전문가입니다.
5: 예, 기억은 선생님, 야, 상당 탈출이 곧다, 예, 이 태양성 관절까지 있어서, 병이 짓고도 잘 먹었는데, 약간, 예, 또, 이, 치무 같이 나올까, 예, 허가 용 빠른다.
1: 유명일 선생님, 전문 치무 잘 넣습니다.
5: 예, 지금 네. 아이스코도 지금 용 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1: 네.
5: 예, 선생님, 우리 언니도 위 아파서, 예, 나도 가고, 우리 언니도, 예, 그, 유명일, 선생님 치료를 받자 오늘 예약하자 그런다 두 분.
1: 오늘로 두 분입니다. 예, 두 분 다 리맹길 선생님입니까?
5: 예.
1: 예, 알겠습니다. 오십시오.
5: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1: 네.
6: 예, 저는 조인만 선생을 예약하자 그런다. 우리는 예, 장기적으로 조인만 선생 환자입니다.
1: 네.
6: 저는 중풍 후유증으로 예, 손발이 마되고 여러 번 거의 왔습니다.
1: 예.
6: 못하고 밥도 바로 먹지 입도 가기 전에 다 떨어져서 어쨌든 손으로 재워 먹기도 하고 소리를 펴놓고 이렇게 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게 어제는 예, 여러 번 청약을 갖다 먹고 한 친구도 하고 한 게 많이 지금 좋아지고
1: 조인만 선생님 그 중풍 조기 진단뿐만 아니라 그 중풍 후유증으로 이제처럼 밥을 잡을 때 흘리거나 예, 민풍 오면 이게 다 이 매선진 입주위가 마비 오기 때문에 자꾸 흘립니다. 예, 이러던 분들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6: 제가 많이 좋아지고 지금 예. 화장실도 댕기고 하고 예, 조금 나가 바람도 쬐우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6: 좋아질 적이 완전히 날짜고 오늘 가서 또 청약을 질까 안 해서 그래 예약합니다.
1: 예,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2: 네.
6: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7: 건강 중년 김성춘 선생님은 약을 먹고 있으니까 예, 지금 원래 얼음증이 나거나 이렇게 그다음에 골이 아프고 이랬습니다.
1: 네.
7: 그래서 어쨌든 막이 잠도 못하고 막 신경 지나는데 이 약 이거 단체에서는 이렇게 댄지를 한 열흘 맞았습니다.
1: 네.
7: 그런데 댄지 맞았다 했는데 이 선생님이 김성춘 선생님이 약 그러니까 약 일곱 처먹에 지금 효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댄디란 게 다른 게 없습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 신경이 경련을 일으키실 때 그 경련은 잠깐 멈춰주죠. 예. 근데 댄디란 건 아예 또 그 도렴입니다. 근데 이 김성춘 선생님이 약 쓰고 소위 왕거성 두통이라든가 왕거성 실면증이라든가 그 원인이 그 두통이 오고 실면증이 오는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중이는 원인 치료제 않습니까? 이분이 또 이 실면증 치료에서는 두통, 왕거성 두통 이 방면에서 전문가입니다.
7: 네, 그래서 오늘 예약 부탁드립니다.
1: 오늘이

0: 예.
1: 예, 오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이제 우리 조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호평이 있는데 이분은 이 심내혈관 전문가이시면서 각종 골가병이라든가 요추관 반탈출 자골신경 품성 관절염 이 방면도 잘하십니다. 예. 이미 예, 우리 연기시 중연에 계셨고 북경의과대학병원에서 연수를 걸쳤고 예, 예, 여러 이런 그 논문도 썼고 그다음에 특히 중풍 조기 진단, 중풍 후유증 치료 이 방면에서 아주 전문가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3: 선생님, 나는 진해하지 못한다. 수면제 먹고도 두시 않아서 하나만 하고.
1: 수면제 언제부터 씁니까?
3: 예?
1: 수면제 언제부터 썼습니까?
3: 무슨 만 3년입니다.
1: 3년, 길다면 길고, 너무 길지 않다면 치료될 수 있는데, 예. 김성춘 교수님 보이시면 수면제 끊을 수도 있습니다.
3: 끊을 수 있습니까?
1: 끊을 수 있거나 줄이거나 합니다.
3: 어떤 날 저녁에 두 번 먹습니다. 너무 심해요. 2시만에.
1: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 말이죠.
3: 예.
1: 근데 그거 그렇게 잡으면 치매가 금방 걸립니다. 이 수면제 나쁜 점이 그거란 말입니다. 예. 수면제 쓰던 분들 우리 인구가 노령화에 들었으면서 치매가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그 좀 어제는 수면제 끊게끔 치료해야 됩니다.
3: 그래 이렇게 수면제 오래 쓴 사람들 끊을 수 있습니까?
1: 끊거나 줄이거나 다 됩니다. 김성춘 교수님 치료를 좀 꾸준히 쓰십시오. 실면증 치료는 좀 오래 하십시오.
3: 오래 하라 예. 됩니까?
1: 됩니다.
3: 예, 그럼
1: 내일로 예약하십시오. 내일로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만 나오십니다. 예.
3: 예, 예, 예. 오전에 가겠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리 김성춘 교수님도 그렇습니다. 이분이 배울 만치 정말 넘쳐 배워왔습니다. 예. 원래 연변병원 중위과에 계셨고 그 40년이 어제는 이상되는 임상 경험이 있고 선후로 해서 청도 중의학대학이라든가에 상하이 중의여 다시라든가 한국 경희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진술을 걸쳐서 배우신 분입니다.
2: 네.
1: 원래 또 이 연변병원 중의과에 계셨고 이 리론 림상 경험 이게 결합돼 갖고 예, 그렇게 치료해야 되는 완고성 두통, 완고성 실면증, 갱년기 종합증 특히 또 이 호흡도 계통에서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호흡도에 호흡도 지금 우리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게 암이지 않을까?
2: 네.
1: 암 중 안에서도 폐암이 제일 높습니다. 사망률이
2: 네.
1: 암 중에서도 물론 40대는 남성들이 간암이 많다지만 총적으로 보면 폐암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이란 게 뭐 금방 걸리는 게 아닙니다. 급진이 아닙니다. 예. 10년, 5년 이렇게 우리 이런 호흡도 질병을 방치해 뒀다가는 온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를 걸치면서 코로나 시기에 우리 바이페란 진단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2: 네.
1: 진단을 해는 안 받지만 또 고생하는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 다 이 기침이 있거나 숨이 차거나 가래가 있거나 우리 그 제재가 있다거나 가화됐다거나 옛날에 계략한 사람들이 가화되니 다 있습니다.
2: 네.
1: 이런 분들 역시 김성춘 교수님 보이십시오. 그 외에 리명길 선생님 계십니다. 이분도 역시 복원된 얼굴이 동안이 돼 그렇지 근 20년이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예. 일찍이 장춘중의대학을 필업했고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고이다스 임계학 교수라든가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들을 모시고 중의를 제대로 배우는 분입니다. 예.
2: 네.
1: 우리 도강중의원에서는 주로 비위 방면에서 피부라든가 역시 두통, 실면증, 경추병, 골가병이 이런 방면에서 다 전문가인데 비위 방면에서 치료 효과가 명확합니다. 예.
2: 네.
1: 그 외에도 저희들 이 도강중의원에는 구강과가 있습니다. 치과에 이 치과를 본다 할 때 선생님이 조선족부입니다. 조선족분이면서 그다음에 치료 방면에서 좀 여러분들이 언어가 좀 이 불편해서 이 고통이 아이디던 네. 분들 나는 여기 어떻게 아파 이 이빨은 빼야 되겠어 뭐 들리를 해야 되겠어 중지야를 해야 되겠어 이게 자문이 다 가능하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예? 면빌로 진단해드립니다.
2: 네.
1: 이 구강 안에 진단이 그렇게 뭐 다른 것처럼 매거지고 설전하고 뭐, 사진 옆

0: 이런 모든 과정에서 빠져 다 빠져 유휴도 있습니다. 네. 예. 이런 모든 선생님 예약 치료 더 상세한 자문 저희들 방송은 30분만 한단 말입니다. 예. 더 상세한 자문 하실 분들은 501-7355번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여기에 자문하십시오. 그럼 우리 그 박 선생님 오랫동안 이 자문하신 분들이 아는 것도 많고 싹싹합니다. 예. 상세하게 자문하시고 오신다 할 때 더 치료 효과 방면에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1: 네.
0: 예,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치과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계시고 그 전문가들 한 분 한 분이가 다 환자분들 태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의술이 높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리민길 선생님도 보면은 이제 유물라성 강긴 치료라든가 예. 이 방면에서 확실히 효과가 뚜렷합니다. 유물라성 강균이라는 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에 온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 조선족들은 찌개를 많이 먹지 않을까.
1: 네.
0: 예, 예, 부글부글 끓이는 찌개 숟가락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좀 전염이 좀 빨리 됩니다.
1: 네.
0: 예, 예, 그래서 소위 학적으로 우리 슬레레오파람 하는데 치료는 된다지만 슬레레오파에서 그 슬레레오파라는 게 약이 네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는 소염제입니다. 하나는 진통제, 하나는 위산 억제제. 이러다고 보면은 그런 소염제를 자꾸 쓰면 아예 되죠. 슬레레오파도 한두 번 해야 되지. 그거 갖고 자꾸 하면 아예 됩니다. 예.
1: 네.
0: 예. 그래서 역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류명길 선생님 찾으시면 됩니다. 쭉 따지고 보면은 의료진이 역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입원 치료도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중풍염 분들, 걸을 때 뭐 이 다리가 이 동그라미를 원을 그리면서 긁고 문턱 같은 데 넘기지 못하고 병원 다니기가 아주 불편하죠. 예?
1: 네.
0: 나마다 와침은 맞아야 되겠는데 이런 분들 역시 우리 이 주원이 되기 때문에 2층, 3층, 4층 다 이동한 중입니다. 예? 그리고 주사실도 있고 화암실도 있고 뭐 혈당 측정이라든가 혈지라든가의 간기능이라든가 미량원소 검사라든가 유물화성 검사라든가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료 진단 방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특히 중의들은 엄격하게 우리 그 과를 나누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이 쫑크가 중요합니다.
1: 네.
0: 우리 그 사람이 병이란 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몇만 가지 병이 있습니다. 아직도 진단하지 못한 병도 많고 한데 한 사람이 아무리 용한 중이라도 이거 다 못한단 말입니다. 이래서 도강중의원에서는 이런 쫑크 선생님들이 각 분야를 해서 많습니다. 우리 주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부 뭐 30년, 20년, 40년 했다 해도 무슨 채나 다 잘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잘하는 체가 있단 말입니다.
1: 네.
0: 그것처럼 우리 중의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면에서 치료 효과가 뚜렷하고 그다음에 돈을 적게 팔고 고통이 적고 이런 좋은 점이 많습니다. 예. 교통도 좋습니다. 교통이 아주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면 그 우리 연길시 하면 일백 모르는 사람 없죠.
1: 그렇죠.
0: 예, 일백에서 두입니다. 예, 북쪽 길 건너서 바로 그 길 옆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신화서점 서쪽이죠.
1: 네.
0: 그다음에 또 그 일백에서 연매병원 들어가는 그 길에 들어서서 오른편 오른손 편에 바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문전화. 우리 방송 끝난 다음에 혹은 방송 중이라도 더 상세히 자문하기 쉽다 하면은 501-7355번. 그 다음 저희들 방송은 딱 도강중이만 자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병원 갔다 왔는데 이 화암다에 도대체 뭐라고 썼는지 검사다에 뭐라고 썼는지 물어볼 거 다 가능합니다. 예? 이 시간을 이용하셔서 여러 가지 자문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문하는 가운데서 다른 치료법이라든가 다른 그 의문점이라든가 역시 우리 아는 것만큼 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도강중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0: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일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0: 선선한 가을바람이 연변의 들판과 거리, 마을 곳곳을 부드럽게 스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황금빛 별들이 물결을 이루고 산골 곳곳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요. 가을의 정취를 가득 품고 있습니다. 내처럼 풍요롭고 따뜻한 가을날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온기를 나누는 시간 마련해봤는데요. 네,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의 일상도 조용히 물들어가지만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은 연변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굳건한 단결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연변은 오랜 시간 여러 민족이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며 함께 발전해온 고장입니다. 각 민족의 고유한 풍속과 문화, 전통이 서로 어우러져 독특하고 아름다운 연변 문화를 만들어냈으며 그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마음이 오늘날의 평화롭고 활기찬 연변을 만들어줬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자 화합과 감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농민들은 땀 흘린 노력의 결실을 거두고 우리 사회는 각층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따뜻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민족 간의 단결은 연변 발전의 가장 소중한 결실이자 미래를 향한 가장 튼튼한 힘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풍속을 가졌지만 같은 연변 땅에서 함께 숨쉬고 함께 꿈꾸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한마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하나 된 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성규 씨처럼 빽빽하게 어우러진 민족 단결의 정신입니다.

네, 9월은 연변의 민족 단결 진보 촉진 선전월입니다. 연변의 여러 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2026년 연변 조 및 화룡시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 가동식이 일전에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에서 있었습니다. 선전월은 성류꽃 피어 연변을 비추고 동심으로 공동체 꿈을 꾸자를 주제로 했습니다. 활동은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선전을 깊이 있고 실속있게 추진하고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변경 여러 지역 민족이 서로 지켜주고 도우며 화목하게 공존하는 정신 풍모를 충분히 과시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마음을 모아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함께 건설하는 강력한 힘을 결집시키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네, 우리 조는 민족 단결 사업에서 두터운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5회 연속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집단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전을 활동을 가동하는 것은 우리 조 민족 단결의 우선 전통을 전승하는 동시에 성류꽃 피어 연변 비촌의 브랜드를 빛내고 새 시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를 건설하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0: 참가자들은 광동촌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견학 기지에서 불군의 변강 비추고 홍색 정신 활용했음에 들어 새 로정 향해 분진하자 몰입형 디지털 지능 당 수업을 집중 관람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민족 단결 한가족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주제 문해 공연을 펼쳤고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보급선전을 전개하여 민족법치 지식을 기층에 직접 전달하고 대중 곁으로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선전을 기간 우리조는 법률보급통신, 역사맹락동문 등 10가지 공동계를 특색활동을 통괄적으로 추진하고 30가지 조급 중점 추천활동과 142가지 현시 기층 실천활동을 조직합니다. 법치선전, 홍색견학, 지역간 문화체육 교류 및 융화, 기층 자원봉사 등 계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 민족단결진보선전교양이 전반적으로 피복되고 상시적으로 실제 맞게 전개되도록 추동합니다.
1: 네, 이어서 우리조 도나 륙증산 문화관광구가 2026년 전국 피서 레저 관광 45개 우수사례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호복성에서 열린 2026년 전국 피서 레저 관광 소비교류 촉진 활동에서 2026년 전국 피서 레저 관광 우수사례가 정식으로 발표됐습니다. 전국에서 총 45개 사례가 입선된 가운데 우리조의 문화성경, 청량복지, 길림 륙정산 피서레저 신체험이 피서레저 관광제품 혁신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국가 5A급 풍경구인 륙정산 문화관광구는 장백산 지역에 위치했고 삼림 피봉률이 높습니다. 음이온 농도는 립방센티미터당 2만 개 이상에 달하고 여름 평균 기온인 섭씨 22도로 천혜 피서산소이자 청량복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륙정산 문화관광구에서는 22도 청량선의를 주제로 련꽃 유원의 달 주제 활동을 내놓고 고쟁음악 한복체험, 시사모임 등을 비서 시나리오에 융합시켰습니다. 낮에는 삼림보행, 성련호 유람선, 다도 등을 등이고 야간에는 피서예술절, 분수쇼, 그리고 련등 기원 피서축제 등을 마련해서 주변의 온천호텔, 진자놀이공원 등과 연동해 다원화 피서리에서 생태권을 구축했습니다. 관광구에서 중점적으로 조성한 수변 성련 좌하는 열차 체험, 삼림 캠핑, 12꽃배, 림간 로건 등 특색 체험 대상이 포함됐으며 생태 피서 진수레저, 문화관광 소비를 일체화해 관광객이 즐겨찾는 피서 레저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5월 문화관광구는 2026년 전국 피서 레저 관광 우수사례 응모 활동을 가동했습니다. 활동은 량질의 피서레저 관광 발전 조치, 소제품 및 특색 브랜드를 보급하고 대중의 피서레저 관광 소비 수요와 정확하게 접목하며 피서레저 관광업의 발전 수준을 제고하는 데 주제를 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사례들은 각지 피서레저 관광 사업의 발전 우세, 혁신 성과 및 전형 조치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지의 피서레저 관광 제품을 풍부해야 하고 관광객의 다양한 피서레저 관광 수요를 보다 잘 충족시키면서 전국 피서 관광산업 승격과 브랜드와 발전 참고 사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도문시 양수진에 위치한 중국 조선족 도문강 문화박물원이 향촌 문화관광의 인기 목적지로 거듭나고 있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도문강 문화박물원은 올해 5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5만여 명의 관광객을 접대했습니다. 전람관 내에는 산과 강, 숲 등을 그린 산수화와 정물화, 화조화, 풍속화 등 회화 작품이 위주로 비치됐습니다. 전통 가구, 농기구, 기석, 도자기, 목조각 등 예술품도 만여점이 전시돼 있어 전람관을 여유있게 돌아보려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작품들은 지역의 자연 풍경을 소재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촉하는 익숙한 자연과 인문 경관을 생생하게 담아냈기에 보는 이로 하여금 친숙감을 느끼게 하고 공감대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합니다. 봄의 푸르름, 가을 단풍, 겨울 숲 등 사계절 요소, 도속적인 인문학 풍경들이 잘 표현되어 민족의 생활 정서와 고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미인도, 달맞이, 새봄, 편지, 추석날의 고향, 그네뛰기 등 향토적 생세가 짙은 미술 작품들도 인상적입니다. 박물원 북쪽편에 신화수 인물인 옥녀를 형상화한 손에는 마늘 쥔 옥녀상이 있습니다. 예술 전람관 내에는 옥녀 전설을 형상화한 곰 조형물이 있고 곰목 위에 자리한 곰 모형은 신화 속 곰의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물원 입장료는 10원이고 입장권을 구매하면 옥수수 수염차 한 병과 홍삼액 한 포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예술 전람관은 별도로 입장권을 구입해야 하는데 입장료는 40원입니다. 박물원은 양수진에 있는 도문시 도문강 지학위원회사에서 투자 건설했습니다. 홍삼 음료, 옥수수 수염차 등 건강음료 제품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선두기업 플러스 촌급 당조직 플러스 농가의 리익 연결 기제를 건립하여 주변 촌들과 중약재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품종, 수량, 최저 가격을 확정하여 촌민들의 재배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낮췄습니다. 회사 옆에 건설된 이 박물원은 조선족 문화를 주제로 하고 예술 전람관, 커피숍, 아동 라군

대중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박물관 근처에는 또 양수진의 백년꼬치구이, 백년장터 등이 있습니다. 1881년부터 역사를 이어온 백년장터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에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600여 미터 늘어선 장터에는 특색 농산물, 조선족 음식, 수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매대 100여 개가 마련되어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네, 지나간 올여름 안덕현 도서관은 15,000명의 독자를 접대했고요. 도서 대여 반환 건수가 5,000권을 돌파했습니다. 네, 변방 소도시 도서관의 인기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여름철 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직면해서 안덕현 도서관은 사전에 열람구역, 자습구역

0: 조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사하고 로호 설비를 점검 보수 교체했으며 청결 소독 살균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도서관 측은 과학적으로 공간 배치를 재구성하고 인기 도서를 집중적으로 진열했으며 전 시간대 열람 및 자습실을 개방하고 냉방 설비를 증설했습니다. 실외는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었지만 도서관 내부는 시원하고 조용해 독자들이 쾌적하게 독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색 행사입니다. 네, 그냥 도서 대여를 반환만 한다면 인기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안도현 도서관은 대담하게 열독 더하기 용감 모식을 탐색하고 청소년 자질 향상, 전통 문화 정승, 홍색 교양 침윤, 일반 특혜 봉사라는 4대 수사를 확장시켜서 8가지 분야에 15개 특색 행사를 내놓았습니다. 회화 공익 양성반은 아이들이 화필로 상상을 그려내게 했고 꼬마 도서 관리원 체험을 터는 아이들에게 책임과 질서를 가르쳤습니다. 령령 언니 미니 수업은 생동한 이야기로 구지역을 불러일으켰고 서양 탐한 극본 비학은 조리와 고전 독서를 교묘하게 결합시켰으며 홍색 경전 장독은 랑랑한 어린이의 목소리로 애국성서를 전했습니다. 도서관은 딱딱한 책방이 아니라 놀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성장의 락원으로 거듭났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층봉사입니다. 진지봉사를 실속있게 추진한 외에도 안도현 도서관은 또 문화 하향 더하기 온군 혐의를 견제했습니다. 전국 도서 류통서를 설립하고 학당 수업을 현판했으며 쌍웅 공동건설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동 도서차는 향진의 오솔길을 누비며 고전도서 농업기술, 아동그림책 등을 정밀하게 배송해 편백한 마을의 대중도 대등한 공공문화 봉사를 향수할 수 있겠습니다. 도서관의 인기는 도시에만 있은 것이 아니라 시골을 더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안도현 도서관의 인기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독서에 대한 대중의 날로 늘어가는 배열적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한 도시가 정신토양을 함양하고 문화저력을 육성하는 집요한 추구이기도 했습니다. 안도현 도서관은 올여름날의 실천으로 책향기가 있는 곳은 민심이 향하는 곳이고 문화가 뿌리를 내린 곳에는 자연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1: 네, 올해 안도현 청림총 당지부 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산업구조의 단일화와 촌민소득 증대 경로의 제한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조사 및 프로젝트 검토를 적극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역의 기후와 토지 조건을 고려한 후에 안정적 수익이 기대되는 노루궁뎅이 버섯 재배 산업을 수입 증대 항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촌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산업 손실을 줄이기 위해 촌 간부들의 앞장서 온도 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재배 기술을 적극적으로 습득하고 육성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챙기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현재 청림촌에서 재배하는 노루궁뎅이 시범 재배 면적은 약 8무입니다. 촌 지도부에서는 올해 시범 프로젝트를 통한 양질 버섯 수확량을 3,500여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약 2만 원의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도현 량병진은 이를 토대로 앞으로 더 많은 촌민들이 특색 재배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인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 서사를 확장하고 버섯 산업 브랜드를 강화하여 특색 버섯 산업으로 녹색 산업의 기초를 다지고 마을의 업태를 풍부하게 할 예정입니다.

0: 네, 향촌지능 발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연이 조용히 선사한 귀한 건강식품 바로 노루 공덩이 버섯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참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산림 깊숙한 곳에 자라는 천연버섯 중에서도 독특한 모습과 풍부한 영양으로 예로부터 약용식물로 사랑받아온 노루 공덩이 버섯은 현대인의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최고의 자연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평소에 버섯 하게 되면 흔한 표고버섯만 떠올리셨다면 오늘 방송 통해서 노루 공덩이 버섯의 숨겨진 매력과 효능을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노루 공덩이 버섯의 이름과 생김새부터 살펴볼게요. 이름 그대로 노루의 엉덩이처럼 둥글고 폭신한 모양을 갖고 있으며 표면에는 가는 털 같은 섬유가 촘촘하게 나 있어서 부드러운 질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일반 버섯들과 달리 줄기가 거의 없고 둥근 구 형태로 자라며 성숙할수록 하얗고 깨끗한 생상을 유지합니다. 주로 가을철 활엽수 나무줄기에 기생하며 자라는 천연버섯으로 예로부터 산에서 채취한 노루 공덩이 버섯을 식용과 약용으로 꾸준히 활용해왔습니다. 깨끗한 자연 환경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예전엔 귀한 산채로 여겨져서 쉽게 접하기 어려웠지만 현재는 인공재배 기술이 발달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노루 공덩이 버섯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풍부한 영양 성분과 다양한 건강 효능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헤리세논과 베타글루칸입니다. 두 성분은 노루 공덩이 버섯에만 특히 풍부하게 함유된 성분으로 현대인이 가장 걱정하는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헤리세논 성분은 뇌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하되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개선하고요.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며 재생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바쁜 일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기억력 저하를 느끼는 직장인, 학생들이 물론 노년층의 치매 예방과 인지기능 유지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베타글루칸 성분은 면역력 강화의 핵심 성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외부 유해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만성 피로를 개선해줍니다. 현대인들은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쉽게 저하되는데요. 네, 꾸준히 노루 공덩이 버섯을 섭취하게 되면 약해진 면역체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단백질, 비타민 B군, 칼륨, 린 등 다양한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영양 불균형을 개선하고 몸의 기력을 보충해줍니다. 그리고 소화기 건강에도 좋은 효능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노루 공덩이 버섯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위 조직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위염, 위궤양 등 소화기 질환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쓰림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분들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또한 식이 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변비를 예방하고 장 건강을 유지하며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봅니다. 맛과 활용법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노루 공덩이 버섯은 특유의 쓴맛이나 자극적인 맛이 없고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식감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워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쉽습니다. 깨끗이 세척한 후 볶음, 찌개, 전골, 샐러드 등 다양한 한식 요리에 넣어 먹을 수 있으며 건조한 버섯을 우려내 차로 마시거나 분말 형태로 섭취하는 방법도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분말은 밥, 죽, 요거트 등에 간편하게 섞어 먹을 수 있어 바쁜 현대인들의 간편 건강 관리 식품으로 최적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노루 공덩이 버섯은 특별한 부작용이 거의 없어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섯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소량으로 먼저 섭취해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임산부나 수유 중인 분은 전문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섭취입니다. 단기적인 섭취보다 꾸준히 먹어야 노루 공덩이 버섯의 영양 효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0: 네, 노루 공덩이 버섯이 한우라면 호토구라고 합니다. 네. 네, 이게 좀 단단해갖고요. 말린 것을 물에 푹 퍼뜨려 퍼져서 그리고 찢어서 물에 데쳐낸다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좀 자주 먹는데요. 이게 좀 쓰거든요.
1: 네, 그렇죠. 네,
0: 쓰기 때문에 좀 이제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네. 이걸 충분히 우려내서 이제 물에 살짝 데쳐낸다면 그 쓴맛을 많이 빼줄 수 있습니다.
1: 너무 비싸지는 않죠.
0: 안 비싸요.
1: 예.
0: 근데 그 순수 자연의 것은 좀 비싸고
1: 그렇죠.
0: 양식 재배한 것이 좀 이제 가격이 쌉니다.
1: 그래요. 이런 건강식 또 많이 드시고 이제 계절의 변함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뭐 우리 제철 음식들 또 뭐 나올 겁니다. 우리 연배는 또 여러 가지로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0: 그렇죠. 특히 네. 가을철이면 아주 풍성하게 수확이 그렇죠. 우리한테 안겨올 것입니다.
1: 뭐 제일 중요한 것이 가을철에는 또 햇살이지 않습니까?
0: 네. 예. 뭐 국동절이 지나면 이제 네. 햇잎살
1: 그렇죠.
0: 오죠.
1: 자 그래서 이런 수확의 계절 여러분들도 우리 연변의 다양한 제품들을 맛보면서 정말 뜻깊은 그런 어떤 가을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일단 식단이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씩씩한 한 주 쭉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참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기능 저하와 근육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줍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2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참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참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참남성 구보객은 한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4곽을 사시면 2곽을 더 드리고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4곽을 사시면 2곽을 더 드리고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도각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참남성 구백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백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우대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이번 우대 활동의 특점은 적게 싸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참남성 한 가게 가격은 598원인데요. 하루 세 번 식전을 복용하시는 차원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전을 복용한다는 건 보약 등석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약은 아주 부드러운 이런 보약에 속하게 되어 있음에 효과성이 빠릅니다. 이런 좋은 제품이 야드각을 싸면 일구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이 정도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데 비교적 좀 마음에 부담을 슬 느낄 수 있음에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는데요. 한 가게 평균 가격의 3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야드각에 일구각을 드리는데 3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균 가격이.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우리 지구에 나온 이래 우리가 40대 중후반부터 눈에는 아무런 증상도 없이 젊었을 때와 똑같다고 하시는 분들은 100명에 1명이 있으나만 할 겁니다. 그 한 명도 0.몇몇이라면 비슷하겠는지 모르겠지만 해도 기본으로서 증상이 생기고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이 이름 나진 게 있는데 명서방은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OTC 공약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네, 참남성 900원 먹고 있습니다, 선생님.
1: 예.
2: 예, 먹으니까 확실히 효과 빠르고 속수 좋았을 때다.
1: 이 제품은 비교적 지금 세상을 울릴 정도로서 중논인의 특히 논인교에 들어서서는 빨리 기맥을 처시와주고 뭐 심장으로부터 간, 콩팥 모든 공능을 변해 이르기까지 잘 수통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우선 제품이어서 모두 앞장서서 이번에 이 우대활동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2: 네. 이번가 뭐 저녁에 뭐 계속 그냥 소리 나서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딱 다잠을 정할 때 그냥 유인 소리 나서 다시 먹게 됐습니다. 언제나
1: 그게 컴파치 해야 그렇습니다.
2: 자지 못한다 제가 또 그다 또 소변 잡아서 그래서 자지 못하고 주물러 도마에 생긴다.
1: 쌍둥이 마비죠. 자지 못하면 소변. 네. 소변 보느라면 자지 못하고 어기에 영향 주는 거죠.
2: 그래서 물도 아예 못 쓴다. 그래서 자꾸
1: 그러면 안 됩니다.
2: 예예. 다시는 한 번씩 생기다시피 했댔습니다.
1: 예.
2: 근데 이 약 먹어서 이 증상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1: 참남성 구멍액은 컴파치를 도와주는 데는 예. 아주 우수한 효과를 볼 수밖에.
2: 빠른 약 먹어보니까 빠른다. 나 이래서 약 많이 먹긴 먹었어도 근데 특별히 빠르다 약이.
1: 그렇죠. 예예. 예.
2: 그리고 뭔가 뭐 그냥 뭔가 뭐 뭔가 잠을 잘 자지 못하던 게 잠 잘 자는데 그 뭔가 채소 먹으면 또 자꾸 설사했댔습니다.
1: 아 소화공능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위장도에.
2: 예 비장 비자, 비장
1: 비위장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2: 배는 보는 것도 하루에 막. 해서 먹으면 한 4번, 5번씩 하고 이런다 말고 그래서 먹은 소리 같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게 정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1: 예, 그렇죠.
2: 그러면 소화도 또 잘 안 되면 더불어 하던 배도 저는 변났습니다.
1: 이게 쌀이라는 성분, 사인이라는 예. 성분들 같기 때문에 뭐 소화는 맡겨도 됩니다.
2: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것도 뭔가 기억력이 막 돌아오지, 불면증이 되게 해결되지, 소화 잘 되지 너무 좋습니다. 약이 어디서 이런 소화약 사겠습니까?
1: 아 그렇죠. 확실하게 예. 잘 느끼고 계세요. 원지라서 이 성분이 들어가서 불면증은 완전히 맞게도 됩니다. 기억이 예. 잘 되고 가래가 쌓고 부종이 빠지고 이렇게 우수한 예. 제품이 적습니다.
2: 예. 그러니까 내 몸에 맥이 남다지 요즘에는.
1: 그렇죠.
2: 맥이 나니까 다리에도 막 맥이 오면 잘 걸쓴다 저는.
1: 그렇죠. 아 다리에 맥이 와야 됩니다. 다리 예. 맥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2: 계속 예. 두 따라다니기도 계속 아프서 막 걸쓴다.
1: 그 말이 맞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내가 계속 또 먹자고 이 저녁 활동이 좋아서 오늘 또 대화를 받자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우리는 이 참남성 구복에 둘이 다 씁니다.
1: 아, 내관이 쓰고 계신다. 예, 선택이 예, 너무 잘 됐습니다. 예.
3: 예, 처음에는 너무 내가 정말 이런 애에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선에서도 많으냐고 썼지만은 어째 낫지 않을 때다. 그래 이번에는 선생님이 그런 강의로 여러 번 듣고서리 이거 마지막으로 써보다.
1: 아, 참남성 구박을 많이 네, 고민하고 네, 사셨는데 네, 어떠세요?
3: 예, 2개월을 썼습니다. 두 달.
1: 그래요? 예, 예.
3: 예, 어째 썼는가 하면은 심장이 나빠서 예, 맨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어디서 조금 소리 나도 확 놀라고 예, 정말 문을 열고 들어와도 예, 발 놀라고 예, 영 허리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소화계통이 나빠갖고 예, 밥은 이내 먹지 못하고
1: 예.
3: 그다음에 또 거기다 기관지 나빠놓 예, 자꾸 예, 기침을 사투를 짓고 예, 정말 모든 데 가기도 예, 정말 싫었어.
1: 기침 지금 기침은 모두 예. 옆에 사람의 눈치가 내가 불편한 예. 것도 있지만 곁 사람의 눈치가
3: 예.
1: 보이죠.
3: 모든 데를 못 갈까 사람이 우울하고 예,
1: 그렇죠.
3: 예, 영 정말 집에만 있는다는 것도 그렇고 예, 이랬습니다. 영 정말 힘들었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참남성 구복에 열심히 듣고서리 그래 이미 싸 먹어 보니까나 예, 진짜 지금 나오는 약들이 내 예, 좋다는 걸 느꼈습니다.
1: 예, 이 제품 예, 자체는 확실합니다.
3: 예, 예, 심장이 지금 오더니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1: 심장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는 기본일 겁니다. 예, 예.
3: 그리고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을 잘 먹고 할까 예. 니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어서는 뭐 제가 밥을 해야 밥 먹는데 아침하기 힘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하기 지금 영 편합니다.
1: 원래는 예. 아침하기도 힘들 정도로서 예. 건강이 많이 예. 내리막자질 했네요.
3: 예. 예. 너무 예, 맥이 없어서 예, 그거 그냥 집에 들어와 있고 예, 이랬댔는데 어서는 바깥에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기침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1: 여기에 예. 화탄즉화하는 이런 성분이 충분하게 들어갔습니다. 치전한 성분이 예, 화탄즉화하고 여기 쌀은 이 성분도 역시 즉화하는 이런 성분 담낭성 이 제품 자체가 이 성분이 주하게 기침 짓는 데는 명품에 속하는 성분입니다.
3: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소변 잡던 것도 어제는 많이 나타지고 어째서나 예, 내 한 달반 먹으니까나 예, 모든 게 예, 별로 예, 나아지는 게 알기 때문에.
1: 명확하게 알릴 겁니다. 한 달반이면. 예. 예, 예.
3: 우리 집에 아바이도 예, 저만의 약을 잡수다 말아야겠습니다. 돈 낭비를 한다면서.
1: 예.
3: 쓸데없다고. 그런 거 내 먹구슬이 예, 좋아지는 거 보고 예, 다 노년에는 예, 다 그렇게 힘듭니다. 모든 면이 다.
1: 그렇죠. 노년 예. 그 연세가 병을 불러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면역계통이 약화.
3: 그래서 예. 내 그래 설복해서 죽는 건 어느 때 죽는 건 상관없는 게.
1: 예. 사는 어간이 그렇죠.
3: 예. 아프지 말고 살길래 해서 같이 먹읍시다 하고서리. 그래 말해서 전번에 활동이 좋을 때 싸서 둘이 같이 지금 먹는데 예. 우리 아바이도 이제 한 달 조금 남듯이 드셨는데 예, 뭐 그냥 정말 좋은 것 같다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완고성 그런 사회 방식도 돌아섰다 그럴 겁니다.
3: 예. 예. 그래서 이번에 활동이 대단히 좋습니다. 예.
1: 좋습니다. 처음 사도 예, 예 퍼센트를 높게 줍니다. 예.
3: 예. 늙음하게서 아프지 말고 나날을 보내자고 예, 더 싸서 보행하려고 그랬으나 그래요.
1: 너무 현명하게 잘 선택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제품 자체는 그래도 중약에 이제 되지 서약으로서 임시 보건품 이것으로서 해결하기는 바쁠 겁니다. 이 제품이 너무 우수하니까 잘 선택했습니다. 열심히 쓰세요.
3: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장수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4: 예, 나도 참남성 구복약 먹는 사람입니다.
1: 예.
4: 한 달 남아 먹었습니다. 소화가 안 돼서 예, 소위 더불어 가고, 미네 밥 못 먹고, 쑥만 먹고 있었는데, 예, 이 참남성 구복약 먹으니까, 예, 소화가 잘 되고, 예, 밥을 잘 먹으니까, 예, 영 맥이 납니다.
1: 예.
4: 예. 그리고 예, 항상 저기 소변을 닫아가지고 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 게 예, 지금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하고 맥이 나지 않겠습니까?
1: 아, 그럼요.
4: 예. 예. 그리고 시랍소들이 잘 될까.

0: 제사창이라는 게 다면 저는 그 역사가 너무 몇백 년 된 이런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그거 포상받아서 알리고 그 약을 드셔보게 되면 효과성이 예. 빠르다는 감을 확실하게 느끼게 그 포상받아 알리지 않습니까? 예. 확실합니다. 예.
1: 사회가 발전하니까 약도 발전하니까 되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0: 그렇죠.
1: 뭐 약 먹어도 인수면 효과구나. 그리고 이 약이 효과 빠르고 효과 좋습니다.
0: 그렇죠.
1: 예. 예, 예. 그래 이렇게 좋은 약을 예, 지금 할 때 좋을 때 사겠는데 저기 돈 천 원도 빼줍니까?
0: 먼저는 이번에 우대 활동은 야득각을 싸면 일국각을 줍니다. 이래게 되면 적게 싸도 높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5017766에 나타나 넣어보세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동치장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장안성구에 지금 먹고 있습니다.
0: 좋은 제품을 잘 선택했습니다. 예.
3: 예. 이거 먹어보니까 나 이 확실히 약이 정말 다릅니다.
0: 그렇죠. 효과성에서 벌써 나타나는 게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게 성분 자체가 충분하게 그걸 설명해지고 그리고 제약창 자체가 이렇게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수한 제약창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제품 자체가 뭐 선택하지 않으면 아쉬울 정도로 지나가게 되어 있을 겁니다.
3: 예. 심장이 나빠가지고 그래. 항상 황황하고 뛰고 놀라고 하던 게 이 증상이 지금 저기 괜찮아지고 예. 그리고 혈압이 항상 파도가 심해서 예. 올라가고 내려가고 예. 마음이 항상 불안했습니다.
0: 예.
3: 그래도 이제 지금 혈압도 소리 잘 되니까 예. 어지럼증이 그리 나든지 어지럼증이 안 나고 경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0: 그럼요. 예.
3: 그리고 예, 저기 저는 젊어서부터 이 사교통이 나빠가지고 뒤쳐서 위험으로서 너무 오래 알았습니다.
0: 예.
3: 그게 약도 많이 써보고 이랬는데 그게 효과를 못 보고 그랬는데 이번 이야기에서 지금 그게 먹고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0: 예, 이게 기혈 보충을 해주면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각도로서 좋아지게 돼 있으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게 아주 진심으로 말하는 효과성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3: 예, 약간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고 맥이 없어 항상 그러던 게 지금 맥이 영납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기관지염을 소리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3: 기관지염에서 내 띠가 가면 거서 오가는 강지를 빼놓고 했습니다.
0: 참남성이라는 게 여기 담남성 이 성분 자체가 기본으로 호흡계통을 관리하는 데서는 다른 성분으로 대체 못합니다. 이 성분이 특수한 그 호흡계통을 관리하는 데는 거의 엄지를 펼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남성 노년기 호흡계통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3: 예, 굉장히 이거 먹고서는 지금 기침이 떨어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0: 그 문제 해결이죠. 예, 벌써 이게 그 환절기에 적지 않은 분들은 가을에 기침 이거 동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노년기에는 이거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호흡계통.
3: 예, 기침은 너무 가래성하고 예, 정말 이 뭐 한지 식기도 영영사더란 말입니다.
0: 그렇죠.
3: 그래도 이제 지금은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리 아파서 좀 걷기 바쁜 것도 지금 많이 낫고
0: 예.
3: 어쨌든 이렇게 여러 면으로서 지금 효과가 영 좋습니다.
0: 예.
3: 이렇게 약 먹어보니까 점점 새약이 나오고 예, 새약이 점점 더 좋은 게 나오니까 새약 먹긴 먹어야 되겠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서 저 그냥 선생님 강의를 영 열심히 듣는데 앞으로도
0: 예, 아무튼 믿어도 됩니다. 저는 예, 이 제품을 예.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확실히 좋은 일을 했구나 그런가 하면 충분하게 마음속으로 느낍니다. 제품이 너무 우수하니까. 예.
3: 예. 이야기 하던 얘기 맞고 예, 좋으니까 나 지금 계속 쓰려고 예, 이번 활동 좀 장가하려고 전화드립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참남성 구복액은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기본으로 많은 분들이 가슴이 침침하던 문제가 해결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여기 기본으로서 황계란 성분이 들어가면서 부치구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부치구별하는 건 어떤 분들은 벌써 이 환절기에 들어서게 되면 여름으로서 땀이 나고 바람이 싫어지고 쉽게 감기에 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면 어느새 바람이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이런 날이면 괜히 가방 하나 둘러매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바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서여행을 떠날까요? 아마도 일상이라는 체바퀴에서 잠시 벗어나 낯선 풍경 속에서 나를 다시 만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행은 단순한 먼 곳으로 이동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안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고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면 어느새 잊고 지냈던 나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행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꿈꾸시나요?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남쪽 섬으로의 여행일 수도 있고 골목골목 낡은 담벼락이 정겨운 작은 도시로의 여행일 수도 있겠죠. 혹은 아무도 모르는 기차역에 내려서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여행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은 여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에게 여행이란 설렘 그 자체였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는 순간부터 혹은 캐리어에 옷을 챙겨 넣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두근거림, 낯선 거리의 공기, 처음 맛보는 음식, 우연히 마주친 현지인들의 미소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일상에 지친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그래서인지 여행에서 돌아오면 같은 풍경도 조금은 다르게 보이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행의 진짜 묘미는 떠남 자체보다 돌아옴에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낯선 곳에서의 시간을 충분히 만끽하고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느껴지는 그 포근함, 그리고 익숙한 골목, 내 침대의 냄새, 늘 마시던 커피 한 잔. 여행은 그런 소중한 일상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은 떠날 때도 돌아올 때도 설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떠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간이 없어서 혹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꼭 멀리 가야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집 근처의 공원도,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 작은 카페도 충분히 적당한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상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로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퇴근길 평소와 다른 골목으로 걸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또 소소한 여행의 기분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그곳, 혹시 잊지 못할 여행의 기억, 혹은 지금 당장 떠나고 싶은 특별한 이유까지. 자, 문자나 SNS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오늘 밤 또 누군가의 여행을 꿈꾸게 하는 작은 불씨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아, 여러분을 혼자만의 여행으로 잠시 떠나보낼 준비를 하면서 노래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잠시나마 훌쩍 어디론가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매주 월요일마다 소개해드리는 연변의 여행지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도나시에 위치한 한총룡 홍색 여행 관광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총룡 홍색 여행 관광구는 길림성 도나시 남부의 산령구로 201 국도와 인접해 있고 송화강과 목단강의 분수령에 위치합니다. 주봉의 해발 고도는 1000여 미터에 달하고 2024년에 국가 4위급 관광구로 선정됐습니다. 이 고개는 201 국도를 가로지르고 장백산 침엽 화렵 혼효림 생태계와 가을 오화산 경관으로 유명합니다. 숲은 소리를 맞은 후 붉은색과 주황색, 노란색, 녹색 등 여러 색이 뒤섞여서 찬란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고개 일대에는 동북항일연군 미령유적지, 문화전시관, 그리고 항일영웅기념비가 보존되어 있고요. 항전문물 29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길림성 국방교육 홍색교양기지 및 삼림건강효양기지로 인정을 받았고 주급 애국주의 교양기지 등의 칭호도 획득했습니다. 풍경구는 풍엽산장, 홍엽곡, 장백산 삼림, 민속문화박물관 등의 자원을 통합해서 미령유적잔도, 민속박물관 등으로 구성된 관람체계를 갖췄고 홍색교양, 삼림건강휴양 등 다양한 업태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한총룡 홍색여행관광구의 전시는 국가 3A급 여행구였고 2024년 4A급으로 등급 상향 후 홍색문화와 자연생태 자원을 통합해 매년 많은 여행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26일에 개최된 제9회 한총룡 홍색여행관광구 풍엽곡 요원활동은 쌍홍리 가을 정취를 그리다, 한총룡 홍색여행관광구의 흔적을 찾다를 조절해서 걸으면서 도장 모으기, 홍색연구학습, 군사유적탐방 및 배추김치, 돼지 등뼈찜 등 특색 미식시식 행사를 포함하며 10월 7일까지 지속됐습니다. 장백산에서 경박호로 이어지는 여행 노선의 한 지점으로서 항일연군 역사유적과 홍엽곡의 가을 경치는 자연과 홍색의 복합형 여행 특색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총룡 홍색여행관광구는 풍부한 자연경관과 인문경관을 통합하고 있고 핵심 자연경관은 홍엽곡입니다. 매년 9월부터 10월 말까지 숲이 온통 단풍으로 물들어 오색 찬란한 오화산 풍경을 선보이며 단풍과 홍색문화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쌍홍경관의 최적 장소가 되겠습니다.

성경구의 홍색문화 핵심 명소로는 동북항일연군 미령유적지가 있습니다. 이 유적지는 현재까지 발견된 것 중 군사적 특징이 가장 뚜렷하고 보존 상태가 가장 완전하며 규모가 방대한 항일연군 미령유적군으로 G자형 참호화 493곳에 달하는 개인 사격점 또 낮은 땅 움집, 땅 움막, 취사장, 저장고 등의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1933년부터 1939년까지 양정우, 미정민, 진한장 등 항일연군의 유명한 지휘관들이 오랫동안 전투하고 생활한 중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북항일연군 한총경 홍색여행관광구 미령문화전시관은 전국 최초로 동북항일연군 미령문화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전문 전시관으로 건축면적이 1105평방미터이고 전시면적은 870평방미터에 달하며 귀중한 역사사진, 문헌자료 그리고 항일연군 유물 3천여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동북함락, 항전에 떨쳐 일어나다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되고 실물 이미지 조각상, 현장 복원 및 음향, 조명, 멀티미디어 형식을 통해 동북항일연군의 14년 투쟁의 여정을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총령 홍색여행관광구 항일영웅기념비는 2018년에 건립됐고 미령 유적지 옆에 위치해서 한총령 홍색여행관광구에서 희생된 항일선열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한총령 홍색 여행관광구의 단풍 경관은 가을 경치의 핵심입니다. 홍엽곡은 단풍을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인데요. 매년 9월부터 10월 말까지가 최적의 감상기간으로 이때가 되면 단풍나무는 불처럼 붉고 숲은 온통 붉고 노란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단풍나무의 진홍색, 자작나무의 황금색, 풍향나무의 불빛 같은 붉은색과 또 푸른 소나무의 먹빛 녹색이 서로 어우러져서 색채가 풍부하고 중국 수묵화의 층위감을 지닌 가을 그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 총령 홍색 여행 관광구의 가을 아름다움은 단순한 자연 경관만이 아닙니다. 음력 8월 입추가 되면 산삼 열매가 붉어져 산삼을 캐러 가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높은 산을 넘고 깊은 숲으로 들어가 손에 나무 막대기를 쥐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산야를 세심히 살피는 한 폭의 산삼 채취 그림을 또 이루기도 합니다. 한 총령의 갈빛에 꽃이 만발하면 꿀벌들이 분주하게 오가면서 양봉가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또 하나의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버섯 줍기, 잣따기, 개암 따기, 호두 줍기가 남대로 살 것 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활동을 사람들은 산의 수확 또는 솥추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 총령 가을의 아름다움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노동이 불을 창출해주는 기쁨에도 있고 또 노동이 한 총령의 가을 경치를 더욱 돋보이게도 하고 있습니다. 가을 경치 외에도 한 총령 홍색 여행 관광구의 봄에도 독특한 풍경이 있습니다. 매년 봄이면 숲 아래 습한 곳에 하층화가 무더기로 피어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노란색을 이루기도 하는데요. 꽃바다를 방불케 합니다. 하층화는 줄기와 잎을 꺾으면 노란 즙액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민간 일부 지역에서는 달걀 후라이 꽃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유람객들이 한 총령 홍색 관광구에 오셔서 특색 있는 여행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행처럼 설레고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안홍천, 진행의 정천령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0: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에는 가끔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의 기적이 되는 순간이 있지요. 김인덕 작사, 김일한 작곡의 그대는 나의 기적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량춘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동행자의 존재가 있으므로 그 길은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다워집니다. 최근 작사 박동호 작곡의 인생길 우리 함께를 전해드립니다.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고향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가요, 김상군 작사, 허순자 작곡의 살기 좋은 내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리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그리운 초가집을 노래한 가요. 김수남 작사, 남희성 작곡의 리철혁 가수가 부른 그리운 초가집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중영의 건센고는 밀방과 보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국약 건신고 이번에 국경절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1: 여섯 과기는 세 과학 더 드립니다. 아홉 과기면 18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량입니다. 열 과기는 열 과학 더 드리고 열다섯 과기는 20과학을 더 드리면서 환자분들이 증상에 맞게 전면적으로 제가 침구를 8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기 때문에 외제분들도 와서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편리합니다. 예, 그래서 본지방분들은 우리 잘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예, 아주 편리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예약하시는 앞에 10명 환자분들한테 또 우리 웅담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1680원짜리 한 과기에 30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황금색 웅담분이 예, 이걸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을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되고 직접 우리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와도 됩니다. 찾아오기 전에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2880018번에 전화치게 되면 예약도 가능하고 우리 그 제어하고 상담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건신고 번신은 꺼우팡으로 된 겁니다. 예, 꺼우팡이라는 거는 중약재를 가공하는 방식에서도 예, 제일 하기 바쁘고 그리고 약재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예, 효과가 제일 빠른 이런 가공 방식에 속하는 겁니다.
0: 네.
1: 중약재를 가공하는 방식이 10가지나 됩니다. 예, 뭐 PRG를 하는 것도 있고 RG를 하는 것도 있고 뭐 많죠. 예, 그 중에서 이 꺼우팡이라는 거는 우리 첨약이란 말이 잡숴봤죠. 예, 첨약을 다리는 기초상에서 더 오래 다려가지고서 거기에 약 성분이가 몽땅 빠져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가공 방식이죠. 예, 그러니까 다른 약들은 대부분 몇 그램씩 들어가는데 우리 이 꺼우팡이라는 건 근들일로 들어갑니다.
0: 네.
1: 그래서 뭐 백출 몇 근 두근, 서근 막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야 오래 달해서 그 에센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 잡수는 이런 그 량이면 다른 약들을 한 달 동안 잡수는 량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먹기도 편리하죠. 따가물에다 이렇게 풀어서 커피 마시는 것처럼 쑥 마시면 되죠. 예, 그래서 우리 이 처방에는 네 가지 처방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처방, 반샤세신탕, 이거는 간단방에 속하는 겁니다. 간 담낭을 치료하는 처방. 그리고 우리 중리각도에서는 적을 풀어주는데 반샤세신탕 많이 씁니다. 특히 이 중초가 막혀가지고 자꾸 식후물을 올리밀거나 예, 이런 분들한테 반샤세신탕 보통 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처방이가 취장탕이란 겁니다. 집행이를 버릴 수 있다 이런 게죠. 예. 그래서 우리 근골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뼈를 든든하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처방이가 정우탕이란 겁니다. 정우탕은 폐의 곰팥이 처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처방이가 쓰우탕이란 겁니다. 사물탕. 예, 이거는 고대로부터 유명한 전문 피를 보충해주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정우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우탕 하게 되면 쩐이란 건 진짜란 쩐이고 우란 거는 무술이란 우고 탕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시로는 이 정우탕은 주약이 취시 暖身方이랍니다.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몸속의 습기를 몽땅 몰아내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게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나쁜 것을 몰아낼 때 이런 도위수입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 몸에 무리가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좋은 물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쁜 물이가 많게 되면 사람 병들게 한다 이 뜻입니다. 이 나쁜 물은 인체내에서 리용되지 못하고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런 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물이 있게 되면 사람이 자꾸 손발이 시련하고 자꾸 피곤을 느끼하고 소변이 잘 나가지 않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우탕 본신은 곰팥이하고 그다음 비위에 이런 열량을 많이 도와주죠. 그래서 수분 대사를 촉진시켜준다. 열량을 도와줘서 수분 대사를 촉진시켜준다. 이게 무슨 뜻인가? 기실은 인체 내에 물이란 거는 리용될 수 있는 물은 우리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물을 끓여서 그 끓인 동시에 거기면서 증기가 증발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 증기가 우리 중에서는 치화랍니다. 예, 그래서 차가운 물은 몸에 들어가서 리용되지 못합니다. 예, 저리 다 나가버리지 않으면 남아있게 되면 이건 잘못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물이 남아있게 되면 뭐인가? 쓴낭종도 생길 수 있고, 간낭종, 그 다음 폐지수라는 게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흉창지에, 그 다음에 또 관절에 또 이런 지에 생기거나, 그리고 또 우리 곰팥이에 또 쓴지수라는 게 또 생길 수 있고, 이런 현상들이 다 나타납니다. 어쨌든 강경화 복수라는 게 그게지 않습니까? 물이 빠지지 못해서 나타나는 거. 이거 우리 병원에 가서 자꾸 그 물을 빼서 쓸데없습니다. 빼면 그 자리를 또 메꿔주기 위해서 또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 어째야 되는가? 몸속을 뜨뜻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매치불 위에다 찬물을 오래 끓여가지고 증발해서 증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래야 몸속의 물이가 이래 유동되고 그 다음에 증발해서 나와야 사람이 진액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물을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른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몸속에 한기를 없애주고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특히 우리 메스껍고 토하고 또 후불렁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 징구야오리 그 책에 나왔습니다. 후불렁퉁. 이 후불렁퉁이는 뭐 이 이름을 보게 되면 뭐 배거김이 차갑고 아프다 하는데 병원에 가 검사해서 별 나타 다 해납니다. 그래서 후불렁퉁 이걸 통해서 사람 변

0: 무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후양말 우리 중에는 여러 가지 경락이 많습니다. 후양말이라는 게 이것이가 량취통통이라는 게 나옵니다. 취라는 건 위에서 방에 거기를 가라 하는 취제죠. 이 량취통통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보통 우리 허리 끝장에 두 콘파치 아래를 해서 그 수뇨관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 수뇨관을 통해서 방광까지 그 어간의 길을 말합니다. 이 길이가 양쪽으로 아프다 한다 할 때는 이게 우리 후불렁통에 속하는 겁니다. 후양말 후불렁통. 그래서 여기매를 전문 반환해 주는 약재가 우리 빨소라는 겁니다. 빨소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그 근육 조직이 자꾸 경련이 오고 쥐어 나온다, 짜게 바람 끼는 것 같다, 이런 현상. 그리고 몸속에 한기 습기를 인해서 사람이 이 무리가 유동되지 못해가지고 대사를 못했거나 붓기는 증상이 자꾸 나타납니다. 특히 허리 아래로부터 다리 이런 쪽에 세게 붓깁니다. 예, 샤우트의 그 짝이라며. 그 다음에 자꾸 추워하고 바람 자꾸 끼는 것 같고 여름철에도 바람 막 들어오는 것 같고 그건 소화 불량, 예, 소화가 잘 안 된다. 소변이 나가기용 바빠한다. 그 다음에 만성 신염이랬다 있다. 그 다음에 심장 이런 질환을 이래가지고서 붓기는 증상, 얼굴이 붓기거나 그리고 심리 쇠지에 오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오거나 그 다음에 기관지염, 장염, 장도, 결핵 이게 몽땅 우리 정우당증인에 속하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건식골을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당뇨 종합으로 인해서 예. 네. 그런 저 건식골을 썼는데 이거 가야 다 뭐 진도 못하고 이도 수도 맞고 언제 싼 것도 다 먹고 하는데 아이 됩니다. 무슨 첨약은 먹었다, 무슨 뭐 조탕약은 다 써봤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네. 그래도 사회 선생님 건식골을 써서 예, 그랬는데 가려지나던 게 그게 없어지고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그리고 혈당 조절이 아이 돼서 정말 가슴 고통 다 겪고 왔습니다.
0: 네.
2: 그런 게 그게 조절 잘 되고 예, 그리고 손발이 지려서 그렇게 되던 게 아, 그게 조절이 지금 잘 되고 따뜻하고 지금 예, 양말로 신고 자던지 양말도 신고 쬐고 그리고 그런 저 어느 경우가 혈당 조절이 잘 돼 이도수하고 어제 상가 다 뗐습니다.
0: 지금은 이것만 먹고
2: 그 예. 아래 그저 그렇게 묶여서 유리처럼 그를 바짝바짝 그리던 게 그것도 많이 나서 지금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하고 경력이 돌아 다른 것보다도 경력이 돌아오고 할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빙시에 가서 오늘 섰다가 달아댕기고 어찌가 해도 맨밥을 먹을 때도 얼마나 했을까 그랬거나 혈당 조절이가 더 아이 되는 것 같아.
0: 예.
2: 그래 이거 먹고 그런 게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아이 5,000번씩 걷고 몸이 헷갑아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0: 예.
2: 그리고 그 언니 혈배경 항진 수안타이로
0: 네.
2: 우리 언니가 얘 보유 와서 얘 두 번이나 왔다 갔습니다. 그런 게 입이 그게 주물개지지 흐르고 밥을 손 입까지 못 갔습니다. 그리고 네. 다리 부들부들 떨고 다리 떨고 해놓고 무슨 물 먹어도 술이 입에 못 들어가 봤습니다.
0: 네.
2: 그러던 차에 남이 먹여줘도 얘 부들부들 떨며 절반 넘어 나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항진 수안타이를 이래 먹은 게 얘 주고 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지 화장실에 누워서 아예 다 화장 봤던 게 예. 그거 다 받지 않고 어쩐지 댕길 짓고 화장실 댕겨가고 얼마 좋습니까?
0: 맞습니다.
2: 그래 예 우리 언니는 황진 수안타일 싸고 나는 거신거를 싸고 하자고 그래 전화 드린 겁니다.
0: 예.
2: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2: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리고 여기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원양리수라는 겁니다. 원양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몸속을 따뜻하게 해줘야 이런 차가운 무리가 끓어가지고서 증발해가지고 치화돼서 몸속에 진액을 만들어준다 이 뜻이죠. 예, 그래서 몸이 자꾸 붓기거나 특히 이런 붓기가지고 무릎 관절이 막 이렇게 찬바람 끼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허리 아래로부터 닦아서 찬물에 떡 솔에 찬물 떠놓고 거기에 떡 들어앉은 것처럼 뻣뻣하면서 습하고 아파나고 이런 증세 나타나죠.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도 예, 이 건신거로 먹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제 이거 선택했는가 하면은 나도 예, 수술을 큰 수술을 그 몇 번씩 받다나니까 엄청 쇠약했습니다.
0: 네.
3: 그, 예, 그리고 지내면

0: 없어서 이 수혈을 수혈거든 다 두 번씩이나 수혈거든 했겠습니다. 그런 거도나 이 내겼고 뭐 꼼짝 못 하겠습니다.
1: 네.
0: 이 지내서 어지럽고 그래서 이 별로 뭐서 낯선 것도 별로 아이 보이고 하던 게 그래서 내 이하고 선생님 설명 듣고서리 피를 많이 돈다 하니까 나 선택했는데 정말 선생님 설명처럼 정말 피를 많이 도왔는지 정말 도와줬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어지럽지, 어지럽던 게 어지럽지 않고 기혈도 너무 부족하니까나 정말 예, 막 쓰러질 것처럼 자꾸 그리고 눈앞에서 앉았다 일어나도 캄캄해 나지.
1: 예.
0: 그게 영 바쁘대가 막 색감에 나면서리.
1: 그렇죠.
0: 예. 예. 그것도 갑자기 어망간에라도 이래 훌 이뤄서도 그것도 앞이 새까만 게 안 새는 것도 눈을 감고 있어야 그 이렇다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소화되지 않아서 정말 엄청 고생했습니다. 먹지 못하던 날, 무슨 먹으면 그것도 자꾸 배짱하지 해내잖아. 그래던 게 소화용 잘 됐대다 또 이게.
1: 네, 소화 잘 됩니다. 예.
0: 예, 그래서 이 소화 아이 되는 것 같으려면 가서 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들여 없습니다.
1: 네.
0: 이 약이 안전한 약이니까나 예.
1: 네.
0: 무슨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많이 먹을까 많이 먹을수록 정신이 없대요.
1: 네, 우리 약은 유일하게 거기다 썼습니다. 예.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고 임신분에도 먹을 수 있고. 예.
0: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무슨 부작용이라는 게 없고 하는 안전하니까나 아니, 먹을수록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정신 하더라 말입니다.
1: 그렇지.
0: 예, 그랬거나 어지럽지도 않고 맥이 근다면 나더라 말입니다. 밥 네. 먹으니까나 소화 잘 되니까나 그런 효과를 보고서 그다음에는 또 머리 어지러워서 뒤내에 어찌지 못하던 게 내 또 그 선생님이 친구가 같이 결부한 게 야 선생님 친구가 정말 유명하게 정말 돌출한다 정말
1: 네.
0: 예, 그 친구를 하는 소리부터 예, 걔도 나도 그 계속 나도 예, 그 배꼽이 주위에 계속 불편했단 말입니다.
1: 예, 예.
0: 말입니다.
1: 아, 저기라 믿고 예, 심했죠.
0: 예, 그러니까 올림인 게 영 바쁘대다.
1: 맞습니다. 예. 예. 먹기 싶어도 못 먹지 않습니까? 예.
0: 예. 그래서 예,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맴돌이를 막 쳤습니다. 지네 바쁘니까 나 예.
1: 예.
0: 그런 게 그 친구를 하는 소리 예, 그게 어떤 없습니다 나는.
1: 예.
0: 예, 그러니까 나 이 밥 잘 먹으니까 나 살 것 같습니다. 밥은 이내 못 먹던 게 밥 없어서 무슨 한 곡식이시는 허양 먹습니다. 아, 예, 과일을 못 먹던 게 과일을 먹지. 아, 고기를 못 먹던 게 고기를 먹지. 약간 아, 먹으니까 나 영 기분도 좋고 살 것 같더라 말입니다.
1: 그렇지.
0: 예, 그래 피를 도와서 그러는지 예, 기억력이 영 없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나 예, 기억력이 없다 말입니다. 원래 저 혈압입니다. 60에 90 초과란
1: 거. 아, 혈압 너무 낮습니다. 그럼 머리에 예. 피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럼.
0: 그렇습니다. 예. 그래 놓으니까 아, 병원에 가게 되면 자꾸 잘 먹어라 먹어라 먹지 못하는 사람은
1: 먹고 그렇지. 먹지 못하는 게 어떻게 잘 먹습니까?
0: 그것이 말이 아니라 계속 나는 그런 말을 욕 많이
1: 내려야 가는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0: 예. 자꾸 아예 올리다 미는 게 아예 맴으로 먹어도 올리 미는 사람이 그것이 어떻게 먹어라 해 자꾸 먹겠습니까?
1: 네.
0: 그래 그런지 약 써도 아무 약 써도 아이 됩더라.
1: 네.
0: 예. 무슨 뭐 어디 뭐 어째도 무슨 달아댕기면 무슨 또 아이 이사를 배워가지고 써도 아이 됩더라. 그래서 내 선생님 제가 진단 받고서를 쓴 게 야, 내가 막 선생님 만난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1: 네.
0: 예, 내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정말 내 병은 우선 건강 찾았지 않을까.
1: 네.
0: 예, 그래서 막 아이 그 침도 예, 선생님은 치모 나서도 아예 무슨 한 가지 두 가지 더 놔주는 게 아니라 무슨 뭐 허리 아픈 거 10가지 다 놔주니까.
1: 다 놔주지. 빨리,
0: 예, 빨리 효과 보는 것 같으려 합니다. 예, 정말 어디면서 이렇게 놔주는 거 어디 있습니까?
1: 다른 데서는 보통 그 한 가지 질병 치료하는데 돈 내고 침해 놔줘야 되고 또 다른 질병 치료하자 하게 되면 또 돈 달래 내야 되죠. 예.
0: 맞습니다. 그리고 어찌요 이립기다 나도 환자 들에게서 많이 들었습니다.
1: 네.
0: 예, 무슨 한 곳에 넣으면 100이요 한 곳에 넣으면 300원 나라는지 뭐 얼마라는지
1: 그렇습니다. 예.
0: 예. 아, 그래도 내것이 나의 선생님 내가 진단 받으면 정확한 진단도 받고 아이 여러 가지 아픈데 뼈 아프고 뼈 아픈데 치모 나주고 하잖아요. 아, 다리 아픈 게 그럼 난 다 이롭습니다.
1: 네.
0: 이 쥐계에서 올라오던 것도 그건 선생님 친구들만 묘하게 묘합대다. 침 딱 맞은 게 오늘까지 딱 없어서 깨었구나. 예.
1: 네.
0: 예, 그리고 그요 슬금을 해서도 내 고상만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찬물만 틀어놓으면 수도 물만 틀어놓으면 제대로

0: 좋은 게 아니 되지 않을까. 물만 찬물만 틀어놓으면 벌써 실수를 하게 된다 말인다. 그랬던 게 그것도 내 선생님 친구를 받아보고 이롭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어, 내 효과를 욕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손바닥이 이 손끝이요 껍데기 자꾸 밝아지더라 말입니다.
1: 네.
0: 그런 게 피만 보충돼 그런지 아마 그 관계겠지만이.
1: 네.
0: 아 이렇습니다. 지금 껍질 밝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1: 그렇죠. 피 모자람 자꾸 껍질 밝아지고 그다음 비닐이 막 떨어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
0: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도 내 생각에도 별로 그럴 것 같은데.
1: 예. 근신과 번신이 피를 보충해 준 처방 사물탕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0: 없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차던 것도 다 세나지.
1: 네.
0: 예, 춥던 것도 우선은 내 어지간해서 아이 추위 탑니다. 저는.
1: 네.
0: 나 받았어 용 추위 탔습니다.
1: 네.
0: 그래도 내 이 건신거 그렇게 졌을 때다. 정말 유명하게 졌을 때다.
1: 네.
0: 선생님 친구 것도 받을 아이 예, 얼마나 좋은 효과를 많이 봤은가.
1: 맞습니다.
0: 예. 생각된 병들이 우리는 배라는 게 뭐 한두 가지인 게 아니라 무슨 종합병을 가지고 있던가.
1: 네.
0: 그래도 이게 기본 것도 하나하나 다 좋아져서
1: 다 좋아졌지.
0: 그게 별로 예, 증상이 없습니다. 그게.
1: 예.
0: 예, 그게 용 좋습니다. 그래 내 건신고도 예, 조금 약이 떨어지잖아. 좀 약이 이번에 활동 더 좋고 하여튼 예. 좀 쌀려고 그래.
1: 이번에 활동 제일 크게 합니다. 예.
0: 예
1: 옛날에는 15곽 싸서 15곽 드린 지금 20곽 더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활동 참가하시. 예.
0: 예, 예, 선생님, 나는 영 감사합니다. 예.
1: 네, 네,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특히 아랫배꼽이 차갑다. 특히 배꼽 아래를 그럽니다. 그 주위 막 차다 할 때는 그 다음에 장도도 같이 차가워집니다. 예, 그래서 그 장도가 차가워지게 되면 장도가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뭐 대배 나가는 것도 꿈쭐꿈쭐하면서 이래야 움직여서 나가고 대배 나간 다음에는 그 물을 대변해서 물을 짜가지고서 그 대상벽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것이가 폐로 올라가야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네, 저도 이 약을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3: 이 약이 정말 효과 좋은 약입니다.
1: 네.
3: 저는 이 약 쓰기 전에는 온몸이 그저 어디나 다 아파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이 약 쓰기 전에는 혈탄은 이 당뇨 있었어요. 이로써 계속 맞았습니다.
1: 네.
3: 당뇨 있으니까 항상 맥이 없고 피부도 거칠고 거기에다가 간도 나쁘고 눈도 뿌옇게 보이고 했는데 이 약 쓴다부터는 혈압 혈탄이 다 조절이 잘 되고 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혈당도 정상 수치로 돌아와서 저는 이 도수가 아예 맞습니다. 끊었습니다.
1: 네.
3: 예. 지금 눈도 많이 맑아지고 모아이 아프고 모아이 림파 있어서 양 속에 불어나던 것도 다 줄어들었습니다.
1: 네.
3: 이 약이 정말 최고 약입니다.
1: 그렇죠.
3: 예, 계속 쓰겠습니다. 지금 우리 좋을 때에요. 약을 좀 많이 사다고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2880018번 전화 치시.
3: 예,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이래면 우리 중이하고 서이가 완전히 구별이 나지 않습니까? 서이는 이 무리가 어딤에 생긴 데 따라서 병 이름을 다 달아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무리가 곰팡이에 있다 하게 되면 선지수이라 하고 선낭중도 할 수도 있고 간에 있다 하게 되면 간낭주이라 하고 폐에 있다면 폐지수이라 하고 뭐 이런 심보증에 있다면 신장 지수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관제창 우리 무릎관절 거기에 또 물이 생겼다면 그러면 또 관제창 지예라 하고 예 이런 이름을 가득 달아놓고 병 이름을 가득 달아놓고 이렇게도 마지막에 복잡해서 이 치료 방향이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이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정우탕 하게 되면 정우탕증 하게 되면 이 몸속에 모든 나쁜 물을 다 빼내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지수이 다 없어지는 거죠. 뭐 특별하게 병원에 가서 물을 빼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물이란 거는 빼는 문제 아닙니다. 물을 어떻게 하나 리용해야 되죠. 리용하자면 그걸 뜨뜻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그 매치불 위에다 물을 끓여내는 것처럼. 우리 중에서는 폐위 다창샹별이랍니다. 그래서 대장 안에는 대변이 나가지만 이 대변이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대변에서도 제일 마지막으로 물을 쬐 짭니다. 짠다는

0: 결직이 짜는가. 이 대장이가 따따세야 그 소장이 막 뜨거워가지고 소장하고 심장이가 부부가입니다. 심위小肠相表里랍니다. 그래서 심장열하고 소장열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소장이 막 들끓는다 할 때 그래야 되면 소장 주위를 에돌아서 대장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장도 같이 뜨뜻해 납니다. 그 다음에 소장 아래 그 짝에는 방광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방광도 같이 뜨뜻해 납니다. 그러면 방광이가 늘어납니다. 热胀 冷缩. 그래서 热胀 늘어나가지고 방광이 완전히 소변은 막 한 근씩 저장해 둘 때까지 소변 말하는 감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차가 번할 건지인가? 몽땅 그 쫄아듭니다. 쫄아들어가지고 소변 조금만 차도 막 이렇게 소변 말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채기 한번 해도 소변 제절로 막 나가고, 예, 이런 현상들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가 어떤 사람들은 곰팥이 양이 부족해 그렇다. 어떤 중의들은 그렇게 막 진단합니다. 부선한 약을 아무리 써도 쓸데 없습니다. 그래서 기실은 이것이가 다 정우, 당정에 속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붓기거나, 예, 몸이 붓기거나, 그 다음에 근육 조직 거김이 물이 찬다 할 때 근육이 푸들푸들 떨리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파킨슨 증상이. 그 다음에 걸음을 잘 걸지 못하고 자꾸 흔들흔들 한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저수의시, 그러니까 중초 거김이 이런 무리가, 나쁜 무리가 있으면서 그 무리가 사람이 움직임에 따라서 출렁출렁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가 우리 템핑 강아지입니다. 템핑, 우리 저울 있죠. 저울 강아지입니다. 그러니까 밑이가 이런 물이 없게 되면 예, 거기에 온정되면서 머리가 흔들흔들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그 자야한점 자꾸 멀미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중저 그짝에 수시 물하고 습 이거 빨리 뭐 빼버린다.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을 빨리 이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러면 예, 그 물이 없게 되면 예, 흔들대는 게 없죠. 그러면 머리가 흔들대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황제내경에 명백하게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어지럼증하고 눈앞이 자꾸 캄캄해 나고 가슴이 황황해 나고 두근두근거리고 예, 기침 자꾸 하고 특히 마른 기침. 그럼 중시지人 중초에 습기가 만다 할 때는 이런 사람들은 자꾸 땀을 세게 흘리게 됩니다. 예, 특히 우리 밥 먹을 때 뜨뜻한 탕 먹거나 예, 이렇게 되면 예, 빨리 자꾸 이런 땀을 세게 흘린다. 이게 한기하고 습기죠. 예. 그 다음에 시상위샤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절이 자꾸 이런 풍습성 관절염이라는 게 나타나고, 그리고 지로운동이라는 거는 이 근육이 자꾸 푸들푸들 떨리는 이런 증상. 그 다음 남성분들은 첼레센 페이다, 그리고 또 우리 노출혈, 그 다음 노중풍, 예, 이런 현상들 다 이게 정우탄과 관계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은 각기 이런 증상에 따라서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우탄 하게 되면 예, 이 증상들이 몽땅 해결되는 겁니다. 나쁜 물을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나쁜 물들을 빨리 이용돼서 좋은 물로 만들어준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장도 안에 대장, 예? 대장 안에 그 대변 짜가지고서리 그 무리가 대장 벽을 통해서 흡수돼서 직접 폐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목에 마릅니다. 예? 자꾸 목이 마른다, 마른 기침한다, 이게 다 그 대장 그짝에 차가 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쁜 무리가 많고 이렇게 되면 설사를 자꾸 하게 되죠. 예, 대변 형태에 난 대변 볼 수도 있고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게 몽땅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근신고가 잘 됐다는 게 뭐인가? 이런 고대로부터 유명한 이런 처방들이 한데 결합돼가지고 또 사람이 무슨 병을 치료할 때 다른 데가 또 잘못될까봐, 특히 피가 또 모자랄까봐 또 스우탕도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전면적을 치료하는 겁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조령남 작사 최명철 작곡의 저녁노을 보내드립니다. 인생도 석양노을처럼 아름답게 저물어간다면 참 좋겠죠? 김지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가요. 전옥선 작사, 량성호 작곡의 우리의 인생사, 렴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의 길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는 바로 부부입니다. 서로 아껴주고 의지하며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가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부부,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의 부부 보내드립니다.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중한 만남, 따뜻한 정,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행복은 인생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선물 같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최선숙 작사, 장영남 작곡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새 희망이 피어나는가요? 박경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희망찬 새 연변 보내드립니다. 최성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 어떤 말로 담을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 가요와 함께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겨보며 또한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한테 소홀히 한 건 아닌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보내드립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가요입니다.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자랑 많은 우리 연변 보내드립니다. 비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감성적이며 희망적인 가요들로 이 시간을 꾸며봤습니다. 연변 노래가 좋아하는 늘 청취자들에게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노래로 함께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한 달간 진행되는 육합동풍 당나라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이 그날 연변 박물관에서 대회 개방됐습니다.

있습니다. 전남은 화룡시 룡도산 정효공주묘의 천년 벽화를 핵심 근거라 하고 고고학적 실증, 문헌 전적과 복식 보건 과학연구 성과에 의탁해 천년간 잠들어있던 발해 궁정 문명을 입체적으로 재현했습니다. 전람은 또 백산 흑수 사이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과 중화 문명의 다운 일체적 지속 발전의 역사 맥락을 체계적으로 해독했습니다. 오늘부터 본 프로에서는 계열 보도, 육합 동풍, 문맥 장백을 내와 문물을 통해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발해와 중원이 맥을 같이 하고 풍속을 공유했던 문명의 비밀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문물 뒤에 깃든 장인 정신과 당대의 활성화 혁신 속으로 들어가 직조, 염색, 전통 공예에서 디지털 문화 창의 전화에 이르기까지 천년 발해의 문화 맥락이 신시대에 어떻게 대대로 전승되고 새로운 생명력을 발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변 박물관 육합동풍 당나라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복식 복원 성과 전에는 정효 공주묘 벽화 속 인물을 근거로 복원한 복식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는 당나라와 발해 복식이 매우 흡사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왕정 기자입니다. 리제의관에서 장인 정신이 깃든 기에에 이르기까지 천년 전통 기예에서 당대의 새로운 모습에 이르기까지 이번 선거전의 기예와 혁신 전시구역에는 한 점 한 점의 직물 원료, 한 세트 한 세트의 전통 공예 도구, 일련의 혁신적인 문화창의 제품과 현대 설계 작품들이 전시돼 발해 문명의 기예가 같은 뿌리에서 나와 대대로 전승되고 혁신 발전해온 심층적인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청에는 비단, 삼배 등 당나라와 발해 시기의 고대 직물 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효 공주묘 벽화 속 악사와 시종들이 신은 신발은 또 이러한 삼배 직조 기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전시청에서는 당대의 초목 염색기에도 복원했습니다. 옛 사람들은 꽃과 풀, 나무 껍질, 광물 등 천연 원료로 여러 가지 공예를 거쳐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당나라풍 복식 색채를 만들어냈습니다. 발해 복식의 온화하고 차분한 색채 질감도 바로 중원 전통 염색 기예가 동북 변강에서 완전하게 전승된 데서 비롯됐습니다. 전시청에는 북, 바디 등 도구와 옛식 배틀 등 전통 공예 도구가 질서 있게 진열돼 당나라 시기 날실과 시실이 교차되며 직물이 만들어지는 원래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 사회교양부 주임 리해걸입니다. 벽화 속 복식을 보면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도 일부 도안과 꽃무늬, 문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추출하면 손으로 된 도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도안을 통해 고증해보면 당시 당나라에서도 매우 유행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발해국 역시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기에 심미와 도안 등 면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발해는 동북아 지역에 위치했지만 지리적 위치 때문에 중원 문명과 단절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교류, 인원 왕래, 물자 교류가 기술과 문화의 전파를 촉진했습니다. 복식은 우리가 문화 교류를 관찰하는 하나의 창구로 됐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직물 자체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 사이에 장기간 이어져온 교류와 연계이기도 합니다. 전시청에는 또 정효 공주묘 벽화 속 인물을 근거로 복원한 삼실 신발, 팔 보호대, 가죽띠 등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문 과학연구팀의 복원 제작을 거쳐 잠들어있던 당나라 시기 수공업 기예가 다시 입체적으로 재현됐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 연구원 조련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복원해 놓으면 향후 영화와 드라마, 지방문화와 지역형상 그리고 현재의 역사문화에도 아주 좋은 문화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전람의 또 하나의 주목점은 그림자, 짙은 가을 정취, 현대 복식 계열 작품으로 전통문화의 창조적 전화를 실현한 것입니다. 설계자들은 정효 공주묘 벽화와 전통 복식 문화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적인 설계언어로 옛 운치의 미학을 새롭게 재구성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육합 계열 문화창의 제품도 전시됐습니다. 전반 전람은 중화의 우수한 전통 복식 문화 전승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는 방법을 탐색함으로써

0: 전통문화와 디지털 과학기술의 융합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강 관광객 류서랑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을 활용해 전통문화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면에 있던 내용을 3차원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장춘 사범대학 고구려 발해연구원 원장 정춘영입니다. 문화 전파 면에서 감지할 수 있고 료해할 수 있는 실물 성과와 다원화된 전파 경로를 통해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가 창조적으로 전화되고 혁신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고대의 기예 상호 교류에서 당대의 문화 관광 역량 부여에 이르기까지 천년을 뛰어넘은 이번 문명의 대화는 중화 문명이 끊임없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포괄, 교류와 상호 참조, 끊임없는 생명력에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강의 대지에 립각해 천년간 이어진 육합동풍의 문화 맥락은 오늘도 흥변부민, 문화윤변, 민족단결의 끊임없는 신시대의 역량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 아래 왕대교류 융합추세 수능에 여러민족 융합식 발전 추동해야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찰을 론함이란 제목으로 된 중국민족보 론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왕대, 교류, 융합은 민족 단결을 증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3장에서는 왕대, 교류, 융합 촉진에 대해 규정하고 여러 민족의 조화로운 융합 거주, 인구 유동, 융합식 발전을 촉진할 것을 명확히 했으며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인터넷 등 경로를 통해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을 촉진할 때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왔습니다. 왕대, 교류, 융합 촉진에 대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규정은 중화민족의 발전법칙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신시대 민족사업 실천을 법치적으로 응축한 것으로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 튼튼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중화민족의 대단결은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전제와 기초입니다.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과정은 필연코 여러 민족이 광범위하게 왕래하고 전면 교류하며 심층 융합하는 과정이고 여러 민족이 공동 단결 분투하고 공동 번영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추세를 파악하고 시대의 발걸음을 바싹 따라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전면적으로 잘 관철 실시해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힘써 촉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대단결로 중국식 현대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금융 지식을 보급하고 대중들의 금융 위험 경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통은행 길림성 분행에서 주최하고 교통은행 연변 분행과 공동으로 개최한 2026년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 가동식이 일전에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활동은 여러 감독관리 부문과 정부의 역량을 모아 실용적인 금융 지식을 변강 대중에게 전달하고 다원 협동의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선전 교양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활동은 문외 공연으로 막을 올려 반사기, 신용, 소비자 권익 보호 등 전문 지식을 대중들이 즐겨보는 문외 공연에 융합해 금융 지식 보급이 더욱 생활에 다가가고 인기를 모으도록 했습니다. 이어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 유원 소통 체험 구역이 개방됐습니다. 현장에는 반사기 문답, 신용 지식 보급, 소비자 권익 보호 지식 알아가기 등 재미나는 체험 종목을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은 놀이 속에서 금융 지식을 배우고 위험 식별 능력을 높였으며 자신의 합법적인 금융 권익을 어떻게 수호해야 하는지를 요해했습니다.
0: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 2차전이 9월 12일 펼쳐진 가운데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대련 대표팀과 맞붙었습니다. 전반전은 0-0, 후반전은 0-1로 끝났습니다. 최종 연변 대표팀은 승부차기에서 아쉽게 대련 대표팀에 패했습니다. 저녁 7시 40분 경기는 대련 사흥한 축구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후 대련 대표팀은 곧바로 전방 압박에 나섰고 연변 대표팀은 진영을 뒤로 내리며 빠른 역습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양 팀은 중원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고 전반전은 0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후반 들어 56분경 대련 대표팀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18번 고약신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사시키면서 1대0으로 앞섰습니다. 한 골 뒤진 연변 대표팀은 공격을 강화하면서 마지막 1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90분 정규 경기가 끝난 후 양팀은 승부차기에 들어갔습니다. 대련 대표팀은 5차례의 승부차기를 모두 성공시키며 5대3으로 연변 대표팀을 꺾고 동북축구연맹전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비록 아쉽게 준결승에서 멈춰섰지만 연변 대표팀이 보여준 투호는 인상적이었습니다. 9월 26일 연변 대표팀은 3-4위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장붕입니다. 대련 대표팀이 제1회 동북축구연맹전 결승에 진출한 것을 축하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저는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은 가슴에 새긴 연변이라는 두 글자에 부끄럽지 않게 뛰었습니다. 12일 저녁에 쓴 2026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 제23라운드 광서 항신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 용정 거시안팀은 1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초반부터 광서팀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15분경 코너킥 기회에 연변팀이 문전에 올린 공을 상대 골키퍼가 쳐냈지만 포브스가 보충슛으로 골망을 가르면서 연변팀은 0대1로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광서팀의 공세는 계속됐고 41분경 광서팀이 한 골 넣으면서 전반전은 1대1로 마무리됐습니다. 후반 들어 69분경 광서팀이 전방에서 공을 차단한 후 계속 역습을 통해 추가골을 뽑아내 점수는 2대1이 됐습니다. 경기는 더 이상의 득점 없이 마무리됐고 연변팀은 원정에서 패배를 받아 안아야 했습니다. 9월 18일 연변 용정 거시안팀은 홈으로 돌아와 광동 광주 표범팀과 제24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인민일보 클라이언트는 일전 새 정경의 활력 인터넷 인기 간판 벽 방문하고 아침 시장에서 미식 맛보기 연변 문화관광의 장기적인 인기 비결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주에서 아침과 저녁 두 가지 인터넷 인기 지표에 이탁해 문화관광의 장기적인 인기 비결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이 두 가지 언어 간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이 기세를 몰아 조명 승격, 거리구역 확충, 방문 장소 편민 시설을 증설해 문화관광 흐름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으며 새로 이사한 연길 수상시장에 850여 개 가게 자리를 설치하고 연변 특색 미식과 산나물을 이곳에 집결해 경영 모식이 보다 풍부해졌다고 했습니다. 신화사 클라이언트는 일전 길림 용정 비암산 산수 사이에 숨겨진 생태 레서 명소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용정 비암산이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관광 성수기에 드넓게 펼쳐진 화해를 관광객들에게 무료 개방했는데 화해 경관대에 서면 평강록조, 해란하와 용정 도시구역의 모습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 경관 외에도 풍경구에서는 또 벼랑근해, 고공삭도, 유리다리, 하늘고을 등 체험 종목을 설치했는데 관광객과 주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앙TV 뉴스 클라이언트는 일전 길지 습윤 경계강의 푸른 강물 경신을 윤택하게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동북아 철새 이주 중요 장소인 훈춘 경신 습지에 수초가 무성하게 자란다고 하면서 현지에서 변경 습지 생태를 수호해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생태 풍경을 그려냈다고 했습니다. 중앙TV 농업농촌채널 삼농 군영회 프로에서는 일전 향촌에서 새 치부 종목 내화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도나시 삼도하자촌을 집중 조명하면서 촌 당지부석이 곡봉거리 촌민들을 이끌고 일련의 혁신 조치로 새로운 치부 모식을 내와 주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게 했고 마을은 전통 농업에서 다원화 산업으로의 전환 승격을 실현했습니다.

0: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도와주시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현금 환급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

마시면 한곽을 도드리고 산풍으로 한방 건강백에 한 개와 명절 현금권 200원을 함께 드립니다. 여섯 곽 구매하시면 네 곽을 도드리고 산풍으로 러시아산 자연 해삼 선물 세트와 명절 현금권 300원을 함께 드립니다. 아홉 곽 구매하시면 열한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풍으로 영양밥솥 한 대와 명절 현금권 500원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열여덟 곽 구매하시면 스물세 곽을 더 드리고 산풍으로 가치가 3,000원에 달하는 명절 선물 세트와 명절 현금권 1,000원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여기서 특별 안내가 있습니다. 매일 전화로 선착순위 10명 신청 성공하신 행운의 고객님에게는 가치가 198원에 달하는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가정과 나라의 화합, 건강이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 이번 쌍절 이벤트는 1년에 단 한 번뿐,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네, 선물 수량 한정되어 있고요. 소진 씨 마감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예약 주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제 우리 선생님께서 그 동중화초 발효금에 대한 추석하고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 반복해 드리지만은 우리 이번 활동이 특점이라 하게 되면 약을 사실 때 약도 많이 드리게 되고 현금을 직접 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두개 명절을 건강으로 번에게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이번 활동은 우리 1년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우대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 그 드리는 부분도 좀 아주 좋은 이런 제품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많은 분들 뭐 좀 비싸서 사지 못했던 분들 사보려고 했었던 분들이 하게 되면 이번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0: 네.
1: 그 우리 동충하초 발효금은 처음으로 세일 때 발효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중량에 특히 국제의학계 고온기구에서 일치하게 공인하고 있고 4,500m 이상이 고온이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으면서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초 강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일체로 되고 있으면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은 분들 그리고 차다 덥다 높다 낮다 이 병행이 되지 않은 분들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금은 한 가지 약으로 오장육부를 다 치료해주기 때문에 이런 100가지 증상 가운데 우리 음양 조절이 되지 않은 분들 제일 빨리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1: 동충하초 발효금에는 우리 19가지 아미노산, 미량원소라든가 셀린 등이 많이 포함됐고 용산매가 들어있어가지고 혈액의 흐름을 돕는 이런 그 물질이 들어있음으로 해서 또 혈관이 생명터널을 열어줘가지고 혈지라든가 혈섬도 동맥경화, 심혈관병을 치료해줄 수가 있고 다른 약이 없는 특수한 물질, 피모포자균이라든가 알파분해매 등 이런 소화매가 들어있어가지고 소화기통, 특히 우리 비장위를 치료해주고 300억 개의 활성유익근이 작용을 해서 설사라든가 변비 등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네.
2: 네, 나도 이런 동충하 초를 쓴 고객입니다.
1: 예.
2: 그 한 3년 전에 내 이미 두 번이나 쌌습니다. 아홉 통 이렇게 두 번 쌓아서 효과 좋습니다. 무슨 여러 가지 이렇게 잣대 뭐 장단지에 이렇게 그런 쥐 올라오는 것도 이렇고 그 다음에 기관질도 많이 났고 그 다음에 저기 혈압도 조절되고 예.

0: 예, 많이 나가서 그 효과 좋으니까는 이번에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 키 아 1m 60에 근이 그치 160입니다. 그래 무조건 걔가 혹시나 무슨 혈관대나 무슨 부위 올까봐 겁이 나서 그래 이번에 또 6각 더 쌌습니다. 걔 여태까지 그런 배 없으니까 아마 그 도주한 덕이라고 봅니다.
1: 그렇지.
0: 다만에 예, 영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약을 소개해줘서 그래 앞으로도 계속 이래 싸 먹으려 한다.
1: 선택 잘했습니다. 어쨌든 예, 냉세 계신 분들 우리 오장육부 기능이란 것이 나이가 들게 되면 하강되기 때문에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전에 썼다가 아무래도 뭐 경제 문제를 해서 끊었겠는데 예. 좋기는 예. 그냥 예, 꾸준히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어쩌니 우리 이전엔 자유능력이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약을 먹지 않아도 병이란 게 나아지게 되는데 나이가 든다면은 꼭 밖으로부터 약을 보충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다시 또 시작한 것 같은데 꾸준히 복용하십시오. 꼭 좋아집니다. 예. 예.
0: 자관이 늙음하게 병이 없어야 되는데
1: 맞죠. 예.
0: 예.
1: 예.
0: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지금 이거 석질해서 먹은 지는 거의 2년 되는데 내가 정말 몸이 불편하고 병도 많고 여러 가지로 정말 가서 한국 가서도 일하다 가서 마지막에 위와 탈이 나가지고서 먹지 못하고 일하니까 막 쓰러지자 해서 왔는데 와서도 지금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예 아픈데 없이 아파서 약을 그래서 자기 정말 완 한 뭐도 말하는 얘기지 저 사람은 약을 산다고 이랬는데 그래도 그래서 예, 그냥 얼빤하게 고리 힝하고 예, 음식 먹지 못하고 맨날 맨치껏대고서 딱 맥힌 게 쓰고 먹으면 내려먹고 하고 딱 올리포침에 조그만 거 먹어도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맨날 정말 금다시피 하고 살았는데 이거 접수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사슴사슴 이 민치껏대 풀린 같은 감이 납니다. 이게 좀 예, 편안한 감이
1: 맞습니다. 예.
3: 이래서 내 그다음에 아 이게 정말 이게 말을 듣는 애다 아무리 뭐 첨약을 먹고 뭐 별난 약을 다 먹어도 아이디든 게 이게 되는 것 같다 하고 그래 그 계속 먹었습니다. 그래 처음엔 내가 살 때 많이 알 싸고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먹다가도 자꾸 약을 세만 먹고 뒷비리고 하니까 이게 되겠지 하고 그래 먹기 시작했는데 한 달 거의 먹으니까 예. 이게 편안하고 밥이 댕기고 먹기 쉽고 먹기 싶은 생각 어느 날 가도 없던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1: 맞죠.
3: 아 여기는 이게 맞는구나. 좀 이거 먹어야 되겠다 해서 그 가져온 거 그때 4,000원에 지쌌습니다. 먼저 그래 다 먹고서리 그다음에 활동할 때 또 다 쌌습니다. 그때 8,000원 내주고 이래 내 그다음에 그거 다 먹고 또 이렇게 거의 먹게 되니까 내 지금 이래. 그러면서 그간에 또 예, 단약도 먹고 이러면 그랬는데 어쨌든 이거 먹으면 그래서 예, 편안하고 예, 먹는 것도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이 머리 힝하던 것도 없어지고 저는 계속 먹던 게 그거 떼게 됩니다.
1: 맞습니다.
3: 우선 그거 아예 먹습니다. 그래서 내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이거 좀 더 싸서 계속 어쩌는 다른 약을 자꾸만 돈 팔아 쌀 필요 없이 이기면 되겠다. 이게 되고 나에 양과 음을 조절한다니까 내가 지금 가만히 보면 저 중이들이 보면 내가 보면 나를 양이 부족하다고 이겼겠다. 그래서 내가 이게 빈민식이 좀 아무래도 내 부족한 거 보충하게 되겠다 해서 이거 지금 선택하고 먹자 그래 말합니다. 그래 정말 선생님들 이 좋은 약을 이렇게 아선해 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1: 선택 잘했습니다. 예.
3: 어떤 무슨 보건약이고 무슨 어디면서 무슨 저약이 좋다고 말해도 어떤 거의 아이간다. 어떤 이걸로 어떤 길에다 혹시 어떤 많이 좋아졌으니까 완전히 어떤 제대로 이런처럼 예. 이제 정말 밖으로 활동도 못하고 집에 그냥 있었습니다. 나가기 싫어서 나가면 예, 힘하면 자꾸 어지럼 지나고 이래서 못 나갔는데 요즘 이 동료들과 같이 활동도 하고 이래. 그래서 이걸로 내 마지막 늙음의 일생 마칠 것 같습니다.
1: 예.
3: 그래서 예수님 저희 이 오늘 전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예, 선생님들.
1: 그렇게 하십시오. 예.
3: 네.
1: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네, 하나 질문합시다.
1: 예.
4: 지금은 동사도 쌓아놓고 지금 못 먹는데, 어째 못 먹는가 하거나, 병원에 가 검사하거나, 그 뭐니까, 콩밭이 그 기가 높단다. 요산 높고, 기가 지금 오면가 350이란다. 그래서 저거 먹어도 됩니까? 병원에 안 먹으면.
1: 잡 쓰십시오. 그분들은 예?
4: 예?
1: 병원의 분들은 예? 예. 우리 약을 모릅니다. 동청하사 예. 발의 구분에 대해서 모르는데
4: 예.
1: 손님이 저희 그 설명을 듣고 산 거 아닙니까?
4: 예. 예. 예.
1: 그러니까 지금 콩팥이 문제지 않습니까? 예.
4: 예. 예.
1: 요산도 높고 예. 그런데 예. 예. 우리 그 동청하사 발의 구분이 오장육부 다 지려줌에 따라서
4: 예.
1: 특히 우리 신장에 문제라는 분들은 예. 신장하고 방광의 합이라는 게 잘 되지 않습니다.
4: 예. 예. 예.
1: 그래서 예. 그 신장하고 방광 합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간하고 그 신장이 생명 통로를 열어줍니다. 그 때문에 예. 신장이라는 게 우리 나쁜 노폐물을 해독한다면 예. 소변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4: 예, 예,
1: 예.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지금 소변에도 문제고 신장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다 치료해주는 것이 동충하초 바르기의 특징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써놨는데 왜 잡수지 않습니까? 빨리 잡수십시오. 그리고
4: 그치? 지가 높아도 이럽죠, 예?
1: 이럽습니다. 그 지간도 이제 내려갑니다.
4: 예.
1: 예. 지간이 지금 350이랬죠?
4: 예, 예.
1: 예, 조금 높이는 한데 우리 늙은 다음에 예, 그 지간이 빨리 올라가지 않습니다.
4: 예.
1: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지간이라 높아가지고 노독증으로 고생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 예. 분들도 지금 치료를 하고서 예, 그 지간이라든가 노수단이라든가 이런 수치가 다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4: 아.
1: 처음 시작에는 예, 손님 예. 지금 지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4: 예, 예.
1: 두 봉지를 하십시오. 예?
4: 예.
1: 두 봉지.
4: 병원에 약 먹으면 그거 먹어도 된다. 예?
1: 예, 이렇습니다. 시간 간격 조금 두십시오.
4: 예, 예.
1: 중약입니까?
4: 예.
1: 병원에서
4: 예?
1: 가져온 게 중약입니까?
4: 예, 중약이 있습니다. 중약도 먹고 토약도, 토약도 먹고.
1: 그 이미 돈을 쓴 거니까 같이 써야 되는데 그 예. 중약은 예? 시간 간격을 30분씩 두고 쓰십시오. 예?
4: 예, 예, 예.
1: 그 우리 동청하초 아. 바르기문은 식전에 내가 예. 밥을 잡수기 전에 쓰면 더 좋습니다.
4: 예.
1: 이거는 위랑 다 같이 치료해주기 때문에, 예.
4: 예.
1: 그래서 두 봉지 하십시오. 예. 아침에?
4: 예.
1: 아침에 한 번에, 단번에 두 봉지만 하면 됩니다.
4: 예.
1: 예, 예, 예.
4: 알았습니다. 그냥 제가 싸놓고 지금 90일에 그런데 먹기 싶은데 어떤지 몰라. 그걸 물어보자.
1: 아, 쓰십시오. 쌀 때는, 예. 쌀 때는 복용하시려고 쌌는데, 예.
4: 예, 예, 예.
1: 예, 예. 맞죠. 예.
4: 아까도 지가 높다거나 겁이 나서 지금 못 먹고 있다만.
1: 예, 그 지간도 같이 해결했습니다. 예.
4: 예.
1: 그래서 예. 지금 인차 예. 복용하십시오. 예.
4: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4: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5: 저도 동초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5: 중풍이 와서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오른쪽 팔다에 오른쪽 다리 다 쓰지 못해서 지팽이 짚고도 다 걷지 못했는데 이제는 지팽이 짚지 않고도 다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1: 맞죠.
5: 예, 그리고 위에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감기를 다소 하는 게 지금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1: 예.
5: 전에서 비대가 있어요. 소변이면 자주 보던 게, 지금 소변 자주 보지 않고 소변이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맞지요.
5: 선생님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18가구 배달해서 계속 쓰려고 합니다.
1: 그러십시오. 우리, 뭐, 동충하초 바르기면 효과를 보신 분들 하게 되면, 약을 살 때, 약을 많이 드린 이 활동에 참여한다면, 예, 경제상에서 제일 큰 도움이 됩니다. 2830666번에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5: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6: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혈압이 납득이 정상을 됐고 감기랑 감기는 당하던 게 지금 한 번도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1: 맞지요.
6: 그 위험이고 위궤양이 있어 밥을 잘 먹지 못했는데 저는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두근거리던 게 두근거리지 않고 반드시 누우며 가슴 위에다 큰 돈을 올려놓은 것 같아서 반드시 늦게 맡은지 지금 마음대로 반드시 누굴 수

0: 있습니다.
1: 맞지요.
0: 결국은 나갔는데 이전에 배절구 증상을 잡고 빈혈이 있어 여름에도 발치스가 지르는데 기적은 맥이 없는데 지금 발치스가 지르지 않고 맥이 나옵니다.
1: 맞습니다.
0: 허리 다리 세게 아파서 앉았다 일어날 때 억울하면서 겨우 일어났는데 이전에 인사이로 나옵니다. 선생님 이 약은 하루에 한 번만 먹어줬습니다.
1: 맞지요.
0: 4,500m 고산 지역에서 자란 서장약이고 겨울에는 벌릴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자란 약이고 동성 하트는 바로 된 약이니 30배를 높은 약이거나 그 어느 약보다 특별히 효과 좋습니다.
1: 맞지요.
0: 겨울에는 벌릴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자란 약이 난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1: 그렇죠.
0: 옛날엔 옛날부터 이 항제들이 쓰던 약이고 쓰면 쓸수록 땅에서 효과 없더니 어랑고질병이 다 하나하나 나사지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선생님 이렇게 효과 좋을까요? 오늘 연락과 다달바다 저는 계속 쓰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하셔서 감사드립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왜?
2: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2: 네.
3: 그 나는 이렇게 뭐니까 좀 물어보기 전에 문의하기 전에 우리 집에 언니가 이렇게 이거 잡사서 별로 허가 있는 것 같나도 좀 이렇게 먹어볼까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과민성 피부라 말입니다.
2: 아, 예.
3: 과민성 피부라 말인데 그래 뭐 과민이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4: 없습니다. 그런 게. 그 지금 손님 피부의 문제 따지 않습니까? 예.
3: 네.
4: 피부 문제는 건 중에서는 예, 피하고 관계했습니다. 피공능 저하로 인해서 예, 우리 피부에 문제가 나타나는 분들이 예, 그 면역력이 낮으면서 피부가 더 중요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중약으로 뭐 피부를 치료한다게 되면 꼭 피가 그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피를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바르기문은 피를 치료해주기 때문에 내가 피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동충하초 바르기문에서 꼭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지금 동충하초 바르기문 어제 7, 8년 예를 소개를 준데 이 약을 복용해서 뭐 과민이 왔다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3: 예, 예. 아니,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무슨 이렇게 해산물 들어간 건 조금 더 아야 된다 말, 하이센 장류도 아야 된다 말입니다.
4: 이건 그런 거 아니라 예. 동충하초 발균분이라는 약이 약재 한 가지인데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있고 또 여름에 가면 풀로 되고 있는 이런 겁니다. 한 가지 약인데 예. 그래서 동충하초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다른 약보다 다르게 발효를 한 이후부터는 중약 효과를 30%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으로 되고 있는데 어떤 병으로 고생하십니까?
3: 아니 나는 무슨 크게 뭐 군병은 없는데 그래도 별로 면역력도 내려가고 무슨 어찌 몸이 좀 싸늘한 감이 나고 조금 맥이 없고 예 이렇다 맙니다.

0: 그러니까
1: 예? 맥이 더 먹고 예.
0: 예, 우리는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면역력이 낮아서 감기랑 싸게 하는 분들에게 많이는 역시 폐하고 관계했습니다. 폐공농자로 인해서 감기라는 분들 예. 면역력이 낮아가지고 그런데 이건 우리 오장육부의 기능을 위해 다 해결해주기 때문에 면역력을 다 절여주기 예. 때문에 어느 장기에 문제가 나타났든지 간에 내가 면역력이 낮아서 나타난 병이 나게 되면 꼭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고 항상 창감이 난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예.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은 걸 말하는데 이제도 말하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는 예. 이것이 음양 차다 덥다 높다 낮다를 평형에 되게 치료해주기 때문에 그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은 분들이 해결받을 수가 있고 맥이 없다는 게 재충에서 말하게 되면 기부적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이가 들어서 뭐 감기랑 어머니 그 뭐 콧물이 나거나 기침 나거나 이렇지 열이 나지 않습니다. 열이 난다는 것도 맥에서 열이 납니다. 근데 우리 또 이 동충하초 발효균은 내가 먹고 그러니까 비장기가 좋아짐으로 해서 예, 기를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밥을 먹게 되면 예, 그 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맥에 없는 증상들이 꼭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또 이 심장도 약간 이 작년이라면 이렇게 벌렁벌렁하고 예, 이랬다 만다. 그리고 혈지도 높고 이거 다 해결합니까? 혈지도 높고.
0: 다 해결합니다. 지금 오장육부를 다 치료한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삼고증 있는 분들이 혈지가 높거나 뭐 혈압이 높거나 그다음에 우리 당뇨병 그런 걸 해서 또 높거나 예, 이 높은 거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지금 잠이랑 잘 못 자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심장의 안정을 찾지 못했을 때 나타난 증상인데 그 심장이 좋지 않아서 나타나는 거고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아프거나 이것도 예, 심장이 좋지 않게 되면 머리 피공급이라는 게 되지 않습니다. 심장 문제 때문에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증상도 예, 다 함께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경과 그러니까 그 한 달치 얼마입니까?
0: 한국의 훈련이 이렇게 980원 시대인데 지금 우대 활동하기 때문에 우대 활동에 예. 참여하게 되면 어느 우대 활동에 참여하면 절반 가격도 되지 않고 그리고 예, 많이 사면 많이 쌀수록 또 더 약도 더 많이 쓰게 되고 또 지금 예, 뭐 주는 그 제품들이 아주 다 좋은 제품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83에 0666번에다 예, 구체적으로 더 물어보십시오. 우대 활동.
1: 그러니까.
0: 예, 예.
1: 예,
0: 예
1: 그러십시오. 알겠습니다.
0: 써보십시오. 예.
1: 예,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예, 지금 우리 아이 그럼 좀 지금까 나이가 지금 67이라면 한다. 그래서 너무 이르지 않는가 그 생각도 들어가고.
0: 18살부터에 다 어른이 돼서 그때부터 내가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을 인해서 나타난 분들, 예? 그다음에 무슨 이런 여러 가지 환경

0: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리 지금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당뇨병이 좀 중해가지고 그 인슐린 주사랑 많은 분들, 인슐린 주사라는 것이 단지 그리고 혈당이 높을 때 혈당을 내려놓는 자극만 하지 우리 합병증에 대해서는 아무런 작용도 없습니다. 모종에서 말하게 되면 내가 지금 동맥경화로 오는 분들 인슐린 맞음으로 인해서 동맥경화가 빨리 올 수가 있고 동맥경화 있다면 더 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2: 그렇죠.
1: 예, 근데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을 쓴다게 되면 혈당 조절이 잘 되게 도와주게 되고 우리 인슐린 주사에서 해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뇨병이라는 것은 서에서 말하게 되면 당 성분이 많은 단뇨라고 부르고 있고 중에서는 소갈병, 우리 지금 그 갈증이 많다 이런 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인슐린 분비가 절대 혹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관역 조직 세포가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당이라든가 지방, 단백질, 물하고 전해질 등 이런 일란이 대사물란이란 것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뇨병 있는 분들은 위험상에서 말하게 되면 많이 먹고 많이 마이고 소변이 많고 여는 것을 주의한 특징으로 하게 되는데 쉽게 또 우리 많이는 합병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 일단 우리 주위에서 치료하지 않거나 혹은 치료가 합당하지 않다게 되면 잔폐가 되거나 혹은 사망의 위험도 초래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 당뇨병이 오게 되면 체내에 한 80여 가지는 합병증이 나타날 기회가 있게 되는데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은 한 가지약으로 오장육부 치료하기 때문에 어떤 합병증이든 모르가 적응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1: 네, 어쩌면 우리는 늘 미완성의 한가운데를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끝맺지 못한 말, 전하지 못한 감정, 이룬 줄 알았지만 다시 시작해야만 했던 길. 하지만 그 모든 미완이 모여서 결국 우리만의 완성을 만들어갑니다. 빈틈이 있다면 그것대로 괜찮은데요. 어설퍼도 흔들려도 계속 나아가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멋진 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지금은 이미 완성을 향해 걷고 있는 가장 멋진 모습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개인 날씨에 이따금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22도, 최저 기온은 섭씨 4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래 연변축구와 관련된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북지역도시축구리그, 이른바 동북슈퍼리그 준결승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12일 대련시 사엄한 경기장에서 열린 준결승 2차전에서 연변팀이 대련팀에 0대1로 패했습니다. 두 라운드 합계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경기는 승부차기로 이어졌지만 연변팀은 최종 3대5로 아쉽게 패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两 팀은 치열한 중원 싸움을 벌였고 연변팀이 공 점유율에서 앞서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14분경 장수영의 중거리 슛이 골대를 빗나갔고 40분경에는 왕호월이 전방에서 공을 빼앗아 강슛을 날렸지만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균형은 후반에 깨졌습니다. 54분경 연변팀 코너킥을 대련팀이 걷어낸 뒤 빠른 역습을 펼쳤고 연변팀 골키퍼 마우신이 출격하는 과정에 상대 공격수를 넘어뜨리며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공은 골대를 맞고 나오는 듯했지만 마우신의 얼굴에 맞고 굴러들어가며 대련팀이 앞서 나갔습니다. 이후 연변팀은 전체 라인을 올리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88분경 대련팀의 추가 득점은 반칙이 먼저 있었다는 판정으로 무효가 되면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90분 접전 끝에 연변팀은 0대1로 패했고 승부차기에서 첫 키커가 공을 날리면서 결국 3대5로 패했습니다. 연변팀은 오는 9월 26일 장춘팀과 심양팀 중 패배한 팀과 3, 4위전을 치르게 됩니다. 계속하여 2026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23라운드 경기 연변팀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 9월 10일 저녁 흠주시 체육중심에서 열린 2026 중국 축구 갑급 리그 제23라운드 경기에서 룡전 커시안팀이 광서 항신팀에 1대2로 아쉽습니다.

어렵게 패했습니다. 연변팀은 이날 익숙한 3-4-3 전형으로 나섰습니다. 경고 누적으로 도민구수가 빠진 가운데 중원은 김태현과 박세호가 지켰고 측면에는 22세 허문관과 20세 류은호가 선발로 나서며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리그 3위를 달리고 있는 광서팀과 5위인 연변팀의 순위 싸움이 걸린 맞대결.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연변팀은 수비 라인을 내리고 선수비 후 공격 전략으로 나섰고 광서팀도 만만치 않게 맞섰습니다. 전반전 15분경 뜻밖에도 연변팀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세계조의 헤딩을 상대 골키퍼가 쳐냈지만 흘러나온 공을 포부스가 재빨리 슈팅으로 연결하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1-0 연변팀이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전반전 40분경 광서팀이 중원에서 먼 거리 슈팅을 날렸고 구가호가 쳐낸 공이 상대 용병 은보에게 흘렀습니다. 은보의 첫 번째 슈팅은 세계조가 막아냈지만 막아낸 공이 다시 손에 맞고 들어가면서 골이 인정되고 말았습니다. 연변 선수들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심판의 판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1 전반전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광서팀이 용병 라티를 투입하며 공격에 힘을 실었습니다. 후반 68분경 광서팀의 은보가 오른쪽에서 공을 잡아 때린 슈팅이 연변팀 골문을 막고 들어가며 역전골이 터졌습니다. 이후 연변팀은 뚜렷한 공격을 만들지 못했고 후반전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졌지만 끝내 만회골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경기는 1-2 연변팀의 아쉬운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

첫 번째 주인공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화학물질로 알려진 황산입니다. 황산은 미국에서만 연간 4천만 톤이 넘는 규모로 생산되는 것으로 소개될 만큼 산업적으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위험하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물질처럼 느껴지지만 역설적으로 황산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화학물질입니다.

특히 농업이 필요한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석유 정제와 금속 처리, 각종 화학제품 제조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황산 자체를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수많은 제품과 산업의 생산 과정 뒤에서 보이지 않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황산의 생산량이 엄청나다는 사실은 단순히 하나의 화학물질이 많이 팔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뒤에 비료산업과 제조업, 에너지산업 등 수많은 분야가 거대한 연결망처럼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부터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황산이 관여하는 영역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황산의 기록은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화학물질이라는 숫자를 넘어 현대 문명이 얼마나 거대한 화학 공정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만나볼 기록은 첫 번째와는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물질입니다. 바로 화학적으로 가장 내성이 강한 물질 가운데 하나로 기록된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렌, 흔히는 PTFE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1938년 미국의 화학자 로이 플런켓이 새로운 냉매를 연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험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기체가 사라지고 용기 안에 하얀색의 미끄러운 고체가 남아있었는데 분석해보니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고분자 물질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물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잘 반응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처럼 반응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PTF는 탄소와 불소 원자 사이에 매우 안정적인 결합 때문에 다른 화학물질이 쉽게 공격하기 어렵고 화학적 안정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눌어 붙지 않는 프라이팬 코팅에도 이 계열의 소재가 사용됩니다. 물론 이 물질의 의미는 주방용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강한 화학 물질을 다루는 설비나 마찰을 줄여야 하는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소재가 필요합니다.

어떤 물질을 담아두는 용기라면 내용물과 쉽게 반응해서는 안 되고 움직이는 부품이라면 마찰 때문에 빠르게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PTF의 뛰어난 안전성과 낮은 마찰 특성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합니다. 특히 PTF의 발견 과정은 과학의 본질을 생각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가장 화학적으로 안정한 물질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실험 결과를 연구자가 그냥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과학에서는 실험이 예상과 다르게 진행됐을 때 그 결과를 실패로만 여기지 않고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를 질문하는 태도가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PTF는 바로 그런 과학적 호기심과 관찰의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화학에서는 무엇인가를 빠르게 반응시키는 능력만큼이나 필요할 때는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도록 만드는 능력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 기록은 우리의 눈으로는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아주 작은 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가장 큰 무기 결정의 단위 격자 기록인데요. 주인공은 핵사고 날 피라이트라는 결정 구조로 단위 격자의 한 방향 길이가 157.7나노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나노미터라는 단위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낮습니다.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감각으로 그 크기를 상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단위 격자란 무엇일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커다란 벽을 이루는 벽돌 하나와 비슷합니다. 벽 전체를 결정이라고 한다면 그 결정을 반복적으로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조가 단위 격자입니다.

우리가 소금 결정을 보고 단순한 고체 덩어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원자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반복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열이 물질의 여러 특성을 결정합니다. 소금으로 잘 알려진 염화 나트륨의 단위 격자 길이가 약 0.563 나노메터라는 점을 생각하면 157.7 나노메터라는 기록이 얼마나 큰 구조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크다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미의 크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원자와 분자의 세계에서 비교했을 때 매우 큰 반복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결정화학에서 이러한 구조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크기를 측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원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는지 알아야 그 물질이 왜 특정한 전기적, 자기적, 열적 특성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물질은 단순히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느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소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성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화학과 재료과학에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원자 수준의 구조를 연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

기기나 자동차 부품, 각종 특수 소재 역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러한 미세한 구조에 대한 리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상청의 이색 기네스 코너에서는 화학에 관한 수많은 기네스 기록들과 함께했습니다.

네, 미완성의 하루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직 덜 채워진 그 자리는 가능성이 되고 부족함은 다시 시작할 힘이 되어줍니다. 완벽한 하루가 아니었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충분히 잘해내고 있습니다. 미완성인 지금이야말로 가장 솔직하고 생생한 우리의 이야기죠. 완성이란 결국 멈추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76번째 시간입니다.

0: 대천과 도철주는 말없이 걸었다. 얼마 가지 않아 침통한 얼굴로 모여선 사람들과 마주치었다. 주울레와 주덕도 그 속에 묵묵히 서 있었다. 그들 앞에 작은 눈무더기가 보이었다. 금방 만든 무덤이 틀림이 없었다. 또 한 사람이 갔나 보군. 재창이 나직히 말했다. 그때 산 꼭대기에서 흥분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1: 동지들!

0: 산꼭대기 다 왔습니다. 조금 더 참고 견디면 승리입니다. 저기서 구함치는 사람은 대체 누굽니까? 아마 선전대원일 거예요. 채창이 말했다. 과연 산꼭대기가 눈앞에 있었다. 산등성에서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었다. 붉은기는 마치 하얀 눈으로 타오르는 불길 같았다. 바람에 의해 당장이라도 하늘로 날아올 듯 휘날리었다. 사람들은 마치 새로운 힘이라도 얻은 듯 걸음이 빨랐다. 채창은 두 철초에게 인사를 하고는 자기 대우를 찾아갔다. 두 산 사이 낮고 우묵한 곳에 이르러 보니 정말 한파묘라는 절이 있었다. 어지럽게 쌓인 나무 막대기들이 절 앞에 가득하였다. 이곳을 지나간 사람들이 기념으로 남긴 것이었다. 안에는 서장 여자들 모습을 꼭 닮은 조각상이 하다라는 흰천을 두른 채 서 있었다. 향로 둘레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기념으로 남기고 간 동전과 지폐가 여기저기 굴러다니었다. 곧 산등성에 닿았다. 선전대의 어린 전사들이 얼어서 푸르딩딩해진 손을 꼭 쥐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선전대원들은 늘 남보다 일찍 출발하여 물감통을 들고 다니면서 길에 표호를 썼다. 오늘처럼 가장 힘들 때에도 한 발 앞서 움직이면서 전사들을 격려하였다. 또 힘들게 일하는 인민들에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공연으로 인민들을 기쁘게 하기도 하였다. 두 철추는 대견한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의리소우는 두철주가 만들어준 망토를 쓰고 사람들 속에서 기웃거리고 있었다. 그는 두철주를 보더니 너무 기뻐서 마구 소리를 지르며 얼싸났다.
1: 소우, 결국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어? 그러게요, 올라왔지요.
0: 의리소우가 웃으며 대답을 했다.
1: 동지들이 저를 꼭대기까지 태워주었어요.
0: 도졌던 말라리아도 이제는 나은 것 같았다. 걱정스럽던 모습은 흔적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두 사람이 어깨를 툭 치면서 그러놨다.
2: 이제나 저제나 동지들을 기다렸어요. 설산에서 뼈도 못 추린 줄 알았단 말입니다.
0: 영장 김우래였다. 세 사람은 큰 소리로 마음껏 웃었다.
2: 자, 어서 내려갑시다. 사방명군 동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 혁명은 꼭 성공할 겁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0: 김우래가 자신의 찬 목소리로 다짐하듯 말하였다. 두 홍군 주력은 설산날에서 합류한다. 계급의 정, 형제의 사랑으로 그들은 뜨거운 눈물을 쏟는다. 막연했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희망의 불길이 타오른다. 이제는 내리막길이었다. 산세가 어찌나 가파르고 미끄러운지 아예 주저앉아서 내려가는 사람도 있었다. 이 방법은 순식간에 널리 알려지었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미끄럼틀을 타듯 산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김우래와 두 철추, 리소우도 미끄럼을 타며 내려갔다. 설선 아래에는 북디붉은 요촌홍과 황금빛 나는 작은 꽃들이 하얀 눈을 뒤집어 쓴 채 무더기로 피어 있었다. 아래로 20~30리를 더 내려가자 작은 호수가 나타났다. 바닥까지 환히 들여다 보이는 맑은 물에 눈 쌓인 봉우리들이 빗기어 더없이 아름다웠다. 호숫가의 푸른 불밭에서는 검은 모우가 서너 마리씩 떼를 지어 풀을 뜯고 있었다. 머리는 소가 비슷하고

꼬리는 말 비슷했지만은 소도 말도 아니었다. 풀썩풀썩 뛰어가는 모습이 어딘지 어정쩡해 보였지만은 몹시 억센 짐승 같았다. 남방에서 온 전사들은 모우가 신기해서 자꾸만 쳐다보았다. 기온도 산꼭대기보다 높아 따뜻하였다. 얼마 전까지 우박과 눈보라 속에서도 힘겹게 걷던 일이 남의 일 같았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사방면군과 합류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새로운 희망이자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힘이었다. 발걸음도 가볍고 빨라지었다. 리소우가 기물에게 물었다. 용장 동지, 사방면군과 정말 합류를 하는 겁니까? 그럼 거짓말이겠습니까? 기무래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산을 내려가면 만나게 될 겁니다. 홍군 사방면군에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딱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강서를 떠날 때와 아마 비슷하겠죠? 에? 그러면 8, 9만 된다는 말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와, 그러면 우리 힘이 엄청 커지겠는데요? 니소우가 눈을 반짝거렸다. 두 철추도 빙긋 웃었다. 우리 힘이 워낙 작지는 않지. 호남 호북 서부에도 화룡과 임필시, 소국 왕진 동제가 이끄는 이방면군이 있는데 그 힘도 대단히 큽니다. 1, 2, 4 방면군은 우리 홍군의 새 주력 부대가 아닙니까? 이 새 무시의 주먹이 힘을 모은다면 장계석을 뒤엎어버릴 수도 있어요. 김우래가 싱글벙글하며 대꾸했다. 합류한다면 어디로 갑니까? 계속 가나요? 이동무. 김우래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거기까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합류한 뒤에 몇 차례 크게 적들과 붙지 않겠습니까? 설악이나 요상 같은 놈들한테 뒷맛을 좀 보여줘야 하니까요. 에? 한창 흥겹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찰병이 와서 보고했다. 산을 내려가면 두위진입니다. 사방면군 동지들이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김우래는 곧장 한동종과 황소에게로 달려갔다. 지도부에서는 행군을 멈추고 장비와 옷매무시를 단정히 하라고 지시하였다. 집행이도 모두 버리라고 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초라한 옷차림과 알록달록 제멋대로인 옷 색깔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한동종과 황소, 김우래는 맨 앞에서 걸었다. 전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 하였다. 그들은 설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차가운 물줄기를 따라 좁다란 골짜기를 걸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협금산 어구에 이르렀다. 산호구를 따라 앞을 내다보니 새하얀 물결로 뒤덮인 채 용솟음치며 흐르는 강이 보이었다. 소금천이었다. 강으로 란간이 달린 나무다리가 놓여 있었다. 다리 건너에는 환영하러 나온 건장한 전사들이 길을 사이에 두고 쭉 늘어서 있었다. 한동종과 황소는 기운을 차리고 씩씩하게 산호구를 나섰다. 저쪽 대리에서 누군가 소리를 쳤다. 동지들, 중앙홍군이 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리더니 큰 소리로 외쳐댔다. 온다! 온다! 한동종과 황소는 흥분을 억누르며 앞으로 걸어갔다. 이제는 환영을 나온 대례리 똑똑히 보이었다. 사방면군 전사들은 모두 회색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다. 붉은 별을 달고 홍군 모자를 쓰고 각반을 치고 집신을 신고 있었는데 팔각 모자가 더 큼직한 것 말고는 일방면군과 비슷하였다. 한동종과 황소가 아직 다리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모여든 사방면군 전사들 사이에서 뜨거운 구호가 터져나왔다. 중앙홍군을 환영한다! 환영한다!

0: 1방면군 동지들 수고 많았습니다. 1사방면군 합류를 축하한다. 당조항의 경의를 드린다.
1: 구호는 평소처럼 단순했지만 목소리는 뜨거웠다. 멀고 험한 길을 걸어온 일방면군 전사들의 가슴도 뜨거워지었다. 엉엉 우는 사람도 많았다. 한동종과 황소도 눈물을 닦으며 주먹을 쳐들고 소리를 쳤다.
0: 환영해준 사방면군 동지들 정말 고맙습니다. 사방면군 동지들을 따라 배우자. 단결하여 더 큰 승리를 거두자. 중국 노농홍군 만세! 중국 공산당 만세!
1: 한동정이 막 나무다리를 넘어서자 맞은편에서 권총을 찬 젊은이가 잽싼 걸음으로 다가왔는데 나이가 엇비슷해 보이는 청년 간부 한 사람이 뒤를 따랐다. 저는 선봉사 사장 왕대산입니다. 리선염 정치위원을 대신해서 동지들을 환영하러 왔습니다. 어깨는 넓으나 허리가 짤룩한 젊은이가 활짝 웃으며 한동장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는 곁에 선 사람을 소개했다.
2: 우리 호랑이 턴턴장 통영 동지입니다.
1: 키는 작지만은 담차 보이는 그 젊은이는 쑥스럽게 웃었다. 한동종도 황소와 김오래를 소개하였다. 그들은 서로 악수를 나눈 뒤에 나란히 마을로 들어섰다. 뒤를 따라오던 대우는 난장판이 되었다. 한종은 겹겹으로 둘러싼 적의 포위를 해치고 살아남은 대우였고 다른 한종은 두 번이나 근거지를 떠나 여러 도시와 요충지를 빼앗으면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 대우였다. 두 대우가 드디어 만나게 된 것이다. 전사들의 마음은 벅차올랐다. 일방면군 전사들은 다투어 사방면군 동지들과 손을 맞잡았고 사방면군 전사들은 일방면군 동지들의 총과 짐을 나누어 메고는 삼삼오대를 지어 마을로 들어갔다. 대우는 웃고 떠들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로 소란스러웠다. 드웨이지는 소금천의 높다란 강기슬개 자리를 잡은 작은 마을이었다. 우로 자그마한 언덕을 오르니 비로소 마을이 보이었다. 마을은 100가구가 채 되지 않았다. 그다지 길지 않은 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오래된 가게가 몇 집이 있었다. 장족과 한족이 섞여 사는 곳으로서 집은 대개 2층 혹은 3층으로 지은 나무집들이었다. 라마 교사원의 금빛 지붕이 붉은 석양에 반짝거리었다. 붉은 담안에 성처럼 자리를 잡은 사원은 주위의 농가에 비하면 너무나 으리으리하였다. 왕대산과 풍명은 한동정네를 라마 교사원으로 안내했다. 호위병들이 진작 사원을 깨끗이 치워 놓았는지 안은 퍽 깨끗해 보였다. 커다란 구리 주전자에서는 물이 펄펄 끓고 있었다. 그들은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2: 왕사장 동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두 분 다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요.
3: 네, 많지도 적지도 않습니다. 스무 살입니다.
2: 스무 살의 사장이라니 대단합니다.
1: 한동정과 황소, 김우래는 모두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왕대산이 웃으며 말을 했다.
2: 부대에 사장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호랑이 턴 단장이었는데 지금은 풍명이 물려받았습니다. 풍명 동지는 올해 19살밖에 안 된걸요.
1: 풍명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이고 어색하게 웃었다.
2: 보십시오. 처녀처럼 부끄럼을 타지 않습니까? 천섬 서베토 구역에서 적들이 여섯 갈래로 공격해 들어올 때도 한 개 영을 거느리고 적 몇 개 톤을 연속 물리쳤습니다. 한 번은 한꺼번에 몇 개 톤에 둘러싸였는데도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았답니다. 그런 사람이 낯선 사람만 보면은 저렇게 얼굴이 붉어져요. 보세요. 바로 지금 저 모양으로 말이에요. 왕대산의 말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웃음을 터뜨리었다. 풍명은 고개를 더 숙이었다. 사방명군 본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짚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문철은 역에서 얼마나 멉니까? 320리쯤 됩니다. 왕대산이 대답했다. 오는 길은 온통 큰 산들 뿐이어서요. 홍조산이라는 큰 설산을 지나오는데 참 이상도 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땀을 벌벌 흘렸는데 산 위에 올라가니 눈보라에 우박까지 쏟아져 모두 눈사람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사기가 얼마나 높았던지 무공에는 등속 후에 두 개의 영을 식은 죽 먹기로 해치웠지요. 동지들이 이렇게 빨리 도착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제 사탄이 산을 내려왔는데 서로 나팔을 부르 연락을 했지요. 우리는 사천 군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젯밤 밤잠을 설친 동지들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산비탈에 올라가 멀리 바라만 보았어요. 은년은 이렇게 동지들을 맞아오지 않았습니까? 한동정, 황소, 김우래는 왕대산의 말을 듣고 나서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7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전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노래 가라 큰 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마음 올려놓은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거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미란입니다.

0: 우리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2: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가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0: 가르쳐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렴수원 가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노래 따라 부르기에 나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새로운 노래로 여러분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는 노래인데요. 김성수 선생님 작사하시고 송대윤 선생님 작곡으로 된 노래 장백사는 절승일세 1절까지 다 마무리했죠.
1: 예.
0: 네.
1: 이 절도 뭐 가사 있으니까 1절만 선율을 잘하면 다 붙일 수 있는데
0: 네.
1: 오늘 시간에는 이 절 한번 붙여보고 그 다음에 한 소설 한 소설 우리 장단 타는 걸 우리 하나하나 바로 잡으면서 갑시다.
0: 네, 2절. 뭐 3절, 4절까지 있지만 우리가 2절까지. 2절은 쏟아지는 폭포수는 이 부분인가요?
1: 네.
0: 이 부분인가요?
1: 맞습니다.
0: 네, 쏟아지는 폭포수는 무지개발 피워주고 팔을 젖는 미인송은 온 세상에 벗 부르네. 흐려문다 같습니다. 아, 장백산 우리네 자랑 볼수록 절승일세 볼수록 절승일세.
1: 네, 2절 한번 해봅시다. 2절 네. 가사 다 글자가 작아서 어렵죠?
3: 네.
1: 쏟아지 네. 한번 해봅시다.

0: 기본사 선율은 큰 문제 없을 때, 그, 보세요. 장단은 그, 탔는데, 이 노래, 그 선율 보세요. 쳐다보니, 이게 토치하면 노래가 재밌게 되면, 쳐다보니, 허브는 바꾸지 말고, 허브 끊었다가 하세요. 쳐다보니, 시작, 거지 시작.
1: 쳐다보니.
0: 그래, 근데 왜요? 뭐 쳐다볼 때 허브 아이씨 어떻게 그래서 시작하면 쳐다. 왜 허브 몸이 들어와 왔는데 어떻게 할까? 다시 시작.

0: 여러분 낚시 네. 제대로 가고 가야 되죠.
1: 네네.
0: 쳐다보니 보호 이렇게 호흡 쉬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호흡에서 쳐다보니 네 호흡 바꾸진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호

여기서 이제 아아 이런 게 있습니다. 아아 재미없습니다.

0: 네. 동작이 얼마나 할까? 네. 그렇지. 자랑, 자랑.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이 장면에서 1이 큰데, 볼수록 절승이 절반 넘어서. 볼수록 절승이 일세. 이 짝도, 이 짝 절반. 볼수록, 다 봤자니까. 절승이 일세. 볼, 다 같이 봐. 볼수록 절승이 일세. 이래야, 이래야 볼수록, 볼수록, 볼수록 세 번인데, 세 번이 달라진다. 맞습니까?
1: 네.
0: 맞습니까?
1: 아이 됐어요.
0: 어째 그게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형용성이라는 게 보세요.

예. 여마에 볼수록 조금 더 볼수록 정말 볼수록 절승이 있어 이런 뜻인데 한번 다시 볼수록 시작.

이렇게 하면 되면서 그 같은데. 쳐다보니, 여기는 잘하세요. 보니, 미스, 보호, 보니, 호흡 끊어라면, 보호, 보니, 예, 거기 한번 쳐다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죠. 그래서 안 노래가 더 문제 생긴다 말. 그 달라면 노래 어떻게 부르는 거 아닌데 해서 그 재미를 느끼는 있을까 봅시다. 쏟아지는 눈 할만할까? 지는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셔. 앞으로 지는 폭포수 해봅시다. 시작.

0: 원세상에 이게 잘못한다요. 예.
1: 원세상에
0: 파를 젓는 민성은 파를 젓는 민성 어떻게 파를 젓는 거 이렇게 적겠을까? 예. 위에서부터 저는 그런 저는 제가 노래할 때 파를 젓는 위에서 파를 젓는 민성은 세상에 먹고 우리 원시에서 예, 발을 드는 시작.

0: 어때요?
1: 네.
0: 지적할 때 있으면 좀 지적해 주세요.
1: 네. 그 아 호름에 가서 네. 장백사 어떤 분 굉장히 더 많이 가다 보니까 우리네 자랑하실 때 미처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왜 그래요? 맞습니다.
1: 장백사 하나 둘 셋. 네. 근데 보통은 다 그 박자를 다 채워서 네, 다 너무, 하려고 하시는
0: 너무 꼴떡 채우지 말라고 얘기했죠. 네. 그게 기술인데. 아, 아, 아, 장백산 우리 예, 예, 어떤 분들이 일단 장백산 이라고 듣고 할까요? 그래서 그 어, 박자 차지 말고 뒷부분은 조금 덜 하면 예. 반장단 덜 하면 아, 아, 보세요. 아, 아 어린이 났어요. 아, 이렇게 돼야 감동되지. 시작!

0: 이 마지막 시에는 왜 그렇게 싹 들어갈까? 볼수록 철순 일세. 예, 볼수록 마지막 거에 보시다.
1: 볼수록 철순 일세.
0: 셋째로 이럴 때 그 때를 제가 서토로 쇠 꼽으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입 아이벌면 때를 서토 불시 다 펑핑해서 내보내서 볼수록 절승일세 이래야 소리가 나간다. 쇠 볼수록 시작
1: 볼수록 절승일세
0: 이래야 쇠라 말이다. 이래야 쇠란 말입니다. 그러자면 쇠때가 안에 꼬불더만 쇠야 별라게 듣겠네. 쇠 이런 각을로 예, 뭐 잘하는데 여기서 어서는 여러분들 다 손을 알죠. 여기서 누가 성소도 내고 예, 어떻게 그 형용소도 내고 어느 분도 잘하는 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해봅시다. 1, 2, 3, 4 해봅시다. 이번에는 끝이 약했을 때

0: 럭제가 안에 싹 들어가지.
1: 벌수록.
0: 벌수록. 그러니까 나의 꼭 억울한 문서는 벌수록 럭 이런데서 쟤네들이 벌자는 벌자만 지금 딱 중심하니까 럭제가 다 럭제 원래 럭럭 이렇게 하는 거지. 벌수록 설승이 럭 하지 마세요. 벌수록 앞에서 럭 거기서 답으로 줘야 돼. 럭 하면 다 들어가. 벌수록 이렇게 시작하죠. 벌

예, 럭제한 다음에 절제하니까 카이코하니까 비코한 다음에 카이코길래 그 럭제를 카이코처럼 생각해라 말았다. 볼수록 이런 날에는 절제.

0: 되게 연출해 보셔. 연출 쉽게 보셔.
1: 앞에 분들
2: 저번에 서시 했지.
0: 네 분.
2: 저번에
0: 예, 그래 서시 이 자기 아이 맞다네.
2: 이번에
1: 둘, 둘, 그리고 세분 이렇게 하시면 되죠.
0: 앞줄 뒷줄 해도 되고요, 무슨.
2: 네. 앞줄 뒷줄 해볼까요?
0: 그렇죠.
1: 두 분씩 두 분씩.
0: 아는 같이 하시. 아, 앞줄 뒷줄 하셔, 네분 하셔 앞에서.

0: 됐어.
1: 제발 해 좀.
2: 제발.
1: 근데 이 악보보시 벌수록 악보보시 악보 악보대로 해도 영무신데 그게 그 요구입니다. 개신을 벌써 변화시킨 게 버 한음입니다. 벌수록 절승일세 그주 금에서 세 벌수록 이렇게 썼는데 달아났다 달아났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쓰는가 내려옵니다. 이 뭐니까 벌수록 설 이런 뜻인데 벌수록 설승일세 악보대로 하죠.

시간까지나 이게. 예? 다 안 하라 말입니다. 장백산은. 볼수록 이거 이게 형 중요합니다. 볼수록 시. 시작.

0: 우리 이 작곡가 성대훈 선생님이 유명한 가수셨으니까 가수분이 곡 쓰니까요.
1: 네.
0: 우리 노래 한 가지인데 볼수록 절승일세 그 선에서 볼수록 절승일세 그다음 다 내려놓은 다음 말도 볼수록 절승일세 오늘 그렇게 잘 썼으니까 그대로 악보대로 해도 모든 게 다 나온다.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1: 한 분씩 부르셔도 돼요.
0: 한 분씩?
1: 네.
0: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1: 좀 남았어요.
0: 좀 남았어요.
1: 한 덕창으로 하실 분은 덕창하시고요.
0: 하세요.
1: 네.
0: 두 분, 두 분 해볼까요? 두 분이 하세요, 두 분이.
1: 네. 두 분씩 하시고, 시간이 됩니다. 네.
0: 오늘 여기 두 분 집에 시간이 이렇게 안 가요. 네, 보세요.
1: 없어요. 자.

0: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1: 두 분이 어느 분이 먼저 하실
0: 거 결정하셨어요? 서둘러요.
2: 그래요.
3: 우리 하라고?
0: 네, 두 분 좀 해보세요.
3: 그래요.
2: 자.

0: 하셔도 되고 2절 하셔도 되고요.
1: 두 배 털어야 써야 되지. 예.
2: 아니 저 2절까지 다 하는 거 안 해가지고.
1: 그래. 무슨 그렇게까지 음악해
0: 하겠어. 그럼 너무 길어요.
1: 시간 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2: 예. 예.
1: 2절 하세요. 예.

0: 네, 시간 끌 때는
1: 그럼요.
0: 한 가지만 제가 3초 말하겠어요. 앞에 젓갈 벌수록 벌수록 벌수록인데 앞에 젓박감에 벌수록 글로 벌수록 이렇게 하지 마세요. 벌수록 설승일세 벌수록 설승일세 벌 이래요. 이렇죠? 벌수록 거까지 시작.

0: 그러세요. 할 시간이 있으면 하세요.
1: 네.
0: 어제 감기 다 나셨잖아요.
2: 있습니다.
0: 있으니까.
1: 시간 있어요.
0: 하시오.

0: 아니 36분 됐네요.
1: 됐죠.
0: 네.
1: 딱 됐어요.
0: 딱 됐네요.
1: 이 시간 끝나면 저 뒤에 그 프로 하는 분들 좋아합니다. 예. 빨리 끝나면 좋아합니다.
0: 그럼요.
2: 너무 시간이 빠릅니다.
0: 아 빨라요. 네. 자 오늘도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병 가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장백사는 절승일세 배워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0: 네,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
0: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미단이었습니다.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아닌가 싶습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저원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넣어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 신학대학방 및 준해 각 신학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자, 아래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매일 오후 이 시간대에 되면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운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청심환은 청심치명 발매안이라,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치명,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전추관, 북사삼 이런 발미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 공동주체는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꼭 심장치료에 있어서는 폐경락을 절대 홀시할 수 없는 중요한 경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눈꼴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초운청심환, 다시 말해서 청심치명 발매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기본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 일종 증상에 관한 학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도분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심장이 계속 이쯤에 가면 올리고요. 그 다음에 심율이 빠르고 그 다음에 저 육신 가면 기침 나고 가래 성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약을 조금 썼는데 병원에서 말 아이 됐을 때도 그래서는 뭐 CT를 해보고 그래 폐 나빠졌는가 그래서 긴기 뭐 이사들도 아이도 폐 이렇다는 게 됐고 그래 선생님 강의도 또 처음 정신을 한동안 먹었는데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 한 달도 조금 지나 쓰기부터 좋아지는 게 알리띠다.
1: 아, 그럼요. 예예.
2: 예, 그래서 이 청청심환 이거 저 10년도 넘게 팔았지 않을까?
1: 그렇죠. 너무 제가 강의한 시간만 해도 이 방송을 통해서 20년이 됐습니다. 예예. 예.
2: 그리고 가격 한 통에 299원인데 12나라에 먹게 되니까 값이도 저렴하고 예.
1: 예.
2: 고요 또 중주호지 OTC 치료약인가 예, 예. 약이지. 그리고 또 믿음직한 신약대학방에서
1: 신약대학방에서만 판 시간이 10년 잘 됐습니다. 예예.
2: 예, 영 좋습니다.
1: 그렇죠.
2: 약이 효과 좋으니까 전문가 뭐 가격도 저렴하고 예 정말 믿을만한 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 심장이 완전히 나서질 때까지 계속 이래 먹겠습니다. 먹겠는데 그 앞으로는 내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그 약을 알 수는
1: 예 이렇게 하셔. 알 수는 수말 밑으로 떨어지지 마시오. 잣수는 두 개려성이 아득달 견지하신 그런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는데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기본으로서 하루에 한 번 복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야득달 지난 다음에는. 그래서 한 차내지 두 차 이렇게 조절하고 알수는 수말 밑으로 떨어지지 마시오. 한 봉투리 안에 수말이 있으니까 수말 밑으로 떨어지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세요.
1: 예, 늘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땀본 링기랍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자원정신마를 우리 오빠께서 지금 복용하고 있는데, 야, 효과를 영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처음에는 우리 오빠는 이 진단, 관심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관심병 진단을 받아, 그냥 가슴이 통신하고, 가슴 쪼림이 아프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예, 주요 문제는 기침이 세게 한다. 가슴 아픈 것도 그렇거니와, 기침이 세게 하고, 가래가 많다. 그래, 우리는 기침하니까, 기관지나 방어가

0: 기관 장학과 낙차 싸서 대서 간지 알지더라 말인데. 아, 그래서 정말 이 신장이 아프니까 병원 치료하고 뭐 중약도 세게 먹고 예, 이 영 세게 그랬으면 수약 치료를 많이 했어. 그래서 그리 크게 이거 효과를 못 봤는데, 자, 이 좋은 정신을 내 들어보니까 나 이 약은 정말 나은 지도 어라지만 예. 이 실현성 있고 고여진도 그만
1: 예. 예, 그렇죠.
0: 예, 그리고 우리 오빠 영 비싼 약도 많이 싸먹었어. 그래야 이 약은 영 가르치도록 받으면 한 통이
1: 199원인데 예. 우대정책 하게 되면 140원밖에 40원 잡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0: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는 몰라서 세통 싸니까 내고 없으니까 한 40일 살 수 있더란 말이에요.
1: 그렇죠. 예, 예.
0: 이게 효과 영사도 하지만 우리 오빠 이렇게 아주 비싼 약을 그래 먹은 게 다 쓸데없는 거 먹었다. 이 약은 벌써 두통 먹으니까 저기 편안한 가면 그렇게 아프고 가슴 쩔들며 아프고 가슴 답답하다 누구 사이 이렇다. 그리고 문제는 기침을 이런 거 많이 한다.
1: 심혈이 심한 증상은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시면 해결됩니다.
0: 이 약은 정말 예, 내 선생님과 물어볼까 한 10년 내 가르침이냐 한 번도 아유.
1: 예, 그렇습니다. 믿을 만합니다. 예, 예.
0: 그래, 얼마, 어티시런성이 있고요. 수술이 있고, 어티시런성이 있는 약이 보통, 오히려 후유증이 없습니다.
1: 예, 믿었기 때문에.
0: 우리 아빠는 너무 좋았어. 분이, 어떻게 했지 말아서 많이 알싸고 세통 싼데, 이번에는 9통 싸겠답니다. 그래, 그냥, 한 날에.
1: 한 번에서 두 번입니다. 만약에 야득 따로 썼다면, 하루에 네. 한 번씩 시도해 보시다 조절하면 되고.
0: 한 40일 썼어.
1: 아, 그러면 계속 두 번 써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두 번 써야 됩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예, 예. 하루에 두 번 드세요.
0: 이번에 썰에 9통 싸면 3통 주가 12통이면 얼해 먹겠다.
1: 그렇죠. 그러면 넉 달 동안 복용합니다. 한 개 치러 가서.
0: 영사 쓰는 게. 예, 예. 9통 오늘 배달받고
1: 그렇게 하세요. 예? 넉 달은 아무런 변동 없이 쭉 예, 견제하시면 많이 효과를 봅니다.
0: 약은 많이 샀었습니다.
1: 아, 그렇죠.
0: 효과를 지금 많이 봤습니다.
1: 예.
0: 요즘에 속이 편안해서 영 좋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예.
0: 예, 오늘 배달받기시오. 예.
1: 예. 배달 전화번호 예. 3329번 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1: 건강하세요.
2: 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좋은 정신만을 얻은 후에 부동산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아, 그래요? 예, 예.
3: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심장을 해서 나도 많이 고생했습니다. 약도 많이 쓰고. 예, 항상 어떻게 돼서 이 심장을 해서 밤에 잠 못 자고, 예, 반듯하게 늦게 되게 되면, 예, 반듯하게 넘어다 해야 되고, 옆으로 잘 넘어다 해야 되고, 숨이 잘 올라오지 않네, 그렇게 안 그러고. 그리고 조금 나가 걸어도 숨이 차서 꼼짝 못하고 이랬다나, 예, 눈에 나가 댕기지도 못했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또 나가 댕김에도 어떤 근심스러워가지고, 예, 혹시나 어디 나갔다도 혹시나 이 심장병이가 발작할까봐, 예, 약 꼭 옆에 댕기고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이거 쓴다면, 예, 절대 뭐, 이게 다 근심이 없습니다. 나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놀다 와도, 예, 뭐 이렇고 그리고 여간에 이거 쓰면서 내 신장에 대해서는 발작 아예 하고 있습니다.
1: 아, 예, 예. 예.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시면 기본으로서 심장병에 대해서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없게 되었으니까 거의 구급약 갖고 다니시던 분들이 지금은 거의 갖고 다니지 않아도 기본 문제 없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 이미 견제한 시간 보게 되면 좋을 수밖에요. 예.
3: 예, 그리고 특히 내가 내게 혈압을 내서 많이 받았 혈압 조절 이거 쓴다면 지금 완전 혈압 조절 잘 되고 있어요.
1: 바로 그렇습니다.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분포입니다. 심장 공능이 좋아지니까 혈압이 정상 돌아왔다. 어, 나 혈압 치료해야 했는데 어째 혈압이 정상 돌아왔다. 이런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
3: 예, 예. 그리고 특히 또 내가 지금 항상 입안이라는 게 말라들고 입안이 쓰겁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이빨도 어떤 데는 막 통제 날 때도 있고 이랬는데 이러한 증세도 지금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3: 예, 예. 확실히 이거 쓰고 내 여름에 지금 심장에 대해서 지금 고생 많이 하는 게 여름에 다 지금 고루고루 좋아지고 이런 또 얼마나 편안하게 어디 댕겨도 근심 없이 댕깁니다.
1: 아, 그렇죠.
3: 그러니까 내 이야기야 확실히 이야기 좀 어서는 좋은 약만 다시 오래가 나 써야 되겠다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0: 이때까지 끊지 않고 나섰는데, 이번에도 또 9강 배달 받아서 그냥 올해 눈이 좀 쓴다고 그랬나.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부사경 거의 없게 되어 있으니까, 신은 얻고 쓰시면 됩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 청원청 희망을 하는 저기 신자 대전 나쁘다니까 이야기 썼는데 이 써 보니까 확실히 이야기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반년 넘었었는데 그 야들딸 넘었었는데 확실히 이야기 효과 말고 그래 내가 좋으니까 한국에 내 동생이 지금 이 신자를 보다 이거 내 부채 보냈더만 어디는 석달인데 지금은 완전히 좋아졌다고.
1: 아, 예, 예.
3: 가가 또 좋아지니까 동민들도 너는 무슨 약 썼길래 내 중국에서 우리 형님 이거 보냈어. 그래서 그냥 썼는데 이리 좋아졌. 그래 놓고 이 약이가 부채 쓰면 그 인차 또 뒤가를 분들 같이 또 쓰고 하니까 이놈에게서 좋은 또 보내달라고 또 여기까지 배달받자.
1: 예, 지금까지 외국에 붙여보내도 다시 뭐 해관에 문제 생기거나 그런 적은 없으니까 예, 열심히 예, 지금 예, 외국에 나가신 분들이 복용하고 있어서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3: 예, 예. 그럼 안녕.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대단한
2: 거? 네,
1: 안녕하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예.
4: 놈이 이게 잠이 어째 썼는가 뭐 밤에 잠깐 자꾸 신에 대끔대끔 해 아파 나.
1: 아 신저터입니다. 협심증. 네. 예.
4: 그리고 소변볼라 또 자소대기.
1: 아 예예. 예. 심장 공동이 불진 일어나가지고 컴파체 직전에 해봤죠.
4: 갑작스러 힘하면서 별로 저기 빈통 같은 게 그랬어요.
1: 예.
4: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다 없어지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 나던 건 냄새 나는 건 원래. 금방 써서 얼마에 대해서 그거
1: 아,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4: 아 그걸 어디 모든 데
1: 꽤나 그게 부담이죠. 예. 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치솔질해도 안 되고 뭐 위약을 써도 안 되고 그런데 이야기를 해서 해결 받으셨다는 분들이 예. 기본인 걸 알고 있습니다.
4: 예. 그 깜짝같이 없었어요.
1: 아 얼마나 큰 해결입니까? 심폐혈이 심한 증상입니다. 예.
4: 예. 그리고 밥 못 먹게 밥 지금 잘 먹으니까 좀 매이 나고.
1: 그렇죠. 예.
4: 예. 예. 내게 정말 맞길래, 내, 어디 열어가도 내, 저, 잘 많았어. 그런데, 그만두고서는 다 없어져가지고, 다름 없어요.
1: 예, 그렇죠. 예, 예.
4: 그래, 내가 한국도 여러 사람이 이래서 소개를 좀 싹았어요.
1: 아, 그랬겠죠. 예, 예. 예.
4: 나는 앞으로 내게 맞길래 앞으로 계속 먹겠어요.
1: 예, 차수로서 어쩌라는 차원에서 예. 견제하시면.
4: 두 번 먹다 또 한 번도 먹었거든요.
1: 아, 그렇죠. 그러면 예. 됩니다. 예, 두 번 내지 한 번.
4: 예, 그만 예. 지금 한 번 먹어요.
1: 아, 그러면 됩니다. 어떤 시간이 예. 길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예, 좋은 해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4: 수고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이제 입에서 냄새가 나서 많은 치료해도 되지 않았는데 본 제품에서 해결받으셨다. 심폐혈이 심한 증상 가운데 전형적인 증상이 기침을 짓고 입에 냄새가 나고 이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기침을 많이 짓고 이 가래가 많이 성하니까 뭐 거기에 유관되는 단순 기침을 관계하는 이런 방면의 약을 썼는데 말을 잘 듣지 않았는데 본 제품 쓰시고 나니까 지금 기침이 간대한데 없고 가래를 그렇게 많이 너무 많이 뱉고 그랬던 게 그 문제도 해결받고 특히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나던 이 증상도 개선을 가져오셨다. 이런 분들은 기본인 걸 알고 있겠습니다. 모두 심폐혈이 심한 구체 증상 가운데서 기침 짓고 입에 냄새가 나는 것은 제일 전형적인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체험담에서 말씀 주시고 있지만 해도 소화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아서 꽤나 여러 가지 치료했는데 잘 되지 않았는데 본 제품을 쓰시고 나서 소화가 잘 된다. 바로 심의 동지라 말했습니다. 심장과 위는 동치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심화성 양토라 말인데 우리 오행학설에서 심장은 불이고 화고 위는 터입니다. 흙입니다. 그런데 심화 심장열로 인해 가지고 소화가 잘 성 양토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본 제품 초원 청심환을 쓰시고 나서 지금 나는 소화가 이렇게 잘 된다고 쑥쑥 꺼진다고 혹시 위에

단독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니가 허월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약방에 가게 되면 이런 제품을 적당하게 결부하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오징어의 소화가 뭐 잘 안 되던 분들 가운데서는

0: 그러나 심방세동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물론 그게 심각 정도에 따라서 뭐 이식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만 드시라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죠. 병원에서 검사해서 이식수술을 받으시라 하면 그건 큰 치료입니다. 보통 병원에서 못합니다. 그 판막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초기의 증상이 나타날 때 바로 보온 제품 초음 상시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기하는 몇 가지 보조 제품 이거 쭉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심장에 뭐 황찬이라든지 실찬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이 관건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보온 제품을 많이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학대학방 및 준해각신학대학방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한 달간 진행되는 육합동풍 당나라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이 그날 연변 박물관에서 대회 개방됐습니다. 전람은 화룡시 룡도산 정효 공주묘의 천년 벽화를 핵심 근거로 하고 고고학적 실증, 문헌 전적과 복식 복원 과학연구 성과에 의탁해 천년간 잠들어있던 발해 궁정 문명을 입체적으로 재현했습니다. 전람은 또 백산 흑수 사이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과 중화 문명의 다운 일체적 지속 발전의 역사 맥락을 체계적으로 해독했습니다. 오늘부터 본 프로에서는 계열 보도, 육합 동풍 문맥 장백을 내와 문물을 통해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발해와 중원이 맥을 같이하고 풍속을 공유했던 문명의 비밀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문물 뒤에 깃든 장인정신과 당대의 활성화 혁신 속으로 들어가 직조, 염색, 전통 공예에서 디지털 문화 창의 전화에 이르기까지 천년 발해의 문화 맥락이 신시대에 어떻게 대대로 전승되고 새로운 생명력을 발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변 박물관 육합동풍 당나라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복식 복원 성과전에는 정효 공주묘 벽화 속 인물을 근거로 복원한 복식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는 당나라와 발해 복식이 매우 흡사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왕정 기자입니다.
3: 리제의관에서
2: 장인정신이 깃든 기에 이르기까지 천년 전통 기예에서 당대의 새로운 모습에 이르기까지 이번 성과전의 기예와 혁신 전시구역에는 한 점 한 점의 직물 원료, 한 세트 한 세트의 전통 공예도 오고 일련의 혁신적인 문화창의 제품과 현대 설계 작품들이 전시돼 발해 문명의 기예가 같은 뿌리에서 나와 대대로 전승되고 혁신 발전해온 심층적인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청에는 비단, 삼배 등 당나라와 발해 시기의 고대 직물 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효 공주묘 벽화 속 악사와 시종들이 신은 신발은 또 이러한 삼배 직조 기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전시청에서는 당대의 초목 염색기에도 복원했습니다. 옛 사람들은 꽃과 풀, 나무 껍질, 광물 등 천연 원료로 여러

0: 가지 공예를 거쳐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당나라풍 복식 색채를 만들어냈습니다. 발해 복식의 온화하고 차분한 색채 질감도 바로 중원 전통 염색 기예가 동북 변강에서 완전하게 전승된 데서 비롯됐습니다. 전시청에는 북, 바디 등 도구와 예식 배틀 등 전통 공예 도구가 질서 있게 진열돼 당나라 시기 날실과 시실이 교차되며 직물이 만들어지는 원래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 사회교양부 주임 리해글입니다. 벽화 속 복식을 보면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도 일부 도안과 꽃무늬, 문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추출하면 선으로 된 도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도안을 통해 고증해보면 당시 당나라에서도 매우 유행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발해국 역시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기에 식미와 도안 등 면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발해는 동북아 지역에 위치했지만 지리적 위치 때문에 중원 문명과 단절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교류, 인원 왕래, 물자 교류가 기술과 문화의 전파를 촉진했습니다. 복식은 우리가 문화 교류를 관찰하는 하나의 창구로 됐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직물 자체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 사이에 장기간 이어져 온 교류와 연계이기도 합니다. 전시청에는 또 정효 공주묘 벽화 속 인물을 근거로 복원한 삼실 신발, 팔 보호대, 가죽띠 등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문 과학연구팀의 복원 제작을 거쳐 잠들어 있던 당나라 시기 수공업 기예가 다시 입체적으로 재현됐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 연구원 조련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복원해 놓으면 향후 영화와 드라마, 지방 문화와 지역 형상 그리고 현재의 역사 문화에도 아주 좋은 문화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전람의 또 하나의 주목점은 그림자, 짙은 가을 정취, 현대 복식 계열 작품으로 전통 문화의 창조적 전환을 실현한 것입니다. 설계자들은 정효 공주묘 벽화와 전통 복식 문화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적인 설계언으로 옛 운치의 미학을 새롭게 재구성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육합 계열 문화창의 제품도 전시됐습니다. 전반 전람은 중화의 우수한 전통 복식 문화 전승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는 방법을 탐색함으로써 전통 문화와 디지털 과학기술의 융합 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강 관광객 류서랑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을 활용해 전통 문화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면에 있던 내용을 3차원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장춘 사범대학 고구려 발해연구원 원장 정춘영입니다. 문화 전파 면에서 감지할 수 있고 료해할 수 있는 실물 성과와 다원화된 전파 경로를 통해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가 창조적으로 전화되고 혁신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고대의 기예 상호 교류에서 당대의 문화 관광 역량 부여에 이르기까지 천년을 뛰어넘은 이번 문명의 대화는 중화 문명이 끊임없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포괄, 교류와 상호 참조, 끊임없는 생명력에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강의 대지에 립각해 천년간 이어진 육합동풍의 문화 맥락은 오늘도 흥변부민, 문화윤변, 민족단결의 끊임없는 신시대의 역량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 아래 왕래교류 융합추세 순응해 여러민족 융합식 발전 추동해야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찰을 논함이란 제목으로 된 중국민족보 론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왕래, 교류, 융합은 민족 단결을 증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3장에서는 왕래, 교류, 융합 촉진에 대해 규정하고 여러 민족의 조화로운 융합 거주, 인구 유동, 융합식 발전을 촉진할 것을 명확히 했으며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인터넷 등 경로를 통해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할 때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왔습니다. 왕래, 교류, 융합 촉진에 대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교성은 중화민족의 발전 법칙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신시대 민족사업 실천을 법치적으로 응축한 것으로

0: 지역으로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 튼튼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중화민족의 대단결은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전제와 기초입니다.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과정 하나 필연코 여러 민족이 광범위하게 왕래하고 전면 교류하며 심층 융합하는 과정이고 여러 민족이 공동 단결 분투하고 공동 번영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추세를 파악하고 시대의 발걸음을 바싹 따라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전면적으로 잘 관철 실시해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힘써 촉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대단결로 중국식 현대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금융 지식을 보급하고 대중들의 금융 위험 경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통은행 길림성 분행에서 주최하고 교통은행 연변 분행과 공동으로 개최한 2026년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 가동식이 일전에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활동은 여러 감독관리 부문과 정부의 역량을 모아 실용적인 금융 지식을 변강 대중에게 전달하고 다원 협동의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선전 교양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활동은 문외 공연으로 막을 올려 반사기, 신용, 소비자 권익 보호 등 전문 지식을 대중들이 즐겨보는 문외 공연에 융합해 금융 지식 보급이 더욱 생활에 다가가고 인기를 모으도록 했습니다. 이어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 유원 소통 체험 구역이 개방됐습니다. 현장에는 반사기 문답, 신용 지식 보급, 소비자 권익 보호 지식 알아가기 등 재미나는 체험 종목을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은 놀이 속에서 금융 지식을 배우고 위험 식별 능력을 높였으며 자신의 합법적인 금융 권익을 어떻게 수호해야 하는지를 요해했습니다.
1: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 2차전이 9월 12일 펼쳐진 가운데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대련 대표팀과 맞붙었습니다. 전반전은 0-0, 후반전은 0-1로 끝났습니다. 최종 연변 대표팀은 승부차기에서 아쉽게 대련 대표팀에 패했습니다. 저녁 7시 40분 경기는 대련 사흐만 축구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후 대련 대표팀은 곧바로 전방 압박에 나섰고 연변 대표팀은 진영을 뒤로 내리며 빠른 역습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양 팀은 중원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고 전반전은 0-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후반 들어 56분경 대련 대표팀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18번 고약신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사시키면서 1-0으로 앞섰습니다. 한 골 뒤진 연변 대표팀은 공격을 강화하면서 마지막 1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90분 정규 경기가 끝난 후 양팀은 승부차기에 들어갔습니다. 대련 대표팀은 5차례의 승부차기를 모두 성공시키며 5-3으로 연변 대표팀을 꺾고 동북축구연맹전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비록 아쉽게 준결승에서 멈춰섰지만 연변 대표팀이 보여준 투혼은 인상적이었습니다. 9월 26일 연변 대표팀은 3-4위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장붕입니다. 대련 대표팀이 제1회 동북축구연맹전 결승에 진출한 것을 축하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저는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은 가슴에 새긴 연변이라는 두 글자에 부끄럽지 않게 뛰었습니다. 12일 저녁에 있은 2026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 제23라운드 광서 항신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 용정 거시안팀은 1-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초반부터 광서팀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15분경 코너킥 기회에 연변팀이 문전에 올린 공을 상대 골키퍼가 쳐냈지만 포브스가 보충슛으로 골망을 가르면서 연변팀은 0-1로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광서팀의 공세는 계속됐고 41분경 광서팀이 한 골 넣으면서 전반전은 1-1로 마무리됐습니다. 후반 들어 69분경 광서팀이 전방에서 공을 차단한 후 계속 역습을 통해 추가골을 뽑아내 점수는 2-1이 됐습니다. 경기는 더 이상의 득점 없이 마무리됐고 연변팀은 원정에서 패배를 받아 안아야 했습니다. 9월 18일 연변용정 커시안팀은 홈으로 돌아와 광동 광주 표범팀과 제24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인민일보 클라이언트는 일전 새 정경의 활력 인터넷 인기 간판벽 방문하고 아침 시장에서 미식 맛보기, 연변 문화관광의 장기적인 인기 비결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주에서 아침과 저녁 두 가지 인터넷 인기 지표에 이탁해 문화관광의 장기적인 인기 비결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이 두 가지 언어 간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이 기세를 몰아 조명 승격, 거리구역 확충, 방문장소 편민 시설을 증설해 문화관광 흐름을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있으며 새로 이사한 연길 수상시장에 850여 개 가게 자리를 설치하고 연변 특색 미식과 산나물을 이곳에 집결해 경영 모식이 보다 풍부해졌다고 했습니다. 신화사 클라이언트는 일전 길림 용정 비암산 산수 사이에 숨겨진 생태 레소 명소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용정 비암산이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관광 성수기에 드넓게 펼쳐진 화해를 관광객들에게 무료 개방했는데 화해 경관대에 서면 평강록조, 해란하와 용정 도시구역의 모습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 경관 외에도 풍경구에서는 또 벼랑근해, 고공삭도, 유리다리, 하늘고을 등 체험 종목을 설치했는데 관광객과 주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앙TV 뉴스 클라이언트는 일전 길지 습윤 경계강의 푸른 강물 경신을 윤택하게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동부가 철새 이주 중요 장소인 훈춘 경신습지에 수초가 무성하게 자란다고 하면서 현지에서 변경습지 생태를 수호해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생태 풍경을 그려냈다고 했습니다. 중앙TV 농업농촌채널 삼농 군영회 프로에서는 일전 향촌에서 새 치부 종목 내화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도나시 삼도 하자촌을 집중 조명하면서 촌 당지부석이 곡봉거리 촌민들을 이끌고 일련의 혁신 조치로 새로운 치부 모식을 내와 조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게 했고 마을은 전통 농업에서 다원화 산업으로의 전환 승격을 실현했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박홍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종이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따뜻한 꿀팁과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모시고 장약 심내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전례 없던 특별 우려 활동합니다. 예, 이번 특별 우려 활동 기회 놓치기만 하면은 이번 우려 활동 기회를 놓치기만 하면은 1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우려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장약 심내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 현금 500원도 드리고 장약 심내방 본약 한 곽도 증송해 드리고 또 독일 기술로 된 아나미 능량 락타틀 잎을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17곽을 사시면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 현금 1610원도 드리고 장약 심내방 본약 4곽도 증송해드립니다. 예, 뿐만 아니라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드리죠.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에 현금 4752원도 드리고 장약 심내방 본약 6곽도 증송해드리고 양스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한테 동인당 유기농 양이젖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하고 동인당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분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습니다. 예, 한 통이 900g짜리입니다. 예, 예전에 단백질분들은 한 통이 400g짜리였는데 이번 활동에서 드리는 이 단백분은 900g짜리이기 때문에 분량이 아주 크죠.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장약 심내방이라 할 때 기를 조절해 주고 기와 혈을 보충해 주면서 우리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면서 심장병 중에서 나타나는 관상동맥경화라든가 이 관상동맥이 70% 75% 이상이 막히게 되면은 현대의학에서는 저자를 넣으라 권장합니다. 예, 이런 관상동맥경화를 치료해주고 관심병, 심교통, 영형협심증, 혈액형협심증, 이 혈액형협심증을 서상이 사는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혈액형협심증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주치공론이 딱 밝혀놓은 이런 서상약입니다. 예,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 즉 이 중풍 치료를 해주는 약이라고 또 딱 밝혀놨는데 이런 병들은 치료하기 아주 그 어려운 이런 병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약 심내방은 하루에 세 번씩 드시면서 병이 중해지지 않게 바짝 치료를 해줍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이라 할 때 군천자실이 조제 원칙에 따라 제조한 중약이고 여러 가지 중약재로 만든 약이기 때문에 한계 대오하고 같아가지고 주요한 병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치료해주고 정기를 키워줘서 조화롭게 작용하면서 몸에 너무 중하지 않은 병에 대해서는 보조적으로 치료를 해준다. 예, 이 군천좌실이라는 것은 중리학에서의 여러 가지 약재를 넣고 만든 이런 약을 말하는데 중리학에서의 약을 제조하는 데 기본 원칙입니다. 예, 군천좌실 중에 군은 주력으로서 주요 질병을 치료해 줍니다. 예, 천은 군약을 도와가지고 효과를 더 강하게 해주죠. 예, 좌는 부작용을 최소한도로 경감시켜주고 조절시켜주면서 우리 몸이 부차적인 증상들을 치료해 주죠. 예, 실은 이런 경락에 따라 약효를 해당 부위로 이끌어준다. 예.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군약에 들어가는 약이 소홍화하고 한계이고 천에 들어가는 약이 홍경천하고 청궁 당귀입니다. 예. 좌에 들어가는 약이 소목하고 담남성 우슬이죠. 예. 실에 들어가는 약인 지룡은 찬토리가 대단한 약입니다. 예. 뚫고 들어가는 힘이 아주 센데 장약 심리방에 들어있는 모든 약재들을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지고 군하고 천 좌에 속하는 약재들이 다 약효과를 잘 볼 수 있게 해당 부위로 이끌어주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 에,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그 군약에 속하는 약이가 소홍화하고 한계인데 소홍화는 서장에서 장홍화라기도 하고 몇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사대보물에 속하는 약재이고 서장에서는 그 이 소홍화를 그 연황금이라고도 합니다. 예. 예, 주요하게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어혈을 제거해서 경락을 소통시켜주면서 통증 완화 능력이 매우 강합니다. 예.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저는 예상약 신내방을 먹고 소리에 효과를 많이 보는 환자입니다.
1: 예.
0: 20년 동안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1: 예.
0: 5만이나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 컴파스 손상을 많이 받습니다.
1: 예, 그렇죠.
0: 그런데 예, 방송을 듣고 소리에, 저기나 뭐 수경과 신내, 저기나.
1: 빵.
0: 예. 그거 이렇게 먹게 됐는데 예, 혈압 조절이 영달 된다 말입니다.
1: 맞습니다.
0: 몇 달 이 약을 먹고서 예,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이렇게 감량하게 됐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록세 이런 거 요법을 예, 같이 사용해서 쓰니까 나 예, 9달 만에
1: 예. 여보세요?
0: 예, 혈압 예.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내 경색이 와서 머리 계속 어지럽고 잠도 안 오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1: 예.
0: 그리고 저기나 뭔가 멘붕까지 와가지고 서리 웃거나 말하거나 해도 얘 당기우고 눈이 버들버들 돼가지고 얘 고생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1: 예.
0: 그런데 지금 얘 이상의 심해가 뭐 너무 좋아졌습니다.
1: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
0: 예, 이 약은 예. 저장 해발이 그렇게 4,500m 이상 성경선은 얘 5,400m 이상이 야생에서 자라고 얘 서장에서 연황금으로 이렇게 불려오는 야생약재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간 우수한 약을 써 그러는지 예, 약 효과가 예, 일반 약보다 다릅니다.
1: 그렇죠. 예.
0: 예. 하루 세 번씩 예, 먹으면서 예, 바짝 치료를 들이대니까나 예, 그렇게 좋아지됩니까?
1: 예, 그렇습니다.
0: 예, 저는 예, 지금 당약 이 심내방만 먹고서 예,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1: 예, 좋죠. 예.
0: 예, 그러니까 예, 위도 좋아지고 관절도 영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알린다 말입니다.
1: 꼭 알깁니다. 예, 이 약 예. 잡으면 예.
0: 약이 예, 너무 저기나 훌륭하고서 예, 약이가 예, 좋아가지고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예,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1: 네.
0: 예, 남편과 같이 예, 이 당약 심내방을 예, 계속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나 이번 우대 활동이 얼마나 큰 우대 활동을
1: 이번 우대 활동에 놓치기만 하면은 이제 1년을 더 기다려야 이런 우대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번 우대 활동이 좋죠. 예.
0: 그래서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려고 그립니다.
1: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대선합니까?
1: 맞습니다.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3: 당약 심내방 쓰고 있습니다.
1: 예, 알고 있죠.
3: 예, 이거 쓰고 지금 하는 효과 봐가지고 계속 그런 대풍 예방하느라 들고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공농조치 자기병 치료한다는 약이 그런 것이 있지 않는 약 쓰니까 아무런 효과 못 봤는데 요건 딱 기혈부족도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예. 심근경색에 관상동맥경화요, 뇌동맥경화요, 모든 관심병 다 치료한다고.
1: 그렇지.
3: 그 다음에 중풍은 딱 치료한다고 쓰여 있는 약 쓰니까 지금은 확실하게 효과 봐서 정말 뭐 가고 싶은 데를 다 가고 예. 반신, 저는 시간에 두 번은 내가 반신 지을 짓고 그런 게 정말 다 바깥에 나가면 작은 노래도 걸리고 집안에서는 정말 이 위생실 드나들면 이문턱 저문턱 걸려서 넘어질 때도 욕만 해야 돼.
1: 예.
3: 되던 게 지금은 뭐서 정상 거서 아무렇지도 않고 얼마 더운지 모르겠어.
1: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눈이라 다 덮이고 예. 그 다음에는 어느 상에 얼굴 마리꺼지 와가지고 약이나 물 먹다 태그 떨고 밥 먹기도 다 힘들었는데 이 당약 심내방 쓰고서를 지금 다 모든 게 정상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어요.
1: 예, 좋죠. 예.
3: 예, 거리에 나가 모두 그럽니다. 야, 다른 사람은 아예 통이 없어 어째 그래서 그런 한 일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질질끌고 다니더구만 니만 어째 아예 한속 떨이고 손속 떨이고 모두 어깨를 쭉쭉 치면서 아예 그런 니만 이렇게 남은 장애가지인데 너는 장애도 없이 이렇게 완을 똑바로 정상 사람이 다 됐는가 이럽니다. 근데 좋은 약을 당약 쓰고 이렇게 좋아졌다고 이럽니다.
1: 아하, 예.
3: 이 약은 또 이 아예 건노황제도 저 심장이 나빠가지고
1: 옳습니다. 이 약은
3: 예, 이 홍경천의 그 뭔가 예. 홍마 들어간 거 두여 약재를 해가지고 써가지고 이거 예. 치료를 받아서 아예 이로써 그 뭔
1: 맞습니다. 서홍하고 홍경천 예. 요거 주요 원료로 해서 제마가 이 약을 처방했는데 건룡황제가 51세 건룡황제가 이 약을 드시고 지금 그때 이게가 중풍을 모면했단 말입니다.
3: 예, 그래.
1: 얼마나
3: 나도 그래. 쓰기 심장에 전수 정말 검사 수치에 도달 못할까 주제를 하라는 거 정말 이 당약 심내방 등이 지금 주제하다 하고 병원

0: 한다고 정말 주자에서 벗어나고 지금 심장이 얼마나 편하게 잘 보내겠어.
1: 주자에서 벗어난 분들이 이 약을 드시고 많습니다.
0: 주혈부도 예. 심해가지고 이 여름에는 정말 혈압이 원래 낮은 데다 혈압이 더 떨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오지름증이 나서 맥이 딱 떨어지고 머리 아프고 이러 못 나던 게 이 약 덕에 지금 얼마나 무난하게 잘 보내고 있는.
1: 예, 정말. 예.
0: 그리고 이 약은 보시오. 아이 소장에 5톤 400m, 4톤
1: 4,500m.
0: 400m고 4,500m의 모든 요런 아이 산소를 많이 가진 요런 야생약
1: 젤로 만든 약이제 그모입니까?
0: 예. 지금 다른 이 매일 또는 방송 이렇게 정말 열심히 듣고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부터 켜고 있단 말입니다.
1: 아.
0: 그리고 정말 요 약처럼 이 그러는 아예 소장에서 불리는 연한금이 네 가지 들어간 약들 들어간 약이 없대 그
1: 맞습니다.
0: 오직 우리 이 뭡니까 장약 심내방이고 선생님은 얻은 아이 이게요. 아이
1: 5년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5년 6개월이 됩니다. 강의한지요. 예. 이 장약 심내방만 강의한지.
0: 예. 예. 그리고 이 장약 심내방의 특점이 있습니다. 누울고 예. 도마에 이 고여 존재가 변하지 않고.
1: 맞습니다. 치료약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5년 6개월을 계속 예. 치료약입니다. 이거는.
0: 장약 집단이라고 변하지 않고.
1: 예.
0: 순 소장약이라고 이름 단 건 이거는
1: 장약 집단이.
0: 예, 우리 예. 중얼로도 중얼 글씨도 있고 이런 약이
1: 서상 글씨도 있고
0: 예
1: 예.
0: 그런 녹가 나와서 막 공룡 조치도 이렇게 똑바로 하니까 난 맥힌 거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지 독수 치료법을 하니까 하루에 세 번씩 먹을까 병에서 모든 병
1: 쳐들지 못하죠 병이
0: 말 못한 사람 말을 아예 하게
1: 그렇습니다 이하고는
0: 예 조금 무릎 부서나서 그래도 따봐서 진도 못하던 사람이 아예 이걸 쓰고 효과 보고
1: 예,
0: 그래서 우리 친척들이 얼마나 많이 쓰고 효과 봤는지 수만
1: 그 집 친척뿐만 아니라 지금 우선은 5년 6개월을 강의 드리니까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0: 사람 예. 보고 벌써 곁에서 다 쓰고 있대 그모가
1: 그렇죠 예
0: 예, 이 약만 한 게 정말 없습니다.
1: 그리고 예, 어제도 그, 이 전화 온 이분 보면은 그분이 먼저 썼는데 그 집 딸이 그 선천성 심자이라 말입니다. 선천성 심자인데 연대병원에 가서 그 우리 이 약을 들고 가서 우리 딸을 선천성 심장이 먹여야 되겠는가 이학 박사랍니다. 그 부위. 네. 그분한테 먹이 그 이렇게 들여배우니까 그 사람 보던 게 이게 좋은 약입니다. 이 약을 그 선천성 심자의 딸이한테 먹이라면 그 이학 박사가 그러더랍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의 의사들이 의학박사 아이라도 일반적인 의사들이 다 자기 약을 먹으라지 다 남의 약을 좋다는 게 없습니다 원래.
0: 바깥에 약을.
1: 예. 먹지 말랍니다 바깥에 약을 원래.
0: 나도 이렇게 가서 1년에 두 번씩 본가스를 이렇게 수치서 신체검사를 가게 되면 그 계속 그래서 검사 수치에 도달 못하고 그래서 지표가 모두 나쁘고 하던 게 싹 정상을 되니까 놀라하겠구먼.
1: 그렇죠.
0: 그래 내 이런 그래서 장약을 먹는다 하니까 나 그 약이 정말 도모해라고 이럽니다. 예. 선생님 저는 이렇게 배달 받았는데 내가 예. 이렇게 도우니까 우리 좀 막내 동생 그 시어머니도 이거 우선 여러 해를 쓰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1: 예.
0: 다 쓰고 입밀 차를 밀고 된거 이렇게 중풍회수로 반신 이렇게 지휘주권을 썼는데 지금은 뭐 다 재뿌리고 예. 기저귀를 탔던 게 기저귀
1: 아유 좋죠.
0: 그 아바이드에 이 전열선 연유일로 위 소화 안 되고 골과병 있고 하던 게 그 다음에 이리 변두통에 병생이 있어가지고 전통병 떼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좋아져가지고
1: 이 약을 드시고 전통병 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이 약은.
0: 그랬냐 우리 동생이 더 예. 나온 거 그랬습니다. 막내 동생 한국에서 더 나온 거 이랬. 야 이번에 이거 이 활동 기다리자면 1년 기다려야 된단다. 이렇게 본 약을 아예 6박이나 뒀을 때 너네 시어머니 어찌는지 그래 뭐라 언니 그거 내 약을 이렇게 그런 배달을 하라고 내 보내겠으니까 언니 이렇게 소개돼서 그러면 방송해달라고
1: 아 예 그분이
0: 예,
1: 예 그분한테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그 전화를 예. 배달해달라고
1: 예 됩니다 예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맞습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이게 고혈압이 있어서 한 20여 년 혈압약을 여러 가지씩 먹으며 고생하다 선생님이 장약 심내방 강의를 듣고 예, 이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7달 사후 먹은 후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점차 들어 감량하던 데로부터 선생님 알려준 독세 비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나 잘

0: 내니 여덟 달 만에 신예방만 먹어도 혈압도 어느 정도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0: 그러고 저는 이제 인생이 여러 번 오면서 예,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도 무겁고 눈도 또 안 지고 예. 눈도 뽀얗게 말라드는 것 같으면 잘 안 보이는 게 야, 이 약 먹고 지금 완전히 눈이 그저 번쩍 뛰고 눈이 맑아지니 정신이 나는 게 알린다.
1: 눈도 그렇게 좋아집니다. 간이 좋아지니 눈도 좋아지는 게 알깁니다.
0: 예, 그러고 저는 예, 다리 통해 나서 예, 이거 걷기 영 가까운 거리들 걷기 영 힘들었는데 야, 지금 관절이 많이 좋아져서 예, 아무리 멀리 그 맨들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은 모릅니다.
1: 아, 좋지요. 예.
0: 예, 우리 남편도 지금 당뇨 합병 뚫려서 예, 어지럼증이 그냥 나지 소변이 샀지 잠이 안 와서 그렇게 고생하던데 이 약 먹고 효과가 그렇게 좋습니다.
1: 그렇게 좋습니다. 원래 예, 효과 나는 게.
0: 예, 우리도 이 약 먹으면 건강 챙기길래 예, 배달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1: 예, 배달 받았습니다. 예.
0: 예, 걔 이 약점만 보면 예,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이 야상약 되고 홍경천은 5,400m 이상 다른 약재도 4,500m 이상 그리고 서장에서 링한금으로 불리는 약재가 한 가지도 아니고 예, 네 가지가 들어가지
1: 맞습니다. 예.
0: 네. 선생님은 오랫동안 강의를 들어보면서 이야기 된 찬사를 아끼기 쉽지 않습니다.
1: 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들.
0: 정말 이 약은 또 하루에 세 번씩 꼭꼭 먹으면 예, 병이 쳐들지 못하게 꽉꽉꽉 눌러놓으면서 바짝 치료해야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이 병세를 신속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서 바짝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세 번씩 잡수면 이 혈액 속의 유효 약물 농도를 유지시켜주면서 그렇게 바짝 치료를 해주죠. 예. 그래서 세 번 잡수게 하는 겁니다.
0: 정말 예, 이 약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해탈되는지 정말
1: 맞습니다. 예.
0: 국내 혈관 질병에는 이 약이 정말 제일인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죠. 긍정을 많이 해준다. 이 약을 아, 드시면서.
0: 예. 예. 그래, 예. 우리는 전번에 배달 받아봤는데 우리 동생 지금 천진에 있는데 예, 자기들 우리 효과 본 거 보고 자기들 이 약 먹겠다며 부채달래 해서 예, 어제 부채줘서 지금
1: 아.
0: 예, 혈인여수가 배달 받
1: 아, 예. 36과 배달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예. 예, 당뇨 신이방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3: 6달 동안 먹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때 제가 또 비용 잘 됩니다.
1: 맞습니다. 예.
3: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예. 계속 반학제 계속 먹는 거야.
1: 예. 이제 앞으로 예, 그거 예, 이제 저는 야득달 잡쌌으니까나 앞으로 이제 감량하면서 저희가 알려주는 또 록색요법 있습니다. 예. 그거 같이 잡수면서 예. 그 약을 이제 뗍시다. 예. 서서히.
3: 예. 예. 예. 그리고 예, 심장이 따가워서 예, 집에 급하 5분도 모아갖고 있었습니다.
1: 예.
3: 앞에 나가 댕겨야 되지. 집에 모아갖고 있던 게시도 이 당장 신방 먹고 예, 오전에 나가서 활동하고는 오후에 집에 있습니다.
1: 그러니까
3: 편안한 게 영 좋습니다.
1: 그렇죠.
3: 예. 예. 항상 머리 어디도 봐서 예, 그냥 그랬는데 어디도 본 것도 많이 시도 도와줬습니다.
1: 예. 이제 점점 예. 더 좋아집니다. 예. 이거 잡숨이.
3: 예. 이번에 오늘 전화한 거는 예, 내 엊그제 쐈는데 내 동생에 와서 예, 그거 다 가져가 놔서 오늘 배달 받을까요? 전화하고
1: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3: 감사합니다.
1: 예. 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이게 혈압 조절이 안 돼. 30일 서약 혈압약만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4: 아, 그러다 선생님 당뇨 신예방 강의를 듣고 당뇨 신예방 먹게 되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항암제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야들딸만 신예방 먹는데도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1: 예, 원래 잘 됩니다.
4: 아. 예, 그리고도 내가 병원 검사란, 네, 아, 경동네 오른쪽 방파리 딴 진단 받았습니다.
1: 예.
4: 그러면 항상, 예, 정말 몸에 시한폭탄 타고 사는, 아, 참 큰 고심이었습니다, 이게.
1: 예.
4: 이게 어제 떨어지고야 큰 저도 어제 몇
1: 그렇죠. 예.
4: 예. 예. 이래 근심하다.

0: 아이들 따먹고 검사한 결과에 방광에 있어 뚫어져 나갔을 때는 없었다고.
1: 아, 저도 좋은 일이지요. 예.
0: 와, 정말 큰 정말
1: 근심을 덜었습니다. 예.
0: 예, 행복입니다. 그리고 심장 이제 특히 조부공간 들어가면 숨이 탁탁 막히고 그리고 뒷장수도 아프고 앞 가슴에 무슨 쏙쏙쏙 찌는 것도 이렇게 아팠습니다.
1: 예.
0: 그리고 왼쪽 가슴이 묵직하면 또 오이는 덥고 아랫는 쫙 차고 이래갖고 우리 성향에 올 최행도에 중풍이 세 번 오고 주사를 두 번 했습니다.
1: 아.
0: 예. 그래 이 약 먹고 있는데 이전에는 영어도 이러도 못 나오는데 이 약 먹고 또 야 저 누구한테 일어나 저 화장실 출입까지 조금 영 효과 좋다면 영 좋아합니다.
1: 이 중풍이 오고 주사를 한 분들은 이 약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예, 꼭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이 장약심리방 같은 약은
0: 예, 예. 그치만 먹어보는 확실합니다.
1: 예.
0: 그래 오늘도 우리 활동 얼마 좋습니까?
1: 맞습니다. 이번 우리 활동 놓치면은 1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딱.
0: 예. 아 이 정도 안 따고 그런데 이게 약이 효과 좋지. 저런 연습과를 받아봤겠단다.
1: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12여 년간 거의답을 고생하다 한단디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슬락약 쓰기 시작했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한 여섯 달부터 선생님 지도를 받으며 약을 감량하고 기간을 늘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 결합해서 썼는데 지금 정말 완전 혈압은 없어 시름나도 됩니다.
1: 예, 저 소리 원래 그리 살 됩니다.
3: 근이는 됐는데 요즘 다시 파도에 없으니까 이거 완전히 안 살 때쯤 가서
1: 그렇죠 예
3: 뭐 너무 좋죠
1: 예
3: 그리고 다발성님이 색이 있어서 자꾸 머리 어지럽고 싱하고 안개 낀 것 같고 기억력이 하나도 없고 했는데 지금 이 아침이라면 정시 바짝 나게 고라니 말쑥해진 느낌이란 말입니다
1: 예
3: 기억력도 많이 나사진 게 알겠고 예 야,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치열 정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예
3: 기억력 미리 심해서 예 영 홍물이 터질 때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신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또 이틀에 한 번씩 비우는 걸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1: 그렇죠 예.
3: 예. 그 관절도 많이 나사지고 예. 다리도 예. 하지가 계속 차서 발가락이 얼음장처럼 발바닥이 차던 게 발바닥이 옮겨왔단 말입니다
1: 예 이래 순환이 잘 되면서 여기 피를 많이 보충해 줄까나 그렇습니다
3: 예. 예. 아, 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도 체내샌데 구비도 아이소파인데 지금 잡수같이 잡수고 있는 게 다 효과 보고 있습니다
1: 이번에 예.
3: 정말 받아왔습니다
1: 예.
3: 우리 친구의 어떤 게 갑자기 옛날도 어지럽긴 어지러워서 불쇠로 막 지방이 빙빙 돌아가면 막 거수진에 까꾸로 돌아가고 막 위로 돌아가고 이러면 그 다음 고찰실에서 병원 갔단다 감기 예. 검사하니까 뭐 장신식 노근
1: 아 장신식 노근이 왔겠군
3: 예, 예. 그게 왔던 걔 지금 이번 치료받고 있는데 이러면 내 이 약 쓰는 거 안단 말입니다 걔 자기 이런 상황에서 이 약 같이 먹어도 효과
1: 좋죠 예 장신식 노근이 제일 좋은 약입니다 예. 그분 보고 예. 241-7979번으로 저희한테 전화하라 하십시오 그렇게 좋습니다 예. 추천드립니다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조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0: 만나는 곳.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사람에겐 하루에도 몇 번씩 다양한 감정이 오갑니다. 기쁨과 노여움, 슬픔, 즐거움, 불안, 수치심, 평온함, 여유로움, 공허함 등 여러 가지가 겹쳐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밝고 긍정적인 것들만 있다면 좋을 텐데 화나고 불안한 마음은 왜 있는 걸까 싶지만 그 마음들과 잘 지내다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부정적인 감정도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밀어내지고 마시고요. 그 마음이 주는 그 메시지를 잘 살펴보고 내 마음을 잘 헤아려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개었던 대로부터 점차 구름이 많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3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5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경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우리가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체질에 따라 또는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보충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양제를 섭취함에 있어서 이 영양제마다 복용 시간에 따라 이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 오늘 시간에는 어떤 영양제를 언제 먹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내 유익 유산균인 프로바이틱스는 식전에 먹으면 좋을지 식후에 먹으면 좋을지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이것은 음식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돼 이 섭취하는 것이 좋기 때문인데요. 유산균은 살아있는 생균이므로 되도록이면 식후 1시간 이상 지난 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식사를 하게 되면 위산과 담즙산이 나와 민감한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가는 데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유산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뜨거운 물에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 제품을 선택할 때에는 전체 균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까지 살아서 가는 이 잘 정착하는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 비피더스균이 많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산균 제품마다 제시하는 보관 방법이 차이가 있지만 그늘이 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번 냉장 보관하는 경우는 계속 냉장 상태를 유지해야 좋겠습니다. 오메가3는 식사 후 섭취하게 되면 가장 흡수가 잘 되므로 많은 전문가들은 식후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이 있는 육류 제품을 드신 후 먹으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오메가3는 기름 성분이기에 지방이 있는 음식과 같이 먹으면 체내 흡수가 더 용이하답니다. 때문에 고기를 잘 먹게 되는 저녁 식사 이후를 오메가3 섭취 시간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침에 먹으면 좋은 영양제로는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섭취한 음식을 몸의 에너지로 전환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섭취하면 이런 영양소들은 밤사이에 쌓인 노폐물을 내보내고 아침 식사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비타민 B와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음식으로 인해 기름기가 쌓이는 식후보다는 식전에 복용하는 것이 흡수률에 좋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 소변 등으로 배출되게 될 수 있다면 여러 시간대로 나눠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비타민C는 산성이기에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린 경우가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식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영양제를 먹을 때는 커피나 녹차, 홍차 등과 같은 이 카페인이 있는 음료들과 함께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음료에 들어있는 탄닌과 카페인 성분들이 영양제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이 관리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식사를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건강한 식사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식사 습관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지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세 가지 먼저 짚어볼게. 우선 한 숟가락, 한 모금만, 한 번만이라는 세 포인트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숟가락만의 경우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밤량을 급격히 줄인다거나 적게 먹어야 하지 않은 생각은 되려 식탐을 높일 수 있답니다. 네, 때문에 급격히 량을 줄이기보다 평소 드시는 양에 한 숟가락씩 줄여나가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전에 물은 한 모금만으로 한 모금만을 권장합니다. 우리의 침과 위에는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물을 많이 마시면 효소가 희석돼서 이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대신 한 모금 정도의 물을 마시게 되면 입안을 촉촉하게 해주어 음식물을 더 잘 씹고 넘기게 하며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 물 한 모금의 양은 음식을 천천히 먹게 하고 포만감을 느끼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조절합니다. 한 번만의 경우는 식사 시간이 아닌데도 배고픈 느낌이 들 때 뭔가를 먹고 싶을 때 한 번만 더 생각해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인체는 갈증을 느낄 때도 일명 가짜 배고픔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분별해서 도대체 진짜 배가 고픈지에 대해 확실한 인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는데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를 장기간 할 시 신체 리듬이 깨져서 소화기관에 손상을 유발합니다. 네, 그리고 늦은 시간에는 되도록 식사 및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잠들기 전인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음식물을 섭취하면 소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게 돼 위에 부담을 주며 숙면을 방해합니다. 자, 다음은 균형적인 식단으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매번 같은 음식을 먹어서 동일한 영양분을 섭취하기보다는 다양한 음식으로 골고루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필수 영양소인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 성분을 필수로 섭취할 수 있게 균형 있는 식단으로 드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공복을 느끼는 한계가 크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허기를 크게 느낄 경우 대부분 음식을 통해 해소하려 합니다. 적정 이상의 기준치를 넘는 과식이나 폭식은 소화기관에 큰 영향을 끼치기에 건강에 매우 불리합니다. 또 너무 짜거나 매운 이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겠습니다. 너무 짠 음식은 고혈압 등의 질환을 초래하며 자극적인 음식을 너무 자주 드실 경우 소화기관에 주는 자극 또한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하루 3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좌우지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건강한 식사 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진한 노란색 속을 가진 호박은 이 달달한 맛으로 그냥 쪄 먹어도 맛있고 요리에 넣어도 맛있습니다. 보통 호박을 손질할 때 이 호박씨를 꼭 꺼내는데요. 이 호박씨는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 서늘한 곳에 펴놓고 말리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작한 모양을 가진 호박씨는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호박씨의 효능 및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 호박씨는 기억력에도 좋은데요. 이 레시틴이라는 성분은 건망증처럼 기억력이 나빠져 어제 일도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레시틴과 불포화 지방산은 뇌세포를 활성화시켜주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아연 성분은 학습 등의 인지 능력에 효과가 있습니다. 호박씨는 약이 아닌 식품이므로 즉시 효과를 볼 수 없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이와 같은 증상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호박씨에 함유되어 있는 레시틴과 불포화 지방산은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이 혈관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네, 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줘서 동맥경화와 고혈압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네, 그리고 호박씨에 함유된 마그네슘과 칼륨 성분은 혈관을 강하게 해서 혈관 속 나트륨과 노폐물들을 배출시켜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므로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불면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걱정과 과다한 스트레스로 밤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겪는 불면증은 처음에 유발 사건이 사라지면 대부분 며칠 이내에 증상이 호전됩니다. 네, 그러나 만성적인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통증, 관절염, 두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불면증과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멜라토닌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들을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박씨가 함유하고 있는 이 트립토판 성분은 섭취를 하게 되면요, 몸속으로 흡수되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물질로 전환돼서 수면을 방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호박씨는 뼈를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마그네슘까지 함유되어 있어 골밀도를 높여줘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네, 뿐만 아니라 골격과 관절들을 강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며 뼈의 형성을 유지하는 데 좋은 비타민 K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골절의 위험을 줄여주고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박씨의 주의점에 대해서 또 효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이 호박을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김선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함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영길시 현대병원 하면 여러 가지 이난병 난치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소문난 병원으로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이난병에 대해서 치료해 드리는지 또는 어떤 치료 방법으로 치료

0: 하는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다 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면 하필 그렇게 크지 않은 연길시 현대병원을 찾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어디서나 우리 국내적으로나 외국에서나 있을 수 없는 그 자신들이 그 불타는 노력으로서 얻어진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 치료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부강주사료법하고 면역각성료법 이 두 가지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하기 어려운 여러 인한병들에 대해서 치료한다고 얘기 감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 효과를 완전 책임진다는 게 이것도 역시 독특한 점입니다. 어느 병원에서나 치료는 한다 하지만 효과 있어도 없어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병원은 흔치 않습니다. 이런 연길시 현대병원에 많은 분들이 자꾸 매일매일 좋은 효과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데 혹시 나도 하는 마음으로서 나에게도 그런 병이 있는데 하는 이런 분들 모두 2652120에 2652120에 연락하시면 문의도 할 수 있고 또한 직접 치료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예약 시간은 다만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 외 시간에 전화하면 전화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또 림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눈이 말라서 고생하는 분들 눈 뜨기 어렵다, 뻑뻑하다, 또 아프다, 찌르는 것 같다 하는 분들 이것도 흔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것도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고 다만 눈에다 잠시 해결하는 방법으로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2: 예, 저는 현대병원 리허관리원장님이 치료를 받고 나선 환자입니다.
0: 예, 어디가 불편해 그럽니까?
2: 여천안 협착 쓰이고
0: 수관
2: 있고 또 경추 아프고 어쨌든 아픈 데 많았습니다.
0: 주로 골관절병
2: 10년 넘게 저 밖을 내려 못 갔었는데 이전에 매일 부서 369사 농시사 계속 장날마다 운동 삼아 싸울 게 없어도 계속 갑니다.
0: 오, 집이 어딘지는 몰라도 거기를 그냥 간다 하는 게 대단히 효과 대단한 것 같습니다.
2: 예.
0: 걸어 다닙니까? 차 타고?
2: 예, 걸어 다닙니다.
0: 오, 예.
2: 어제도 가서 채소를 가득 쌓아왔습니다.
0: 아, 예.
2: 예. 길에 좀 1층 아줌마에 나를 보고, 이전에 걷지도 못하던 게 어떻게 돼? 걔 내 말할까나. 그 1층 아줌마도 밖은 못 나옵니다. 걔 어제 그 아래 내려왔어요. 골사에 앉아있더라만, 걔 내 말할까나. 길에 그리 싸운 데 있는가 나는 방수에서 못 드는다면서 가슴에 가겠단다 내려.
0: 예, 그분은 어디 무릎이 아파 그럽니까?
2: 허리 내처럼 구부러들고
0: 허리 구부러들고 예.
2: 이제 여쭈방 협상진지 탈출인도 모르겠습니다.
0: 예. 예.
2: 이래서 딴 데 치료 많이 했단다. 기구도 효과 없다며.
0: 예.
2: 내가 가라가라 예. 내일 가겠단다 그래. 내가 예약해달래. 내가 지금 예약하면 됩니까?
0: 예, 됩니다. 예.
2: 병원 소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예. 네, 안내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이모가 농촌에 계시는 게 관절염이 지내 고통스러워서 그런 연매병원에 가서 그랜게 수술을 하더랍니다. 그게 지금 야돈이 넘었는데 면세 있다고 해서 그리고 영 몸이 지내 약해놔서 수술을 못한다 하더랍니다. 그리고 겁이 나서 수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집에 되면 그게 모두 한 사람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겠구나. 그래 동의 누기 그래서 현대병원에서 치료 잘했다면서 그래 두 번 가서 하고 왔습니다.
0: 이미 두 번 치료 받았습니까? 예.
3: 지금 고통스러운 게 많이 났고 그 100일 짓고 조금 나가서 바깥을 하도 한다
0: 합니까?
3: 그래 하는데 내일 또 날짜 돼서 전화해 드려 달래서 그래 내 예약하자고 내일 예약하고 뭐 그런 모시고

0: 가자 그랬나.
1: 네, 그렇게 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예, 수배님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2: 아, 저는 무릎이 아파서 요 좋다는 요 바사코나 뭐이나 많이 붙여봤으면 쓸데없어서 그래 현대병원에서 예, 이런 거 다른다가 가서 예, 한번 치료소만 가서 치료를 하는데 영 효과 좋습니다.
1: 네.
2: 그리고 이사 선생님 예배 후에 또 와서 하러 합니다. 그래 이제 열흘 오래 좀 됩니다. 그래 가서 치료를 하다 그럽니다.
1: 아, 예. 파스 붙이고 나는 일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 얘기하다시피 그래서 그거 붙이면 그 당시에 조금 예, 낫는 것 같이 생각될 뿐입니다. 예,
2: 그 시원한 감이 납니다.
1: 예, 그리고
2: 알러지나 있었을
1: 때 또 그렇죠. 예, 그게 어디 치료되는 겁니까? 그리고 주사로 어떤 분들이 맞았다는데 주사라는 것도 거기다 어떤 약을 넣는가 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예, 주사 맞는다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예, 현대병원 치료해서 효과 있다면 그 전문가 선생님이 지시에 따라 예, 계속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2: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예, 이같이 가장 흔한 무릎 관절염도의 척추 협착증이라든지 경추병이라든지 이 당연한 병이지만 모두들 병원 찾아 치료하면 이게 완전히 낫게 하는 치료가 아니라 잠시 증상을 조금 예, 완화시켜주는 예,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예. 지금 의학 수준이 그렇게 이전에 비해서 발전하기는 했지만 해결 안 된 문제가 많고도 많습니다.
3: 네.
1: 예. 이제 말하다 얘기 드려다 말았는데 눈이 말라서 고생하는 분들 예, 참 많습니다. 예, 노인들은 물론이고 또 젊은 사람들도 흐려지면서 변할 수는 있지만 이게 치료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3: 네.
1: 예,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몸에 기저질환이 많고 또 나이가 든다 하는 것이 다 여러 가지로 우리 몸의 각 조직, 기관, 세포들이 다 망가집니다. 특별히 안화 주변에 근막이 경화되고 예, 미세순환이 막힌 것입니다. 미세순환 하는 말을 늘 얘기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이라는 게 심장에서 피를 쭉 예, 뿜어내면 예.
3: 잠시만요. 어머니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3: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4: 잠시만요. 어머니 전화 연결합니다.
3: 라디오 끄고 말씀해 주세요.
4: 여보세요.
3: 라디오 꺼주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그 라디오를 꺼야 해 저하고 통화됩니다. 라디오 꺼주세요.
4: 라디오 꺼주세요.
3: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동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으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0: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곡자거리 복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1: 请不要挂机. 您拨叫的用户正在通.
0: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3: 말씀하세요.
2: 예. 지질병에 대해서 문제 문의합시다.
3: 예.
2: 우리 아들이가 예, 저기 지질병에서 예, 현대병원에서 이런 병들
3: 무슨 병인가를 쭉 얘기하세요.
2: 지질.
3: 지질에 예.
2: 예, 예, 그래 예. 여기 예, 가자고 얘기하자.
3: 예. 지질, 예, 이게 경하면 그저 좀 밀려나는 것 같고 하지만 엄중하면 예, 그 항문이 밀려나오고 피도 나고 예,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엄중하면 다 큰 병원에서 수술 치료하는데 현대병원에서는 예.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2: 아.
3: 예. 예. 265-2120에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 하면 모두 이게 미세순환 장애로서 예, 어느 장기나 예, 또 피부도 눈도 예, 다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하는 게 미세순환 장애입니다. 예.
0: 네.
3: 우리 몸이 혈액순환이 최종 목적은 다 미세순환을 위한 것입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끊겼는데요.
3: 네, 심장에서 피를 내뿜으면 큰 혈관 대동맥을 통해 중간동맥 또 점점 나뭇가지처럼 뻗어가면서 미세혈관까지 이어집니다.
0: 네.
3: 그래서 각 조직의 장기에다가 뭐 위장도 그렇고 예, 또는 심 그 뇌의 간이라든지 예, 피부의 눈에 예, 모두 그 피를 공급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산소와 영양 공급을 한다 하는 뜻입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3: 네,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친구가 예. 심장병이 엄중해가지고
3: 엄중해서 어떻습니까? 두 자리 했습니까?
4: 두 자리 했습니다. 하루도 예. 불편하고 가슴이 이게 신조투이 아파나고 막 심심함이 밤에 잠 못 자겠답니다. 그리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3: 예. 심장 발작할 때는 이 응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큰 병은 ICU에 반드시 가야 하는 게고 시간을 놓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예. 그렇지만 평소에 늘 답답하고 협심증 있고 심률이 거르지 않고 예, 이럴 때는 좀 그 체계적인 치료 받아야 됩니다. 연결시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좀 다른 병원하고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예, 지금 약물이 없는 건 아닌데 혈관을 확장하고 피도 묽게 해주고 이런 치료를 위주로 하고 엄중하면 주지하라는 게 막힌 것을 그 관을 통해서 예, 그건 넓혀주는 예, 이런 치료. 근데 그것도 잠시 문제지. 또 다른 혈관이 막히면 또 주지하고 예, 주사를 했던 분들이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여러 번 하게 되는데 현대병원의 그 치료는 그 심장의 그 미세혈관 이것을 원활하게 해서 심장 기능을 회복시켜줌을 해서 그 심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그 협심증도 심근경색에 또는 심률이 고르지 않는 문제 해결받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응급을 요구할 때는 지체만

0: 말고 ICU에 가야 하는 것이고, 예. 평소에 계통적인 치료 받아야 됩니다.
1: 아픈다,
0: 그렇죠. 예. 예, 예. 그냥 쇼상.
1: 다시도 춤도 한다. 예.
0: 그렇습니다. 예. 예.
1: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3: 예. 나는 이 어깨 왼쪽 어깨 아픈데 세 번 맞고 이제 오늘까지 일주일이 남다에 영 완전히 이렇습니다.
0: 완전히. 예.
3: 예. 그니까, 그, 한 달, 그니까, 다섯 어간이 세 번 맞았습니다. 그니까, 오늘까지 일주일이 나니까요.
0: 예.
3: 그니까, 어제는 한 38일, 39일 이렇게 됩니다. 어두 합해서, 예.
0: 예.
3: 어깨 완전히 이렇습니다. 바로 얼른 이렇고, 예.
0: 예. 그래야 되죠. 예. 사람이 팔을 쓰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3: 팔이 형 아프다. 하여튼, 전에 와는 술 넘어간.
0: 그렇지.
3: 언제 그렇게 아팠던가
0: 쉽게, 예.
3: 예, 영 좋습니다. 그래, 우리 또 저기는 사촌 동생 또, 거기를 이제 내일 이제 예약하려 가자고 그런다, 가자고.
0: 네. 예, 허리 아파서.
3: 예, 그래, 내일 예약 가자. 전화 치고 가겠다, 때다.
0: 예.
3: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4: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 생각해보니까 저는 비염이 영 심합니다.
0: 예.
4: 네, 그러고 날씨 이렇게 춥거나 가는 경우 비염이 더 엄중하고, 예, 그런데 이거 어떻게 치료한다고 질문해서 지금 전화합니다.
0: 예, 비염, 예. 예. 이게 또 날씨 바뀔 때 더 합니다. 예.
4: 예.
0: 감기 걸리거나 하면 또 더 한계고, 예. 예, 지금 그 호발 계절인데, 그냥 그래서 증상만 공제하는 그런 치료 하지 말고, 영길시 현대병원을 가면 이 비염 어렵지 않게 치료해 드립니다. 예, 부강주사. 예?
4: 어느 서재
0: 찾아가면 됩니까? 2652120에 전화하면 예약해서 예, 네. 안별해 드립니다.
4: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가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저,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5: 예, 저는 저 현대병원에 가서 예, 지금 무릎 태양 관절 내밀어가지고 지금 두 번 치료 받았어요.
0: 두 번, 예.
5: 예. 네, 이거 무릎 양 관절 냄비가 이게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0: 양쪽 다, 아이고, 예. 네.
5: 야, 이거 어제도 한 몇 년 됩니다. 이게 이걸 해서 예, 야, 말 젠, 저도 뭐
0: 약도 많이 쓰고 뭐 침도 맞고 그랬겠죠, 예.
5: 그래 뭐 좀 안색 괜찮고 이래 지나오다가 예, 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근데 그냥 전제 더 하고 예, 이래가지고 그 우리 친구들이랑 현대병원에 가서 예, 치료 한 분들이 많을 거다. 가서 예, 뭐, 이 다리 거리가 치료하고 다 효과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0: 예.
5: 예, 그래서 나도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예, 결단 치료 받아보고, 또 받을까나 봐서 예, 아픈 증세가 진통이 가서 이튿날부터 이렇습니다.
0: 예, 아프지 않고, 예.
5: 예, 그리고 자슴 그 다음에 요 며칠 지나니까 전제에 그 다음에는 이거 나가서 활동도 하고, 지금 예, 걸어도 근데 우리 집이가 지금 5층입니다. 네.
0: 예, 불편하겠습니다. 예.
5: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예, 두 번 치료를 받을까 완전히 매일마다 예, 그 세 번씩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0: 예, 치료 잘 됐습니다. 예.
5: 예, 예. 그래서 예님도 그랬더라. 야, 이게 5단계인데 효과 빠르다며.
0: 예.
5: 그래서 예님과의 정황 예약하나. 그래서 세 번까지 받아보고, 완전 이러면 뭐, 이렇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또 불편하면, 네 번까지 맞으니까 생각을 해라고 그랬다. 나 선생님 그랬더라.
0: 예.
5: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내일로 또, 예, 어느 열 하루 됐습니다. 이제.
0: 예. 그럼 내일쯤은 치료받아야 될 날이 됐습니다.
5: 예. 그래서 내 선생님과 예약하고 가려고 그랬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치료 받으실 분들은 모두 2652120에 오후 4시까지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아, 미세순환에 초하야만이 우리 몸이 각 장기가 모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눈도 물론이고 피부도 그리고 심장도 예, 예, 뇌도 예, 모두 미세순환이 좋아야 되는데 문제는 예, 이게 어느 하나의 문제로서 이미

0: 이세순환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복합적으로 예? 여러 가지 원인입니다. 혈액이 문제도 있고 예, 혈액이 문제로 고지혈증 같은 거 고혈당 같은 거에 또 혈관이 문제로 고혈압의 동맥경화 또 생활습관 문제 예, 이런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 학은 예, 증상을 공제하는 것을 위주로 한 치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치료해도 별로 신통한 효과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이마름증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와 주변에 이 미세순환을 개선해주면 스스로 눈물 분비가 잘 되도록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공 그 안약의 눈물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도 예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또 안과에 예, 예, 현대병원에서는 골관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내과의 병, 뭐 심장병도 그렇고 호흡도 질환 예. 그리고 또한 이런 안과 질환도 치료해 드립니다. 예, 이 노인성 백내장에 지금 아주 흔한데 이 노인성 백내장 어떤 60세 이상의 환자가 눈이 흐릿하고 눈부심이 심하다. 예, 그래서 눈뜨기도 어렵고 병원 찾으니까 조기 수술을 권유하는데 고혈압이 있어서 수술 위험이 걱정된다. 어떻게 비수술 관리로서 회복할 수 없겠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1: 네.
0: 예. 백내장이라는 것은 눈의 수정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굳어지면서 예, 딱딱해지면서 오는 질환입니다. 예, 이래서 잘 보이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물론 다른 병도 있지만 나이 들면 뭐 녹내장도 있을 수 있고 황반변성에서도 시력이 떨어지지만 아마도 백내장이 제일 흔한 문제입니다. 예, 백내장 예, 이거 예, 병원 찾으면 사실 수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나 조기나 중기 때 뭐 수술할 필요성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수정체가 왜 이렇게 정상적인 순환을 못하게 되는가? 역시 미세 순환이 문제입니다. 예, 눈의 수정체는 혈관도 없습니다. 그 주변에 예, 주변에 미세 순환으로서 영양 공급을 해주는데. 나이가 들면 모두 이런 문제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눈의 수정체 결막도 각막도에 모두 제대로 되는 영양 공급 산소 공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병원에서는 그 이 암과 주변의 순환이 관리로서 수정체 영양 공급을 꾸준히 공급해 주는 방법 예, 이런 것으로 수정체 섬유화의 경화 속도, 예, 늦추게 됩니다.
1: 네.
0: 예, 영원히 뭐, 굳지 않게 한다. 이 말은 아니지만, 그, 굳어지는 속도를 늦추게 한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 잘 볼 수만 있으면, 예, 그렇죠. 되는 것이요. 예.
1: 네네.
0: 그래서 이와 같이 늦추고 해주는 방법, 예. 예, 그래서 이런 문제로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연결시 현대병원 찾으시기 바랍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주석이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8차 회의 제2단계 회의에 참석하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0: 습금평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으로 9월 13일 점심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8차 회의 참석 일정을 원만히 마치고 북경으로 돌아왔습니다.
1: 중앙텔레비전 방송이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글로벌 남방의 힘을 키워가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중앙조직부가 관련 부위원회와 함께 5개 방법을 인쇄 발부했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사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1: 습금평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으로 9월 13일 오전 뉴델리에서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8차 회의 제2단계 회의에 참석하고 브릭스 협력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고 글로벌 남방 힘을 키워가자라는 제목의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당면 100년 변국이 빠르게 전개되고 글로벌 남방의 군체성 굴기가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는 관건적 동력이 되었다고 비유했습니다. 한편 국제정세는 혼란과 변동을 얽히고 각종 위험 부담과 도전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를 안정시키고 개선하려면 브릭스 국가는 반드시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광범위한 글로벌 남방 국가를 단결해 국제사무에서 적극적이고 안정적이며 선의적인 역할을 하며 인류의 공동 복지를 증진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글로벌 남방 국가는 국제법치를 공동수하고 주권평등, 내성 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수하며 국제법과 국제규정이 평등하게 적용되고 이중표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자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유엔의 권위와 역할을 수하며 다자기구의 개혁과 효율화를 지지하고 세계무역기구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국제금융구조를 개혁하고 보완해 발전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높여야 합니다.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유엔의 2030년 지속가능 발전 이상 이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함께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전통과 비전통적 안전위협에 공동대응하며 글로벌 기후관리를 보완해야 합니다. 광범위한 공감대를 가진 글로벌 인공지능관리 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신흥기술이 공동번영의 길을 밖에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대브릭스가 큰 성과 발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실무 협력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신흥시장에 의지하고 글로벌 남방을 연결하는 우세를 살려 개방과 협력, 호혜 상승을 견지하고 산업망,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수호해야 합니다. 일체화 대시장을 육성하고 혁신 부화기를 구축하며 전통 산업을 승격하고 신흥산업을 발전시키며 미래 산업을 배치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브릭스 협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창의를 제기했습니다. 첫째는 인공지능 오픈소스의 보편적 혜택 창의입니다. 중국은 솔선적으로 브릭스 국가 인공지능 오픈소스 서문구를 건설하고 대형 언어모델 개발과 응용 협력을 지원하며 인공지능 전문 연수 교육을 전개하고 인공지능 개방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둘째, 무역과 투자 편리화 창의입니다. 중국은 브릭스 국가 특수경제구 동반자 관계를 건설하고 스마트 포털을 설치해 정책 연계를 추진하고 개방과 발전의 신고지를 육성할 것을 전합니다. 중국은 내년에 브릭스 국가 서비스 무역 론단을 개최해 경제무역 협력의 성장점을 육성할 것입니다. 셋째, 디지털 산업 협력 창의입니다. 중국은 브릭스 국가의 디지털 산업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디지털 기능 훈련, 기술 교류, 산업 연계를 전개해 디지털 경제 발전을 함께 도모할 것입니다. 넷째, 지능제조 협력 창의입니다. 중국은 브릭스 국가의 스마트 공장 건설을 지원하고 표준화 규범 체계를 마련해 제조업의 전환과 고도화를 공동 추진할 것입니다. 다섯째, 과학기술 인재 양성 창의입니다. 중국은 브릭스 국가 공정사 양성 연맹을 설립하고 공정사 합동 양성과 능력 표준 상호 인정을 전개할 것을 전합니다. 중국은 브릭스 국가 청년 과학기술 혁신 교류 계획을 실시해 더 많은 고급 과학기술 창의성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습금평 주석은 올해는 중국이 15차

0: 5기는 전망 기획을 시작하는 해라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 기획은 중국 자체 발전 청사진이자 세계를 향한 협력 목록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며 글로벌 발전 창의를 실행하고 고품질의 일대로 공동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과 함께 발전 기회를 공유하고 번영을 함께 창조하며 글로벌 남방의 단결 자강의 세상을 함께 열어갈 것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남아프리카 공화국 라마포사 대통령,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 인도네시아 프라보오 대통령, 에티오피아 아비 총리, 아랍연합 주장국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 그리고 브라질과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 브릭스 동반자국과 귀빈국 지도자 또는 대표, 유엔 구테여스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책임자들이 대회 참석하고 인도 모디 총리가 회를 주재했습니다. 회 앞서 습근평 주석은 회에 참석한 지도자들과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기, 왕이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습근병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으로 9월 13일 점심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8차 회의 참석 일정을 원만히 마치고 북경으로 돌아왔습니다. 뉴델리를 떠날 때 인도 정부 고위관원들이 공항에서 배웅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 현지 화교와 중국인, 중국 기업 대표들이 양국 국기를 흔들며 습근병 주석의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8차 회의 참석 일정이 원만한 성공을 거둔 것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8차 회의를 마치고 9월 13일 저녁 귀경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판공청 주임인 책이,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외교부 부상의 왕이 등 수행인원들도 같은 비행기로 귀경했습니다.
1: 중앙 텔레비전 방송이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글로벌 남방에 힘을 키워가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중앙조직부가 최근 중앙선전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국가보건건강위원회와 함께 선전사상문화계통사업단위 지도간부관리방법, 대학교 지도간부관리방법, 중학교와 소학교 지도간부관리방법, 과학연구사업단위 지도간부관리방법, 공립병원 지도간부관리방법 등 5개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개정한 5개 방법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당종의 새로운 배치와 새로운 요구를 착실하게 일행하고 사업단위 개혁을 심화하는 정신을 관철했습니다. 각지각 부문은 실천 과정에서 형성된 좋은 경험과 방법을 총화하고 업무 과정에서 제기된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업계 실정과 결합해 관련 정책과 조치를 보완함으로써 높은 자질을 갖추고 전문화된 사업단위 지도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데 더 강력한 제도적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1: 2026년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육회가 13일 오후 북경에서 폐막했습니다. 서비스무역 분야의 혁신에 초점을 맞춘 이번 교육 1200여 건의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우리나라 고수준 대외 개방이 글로벌 서비스무역 협력의 승격을 크게 추진했습니다. 이번 교육회는 200차에 달하는 론단과 회의, 상담 홍보 행사를 진행하고 주제 전시와 9개 특별 전시를 정성껏 준비했으며 1830여 개소 기업이 오프라인 방식으로 참가하고 5300여 개소 기업이 온라인 방식으로 참가했습니다. 북경시 상무국 로혜령 부국장은 이번 교육회에서 달성한 협상 성과는 실무적이고 풍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교육회에서 조직한 상담 홍보 행사는 134차에 달해 지난해 동기 대비 80% 늘었고 상담에 참가한 중앙기업은 74개소로 단체로 참가한 중앙금융기업과 업계협회는 16개입니다. 그리고 주변국인 노르웨이 전시팀이 중국기업과 기구와 체결한 협력협정이 6건이었습니다. 투자 북경 조제 홍보회에서는 36개 중점 프로젝트가 현장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향사를 통해 7가지 분야에서 1200여 건의 성과를 달성하여 자원 접목과 교류 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선도 기업의 참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오프라인 방식으로 교육회에 참가한 세계 500강 기업과 업계 선도 기업은 473개소로 전체 오프라인 참가 기업의 26%를 점하고 교육회에 참가한 업계 순위

0: 했던 기업은 320개입니다. 전식품은 디지털 스마트 생산, 세포치료, 과학기술 금융, 록스핵싱 기반시설 등 첨단 분야는 물론이고 다국물류, 문화 해외 진출, 스포츠 이벤트 경제, 량방향 유학 등 핫 이슈 분야를 아우릅니다. 교육회 기간 103개 기업과 기구에서 발표한 성과는 233건에 달하고 그중 신제품 최초 공개 성과는 119건이었습니다. 상무부 봉사무역 상급무역서비스업사 2급 순시원 주광연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기술이 서비스 무역에 활용되도록 추진하고 디지털 서비스 등 새로운 운영 모식의 발전을 다그치는 한편 생산자 서비스 수출을 적극 확대하여 제조 플러스 서비스의 종합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 서비스의 국제화 능력을 강화하고 무역과 투자, 소비의 연동 발전을 심하며 생활성 서비스 수출 예비를 진작시켜 서비스 무역 발전 혜택이 더 많은 국가와 각종 경영 주체에 돌려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1: 기를 보도. 장정정신 여바다 부흥의 로정에서 힘차게 나가자 오늘은 홍군 제6군단의 서성 최종 도착지며 주왕 홍군의 관건적 전환점이자 홍군 제2방면군의 전전 출발지인 호남성으로 안내드립니다. 가을철 호남성 침주시 여성현 연수묘족향 관양촌은 안개가 산봉우리를 감싸고 황색 벽에 검은 기와를 얹은 주택들이 마을에 나란히 줄지어섰습니다. 여성은 장정 과정에 홍군이 호남에 들어서는 첫 관문입니다. 1934년 10월부터 11월까지 기간 국민당군의 제2차 봉쇄선을 돌파한 종홍군의 선발부대가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최종 연수묘족향에 도착했습니다. 여성현 당위원회 당사연구실 하리상 부수임은 관양촌 농민 호사덕은 흉년과 재해 대비한 비축량을 전부 홍군에게 지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지 농민들이 자신도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축량을 기꺼이 내놓은 이유는 바로 홍군은 이민을 위한 군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침주시 여성현은 텅스텐 산업, 전자정보 산업을 힘써 발전시키는 한편 저공경제, 디지털 경제를 함께 배치해 현대화 산업 발전 체계를 다그쳐 구축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현지에 64개 규모 이상 공업기업이 창출한 생산 총액은 동기 대비 77.4% 증가한 53억 원이었습니다. 그제날 장전 연천은 이제 정신고지에서 산업고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여성현 과학기술공업정부화국 당조석이 황비는 텅스텐 산업사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동적 육성 데이터베이스를 세우며 생물 제조 등 중대 프로젝트를 다그쳐 건설해 특색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여성현에서 5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회화시 동토 동족자치원에서 관광객들은 동도 진군 로선 전원기념관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당시 홍군이 장성할 때 동도를 지나는 아슬아슬한 장면들을 되새겼습니다. 상강 전역 이후 주왕 홍군은 1934년 12월 동도 동족자치에 내려갔습니다. 중공주왕과 주왕혁명군사위원회는 동도에서 긴급회를 열고 상강 전역 후 주왕 홍군의 전략적 행동 방침을 연구했습니다. 그번 회의를 통도회의라고 부릅니다. 7일간 토론 끝에 회의는 최종 모태똥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적의 병력이 적은 귀수 방향으로 진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도 진군 로선 전환기념관 관장 정상은 장정 당시 군사정보는 다섯 등급으로 나뉘었는데 당시 통도에서 발생한 정보는 최고 등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통도 동속 자치에는 홍색 자원과 록수 청산에 입각해 공성서원, 홍군거리, 화계로를 하나의 수학여행 로선으로 이어놓았습니다. 통도 동족자치원 문화관광방송체육국 윤용박 국장은 장정국가문화공원 통도 구간 건설 계속 박차를 가는 한편 몰입식 수학여행 상품을 더 많이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호남성은 홍색 자원에 대한 보호와 활용, 홍색 문화에 대한 연구와 해석, 홍색 수학여행을 통한 정신력 향상 인재 양성, 홍색 문화 관광의 융합과 혁신, 장정 국가문화공원 건설 등 5대 대표 사업을 추진해 전국 홍색 사상 정치 교육의 새로운 꽃을 만들 것입니다.
0: 안희성 합비시 고신구는 재생자원 종합이용기지 분류센터를 바탕으로 대형 폐기물의 규범화된 수거처리 신모델을 혁신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형 폐기물 처리를 골칫거리에서 간편한 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자원화 이용을 통해 폐물을 보물로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신고 교체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주민들 집안의 폐가전, 낡은 소파 등 대형 폐기물이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다들 헌소파나 낡은 장롱을 폐품 수거점에 팔아 처리도 쉽게 하고 용돈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거를 해주는 곳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합비 종남 정원 아파트 단지 주민 리홍 씨는 낡은 소파나 큰 장롱은 아파트 단지에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수거 업체들도 올라오기를 고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물품 수거를 업으로 하는 원화초 씨는 흔 가구는 대부분 목재나 스펀지와 같은 반재라 재활용 가치가 거의 없어 수거업계에서는 가전제품은 중시하고 가구는 홀대하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같은 것은 활용도가 높고 내부의 금속이나 모터류가 돈이 되지만 흔 가구는 수거를 해도 적자이니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 5월 안희성 합비시 고신구는 재생자원 종합이용기지 분류센터를 바탕으로 대형 폐기물 수거처리 모델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주민들은 위챗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대형 폐기물 수거를 예약할 수 있으며 전 과정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모델의 도입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관리 사무소에 대형 폐기물 처리 난지도 해결해줬습니다. 하나의 작은 예약 창구 뒤에는 완벽한 수거 운반 시스템이 자리했습니다. 기자가 분류센터의 대형 스크린에서 확인한 결과 당일 수거량과 처리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폐가구 수거와 분류 전용 창고에서는 작업자들이 수거 차량에서 헌 이자와 장롱을 내려 창고에 넣었다가 해당 작업장으로 옮겨 대형 기계와 인력을 통해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비 고신 공공사무서비스 유한공사 직원 왕영봉 씨는 우선 설비를 이용해 압착 파쇄한 뒤 작업자들이 내부의 목재나 스펀지 가죽 등을 세분화해 분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목재는 목재 적재구에 두고 스펀지류나 가정류 같은 가벼운 물질은 추가적인 무해화 처리를 거칩니다.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넣어 방문 수거까지 다시 자원화 이용에 이르기까지 과거 뜨거운 감자였던 대형 폐기물이 이제는 새 보금자리를 찾아 폐품이 보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수단은 대형 폐기물 처리에 마지막 1km를 연결하여 주민 생활에 편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의 정밀 관리를 위한 친환경 신경로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최근 발표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간 디지털 향촌 고품질 발전 행동 계획은 농업 전반 산업망의 디지털화 전환을 다그치고 인공지능과 농업 발전의 융합을 촉진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농업을 다그쳐 건설하고 농업 센서와 전용칩, 핵심 연산법, 로봇, 지능형 육종 도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난관을 돌파하고 성과를 달성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0: 민간 투자 활력을 진작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최근 1년의 투자 프로젝트를 민영 기업에 집중 추천했습니다. 프로젝트는 교통, 물류, 수리, 에너지 등 4개 중점 분야를 아우르며 민간 자본 유치 규모는 156억 원에 달합니다. 민간 자본은 단독 출자, 주주 통제, 지분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올 8월 말 기준 내몽골 전력시장의 신에너지 거래 규모가 루계로 5,095억 8천만 킬로와트 시달했습니다. 내몽골은 풍력과 태양광 자원이 풍부하며 내몽골 서부 지역의 신에너지 설비 용량은 1억 킬로와트로 총 설비 용량의 57.7%를 차지합니다. 2015년 국내 최초로 신에너지 시장화 거래를 시작한 내몽골은 당면 13개 성과 시에 친환경 전력을 송출하고 있으며 거래 규모는 전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0: 여러 나라의 인사들이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8차 회의 기간 습금평 주석이 발표한 중요한 연설은 브릭스 대가족이 손잡고 새로운 황금 10년으로 나아가는 데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각국의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추진에 동력을 투입했다고 표했습니다. 러시아 국가두마 국제사무위원회 제1부주석 드미트리 노비코프는 습금평 국가주석의 연설은 큰 주목을 받았다며 습금평 주석은 글로벌 남방을 늘 염두에 두고 브릭스의 향후 10년간 밝은 발전 전망을 제시했으며 특히 인공지능이라는 중요한 화제를 언급했다고 비유했습니다. 관련 영역의 선봉인 중국은 경험까지 공유하면서 인공지능이 전 인류를 위해 도살 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타이 피니즘 부총리는 습금형 주석은 브릭스 국가들이 혁신 발전을 촉진하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문명의 상호 참조를 추진하고 글로벌 관리를 개혁하고 보완하는 선봉이 되어야 한다고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다섯 가지 창의도 제기했다며 이는 4대 글로벌 창의와 맥을 같이 한다고 표했습니다. 우리는 습금형 주석의 주장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각 측과 함께 대브릭스 협력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간다 국제문제 전문가 조지프 카무리는 습금평 주석이 연설에서 제기한 4개 선봉은 4대 글로벌 창의를 구현했다며 현재 브릭스 협력을 통해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남방이 글로벌 관리에 참여하는 데 더 넓은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중국이 브릭스 협력을 이끌고 세 번째 황금 10년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브릭스 구도 내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브릭스 협력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다 함께 힘을 이바지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웬남 중국 친선 집행위원회 상무위원 응우 옌민화는 브릭스 협력 기제는 20년간 빛나는 로정을 걸어왔으며 재차 의장국을 맡는 중국은 인류 운명 공동체를 적극 구축하고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며 브릭스 협력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세계가 함께 번영의 미래를 창조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인도 브릭스 국가 사무조정자이며 인도 외교부 경제관계비서인 달레라는 브릭스 국가들은 혁신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풍성한 성과를 쌓았다고 표했습니다. 이를테면 부화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형 스타트업 혁신기금 설립을 모색하는 등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기타 브릭스 국가와의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습금평 주석의 중요한 연설은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했다고 비유했습니다. 에스파냐 지연 정치학자 라파엘 드 모라는 유엔의 권위를 강조한 습금평 주석은 연설에서 중국 창의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시켰다고 표했습니다. 전망적인 4개 선봉 주장은 더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정금하였습니다.

오늘은 중국 실천, 전 세계 수산업 지속 가능성의 새로운 해법 제시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유엔 식량 농업기구 OOP 위원회 제37차 회의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렸습니다. 회에 참석한 여러 중요 인사들은 수산물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자원 환경 제약이라는 도전 속에서 수산 양식, 규정 리행, 생태 보호 등 분야에서 중국이 추진해온 실천이 폭넓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전 세계 수산업 지속 가능 발전의 새로운 방향과 협력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회의 기간 중국과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함께 수산 양식

직혁신촉진, 친환경지속가능발전공동추진을 주제로 부대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중국은 회의에서 2025년 중국 수산 양식 생산량이 6,326만 톤에 달해 수산물 총 생산량의 83%를 차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수산종자산업진흥과 양식기술란제 공략을 추진하며 논어류 복합재배양식, 공장형 순환수 양식, 심해원해 양식 등 새 모델을 발전시키는 한편 지속가능 관련 신규 요구를 새로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산업법에 반영했습니다. 상해해양대학 장문박 부교수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이 양식 생산과 관리 감독에 빠르게 적용되고 정밀 사료 투입, 스마트 양식장 등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전통 양식은 친환경, 고효율, 지능형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수산양식센터망 에두아르도 레아노 사무총장은 중국은 다양한 양식 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이를 참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아노 사무총장은 중국이 인공지능, 스마트 양식, 심해원해 양식 등 면에서 축적한 기술은 국제협력을 통해 더 많은 국가의 양식 용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항구국 조치 협정 발효 10주년입니다. 해당 협정은 항구국 조치 시행으로 불법, 보고 누락, 규제 미달 어업을 예방하고 차단하며 근절하려는 취지에서 체결됐습니다. 중국은 2025년 4월 이 협정에 공식 가입했습니다. 중국은 가입 이후 항구 접근 통제를 엄격히 시행해 1차로 지정 항구 23곳을 발표했으며 선박 검사를 규범하고 리행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리행 교육과 능력 강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수석업 관계자 매튜 카밀레리는 현재 전 세계 연회국의 약 4분의 3이 협정 당사국이 되었다며 지난 10년간 전 세계 불법업 단속 분야의 중요한 변화로 디지털화를 지목했습니다. 협정이 구축한 글로벌 정보 교환 시스템은 항구 검사, 입항 거부 등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글로벌 선박 기록 시스템은 선박 신원, 고난 부여, 역사 기록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구국은 입항 전 위험 분석이 가능해 한정된 검사 자원을 고위험 대상에 집중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수생태 보호 실천도 이번 회의 교류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장강 류역에는 4,300여 종의 수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중국은 장강 주요 수역에서 10년 업 금지를 전면 시행했습니다. 여기에는 15개 성급 행정구역이 포함되었고 23만 1,000명 업 철수 어민에 대해서는 전직 취업, 직업 훈련, 사회보장 등 정착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장강 10년 금어 주제 전시 코너를 마련해 금어 시행 이후 집법 감독, 어민 정착 지원, 수생 생물 다양성 보호 등 실천과 성과를 집중 소개했습니다. 상해해양대학 로결부 교수는 중국과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수산 분야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양측 협력이 전통기술 교류와 프로젝트 협력을 넘어 글로벌 관리, 국제 규정 리행, 경험 공유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회의, 기술교육, 남남협력을 통해 중국은 국제사회와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에라리온 출신으로 현재 아일랜드 코크 대학교에서 업수산양식 경영을 공부하고 있는 벤저민 보카리는 중국이 순환수, 양식, 인공지능 관측 등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카리는 각국 실정에 맞춰 관련 기술을 현지화하고 교육과 교류를 강화하면 더 많은 발전 도상국의 수산 양식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실천 전 세계 수산업 지속 가능성의 새로운 해법 제시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장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수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대브릭스 협력의 고품질 발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금리를 재차 인상한 유럽중앙은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개랄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분병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2부 역경을 이겨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일곱 번째 부분입니다.
1: 그렇다면 어떻게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도움을 전면 추진해야 할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2: 初心易得，始终难守。以史为鉴，可以知兴替。我们要用历史映照现实，远观未来。从中国共产党的百年奋斗中，看清楚过去我们为什么能够成功，弄明白未来我们怎样才能继续成功，从而在新的征程上。 更加坚定，更加自觉地牢记初心使命，开创美好未来。
3: 여러분께서 보신 이 영상은 2021년 7월 1일 습금형 총소기가 중국 공산당 장건 100주년 경축대회산 연설의 한 단락입니다. 연설에서 습금형 총소기는 초심은 얻기 쉽지만 끝까지 지키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리상을 수립하기는 쉽지만 이를 지키려면 결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나라의 대문호인 백거인은 일찍 초심을 잊지 않고 견지한다면 반드시 꿈을 이룰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초심을 잊지 말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습금형 총소기는 무엇 때문에 당 장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초심은 얻기 쉽지만 끝까지 지키기는 어렵다고 했을까요? 초심은 리상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고 끝까지는 리상을 고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의지를 가장 잘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수입니다. 기나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방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계시를 줬습니다. 그중 정관의 통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소나라 말기 혼란한 총실을 겪은 후 황제가 된 당태종 리제민은 즉위한 후 백성들에게 시간을 주며 절대 농산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정관 5년 당시 황태자인 리승건이 관례인 성년례를 치르게 되자 례관이 성년례 시간을 2월로 정하고 의장대 규모를 늘리자고 건의했습니다. 당태종은 듣자마자 화를 내며 2월은 마침 백성들이 봄차비를 할 때인데 이때 관례를 진행하면 농산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며 10월 농산일이 끝난 후에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태자가 관례를 진행한다고 해도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인력이더라도 당태종은 매우 아꼈습니다. 이렇게 백성을 중리 여기는 신념을 갖고 실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대단하지 않을까요? 이로써 당나라는 정관의 통치라는 좋은 국면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좋아지면서 당태종은 초심을 잃어가고 민생을 과심하지 않았습니다. 정관 후기에 이르러서는 여름철 장난성이 너무 덥다며 피서를 위해

0: 동남산에 취미궁을 지었고 건축을 마친 후에도 만족해하지 않고 또 옥화궁을 지었습니다. 이토록 큰 공사들을 시작했으니 당연히 농산일을 방해하고 백성을 고달프게 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당시 당태종은 초나라를 안정시키려는 초심을 뒷전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심은 얻기 쉽지만 끝까지 지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에 언급했던 시작은 쉽지만 끝을 맺기는 어렵다와 초심은 얻기 쉽지만 끝까지 지키기는 어렵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두 구절은 사람들에게 시작과 끝을 모두 중시해야 한다는 도리를 알려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결코 쉽지 않음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은 얻기 쉽지만 끝까지 지키기는 어렵다는 말은 리상을 고수할 것을 강조하고 시작은 쉽지만 끝을 맺기는 어렵다는 말은 훌륭한 기품을 유지할 것을 강조합니다. 당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리상을 고수하고 간고본토하는 기품을 유지해야만이 인민을 인솔해 승리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승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100년 역사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계기이며 또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상입니다.
1: 몽만 교수님의 해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할 것인가?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전반적이고 전략적인 포치를 했습니다. 첫째,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본세기 중엽에 이르러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둘째, 향후 5년은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시작하는 관건적 시기입니다. 셋째, 장수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중대 원칙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당의 전면 지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지도를 확고히 수호하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정확한 방향을 확보하며 단결 분투에 강대한 정치적 응집력과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대한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둘째,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을 견지해야 합니다.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견지하며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독립자주, 자력갱생을 견지하며 중국 발전과 진보의 운명을 스스로 좌우지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셋째,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해야 합니다. 인민의 근본적 리익을 수호하고 인민생 복지를 증진하며 현대화 건설의 성과가 인민들에게 보다 많고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개혁 개방을 심화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개혁과 혁신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개방을 틈틈없이 확대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동력과 활력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다섯째, 투쟁 정신을 견지하고 발양해야 합니다.
2: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3: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3: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주변의 본국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

0: 국가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브릭스 협력의 고품질 발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올해는 브릭스 협력 기재 성립 20주년입니다. 지난 20년간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에서 디지털 경제, 녹색 저탄소, 인공지능 등 새로운 분야까지 브릭스 국가와 파트너국은 개방과 상생을 견지하는 한편 과학자의 우세를 통해 실무 협력을 심화했습니다. 갈수록 더 풍성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브릭스 협력은 과학국 인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2023년 2월 10일 개항한 후 중국 함흥과 브라질 상파울루를 연결하는 금빛 회랑은 중국과 브라질, 중국과 남아메리카의 경제무역 협력을 추진하는 누대로 부상했습니다. 브릭스 전용선은 브릭스 국가 간 경제무역왕대의 축소판입니다. 유엔 무역발전회의가 발표한 브릭스 국가 내부무역 20년 추세와 모델과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반경으로 계산하면 브릭스 국가의 내부 화물무역액은 2003년에 842억 달러에서 2024년에 1조 1700억 달러로 13배 이상 늘어났고 연평균 성장률은 13.3%를 기록하면서 같은 기간 글로벌 무역 성장 수준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자원 우세, 산업 구조, 그리고 발전 수요에서 브릭스 국가는 상호 보완성이 강합니다. 남아프리카의 크롬 광석은 중국 공장의 합금 재련을 거쳐 고급 스테인리스 강판지로 변한 후 인도 방갈로르의 정밀 계기 작업장에 나타납니다. 중국이 제조한 현대화 수화기는 브라질의 논밭에서 질주하고 브라질에서 생산한 콩은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다차원 협력 기재를 통해 브릭스 국가 경제무역 협력 행동 강경, 브릭스 국가 투자 편리화 협력 요강 등 협의 문건을 관찰하면서 브릭스 협력의 호혜 상징 이야기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바자르 실리와는 브릭스 협력은 회원국 간 무역관계를 개선하는 데 요조하다며 회원국 간 시장 연계를 확대하면서 신흥시장과 발전도상국은 무역과 투자 공간을 개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 길이가 82.15km인 인도 역내 급행철도 회랑이 올 2월에 운영을 전면 시작했습니다. 이 회랑은 델리 국가 수도 관할 구역과 북방의 가지 아바드와 밀라트 두 도시를 연결합니다. 예전에 도로 상황이 여의치 않고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보니 출행 고봉기에 델리에서 밀라트까지 차로 3시간 내지 4시간이 걸렸다면 지금은 1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한 출자 기구 중 하나가 바로 브릭스 신개발은행입니다. 인도 국제 경제관계연구위원회 알피타 무크지 교수는 기타 다자개발기구와 각국 국가개발은행과 광범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신개발은행은 각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돕고 보편적 혜택과 포용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금융관리체계에서 신개발은행은 이미 중요한 신흥 역량이 됐습니다. 신개발은행 총재 로셰프는 협력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남방 국가의 협력 플랫폼 직능을 강화하고 있는 신개발은행은 다자주의와 다극화 특징을 띈 국제금융구조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릭스 국가와 파트너국은 최근 연간 브릭스 국가 산업혁명 파트너십 혁신기지, 중국 브릭스 국가 인공지능 발전과 협력센터, 브릭스 국가 공업능력 중국센터, 중국 브릭스 국가 신품질 생산력 연구센터 등을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 발전, 과학기술 혁신, 산업 승격, 녹색 전환 등 분야에서 협력의 폭과 깊이를 끊임없이 확정하고 있습니다. 운행 해소 5년 만에 브릭스 혁신기지가 유치한 협력 항목은 130개에 달하고 투자액은 있는 배로 62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브라질 POE주 전략투자촉진국 하문대표처 책임자 사우로는 브릭스 혁신기지는 우리에게 중국의 혁신생태로 통하는 문을 열어줬다고 말했습니다. 올 8월에 열린 브릭스 국가 제16차 경제무역장관회의에서 중국 대표는 중국은 가회원국과 함께 무역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 디지털 경제, 서비스 무역, 녹색 광산, 인공지능, 특수 경제구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제도형 경제무역 배치와 경제무역 일체화 건설을 모색하고 추진하며 대브릭스 협력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글로벌 남방의 공동리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차 금리를 인상한 유럽중앙은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유럽중앙은행이 10일 유로존 3대 핵심 금리를 모두 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선보였습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이 올해 두 번째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유로존이 지속적으로 통화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경제가 예기보다 좋은 양상을 보이면서 유럽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정책에 일정한 공간을 제공했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정책이 중동 정세와 에너지 가격 추세에 따를 것이므로 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표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 라가르드는 중동 충돌이 지속적으로 통화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유로존 전체 통화율은 2027년 상반기까지 은행의 목표 수준치인 2%를 현저히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리 인상은 중기 통화율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동맹 동계국에 따르면 유로존의 3월 통화율은 7월에 2.9%에서 3.4%

3%로 상승했으며 그중 에너지 가격의 동기 대비 상승폭이 10.3%에서 14.3%로 확대하면서 통화 팽창을 상승시키는 주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10일 발표한 경제 예측에 따르면 2026년 유로존 통화율은 3%로 2025년에 2.1%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2027년 하반기부터 둔화할 전망이고 유로존 통화율은 2027년에 2.5%, 2028년은 2.1%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네덜란드 국제그룹 거시연구 책임자 카스텐 브레스키는 이번 금리 인상은 예방성 금리 인상에 속하며 에너지 가격 상승이 더 광범위한 경제 분야에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브레스키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리우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통화와 서비스 가격 상승폭이 모두 하락하면서 에너지 충격이 유발한 제2라운드 효과가 여전히 비교적 제한적임을 나타낸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과 예기 통화가 여전히 높은 수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해서 정책을 과도하게 긴축한다는 위험 부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중동 정세에 따른 불확실성과 유럽의 여름철 극단 날씨의 단기적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경제는 여전히 일정한 근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데 공간을 제공해줬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10일 발표한 경제 예측에 따르면 유로존 경제 성장폭이 올해 0.9%, 내년은 1.4%를 기록할 것이며 올 6월의 예측보다 소폭 인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은 지정학적 충돌과 에너지 충격 등 영향을 받아 경제 전망에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성장 위험 부담은 전반적으로 하행세를 그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다음 단계 정책 방향에 대해 분석가들은 미래 금리 정책 경로가 여전히 중동 정세와 에너지 가격 추세에 달렸다고 인정했습니다. 독일 상업은행 등 기구는 유럽중앙은행이 12월에 금리를 재차 인상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벨레드 회사 자본시장 전략 책임자 안 카트린 피터슨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동화 위험 부담이 지속될 경우 유럽중앙은행은 연내에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고 예금 기재 금리를 2.75%로 인상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충격이 더 광범위한 통화 압력을 촉발하지 못하면 금리가 3% 또는 더 높은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브레스키는 에너지 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계속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며 추가 금리 인상은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더욱 교재성으로 전환할 것임을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중동 증세가 연말 전에 완화되고 에너지 충격이 다른 경제 분야에서 뚜렷한 제2차 효과를 내지 못하면 유럽 중앙은행은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0: 오늘의 뉴스 추적 시간이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앱을 열어봐다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해 함강은했습니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2: 험준한 설산 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의학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길시 덕길 종이 진료소는 장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탁으로 전성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 있는 진료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종이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연변준의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종이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종이진료소 지점은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덕길 중의진료소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이나 감로장약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덕길 중의진료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영길시 덕길 중의진찰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영길시 덕길 중의관에서는 예, 우리 오늘부터 5년간 노력 끝에 정식으로 예, 감로장약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연변준의 환자분들을 진료해드립니다. 예, 우리 덕길 장약 방문은 연변이 불이 내린 지 어느덧 5년이나 됐습니다. 예, 지난 5년간 우리 국가 대기업인 감로장약유한회사의 통일적인 영도 하에서 감로장약이 경영의 리념을 지침으로 받들고 고품질의 약품하고 최상의 서비스로서 환자분들이 건강과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의료사업에서 큰 성과를 쌓아 올려서 오늘은 예, 우리 진료소까지 성립하면서 규모를 많이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덕길 중의관은 전통을 존중하면서 창조하고 혁신을 방침으로 합니다. 즉

0: 중약제의 장약제의 순수하고도 천연적인 본질을 지키면서 약품의 안정성하고 효능을 보장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오늘부터 우리 덕길 환자분들을 위해서 덕길 중의관에서는 예, 환자분들이 먼 길을 떠날 필요 없이 예, 우리 덕길 중의관에 찾아오셔서 감로 장약 전문가의 특색 있는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감로 장약 전문가이신 가보장 교수님은 30여 년간 서장 고원에서 의료 사업을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전통적인 고대 장의 처방으로서 장이 아주 정밀한 예, 혈액 방출요법을 결합해서 다양한 만성질환하고 장기간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예, 이난병하고 난치병을 조절하고 균형을 중심으로 예, 회복을 시킵니다. 예, 그리고 이 가보장 교수님은 체계적인 장의학 이론 지식하고 풍부한 이런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보장 교수님은 장이 아주 특이한 기법으로서 예, 우리 연변준의 환자분들에게 장이 기술하고 고상한 이득을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오늘부터 감로 장약 전문가의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예, 직접 덕길 장약강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덕길 중의문진부에서는 수천 년을 전해 내려온 이런 장의 치료법을 먼 길을 떠날 필요 없이 문 앞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또 조언을 마련해드립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덕길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2: 아, 저는 예, 이 당뇨를 오래 해놓으니까 나 예, 지금 이 한 달 전에 놓고 들어왔는데 어제 이 혈압이 조절해야 되면서 예,
0: 네.
2: 물이 터지는 것처럼 아프고 그다음에 어지럼증하고 어떤 때는 이 입에서 춤이 주르 내려오는 것도 잘 모르지. 이 제프요가 봐 무시봐서 그랬는데 선생님 이거 사일요법으로 어떻게 빨리 온정 혈압을 온정시킬 수 있을까?
0: 네 맞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이 오늘 우리 덕길 중의 진찰부에 오셔서 가보장 교수님이 이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예, 우리 중의 장의약하고 예, 그리고 이 치료법 같이 결합합니다. 외용 치료법을 같이 결합하는데 특별히 고혈압 치료에서 효과가 빨리 납니다. 예, 그리고 예, 중풍도 예방하고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덕길 장약 중의문진부에서는 예, 지금 환자분들을 우리 가보장 교수님은 하루에 10명의 환자분만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 예약하고 가셔야 됩니다.
2: 예.
0: 8527111번입니다. 예.
2: 8527.
0: 예. 7이고 1이 세 개입니다.
2: 예, 예, 알아요.
0: 예, 예약하시고 시간 정해놓고 가야 됩니다. 한 한자를 보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2: 예, 예.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두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예, 저는 예, 선생님 어디 아팠는가 하면 위가 예, 선생님이 불편해가지고 예.
0: 네.
3: 밥을 먹으나 안 먹으나 위가 부딪히고 배가 막 붓고 예.
0: 네.
3: 그리고 밥맛이 없고 조금 먹어도 영 불편하고 이렇더라 말입니다.
0: 네.
3: 그래서 저기 그 선생님이 그때 그 장약방에 그 찾아가서 그 선생님을 배우니까 선생님이 처방해주는 게 런칭 창제하고 조수 다시하고 런칭 망제를 씁니다. 예. 그래 이거 먹었는데 한 두 달가량 이전 두 달이 거의 됩니다. 한 달 반은 좀 넘고 예, 두 달은 차이 되고 이러는데 아니 먹는 게 이거 먹을 거 정말 좋습니다. 선생님 때 되기 전에 배고 고파서 참기 바쁩니다. 지금 그리고 예, 소화 잘 되고 예, 배가 다 꺼지고 이러니까 사람이 예, 밥이 맛있어서 밥을 많이 먹으니까 정신하고 영 좋습니다. 선생님 그래 제가 이렇게 좋은데 이제 저 선생님한테 그 강의를 하는 거 들으려니까 나 그 가대프라는 선생님이 오셨다는데 어떤 병에 용합니까 선생님?
0: 예, 이제처럼 심내혈관 질환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네, 이 네. 관절 질환이 있거나 소화계통 질환이 있거나

0: 전면적으로 다 치료한다. 만성질환.
1: 담해인가요?
0: 예, 예. 만성질환은 이 장기는 이 치료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약물하고 외용료법을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빨리 납니다.
1: 그렇습니까?
0: 예. 그래, 우리 지금 진료소하고 약방, 이 강의 안배하는 시간은, 이 진료소는 월하고 수, 금, 일요일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1: 진료를 하는 날이 월, 어떻습니까?
0: 월요일하고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은, 이, 가보장 교수님을 또 소개해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약품은 화요일하고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예, 예. 그리고 이 시간을 잘 장악하시고, 또, 이 진료를 받으실 분들은 예약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 예. 하루에 10명만 봅니다.
1: 예, 저는 지금 많이 괜찮으니까, 예, 저희 친구들이 있으면 또 그 소개해서 거기를 보내겠습니다.
0: 예, 이제. 오늘부터 지금 이 방송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오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1: 예,
0: 예, 그래. 8527111번에 연계하시죠.
1: 8527111번. 예, 예약하려면 가서 뭐 봅니까?
0: 예약하고 가야 됩니다. 한 사람 보는데 시간이 걸려서 예약 아예 하고 가면은 시간 좀 기다려야 됩니다.
1: 예, 오신다.
0: 예. 예. 예.
1: 선생님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정말 한 분인지, 요즘이 농내사인지.
0: 예.
3: 아마도 올라가면 머리도 아프고, 눈도 그 빠진 것은 아파가지고, 이래서, 그 방송 들으니까, 서당에서 온 그, 교수님이 어디 눈병 치료를 용한도 다음에 본다.
0: 네, 맞습니다. 그렇게 농내장이 있거나, 백내장이 있거나, 혹은 간열이 좀 심하면서, 눈이 아프거나 잘 보이지 않거나 결국 두통이 있고 어지럼증이 있고 이런 증상이 있는 거 지금 이 가보장 교수님이 치료 잘한다. 예, 그리고 아. 치료가 빠릅니다. 예. 아. 그래서 이 8527112번에 꼭 예약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 오늘도
3: 8527112.
0: 예. 오늘도 많은 환자분들이 예약 아예 하고 오실 걸 해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 아, 그 전화하고 가십시오. 예.
3: 알겠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4: 저는 예, 저기 이 소변이 너무 저려가지고 당약이 저기 이만뼈 치료를 한다니까나 지금 특기상력 빠이가서 예, 그 냉칭망제하고 허즈리병을 하고 루의 허주안 이세 가지를 지금 먹습니다.
0: 네.
4: 그런데 안 지고는 예, 지금 더 먹어야 되는 건 아는데 지금 이제 한 20알 먹었는데 그간에 너무 이게 저리고 아프고 해 참지 못해가지고
0: 네.
4: 조양푸 싸싱하고 터버를 이게 먹었는데 아이디어서 예, 열쇠를 땡기를 터버 땡기를 했습니다. 근데도 잘 아이 나서서 이거 어떻게 저는 더 견디라고 기다려 약을 더 먹으면 되겠는지 땡기를 더 해야 되겠는지
0: 아닙니다. 그렇게 그 저 지금 증상이 딱 어떻습니까?
4: 증상이 아랫배 무지하고 소변 닿고 좀 아픈다.
0: 소변 놀 때 아프고
4: 예, 배에 오고 아이 놀 때는 아파도 그리 괜찮은데 아랫배 것도 예 좀 아프다.
0: 허리도 막 허리도, 아픈가?
4: 예, 허리도 아픈.
0: 그 환자분은 초음파검사 해봤습니까?
4: 초음파는 조금 그 전에 했는데 이롭다 하고
0: 여도 결석이 있다 말아야 합니까?
4: 없습니다.
0: 없습니까?
4: 사무할까? 그래서 그런 빨세포 한내 조금 있을 때
0: 예, 근데 지금 증상 보면 딱 여도 갈란이 아닙니다. 여도 갈란이 그 결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환자분 이렇게 하셔. 예. 지금 그렇게 같이 막 치료하지 마셔. 그 땡디
4: 예, 예.
0: 맞고 막 이렇게 하지 예, 마셔.
4: 예. 그래
0: 예. 예, 예. 그래서 이 환자분 내일에 예, 예. 내일에 이 덕길 중인 문진부로 오셔. 덕길 중인 문진부에 예. 오시면은 오늘부터 감로 장약 장의 전문가 오셨습니다.
4: 예, 예, 들었습니다.
0: 예, 예. 그래서 특별히 이 소변 방면에

0: 예, 지금 우리 장기들은 좀 진단이 용용합니다. 예, 소변 관찰하면서 또 진단하고, 예. 그 아침에 소변 받아가지고 오셔.
1: 아.
0: 예, 그래서 이, 꼭 이, 8527111번에 연계하고 제일 첫 환자를 내려보십시오. 소변 가지고 오고 해서, 예.
1: 연계를 지금 전화기 해도
0: 됩니다. 예, 전화기 해도 받습니다.
1: 예, 그 아침에 몇 시면 갑니다.
0: 8시에 오면 됩니다.
1: 예.
0: 예, 그래서 그 소변 받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도 한 달로 받달라 예. 이렇게 얘기하셔. 예,
1: 예. 예. 그리고 예. 한 가지 또 물어볼 건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예. 지방가에 좀 있어가지고 이하고 먹으면 모두 그 지방가에도 좋아지고 이래서 예. 그 망대하고 그 숭수와는 석달
0: 예.
1: 먹었습니다.
0: 예.
1: 그뭐 크게 뭐 중하지도 않고 뭐 증상도 없고 이래가지고 좋다니까 먹었는데 뜸뜸은
0: 네.
1: 이 눈에 피기고에
0: 네.
1: 이 가슴하고 뒷단들에 붉은 이렇게 오드라지처럼 물지기 같은 게 나왔다는 터지고 이런 건 어째 그렇습니까?
0: 그 해독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망제를 쓰고 숭수환을 쓰죠. 예?
1: 석달을 먹었습니다.
0: 예, 이미 석달을 쓰시고, 예. 그래서, 예, 그, 독일 장약방 찾아가면은, 예, 그, 피부병 해독에 쓰는 약이 있습니다. 당성활도 있고, 주호의 뉴황환도 있고, 예. 가서 내일이, 예, 그, 장이 감로 예. 전문가 선생님 보이고, 그, 또, 더 배합하십시오.
1: 예. 그러니까 이 해독이 눈에 피졌다도
0: 눈이 피지는 거는 간 열이 세단 거 말한다.
1: 맞습니다.
0: 예.
1: 선생님이 다 그랬는데는 이게 치료.
0: 아니 간 열이 생기고 장약방에 약이 좋은 약이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래 내일이 같이 예. 그래 찾아가셔. 예.
1: 예.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좀 말씀 물어봅시다.
0: 네.
3: 혹시 네가 여기다니는 이렇게 흰자 두두두 하는 소리 머리가 자꾸 어지러워나요.
0: 네.
3: 광야국에서 그 새 선생님이 오셨다는데 그 어떻게 가면은 그 잘 어떻게 지낼 네. 수 있겠는가 하고 내 몸이
0: 맞습니다. 예. 그렇게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요즘에 그런 증상이 이 계절이 변하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럴 때는
3: 안구암도 좀 먹어보고 그런 거 우왕충심환도 먹어보고 했습니다.
0: 예, 그래서 예, 우리 지금 장이들은 이 장약하고 이 외용요법 특수한 여기서 여기 분들 치료 못 받아본 이런 특수한 치료요법 같이 결합합니다.
3: 아, 예. 선생님이 오시는데
0: 예, 우리. 감로 장약 회사에서 안배한 이런 전문가 선생님입니다.
3: 아.
0: 예, 그래서 예, 또 환자분도 8527111번에 예약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아, 기다리지 아, 않습니다.
3: 예,
0: 예. 예, 하루에
3: 한,
0: 열.
3: 하루에 누르면 거기서 봤습니까?
0: 예. 이 8527111번에 연계하면 예, 예약 다 해드립니다.
3: 아.
0: 예.
3: 무슨 어째 어지러운 거는 뭐 어째 그런
0: 혈압이 아예 높습니까?
3: 혈압이 원래 높지요.
0: 그렇죠. 혈압이 높으면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은 혈액 순환이 늦어지면은 이 뇌혈관에 산소를 공급하는 게 적어지면 그렇게 어지럽습니다.
3: 아,
0: 어지러울 때 어깨도 묵직하고 뒷머리도 좀 뻣뻣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3: 예.
0: 예, 그런 거는 이 장이 이 전문가 선생님이 치료 잘합니다.
3: 아, 그렇습니까?
0: 예, 내려가서 보이면서 또 약도 배합하면 됩니다.
3: 아,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험준한 설산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이약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해서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결시 덕길 중의 진료소는 장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탕으로 전성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 있는 진료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연별

0: 조내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종이 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종이 진료소 지점은 연결시 공원정문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1: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나는 선생님 강의를 듣고 소리 이 정도한 하고 예, 훨씬 거부해졌는데 웃으면서 머리 어림지 나고 그 다음에 머리 따가바나고, 예, 머리끼도 자꾸 빠졌습니다. 머리 따가바나까.
3: 네.
2: 예, 그래서 그게도 났고, 예, 손발이 시리고 저리고 이것도 났습니다, 선생님.
3: 네.
2: 예, 그리고 예, 잠을 좀 잘 잔다. 이 정도 아니, 이렇게 좋습니까?
3: 두 가지 다 잠을 잘 자게 합니다.
2: 아, 배합하니까 그렇게
3: 했습니다. 예, 예,
2: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그래, 네, 한 이제 석 달, 그 열흘, 이제 일주일 먹으면 석 달 되는데, 영 좋습니다. 허리 뻣뻣하고, 예. 예, 눈도 환해, 밤 잘 자까, 예. 아침에 또 동신하는 것 같고, 이래네 선생님과 물어볼 거는, 거기 서장에서 30년이 그 임상 경험이 있는 의사 한 분이 오셨다는데, 그러니까 중요하게, 그러니까, 어떤 특자 있습니까?
3: 예, 장기 진단료법으로의 우리 장기하고 종이는 진단부터 다룬다, 이런 책에도 다루고, 예.
2: 예.
3: 그러기 때문에 장이 진단료법으로서 장이 또 이런 체계로서 진단을 먼저 정확하게 합니다. 예, 진단은 먼저 정확하게 하고, 장약하고, 이 장이 또 특수한 기술, 외형 기술을 같이 결합해서 치료합니다.
2: 예, 예, 그래. 어떤 병들이 주로 치료합니까?
3: 심내혈관 질환하고, 예, 풍습성 예. 관절염이 있거나 소화계통, 이 전면적으로 다 치료합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우리, 오늘부터 개업했는데, 오늘이 벌써 찾아온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 지금 이 장이 진찰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예. 하루에 10명 밖에 못 봅니다.
2: 예. 그래, 내일이 우리 친구 데려가 되겠습니까?
3: 예, 그래서 온전하게 예약 다 하시오. 852-7111번에.
2: 얼마란가?
3: 852.
2: 예.
3: 그 다음에 7 하나 1제 3개.
2: 아, 8, 5, 2, 7 하나고 1제 3개.
3: 예, 맞습니다. 여기다 꼭 예약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에 오신 예. 분들은 다 그래 기다렸습니다.
2: 선생님.
3: 예.
2: 예, 네, 한마디 할 얘기 있습니다.
3: 예, 예.
2: 네, 전화로 오늘 전에 이거 탁 쳤는데. 예.
1: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아, 그리고 지금 감로 장약 유한 회사에서는 우리 덕길 그 중기문지부의 장기간 전문가 선생님들 파견합니다. 예, 때문에 지금 연변준의 환자분들은 아, 장기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덕길 이 중기관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감로 장기 교수님들은 예, 우리 회사에서 안배하는 이 교수님들은 대부분 30년 내지 40년 이런 고원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서 진료를 진행합니다. 예, 그래서 오랜 경험으로서 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 이런 고대 장기 처방을 사용해서 독특한 혈액 자혈료법을 정확하게 예, 증상을 대응하면서 치료를 진행합니다. 예, 이렇게 치료한다 할 때에는 아주 복잡한 이, 이런 병증이 있는 분들이거나 오래된 만성질병 치료에서 효과를 빨리 나면서 또 뚜렷한 개선을 가져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덕길 중이 진찰뿐은 아, 전통 장기학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현대화하고 시장화의 뚜렷한 특징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3: 예, 그 핵심이라 할 때에는 전통 장기학의 진찰하고 치료 본질, 예, 그리고 공익성 성격을 유지하면서 운영 방식은 예, 우리 운영 방식하고 복무 대상, 발전 방향 등 면에서는 현대적인 이런 탐색을 진행합니다. 예, 그리고 장기학이 고전인 3인요법을 중심으로 하면서 심혈관 질환하고 류머티스

0: 만성 관절 질환, 소화 계통 질환하고 각종 이런 이 난병을 아주 능숙하게 치료하는 것이 장이 이런 특점입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은 혁신적이면서도 이 전통하고 현대가 어울려진 이런 진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에게 장이 치료하고 복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덕길 장이 진찰부는 전통 장이학이 현대 사회에서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생동감이 있는 이런 진료소입니다. 오래된 전통 지혜를 지키면서 환자분들이 건강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이런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덕길 중의 진찰부라 할 때에는 장의학이 독특한 진료 기술을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1: 네.
0: 어떤 분들은 내 병과 딱 맞게 치료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우리 장의들은 이 독특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모두 효과를 봅니다.
1: 네.
0: 그리고 장의학이 특색 있는 진료 기술에는 침도 좀 다릅니다. 그럼 침으로 치료하고 방열요법하고 향증요법, 약물 목용요법 등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특수진료기술을 활용합니다. 우리 이러한 특수진료기술이라 할 때에는 장의학이 깊이 있는 리론을 바탕으로 하면서 외부치료하고 내부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경락도 열어주고 기혈도 조화롭게 하면서 장의학에서 말하는 이 3인 즉 3인요법으로서 균형 있게 조절해서 원만한 치료 목적에 도달합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험준한 설산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의학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결시 덕길 중의 진료소는 장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탁으로 전성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 있는 진료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 중의 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연변준의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 중의 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 중의 진료소 지점은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오늘은 마음의 용기를 채워줄 따뜻한 동화 두 편을 준비했어요. 먼저 겉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속마음은 누구보다 굳센 한 다리 병사의 모험담. 굳센 병사를 들려드릴게요. 눈을 살짝 감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이야기에 빠져보세요.
0: 굳센 병사. 아주 오래전 어느 마을에 한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가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던 생일이 드디어 찾아왔어요. 선물 상자를 활짝 열고 안에 든 장난감을 본 아이는 기쁨에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와! 주석병사다!
1: 상자 안에는 30명이 넘는 작은 주석병사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이 병사들은 모두 낡은 숟가락을 녹여 만든 형제들이었고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된 예쁜 군복을 입고 어깨에 총을 맸는데 그 모습이 정말 위풍당당했어요.
0: 그런데 병사들 중에 한 병사만 유독 달랐어요. 다른 병사들은 튼튼한 두 다리로 똑바로 서 있었지만 이 병사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조조할 때 금속 재료가 부족해서 한쪽 다리를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그는 한 다리로 전혀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버티며 다른 병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어요.
1: 병사들이 놓인 탁자 위에는 온갖 멋진 장난감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종이로 섬세하게 만든 아름다운 궁전이었는데 작은 창문 너머로 궁전 안의 풍경이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 궁전 앞에는 작은 나무들이 거울처럼 투명한 작은 호수를 둘러싸고 서 있었고 하얀 백조들이 호수 우를 헤엄치고 있었어요.
0: 하지만 탁자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궁전 문가에 서 있던 종이 무용수였어요. 하늘색 치마를 입고 어깨는 반짝이는 리본을 단 그녀는 한쪽 발을 높이 들고 춤추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한 다리 병사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저 무용수도 나처럼 다리가 하나밖에 없구나. 그 순간 병사는 마음이 뜨거워지며 무용수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올랐어요.
1: 해가 지고 고요한 깊은 밤이 찾아오자 탁자 위의 모든 장난감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장난감, 장난치며 뛰어다니는 장난감, 음악에 맞춰 춤추는 장난감까지 온 탁자가 신나는 무도회로 변했어요.
0: 그런데 대부분 병사들은 선물 상자 안에 갇혀 움직일 수 없었고 오직 한 다리 주석 병사만 탁자 위에 홀로 남아 아름다운 무용수를 많이 쳐다봤어요.
1: 그때 벽시계가 뚝딱 울리며 자정을 알렸어요. 갑자기 작고 까만 요정이 탁자우로 훌쩍 튀어나오더니 병사를 노려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2: 이봐 병사야, 그 무용수를 그렇게 많이 쳐다보지 마.
1: 하지만 한 다리 병사는 요정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무용수를 바라보았어요. 요정은 몹시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2: 좋아! 내일 꼭 내게 복수하겠어!
0: 다음 날 아침,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러 왔을 때 뜻밖의 사고가 벌어졌어요. 아이가 병사들을 창가에 가지런히 세워놓았는데 갑자기 창문이 벌컥 열리며 한 다리 병사가 3층 높이에서 땅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어요. 거꾸로 돌틈 사이에 꼼짝없이 끼어버린 병사의 위험하고 긴 모험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됐어요.
1: 비가 후두두 쏟아지기 시작하자 길을 지나가던 장난꾸러기 소년들이 돌틈 사이에 낀 병사를 발견했어요. 소년들은 신문지를 접어 작은 배를 만들고 병사를 배에 태운 뒤 빗물이 고인 도랑에 배를 띄웠어요.
0: 종이로 만든 작은 배는 빗물 파도에 출렁출렁 흔들렸어요. 거센 물결이 배를 사방으로 휩쓸었지만 한다리 병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깨에 총을 꼭 메고 똑바로 선 채 오직 앞길만 바라보았어요. 배는 점점 빠르게 흘러가더니 어둡고 음습한 하수구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1: 하수구 안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커다란 쥐가 앞길에 나타나

0: 으름장을 놓으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1: 에이, 통행증을 내놓아라.
0: 하지만 병사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배는 더욱 빠르게 흘러가고 쥐는 뒤에서 쫓아오며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1: 저 병사를 잡아라! 통행증도 내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 든다!
0: 하수구 끝에 밝은 빛이 보였는데 그곳은 높은 폭포였어요. 병사가 탄 총이 배는 쏜살같이 폭포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차가운 물에 잠긴 배는 빙글빙글 돌며 물이 가득 차오르고 병사의 몸도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2: 결국 종이배가 물에 찢어지고 병사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때 마침 커다란 물고기가 다가와 그를 한 입에 삼켜버렸어요. 물고기 뱃속은 하수구보다 더욱 어둡고 좁았지만 병사는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몸을 똑바로 세우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총을 꽉 움켜쥐고 꿋꿋이 버텨냈어요.
0: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병사가 들어있는 물고기가 어부에게 잡혀 식당 요리사에게 팔렸거든요. 요리사가 칼로 물고기 배를 가르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1: 아니, 이게 뭐야? 물고기 배 안에 주석 병사가 들어있어? 어?
2: 병사는 물고기 배 속에서 긴 여행을 마치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0: 사람들은 병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놀랍게도 그는 처음 있었던 아이 방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똑같은 나이, 똑같은 장난감들, 그리고 한쪽 팔을 들고 우아하게 서 있는 아름다운 무용수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병사는 너무 기쁘고 감동돼 눈가가 뭉클해졌어요. 드디어 돌아온 자신의 집이었거든요.
2: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병사를 집어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뜨거운 화로 속으로 던져버렸어요. 화로 한가운데 서 있는 병사의 몸은 점점 뜨거워지며 본래의 광채가 사라져갔지만 그는 끝까지 똑바로 선 채 고개를 들었어요. 마지막 눈길로 탁자 위 무용수를 바라보았는데 마치 무용수도 자기를 쳐다보는 것만 같았거든요.
0: 그때 바람에 방문이 휙 열리고 거센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종이 무용수는 춤추듯 가벼운 몸을 날려 화로 안으로 흘러가 병사 곁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가 화로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병사는 반짝이는 작은 주석 구슬로 변해 있었어요. 구슬 한가운데는 무용수가 달았던 리본과 똑같은 장식이 새겨 있었고 두 사람은 마침내 영원히 하나가 되었어요.

0: 친구들, 굳센 한 다리 병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겉모습은 아주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긴 모험 속에서 단 한 번도 두려움에 떨지 않았어요. 높은 창가에서 추락했을 때도, 거센 물결에 휩쓸렸을 때도,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도, 마지막 뜨거운 불 속에 있을 때까지도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는 크고 힘있는 겉모습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요. 아주 작은 존재라 해도 마음속에 큰 용기를 품을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답니다. 잠시 동요 한 곡 듣고 나서 다음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동요 칠색 유화를 보내드립니다.
1: 이어서 두 번째 동화를 들려드릴게요. 학교에 몰래 따라오는 귀여운 꼬마 사자의 모험 이야기. 함께 이야기 속으로 빠져볼까요? 학교를 따라온 꼬마 사자.
0: 어느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사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자는 다른 사자처럼 무섭지 않고 마을 사람들 모두의 여웅이었어요. 특히 앨리스라는 소녀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절친한 사이였어요. 둘은 언제나 붙어다니며 공원이나 길가에서 함께 뛰놀곤 했어요.
1: 하지만 단 한 곳만 둘이 함께 할 수 없었어요. 바로 앨리스가 다니는 학교였어요. 엄격하지만 마음 따뜻한 홀랜드 선생님께서는 학교는 사자가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사자는 앨리스와 떨어져 있는 게 너무 싫어서 매일 몰래 앨리스를 따라 학교까지 왔어요.
0: 학교 정문에 도착하면 사자는 온갖 기발한 방식으로 몸을 숨겼어요. 커다란 수음용 칠판 뒤에 살짝 숨기도 하고 선생님의 피아노 안에 쏙 들어가기도 하며 아이들이 걸어놓은 외투 사이에 꾹 웅크리고 숨기도 했어요.
1: 사자는 매번 이번엔 진짜 잘 숨었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상하게도 언제나 홀랜드 선생님에게 발각되고 말았어요. 선생님은 어디 숨어도 소용없다며 부드럽게 사자를 학교 밖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0: 그러던 어느 날 사자는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어요. 학교 밖 햇살 좋은 곳에서 낮잠을 자면 쉬는 시간 운동장에서 뛰노는 앨리스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 마침 학교 정문 앞에 노란 학교 버스 한 대가 서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버스 지붕으로 내리쬐고 있었어요. 사자는 딱 좋은 낮잠 자리다라고 생각하며 살며시 버스로 올라가 금방 깊은 잠에 빠졌어요.
0: 그런데 그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놀지 않고 학교 버스를 타고 박물관으로 현장 학습을 가는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시끌벅적 버스 안으로 오를 때 아무도 버스 위에서 코골며 잠든 사자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1: 한참 뒤 사자가 잠에서 눈을 떴을 때 사자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2: 여기가 어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1: 버스는 완전히 낯선 길을 달리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건물 앞에 멈췄어요. 아이들은 줄을 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사자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어요. 건물 앞에는 커다란 박물관 간판이 달려있었어요.
0: 박물관 안은 신기하고 멋진 전시물로 가득했어요. 사자는 곳곳에 숨기 딱 좋은 완벽한 장소들을 발견했어요. 오래된 긴 백식의 안에 들어가 숨어보기도 하고 거대한 비행기 모형으로 기어올라가 보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쏙 들었던 건 반짝이는 낡은 갑옷이었어요. 정말 멋져 보였거든요.
1: 아이들은 고대 이집트 전시관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앨리스는 숨어있던 사자를 발견했어요. 앨리스는 깜짝 놀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3: 어머나,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홀랜드 선생님께서 널 보시면 큰일 나.
1: 바로 그때 선생님께서 모두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앨리스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0: 앨리스는 화장실에서 휴지를 한아름 가져와 사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돌돌 감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자는 하얀 휴지로 꽁꽁 감겨 박물관에 전시된 미라와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앨리스와 사자는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1: 그때 한 할머니가 코가 간지럽다며 사자 앞으로 다가오셨어요.
3: 오, 고맙구나. 정말 편하네.
1: 할머니가 고마움을 전하며 휴지를 살짝 당기셨는데 휴지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0: 휴지가 풀리며 사자의 모습이 드러나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셨어요. 박물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앨리스는 사자가 전혀 나쁘지 않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외쳤지만 경비 아저씨와 홀랜드 선생님의 엄한 눈빛을 피할 수 없었어요. 사자는 슬픈 마음으로 박물관을 떠나야만 했어요.
1: 해가 저물며 하늘이 어두워지고 차가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거센 바람까지 휘몰아쳤어요. 사자는 학교 버스 뒤에 세워진 빨간 트럭 위에 올라가 조용히 앉아 기다렸어요.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지고 바람은 나무 가지를 흔들어 대더니 길가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뿌리째 쓰러뜨렸어요. 넘어진 나무

0: 길 한가운데를 완전히 가로막아버렸어요.
1: 달리던 학교 버스는 급히 멈췄어요. 운전사 아저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앞길을 통과할 수 없다고 말했고, 홀랜더 선생님은 아이들을 걱정하며 근심이 태산이었어요.
0: 트럭 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사자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꼭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 사자는 조용히 트럭에서 내려 모든 사람 앞으로 당당히 걸어나왔어요.
1: 아이들은 하나둘 사자의 넓고 포근한 등 위에 차례로 올라탔고, 홀랜더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올라타셨어요. 모두 사자의 부드러운 갈기를 꼭 붙잡았어요. 사자는 힘차게 달려나가 길을 가로막은 커다란 나무를 가뿐하게 뛰어넘었어요. 비와 거센 바람 속에서 사자는 아이들을 태운 채 말길을 질주했고, 길가 사람들은 이 멋지고 특별한 모습을 보며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어요.
0: 무사히 학교에 돌아왔을 때 홀랜드 선생님은 사자의 목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마웠어. 너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진짜 영웅이야. 사자는 말은 못하지만 친구를 아끼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누구보다 컸던 거예요.

0: 오늘 준비한 두 가지 동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도 굳센 병사처럼 용기를 갖고 꼬마 사자처럼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친구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금란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윤영민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가을바람을 준비했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북경 동인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공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길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서울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화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에서 연혜용입니다. 2026년 국가통영원 오문자 보급선전주간 개막식이 연결해서 있었습니다.
3: 우리 조에서는

0: 시설 농업 고도 과학기술 시범단지 대상에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가통용 언어 문자를 보급하고 강국건설의 새 로정에서 분진하자를 주제로 한 2026년 국가통용 언어 문자 보급 선전 주간 개막식이 14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이는 새로 수정된 중화민공화국 국가통용언어문자법이 실시된 후에 처음으로 맞는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입니다. 교육부 당조석이고 부장이며 전국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지도조조 조장인 회진봉, 길림성 당위 부석이며 성장인 호옥정이 활동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전국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부주미원 전학군, 전국분여연합회 서기처 서기며 당조성문이 송리가 활동에 출석해 발언했습니다. 교육부 당조성문이고 부부장이며 전국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지도소주 부조장인 임우군이 활동을 사배했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긴 후가복, 조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개방식은 어린이 합창 잊을 수 없는 그날로 막을 올렸습니다. 공연은 습근병 총서기가 연배를 고찰한 지난 11년간 변강 지역 교육의 질 향상, 도시와 향촌의 눈부신 변화, 민생 개선에서 거둔 풍성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무용 책향기 마음을 적신해 선전 강연급 흑토의 새말 전하고 벼물결 변강을 적신해는 풍부한 예술 형식을 통해 연변조에서 언어의 소통으로 마음의 소통과 운명의 연결을 촉진하고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봉사한 생동한 실천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개막식에서 연변주민정부 대표, 대종대표, 연변대학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회진봉이 2026년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개막식 기간에 언어문자와 인민대중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사진전은 중국공산당의 영도 아래 언어문자 사업이 발전하면서 거둔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언어문자 사업이 대중에게 봉사하고 민생의 혜택을 가져다준 실천성과를 생동하게 반영했습니다. 또 부모 자녀 독서, 전통서예 연습 등 대중성 소통활동이 펼쳐져 국가통용언어문자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주한민족 공동조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서 발휘한 역할과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을 1 플러스 7 플러스 N 활동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을 했고 전국적인 중점 활동을 토대로 부업에 따라 국가통용언어문자를 보급하고 중화를 사랑하자 국가통용언어문자법의 학습관찰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 난관 공약으로 민생의 혜택, 청장년 노동력 표준어 능력 향상 등 7개의 주제일 활동을 연이어 펼칩니다. 전국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지도소조 각 성원단위, 국가언어문자사비위원회 관련 위원단위, 각지와 여러 업종계통, 국가언어문자 보급기지 등에서도 각자의 특색을 살린 선전활동을 적극 전개, 언어문자 선전사업의 축제마당 힘써 조성을 합니다. 전국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지도소조 각 성원단위, 국가언어문자사비위원회 관련 위원단위, 일부 성및 관련 업종계통 대표와 교육부 관련 부서 및 직속단위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우리 조에서는 변강 다민족 집고 실제에 입각해 동어 흥변 변강 국가통용 언어문자 보급 행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국가통용 언어문자 보급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깊이 결부시켰습니다. 또한 표준어가 여러 민족 대중의 왕래 교류 융합을 이어주는 마음의 다리가 되게 함으로써 변강 민족 단결 진보와 흥변 부민의 끊임없는 언어의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조괭위 기자입니다. 훈춘시 양포 만족향 동아라촌에서는 여러 민족 대중들이 표준어로 교류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표준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을 촉진하고 흥변 부민을 추진하는 중요한 뉴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동어 흥변 행동은 새로운 생기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훈춘시 양포 만족향 소학생들이

0: 해설원의 만족 문화 해설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이는 훈촌시 제5 소학교의 제2교실로 민속문화를 통해 학생들의 규범적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르도록 인도하고 민족 간 단결 융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훈촌시 제5 소학교 소선대 대대 보도원 손영기입니다. 우리는 수업 주진지에 립각해 국가통영 언어문자 교육을 여러 학과 교수에 융합시키는 한편 교정문화 활동도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통영 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민족단결 진보선전월과 결부해 고전랑송, 홍색이야기 강연, 꼬마해설원 등 활동을 펼치면서 몰입식 표준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변경 향진의 특색산업과 변경 상업무역 수요에 비춰 용정시 삼합진에서는 경영주체와 기층대중을 대상으로 실제 상황에 맞고 실용성이 강한 표준어 강습을 펼쳐 대중들이 경영판매와 대외교류 과정에서 겪는 언어 난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양수진 영호촌에서 서부계획 위국수변 자원봉사자들은 주동적으로 촌에 내려가 가정을 방문하면서 상시적으로 언어 상호학습, 상호도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가통영 언어문자 보급의 마지막 1km를 원활히 하고 변경지역 대중들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등 민생 난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령호촌 촌민 최분옥입니다. 예전에는 한어를 잘하지 못해 좋은 정책이 있어도 알아듣지 못했고 이를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원봉사자들을 따라 표준어를 배우는데 지금은 글도 알아볼 수 있고 말도 알아들을 수 있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길림성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장연결입니다. 동어 흥변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배우면서 천민들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정책을 더 잘 요해하도록 도와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습니다. 변강 다민족 집거 실제에 입각해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서부계획 위국수변 자원봉사자와 변경지역 대중 두 중점 인원에 초점을 맞추고 결연 상호학습 봉사기제를 혁신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여러 현지에서는 현지 실정에 맞게 특색 국가통영 언어문자 보급교실을 개설하고 봉사를 통해 언어 장벽을 지속적으로 없애고 민족 간 거리를 좁히면서 변강 지역 단결 발전의 대중적 기반을 1층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주민족 사무위원회 언어문자 사업처 처장 최영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보급 전경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보급 범위를 1층 확대하며 언어의 소통으로 마음의 소통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해 연변의 민족 단결 진보 건설, 고품질 발전과 장기적인 안정에 강대한 힘을 결집하겠습니다.
1: 아래 보장과 감독 강화에 민족 사무 치리 법치와 수준 제고해야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학습 관찰을 논함이라는 제목으로 인해 중국 민족부 논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제정은 석금경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이 신시대 새 로정에서 당의 민족사업 역사적 방위의 체간에 포치한 중대한 정치 임무이자 립법 임무입니다. 이 법률은 보장과 감독, 법률 책임, 특별 규칙을 설치하고 유연한 인도와 강제적 규제를 결부해 보장과 감독 조치, 법률 책임을 명확했으며 제도와 법률 차원에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고 협동의 효율적인 민족 사무 치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인솔하고 규범화하며 보장하는 데서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역할을 발휘하며 민족 사무치리 현대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한민족 공동체 건설의 법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강력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신시대에서 헌법에 관련 규정을 실시하고 민족 사물을 처리하며 민족 사업을 전개하는

0: 기본 법률로서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주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입법 취지로 삼았습니다. 또한 신시대 민족사회의 중대한 개혁 성과와 귀중한 경험, 제도적 조치를 국가 법률 규정으로 전환시켜 민족사 분야 질의에 시급히 필요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촉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민족 분야 위험 우환을 효과적으로 경계하는 데 시급히 필요한 제도와 기재를 일정 건전하고 완벽히 함으로써 부업에 따라 민족 사무를 지배하는 데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률의 생명력은 실시했습니다. 전 사회 특히 각급 당정기관에서는 법정 직책을 참답게 이행하고 법치궤도에서 민족단결진보사업을 고품질로 추진하며 법률 규정을 실제 치리 효능으로 전환시켜 여러 민족 대중이 법률 실시에 따른 새로운 변화와 성과를 확실하게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민족이 주한민족 대가정에서 성요시처럼 굳게 뭉치도록 촉진함으로써 주한민족이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민족이 단결분투하는 방대한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1: 혼촌시 현대시설 농업 고도 과학기술 시범단지 대상이 연일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혼촌시 마천자향 남산촌 대상 건설 현장에서 작업 일꾼들이 시공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 동 온실이 초보적 규모를 갖췄고 벽체 설치도 이미 끝났습니다. 혼촌시 현대시설농업고도과학기술시범단지 대상 대상경리 류서길입니다. 온실 306동을 건설하게 되는데 현재 106동이 착공됐고 46동이 준공됐습니다. 이 46동 온실은 9월 중순부터 9월 말 사이에 재배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주요 재배 작물은 고추와 도마도입니다. 이 대상은 명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전부 완공될 전망입니다. 이 대상은 산동 수광 농업 통제 집단에서 투자 건설하며 계획 총 투자액이 6억 8,300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3천 여무입니다. 대상은 혼촌시 마천자향, 양포 만족향 등 향진에 실시되며 지능화 생산, 표준화 가공, 브랜드화 운영, 과학기술화 시범, 그래서 체험을 일체화한 현대농업종합체를 전력 구축하게 됩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주변 향진의 노동력 취업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대중의 증수 지불을 견인하게 됩니다. 류서길입니다.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약 600개 내지 900개의 장기 고정 일자리를 제공하고 단기 일자리 1,500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기 일자리는 해마다 수확철에 약 6개월 정도 필요한 일자리이며 매 수확철은 3개월 정도입니다. 야시장의 생활정취와 축구의 열정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근일 연길시 1978 문창원 내에 비바 미만 장터가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관람 제2현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이곳에 모여 짙은 생활정취 속에서 축구경기 실황 중계를 함께 시청하며 축구가 가지다 주는 뜨거운 열정을 몰입식으로 만끽했습니다. 밤 장막이 들여오자 미만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약속이나 한듯 이곳을 찾아 장터를 구경하고 미식을 맛보는 한편 대형 스크린 앞에 둘러앉아 동북축구연맹전 준결승 경기 생중계를 함께 시청했습니다. 정체로운 경기는 현장 축구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환호성과 갈채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연변 축구팬 복영재입니다. 일부러 동북축구연맹전 제2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이곳 분위기도 아주 좋다고 해서 연변 대표팀을 응원하러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연변 축구팬 왕서신입니다.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변 대표팀을 응원하니 분위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연변 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어 아주 기쁩니다.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밤 9시 40분까지 미만 장터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 축제의 밤 행사를 펼쳤습니다. 현장 대형 스크린에서는 준결승 경기의 멋진 장면을 실황 중계하면서 축구 조제 장식으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현장의 뜨거운 분위기는 실제 경기장에 조금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연결시 비바 미만 장터 대상 책임자 진사기입니다. 우리는 연변 축구의 고향 저력에 의탁해 비바 미만 장터의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2현장을 조성했습니다. 축구를 이유대로 광범한 축구팬들을 모아 경기를 응원하고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동시에 체육, 문화관광, 시장 소비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도시의 특색 명함을 1층 빛내려고 합니다. 이번 활동은 축구를 이유대로 체육, 문화관광과 장터 섭외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면서 연길 생활 도시 명함을 1층 빛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미만 장터에서 고향팀을 응원하면서 장터 구경 플러스 경기 관람이 선사하는 색다른 즐거움을 체험했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이었습니다. 성정부 보도 판공실은 9월 11일 정책 비공식 소식 공개회를 소집하고 길림성 빙설 방아 사업 실시 방안을 해독했으며 중소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년의 빙설 방아 전용 우대 정책을 중점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빙설 방학 기간 전성 공공문화 박물관과 체육관은 중소학생들에게 무료로 연장 개방이 됩니다. 의무교육 단계 재학 중소학생을 대상으로 각지에서는 정부 봉사 구매 방식을 통해 무료 빙설 체험 및 풍경구 유람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교정에 부합되는 스키장, 스케이트장에서 세 차례 무료로 체험할 수가 있는데 매회 체험 시간은 3시간이며 성내에서 운영 중인 모든 A급 관광 풍경구를 세 차례 무료로 유람할 수가 있습니다.
1: 가을 거지를 앞두고 안도현 량강진과 송강진에서는 농지 생산 도로를 보수하고 인력과 기계를 배치해 움푹 팬 로면을 평탄화하고 도랑에 잡초를 제거하면서 경작지 통행 조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 위험 요소 조사를 펼치고 토사 제거와 장애물 정리, 로반 보강 등 사업을 추진해 가을 거지 마지막 1km를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0: 염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사태문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태원입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시루 속처럼 찌는 듯한 무더위를 견뎌내면서 시원한 바닷가에서 미역을 감고 물놀이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이 시간 삶의 향연에서는 바닷가에서 체험한 일을 감칠맛 나게 쓴 글과 현재의 삶을 뜻깊고 의있게 살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견해를 밝힌 글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강산화 씨의 소필 푸른 바닷가의 가면을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닷가의 가면, 강산화. 햇빛 따가운 9월 가을철의 첫 번째 담쟁이 넝쿨이 얼굴을 살짝 붉히며 비둘기 동지 공원의 정각 지붕으로 살금살금 달아올라 호기심에 가득 찬 눈길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다. 거기에는 하늘가로 펼쳐진 푸르른 바래와 금빛 모래톱 그리고 평생 바다에 넋이되어 노을거리는 귀여운 생명들이 있다. 청자기빛 하늘이 청청하게 높아진 그 계절에 금방 중학교 입학을 하여 체크인이 끝난 우리 집 늦둥이의 마음도 군사훈련으로 들끓는 떠들썩한 운동장을 날아넘어 파도치는 푸르른 바다와 금빛 모래톱 위에 하얀 갈매기 떼들의 날개짓에 잔뜩 부풀어 있었다. 구불구불 구비친 해안산을 따라서 무연하게 펼쳐진 비둘기 둥지 공무원의 갯벌에는 푸르른 억새들이 누르그레한 가을옷을 갈아입으며 발가부리한 손수건들을 팔랑팔랑 흔들어 반공중에서 서운해하는 하얀 갈매기들을 부르고 있고 평소에 검푸르던 바닷물은 상큼한 하늘색 바탕에 군데군데로 은회색

청회색 혹은 쪽빛으로 출렁거리고 있다. 푸르고 누르그레한 색상의 들풀로 얽히설키한 갯벌과 이어진 해면 위에는 하얀 갈매기들이 동동 뜬 채 햇빛이 천만 조각으로 부서져 눈부시게 반짝이는 물결을 따라 남실남실 흔들리고 있는데 마치 바레만이라는 커다란 청회색 쟁반에 흩뿌려진 하얀 진주 구슬들이 요리조리 굴러다닌 듯하기도 하고 아득한 벌판 위에 흰 양떼들이 무리지어 불을 뜯는 듯하기도 한 황홀경이다. 멀리에는 하얀 갈매기 몇 마리가 한다름에 달려오는 흰 파도를 스치며 먹이를 덮쳐서는 반공중으로 날아올렸다가 다시 수면으로 내리꽂히기를 반복한다. 좀 더 멀리 청회색으로 창창망망한 해면 위에는 수천 수만 갈래의 하얀 물갈기가 조언을 질주하는 하얀 말떼들 마냥 몇 미터씩 거리를 두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천군만마처럼 쏜살같이 내달리는 모습이 참 장관이다. 저 멀리 하늘과 바닷가 맞붙은 지평선 쪽에는 높고 낮게 줄지어선 진앙도 시내 하얀 주택가와 상가들이 몇 년이 이어지고 있는데 원체 흰색의 얄퍼름한 안개에 휩싸인 전경이 그야말로 꿈결같이 몽롱하고 아리송하다. 엄마 멋지지 않나요? 앞서가던 아들애가 그림 같은 경치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얼굴에 동경과 열망의 희색을 띠고 있다. 그래, 너무 멋있구나. 나도 너무나 아름다운 인간 선경에 매혹되어 마음은 감동과 격정으로 부풀어오르고 있었다. 북대하의 가을 바닷가 이토록 아름다울 줄은 정말 상상밖이었다. 엄마, 저길 봐요. 백로 아니에요. 노랑불이 백로. 아들애가 훈하게 트인 갯벌 쪽을 가리키며 흥분에 젖은 목소리로 묻는다. 갯벌에 누르그레한 수풀 앞에 호수처럼 잔잔한 바닷물결 속에 기다란 목을 빼들고 스적스적 산보를 하고 있는 백로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전신의 털이 너무나도 하야말쑥하고 키는 반미터가량 되어 보이는 그 놈은 굵고 하얗고 물음표처럼 구부러지며 아주 영원하고 신축성 좋은 목덜미를 가지었다. 비도난 개산이보다는 날씬한 감남형의 몸의 수면 위에 한 뼘가량 드러난 까맣고 가느다란 두 다리를 늘쩡늘쩡 엇받고 가며 바다 안쪽을 향해 걸어갔다. 방추 같은 몸매를 뒤뚱거릴 때마다 하얗고 뾰족한 꼬랑지가 물에 닿을 듯 말 듯 좌우로 삐죽거리고 있다. 정말로 그 진귀조류인 노랑부리 백로일까? 좀 자세히 보려고 눈을 크게 떠도 백로의 부리가 대체 무슨 색깔인지 좀체 가려워 잘 보이지 않는다. 5월에서 7월까지의 번식기가 지나서인지 정수리와 두 어깨 죽지와 턱 아래 하얀 노을처럼 한 뼘 정도 길이로 들쑥날쑥하게 지켜지거나 촉처져 있어야 할 그 결백하고 야드르르 할 깃털이 보이지 않는다. 그냥 보통 백로일까? 무슨 백로든 정말로 너무너무 이뻐서 숨이 막혀왔다. 심장 박동이 저도 모르게 빨라지며 입은 크게 벌어졌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결에 보니 아들의 눈이 깜빡도 하지 않았고 백로의 일거일동을 지켜보고 있다. 얼굴의 흥분과 경악의 마음이 그대로 걸려있다. 어쩌면 한 마리밖에 보이지 않을까 해서 백로가 방금 떠난 수풀 속을 눈빛질해 보니 과연 백로 두 마리가 3-4m 사이를 두고 서로 고개를 주워거리며 재미있게 놀고 있었다. 한 집안 식구들이구나. 생계를 위해 바다로 나서는 아빠, 엄마와 함께 동지를 지키면서 장난이라고 하는 귀요미.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 반작길에서 모래톱으로 내려서니 무연한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며 쏴쏴 하는

끊임없는 파도 소리 속에 발동기 통금 같은 거세 찬 바람 소리가 두터운 장벽을 밀어내며 전진하는 듯 둔탁하고 단속적으로 툭툭 끊기며 들려오고 끼룩끼룩하는 갈매기들의 처량한 울음소리가 바람에 삼키며 친구를 부르기도 하다가 동료들이 부두둑거리며 날아와 나무 기둥 쪽으로 내리꽂으면 가까운 곳에 앉은 놈이 반갑다는 듯이 요란스럽게 끼룩거리며 반공적으로 날아올라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손에 쥐면 겨우 한웅큼이나 될까 말까 한 귀여운 생명들이 한평생을 거세 찬 풍랑 속에서 서로 부르고 서로 아끼고 서로 보듬어주는 생존 방식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나며 숙연해지었다. 누가 저런 미물들에게 세상은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리치를 가르쳐 주었을까? 다시 갯벌 위의 판자길을 따라 건너라니 엉기성기한 숲을 속으로 몸집이 풍만한 갈색 드러리 부부가 몸매를 뒤뚱거리며 넙죽한 부리로 열심히 갯벌 바닥을 훑으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먹이를 찾고 있다. 부부가 나란히 짝을 지어 함께 다니는 모습이 인간 세상의 따뜻한 그림 한 폭으로 가슴에 안겨오며 너무나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미물들도 저렇게 아기자기한 부부 사랑을 나누고 있거늘 저것들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질할 때가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오리 부부가 그 기다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부부싸움을 하는 전경을 슬쩍 상상을 해보면서 저도 모르게 기드득 웃고 말았다. 우리 생활의 귀감이 될 귀여운 생명들. 모래밭에 듬성듬성한 풀숲 사이로 몸뚱이가 암탉만하고 부리가 한 뼘도 되게 기다란 잿빛털의 물새 한 마리가 가늘고도 꽁충한 왁새다리로 팔자걸음을 하며 옅은 홈책의 물웅덩이 속에서 은빛 하늘이 번뜩이는 자만큼의 납작하고 한 뼘 정도 기다란 물고기 한 마리를 덥석 물어내어 애처롭게 펄떡이며 안쓰럽게 몸부림치는 그놈을 꼬리까지 걸탐스레 한입에 삼켜버리고는 누구에게 책임을 추궁당할까 겁이 나는 듯 잽싸게 주위를 한번 휙 돌아보더니 불섭 속으로 그 기다란 부리를 쑥 들이밀어 머리를 오른쪽으로 힘껏 뒤틀어 쓱쓱 부리를 비벼 닦으며 양치질하는 양을 하고 나서 녹두알만큼 쬐꼬만 눈알을 판들거리고 길쭉한 머리를 갸웃거리며 기다란 부리로 여기저기를 뒤집고 주화대며 여유작작하게 논일고 했다. 겨울물을 사이돈 무성한 수풀 속에 하얀 깃털의 기다리 령물들이 파란 베일을 두른 신부처럼 살짝 숨어서 하얀 그림자로 언들언들 움직이기도 하고 기다란 목을 베들고 휘적휘적 팔자걸음을 하며 먹이를 찾기도 하고 쬐꼬만 대가리를 갸웃거리며 지나가는 유람객들을 살며시 지켜보기도 한다. 보초를 서고 있는 걸까? 멀리 바다를 향한 갯벌 한가운데 서서 기지개를 켜느라 커다란 날개를 퍼덕거리는 놈은 성년 백로이고 앞에 가는 놈을 쪼르르 따라가며 먹이를 빼앗아 먹으려고 덤비는 몸체가 조그맣고 하얀 털이 보송보송한 놈은 새끼 백로다. 무시로 갈색의 궁둥이 꼬리를 하늘로 치켜세운 채 물속에서 자맥질한 건 드로리고 관조다리 아래 옅은 겨울 물속을 여기저기로 어정거리며 온감생심 사람 구경을 하고 있는 것은 몸체가 계산이보다 훨씬 큰 체두름이다. 녀석이 제법 담대가 큰 모양으로 이리 기우 저리 기우 최종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관조다리 근처에서 뺑뺑이를 돌고 있는 모양이 아마도 인류학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인 듯하다. 애조가들과 촬영사들, 요람객들이 까맣게 모여있는 관조다리 위에는 서른대는 실이 될 기다란 확성기 같은 관조 망원경들이 줄러노니 늘어서 있다. 관조다리 앞에 왼쪽에는 검은 갯벌이 무연하게 펼쳐져 있는데 군데군데 무성하게 자라난 푸르른 억새들이 가을바람에 살랑거리고
억새들 사이로는 갈매기들과 무새들이

청회색 주단 위에 흰 자기들을 지내내놓은 듯 일망무지한 발에 만의 하얀 하다를 걸쳐놓은 듯 푸른 잎새들 위에 만발한 흰 장미꽃들처럼 무더무더 피어나서 눈길 가는 곳마다 유난히 하얗게 빛나고 있다. 오른편의 금빛 모래톱 앞에는 푸르른 소나무 숲이 우거진 나지막한 언덕이 있고 언덕 옆 좁고도 높다란 백색 건축 위에는 새팔길이의 은회색 풍차가 거센 바다바람에 삐걱거리며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푸른 소나무 숲 사이로는 빨간 지붕에 하얀 벽에 별장들이 드문드문 보인다. 멀리 청회색 물결이 출렁대는 창망한 바다에는 얼핏 보아도 10척이 넘는 윤선이 멀리로 보이고 연회색 하늘은 끝없이 펼쳐져 있다. 명쾌한 햇빛에 천만 조각의 금빛 은빛으로 부서지는 파도가 눈이 시리게 반짝이고 있다. 여기는 성경같이 아름답고 신화같이 신비로운 새들의 천당이며 동아시아 오스트라리아 지역의 후조들이 이주하는 노선에서 대체될 수 없는 관건구역으로 도합 113종의 진귀한 조류가 날아지나거나 겨울철을 지내는 중요 장소다. 갑자기 하마는 갈매기들이 어떤 장엄한 의식을 거행하는 듯 일제히 한자 높이로 날아오른다. 거의 50m를 수평으로 날아서야 반공중으로 날아오는 새들이 두 갈래로 나뉘어 소수는 드문드문 사이를 띄우며 억세게 계속 앞으로 날아가고 있고 다시 원자리에 돌아오는 반수 이상의 새들은 공중에서 각자의 하얀 그래프를 그리며 서서히 흩날리듯 표현이 모래톱에 내려앉거나 반공중에서 선회한다. 새들의 명랑한 울음소리가 갯벌과 바다 위에서 우리들의 귓전에서 소용돌이로 맴돌고 있다. 끼룩 끼룩 끼르르. 찰나 이번에는 모래톱 위에 대기하고 있던 새들이 우르르 앞으로 달려나간다. 수백 마리의 새들이 쏜살같이 지면에서 한 뼘도 안 되는 높이로 날고 있다. 100m 가량을 날고 날아서야 서서히 반공중으로 날아올라 너울거린다. 다시 한번 눈길을 돌려 모래톱을 바라보니 거기는 아직도 반공중에 소리하는 새들과 모래톱에서 껑충거리는 새들로 하얗게 모여서 등치가 커다란 백로 몇 마리 치비하에 어떤 장엄한 의식을 진행하는 듯 분위기가 참은 엄숙하고 숙연하다. 전방에서는 수백 마리 하얀 새들이 모래톱과 갯벌 곳곳에서 날아올라 반공중에 날고 있는 새무리 속으로 분분히 합세하여 하얗게 날고 있는데 마치 바다 밑세계 수천 수만 마리의 물고기들로 이루어진 물고기 군단처럼 새 군단을 이루어 성대한 국경절 경축대회 때 천안문 광장에서 띄우는 수천 수만 마리 하얀 비둘기들처럼 현란하고 눈이 부시다. 참으로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장관이고 눈앞이 현란할 정도로 아름답다. 빨간 노을이 서쪽 하늘을 이렇게 물들여가고 13살의 소년이 발가우리하게 상기되는 얼굴로 구구구 갈매기 떼들을 부르며 모래톱 위에서 깡충거리는 새 무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발뼘발뼘 다가가고 있다. 나으린 소년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대자연을 향한 칠색 영롱한 호기심과 불꽃놀이처럼 현란하게 피어나야 할 즐거움이 푸르른 바닷가에서 하얀 갈매기 떼들의 날개짓으로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마치 바닷가에 가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듯한 감을 주는 강산화의 수필 푸른 바닷가의 가면을 함께 감상을 했습니다. 푸른 바다를 마주하면 마음이 트이고 일상의 본래가 싹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죠. 바다로 며칠간 휴가를 떠나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글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명숙의 숙이 여름날의 깨달음을 마련했습니다. 여름날의 깨달음, 김명숙. 업무량이 대폭 줄어든 요즘 몸은 편하지만 오히려 잡생각이 많아지면서 기분이 아주 가라앉는다. 뚜렷한 목표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려고 하니 마음이 허전해 난다. 그래서 그 10년간의 업무 기록표들을 뒤적여 보기도 하고 연변문학 같은 잡지를 무심코 펼쳐보기도 한다. 어떤 날은 흐리멍텅하게 온종일 보내버리기도 한다. 이런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이참에 해마다 받는 정기 검진이나 받아버리고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행히 검진 결과는 크게 이상이 없었다. 주말이 아닌 평일에 할 일 없이 거리를 걸어보는 것도 정말 오래간만이었다. 7월에 후덥지근한 공기가 얼굴에 와닿았다. 길가에는 꽃들이 한들한들 바람에 흔들리며 한창 예쁘게 피고 있었다.

거리에서 한걸음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집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길에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았다. 나도 지금쯤 정년퇴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매일 오늘 같은 여유를 누릴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다가 곧 생각이 바뀌었다. 지금 이 순간 이 여름날의 여유를 이미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쓸데없는 궁리만 하다가 눈앞의 일상을 허투루 보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이런 고민이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다. 이것은 요즘 많은 80후들이 입에 자주 우르내리는 화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우리 세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일에 지치고 육아에 지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념무상과 자유를 갈망을 한다. 내가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고 관련 내용을 많이 검색해본 탓인지 위챗이나 틱톡을 열면은 은퇴 계획 자유로운 삶과 같은 주제의 콘텐츠로 넘쳐난다. 어떤 이들은 진심을 담아 기록하고 어떤 이들은 계정 운영을 위해서 추세를 따를 뿐이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게 되면 마음 한편으로는 부드럽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만 이런 생각을 하며 이렇게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서 나는 58세가 돼야 퇴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대로라면 20년은 더 일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숫자 계산을 하고 나니 순간적으로 눈앞이 아찔해 나고 앞날이 막막해지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막상 그날이 오면 나는 이미 늙어 있을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유인가? 아니면 그저 나이 들어가는 것인가? 무의식 중에 오늘 하루를 낭비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다. 이런 자괴감과 혼란스러운 마음에 나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됐다. 사실 평범한 인간으로서 나도 자주 혼란을 느끼곤 한다. 인생의 의미란 대체 무엇일까? 어리고 졸업던 시절에는 돈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고 든든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그 편견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다.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매일 성실히 살아가고 삶 속의 작은 일들이 충실하며 가족이나 사회에 폐를 끼치지 않은 것이 인생을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단단하게 살아가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직장에 다니며 일을 하는 의미도 또 무엇일까? 나는 그저 단순히 월급을 받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본다. 일을 하면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해지고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기며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가 유지된다. 때로는 업무로부터 크고 작은 압박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오히려 그 압력감으로 해서 정신이 맑아지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밀어주기 때문이다. 나에게 직장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자리이기도 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고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과정에서 인내심과 책임감이 길러진다.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침착하게 해결하려 애쓰면서 지혜도 키우고 포용력도 생기었다. 가끔은 업무에서 작은 성취를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기도 한다. 이런 모든 경험들이 내 마음의 그릇을 조금씩 넓혀주는 것이다. 결국 일은 나에게 물질적인 수입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과 더불어 삶의 태도를 고양하는 자기 수련의 장이 되어준다.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나는 삶의 충실함을 느끼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은 시간일 것이다. 시간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1분도 더 가질 수가 없고 1초도 덜 가지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을 잘 붙잡고 이 세상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가. 그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일지도 모른다. 돌아보면 나는 그동안 퇴직이라는 먼 미래의 자유를 걸어두고 정작 눈앞에 오늘을 스쳐 지나가듯 살아왔는지도 모르겠다. 업무량이 줄어들자 마음이 허전해졌던 것은 일상적 작은 충실함 대신에 잡생각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조금 알 것 같다. 인생의 의미란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작은 선택과 행동 속에 있다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 규칙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맡은 일에 성실히 임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산책을 나서고 아직 알지 못했던 일상을 탐험한다. 하루 세끼를 함께하며 사계절을 나란히 보내고 내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가 갖가지 능력을 익히고 날개 펴는 모습을 목격하는 바로 그 일상의 의미가 깃들어 있음을. 그러니 이제는 나는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하고 다시 묻지 않으련다. 오늘도 나는 나답게 작은 일에 충실하며 불안해하지 않고 스스로를 갉아먹지 않으며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려고 한다. 퇴직이라는 먼 미래를 기다리는 대신에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어쩌면 내게 주어진 가장 작고 확실한 자유인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인생 의미를 찾아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불안해하지 않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여름날에 진저 깨달아야 할 가장 값진 의미가 아니겠는가. 네, 김명숙의 속이 여름날의 깨달음을 잘 들었습니다. 내가 먼 훗날 살아가게 될 미래를 상상하기보다는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뜻깊고 의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일까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지는데요. 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하지 말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열정과 용기를 가져야 함을 일깨워주는 글이었습니다. 이 시간 삶의 향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희,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어느덧 하늘이 높아지고 바람이 시원해졌죠. 오늘도 내 가족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주부들의 든든한 친구, 가족 건강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 그리고 우리 몸을 든든하게 채워줄 제철 식재료가 가장 풍성한 때입니다. 오늘은 가을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보물, 바로 배와 대추를 준비했는데요. 아삭한 배의 청량감과 달콤한 대추의 포근함이 만나면 온 가족의 건강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오늘 시간에는 배와 대추의 놀라운 효능부터 신선하게 고르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레시피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배추 그리고 배, 그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향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시원하고 아삭한 식감, 그리고 달콤한 과즙이죠. 배는 수분 함량이 약 80% 이상으로 갈증 해소에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배의 진가는 여기에서 끝이 아닌데요. 배 껍질에는 과육보다 최대 25배 많은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의 부위별 항산화 활성은 과피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과심, 과육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배에 드실 때에는 껍질을 깎지 마시고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겠죠. 배는 특히 호흡기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요.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는 루테올린 성분이 항염작용을 합니다. 환절기라 환기가 잘 안 되는 요즘 배 한 개면 온 가족이 호흡기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배의 혈당 지수는 얼마일까요? 바로 35.7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 배는 당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안심하게 드실 수 있어요. 물론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대추입니다. 대추는 예로부터 보약이라 불리며 귀하게 여겨져온 식재료입니다. 중의학에서는 대추가 위를 튼튼히 하고 비장을 보호하며 부족한 기운을 낮게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환절기에 걸리기 쉬운 소화기와 호흡기 질환에 효험이 있다고 하니 지금 딱 필요한 식재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추에는 칼슘, 칼륨, 린 등의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C 함량이 높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데요. 대추에 들어있는 트리테르페노이드 배당체,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생기활성 성분들은 항산화, 항염증, 항균, 위장보호, 심혈관보호, 신경보호, 진정 및 항불안작용 등이 보고될 정도로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어요.

게다가 대추는 베타카로틴 성분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효과는 물론 피로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가을철 나른해지기 쉬운 우리 몸, 대추 한 알이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배와 대추는 함께 먹으면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 배의 청량함과 대추의 단맛이 어우러져서 차로서도 요리로서도 활용도가 무궁무진한데요. 특히 환절기 면역력 강화에는 이 조합만 한 게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효능을 알았으니 장 보러 가볼까요? 아래 배와 대추 똑똑하게 고르고 오래 싱싱하게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배 고르는 방법입니다. 우선 색을 보세요. 황갈색 빛이 도는 배가 품질이 좋습니다. 너무 푸르거나 색이 탁한 건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둘째는 꼭지를 확인합니다. 배 꼭지가 싱싱하고 마르지 않은 것이 좋은데요. 꼭지가 시들면 오래된 배입니다. 세 번째는 무게를 한번 느껴보세요. 같은 크기라면 더 무거운 게 과즙이 풍부하고 신선한 배입니다. 가볍게 느껴지면 수분이 빠져나간 거예요. 넷째는 껍질을 살펴보세요. 껍질에 상처나 흠집이 없고 매끈한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배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배는 수분이 많은 과일이라 수분이 빠지지 않게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온 보관은 약 1, 2주 정도 가능하고요. 냉장 보관은 약 2, 3주까지 가능합니다. 배를 오래 보관하려면 키친타월로 감싸서 이 비닐봉지에 넣어서 묶은 후 냉장고에 보관하면 6개월까지도 아삭한 맛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 명절 선물로 받은 배는 이 방법으로 보관해보세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배는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배의 로화를 촉진하고 부패를 앞당기기 때문인데요. 배는 따로 보관하는 게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입니다. 대추는 크게 생대추와 건대추로 나뉘는데요. 고르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생대추는 윤기가 나고 흠이 없으며 붉은색이 많이 도는 것을 고릅니다. 껍질이 팽팽하고 단단한 것이 신선하다고 하네요. 건대추, 즉 마른 대추는 연한 황갈색으로 선명하고 윤기가 나며 껍질이 깨끗한 걸 고르면 되는데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너무 딱딱하지 않고 적당한 탄력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추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생대추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대추는 종이봉투에 담아 자연 통풍이 되는 곳에 보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기온이 높을 때에는 건대추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키친타월에 감싸서 보관해주세요. 냉장고에 그냥 넣어두면 이 습기를 빨아들여서 딱딱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딱딱해진 대추는 물에 미리 불려서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요. 대추는 깨끗하게 씻은 뒤 물기를 잘 말리고 대추씨를 제거해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동 보관하면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차나 요리에 언제든지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이제부터는 배와 대추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입니다. 가을 감기 예방에 좋은 배, 대추 그리고 생강차인데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이보다 좋을 순 없어요. 배의 청량함과 대추의 단맛, 생강의 톡 쏘는 맛이 어우러져서 목도 따뜻하게 그리고 몸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재료로 배 1개, 대추 대 6개, 생강 30g, 꿀 또는 설탕 적당량, 그리고 물 4컵 준비하시고요. 배는 깨끗하게 씻어 껍질째 얇게 썰어줍니다. 그리고 대추는 깨끗하게 씻어서 칼집을 내거나 반으로 잘라주세요. 생강은 얇게 썰어줍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대추, 생강을 넣고 중불에서 2, 30분 동안 푹 끓여줍니다. 우러난 차를 체에 걸러내고 꿀이나 설탕으로 간을 맞춰서 마무리합니다. 만약 차를 더 진하게 드시고 싶다면 약불로 줄이고 4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끓여보세요. 향이 더 깊어지고 영양성분이 더 잘 우러나올 겁니다.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차갑게 마셔도 시원하고 맛있어요.

두 번째 레시피입니다. 전통의 맛 배숙인데요. 이 배숙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 음료로 감기나 기침이 날 때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드러워진 배를 함께 먹으면 속까지 든든해지죠. 배에 한 개, 대추 서너 개, 생강 30g, 통후추 대여섯 알, 그리고 흑설탕 또는 꿀을 적당량 준비해 주세요. 배는 껍질을 벗기고 꼭지 부분을 잘라낸 다음 속을 파내고 씨를 제거해줍니다. 파낸 배 속에 대추, 생강, 통후추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냄비에 배를 담고 물을 배가 잠길 정도로 부은 뒤 흑설탕을 넣어줍니다. 중불에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 푹 끓여주세요. 배가 부드러워지면 건져내고 국물은 따로 걸러서 함께 즐기면 됩니다. 통후추는 뱃속에 꼭꼭 눌러 넣으면 빠지지 않거든요. 배숙은 뜨겁게 마셔도 좋고 차갑게 식혀서 마셔도 일품입니다. 남은 배숙 국물은 얼음틀에 넣어 얼려두면 배숙 아이스티로도 즐길 수 있어요.

세 번째 레시피는 새콤 달콤 배 겉절이입니다. 배를 샐러드처럼 즐기고 싶다면 새콤 달콤한 드레싱과 함께하면 배의 아삭함이 더 돋보이죠. 고기 요리와 함께 곁들이면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합니다. 재료로 배 2분의 1개, 양배추 약간, 당근 약간, 쪽파 약간, 그리고 식초 2큰술, 올리브 오일 1큰술, 꿀 1큰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준비해주세요.

배는 껍질째 얇게 채 썰어줍니다. 식초나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갈변을 막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당근도 얇게 채 썰고 쪽파는 송송 썰어줍니다. 볼에 식초, 올리브 오일, 꿀, 소금, 후추를 넣고 드레싱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채소를 볼에 담고 드레싱을 부어 살짝 버무려주면 완성입니다. 배의 겉절이에 호두나 잣 같은 견과류를 함께 넣으면 고소함이 더해져서 더 맛있습니다. 고기 구울 때 곁들여 먹으면 느끼함이 확 잡힌답니다.

계속해서 달콤 쫀득 대추조림 만들어볼까요? 대추를 달콤하게 졸이면 쫀득한 식감이 일품인 간식이 완성돼요. 아이들 간식으로 혹은 차와 함께 즐기는 디저트로 딱 좋은데요. 재료로 대추 20개, 설탕 2큰술, 물 1/2 컵, 꿀 1큰술, 계피가루 약간, 잣 약간 준비해주세요. 대추는 깨끗하게 씻어서 한쪽만 갈라 씨를 발라내줍니다. 냄비에 설탕, 물, 꿀을 넣고 끓이다가 대추를 넣어 약불에서 졸여줍니다. 대추가 통통하게 부풀어 익으면 계피가루를 뿌리고 불을 꺼주세요. 식힌 후에 대추 꼭지 쪽에 잣을 하나씩 박아 마무리합니다. 대추조림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1, 2주 정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요구르트에 얹어 먹어도 고급스러운 디저트가 된답니다. 계피가루 대신에 코코넛 가루를 뿌려도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 배와 대추로 만든 건강한 음식 한 가지씩 만들어서 가족들의 면역력도 입맛도 확실하게 살려주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주부클럽 가족의 건강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밥상이었습니다. 불어편집의 최춘희 그리고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우리라는 존재는 우주 안의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고유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버릇은 나만의 언어이고 나의 흉터는 나만의 표식이며 나의 고민은 나만의 깊이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완벽하지 않기에 아름답습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또다시 일어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구부러질 줄 알지만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조 문화 산책에서는 리은실의 수필, 나는 필요하다, 고로 존재한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아이 봐주시러 친정 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오셨다. 집을 떠나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타향에서 취직을 하다 보니 그렇게 부모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것은 정말이지 오랜만의 일이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오신 엄마는 시집간 딸의 부족한 요리 솜씨가 꼭 본인 탓인 것만 같아서 사위 앞에서 몹시 송구한 표정을 짓더니 뒤늦게 나에게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다. 장국은 두 번째 쌀 씻은 뜨물로 하거라. 계란말이에는 밀가루를 조금 넣으면 모양이 이뻐진다. 무침에 설탕보다는 매실액을 넣거라. 이것저것 말씀해 주시다가 밥 세 식구 먹을 만큼 할 때는 물이 손등으로 안 올라와도 된다 라고 하시길래 설명서에 쓴 대로 쌀 세 컵이면 물을 눈금대로 넣으면 되지요 라고 했더니 홀연 씁쓸한 표정을 짓고는 주방에서 나가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생각해보니 엄마가 한 밥은 어떤 날은 좀 질기도 또 어떤 날은 조금 딱딱하기도 했던 것 같다. 최신 제품으로 나온 전기밥솥을 써도 엄마는 언제나 재래식으로 물을 맞추다 보니 밥물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은 계란말이 할 때는 무침을 할 때는 얘기하실 때부터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다 용케 그 입을 다물었던 건데 참을 걸 끝까지 참지 너무 성급하게 열심히 알려주시려고 하는 엄마에게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더 이상 전쇄줄 경험이 궁예진 엄마는 거실로 나가셔서 TV에 시선을 던진 채 입만 다셨다. 엄마와 딸은 앙숙 관계라고 누가 그랬던지 우리는 갓난쟁이 아이를 놓고 또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해 아웅다웅했다. 시간 지나 생각해보니 그건 할 줄 아는 게 없이 고집만 센 내 아도남의 소치였다. 책에선 이러는 게 아이한테 안 좋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선 이러라고 했습니다. 나는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을 지켜들고 사사건건 애봐주러 오신 엄마에게 반대표만 날렸다. 그렇게 안 했어도 애셋을 길렀다. 성격 짱짱하신 엄마 역시 의견을 굽히지 않았지만 결국 토항하고야 말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엄마는 그 활달하시던 성격은 어딜 가고 매우 소침해 있었던 것 같다. 수십 년간 애 셋 키운 경험이 스마트폰 앞에 빛을 잃고 무용지물이 돼버린 것에 대한 열패감이었을 것이다. 엄마와 같이 우리 집으로 오신 아버지의 입장은 엄마보다 난처했다. 딱히 필요하지 않은 군식구 아니냐는 자괴감 섞인 소리도 가끔 하시곤 했다. 고된 노동만큼 힘든 무례함을 달래고자 저녁에는 사위랑 술 한잔 부어놓고 권커니 작커니 할 때가 많았다. 술 한잔을 부어놓고는 젊어선 수호전을 달달 외울 만큼 짱짱한 경력의 소유자였다는 무용담도 조금의 허풍을 가미해 말씀하셨다. 그걸 증명이라도 할 듯이 역사인물의 생물연대까지 딱딱 제시하며 사위 앞에서 한껏 과시를 하시기도 했다. 어느 날은 스탈린에 대해 말하게 되었다. 스탈린이 1953년도에 서거됐을 때라고 아버지가 운을 떼시는데 늘 조용하던 남편이 그날따라 아버지 말을 끊고 아버지 1954년이 맞을 겁니다 하며 겁도 없이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었다. 잠시간의 침묵이 흐르고 그 침묵이 못내 불편하게 느껴졌던 내가 그만 아버지 이젠 경력이 퇴보해서 라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그만 해버리고 말았다. 굳어진 아버지의 표정은 펴질 줄을 모르고 그런 채로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가만히 스마트폰을 열어 검색했더니 아불싸 이를 어째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이었다. 아버지 맞았네. 1953년 맞습니다. 라고 내가 개면적게 말하자 아버지는 겁봐라 라고 하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제껏 평정심을 되찾은 듯 보였으나 이내 소침해지는 것이었다. 작은 마을에서 자타공인 백과사전이고 경력왕이셨던 아버지는 컴퓨터 앞에 컴퓨터만 맹신하고 늙으신 아버지는 일단 의심부터 하려드는 딸 앞에 철저히 자존심을 구겼던 것이다.
엄마 아버지는 애 돌봐주는 수고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눈에도 안 차는 작은 스마트폰에 컴퓨터에 그리고 많은 정보량을 자랑하는 책에 완전히 권위를 내어주고 몹시나 낭패한 심정이 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엄마 아버지가 유난히 기꺼워하시며 즐거워하셨던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다. 우리 집에 온 지 두어 달이 지나자 성격이 활달하신 엄마는 어느새 맞은편 집 할머니, 할아버지와 친해져 있었다. 그 집에 몇 년을 살았건만 우리 내외는 그 집 사람들 얼굴도 알까 말까였는데 엄마는 어느새 그 집 식구들에 대해 제법 많은 것을 알아오셨다. 그 집 손자가 이젠 안 쓰는 유모차를 빌려오는 외교 수완을 펼치는가 싶더니 어느 하루는 그 담례로 김치를 해드린다는 것이었다. 한족들에게 우리 조선족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파는 것보다 얼마나 차원 다른 맛인지를 보여줘야겠다며 온 저녁을 바삐 도셨다. 곱게 색깔을 입힌다며 찹쌀죽도 쓰고 배도 곱게 갈아넣은 품이 여간 정성스러운 게 아니었다. 이튿날 아침 엄마는 그 김치를 정이 반찬통에 담아들고는 맞은편 집 문을 노크했다. 저녁에 퇴근해 오니 엄마의 얼굴이 유난히 밝아져 있었다. 그런 환한 웃음을 언제 봤던지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김치를 가져다 준 얘기를 눈을 반짝이며 하셨다. 점심을 먹고 나서 그 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쩜 이리도 맛있을 수 있냐고 한국 마트에서 사 먹어본 적도 있지만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처음이라고 인사를 하러 왔던 것이란 거다. 며칠이 지나자 엄마는 앞집 가져다 줄 김치를 또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담그셨다. 저렇게 고생을 자처할 것까지야 있나 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엄마의 보조 역할만 하는 것에 가끔 불만을 품고 있던 아버지는 많은 시간을 트럼프 패를 떼거나 책을 보는 데 쓰곤 했다. 하기야 말도 못하는 어린 아기를 돌보는데 아버지가 할 일은 딱히 없었던 것이다. 그날따라 아이는 유난히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더운가 보다 싶어서 부채질을 해줘도 그네를 태워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방귀를 몇 번 퐁퐁 뀌더니 잠깐 해축거리고는 또 울어대는 것이었다. 트럼프패에 열중하던 아버지가 애가 최애꾼 하더니 다가오셨다. 아버지는 젊어서 배웠던 중약 지식을 더듬으며 이럴 땐 배에 어느 효리를 눌러주고 다리의 족삼리 부분을 지그시 눌러줘야 한다며 아이를 어르스러 줬다. 이게 웬 기적인가? 10여 분쯤

지나니 그 악슬에 울던 아이가 눈물을 대롱대롱 단 채 울음을 그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몇 번을 더 방귀를 뀌고는 언제 아팠냐는 듯 해쭉거리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길다란 두 손을 마주쳐 작게 소리를 내시고는 신기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부부에게 중략 지식을 꽤나 열을 올려 펼치셨다. 젊어서 마을에 어떤 체한 할머니를 침 한 번으로 낫게 해드린 이야기며 한국에 가서도 아픈 사장님께 침을 놔주어 신뢰를 얻은 이야기며 모두가 리씨 할아버지 최고라 엄지를 지켜 세웠던 이야기를 아버지는 숨도 돌리지 않고 단숨에 하셨다. 그 희열의 찬 눈빛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 이후로 가끔 보는 아버지에게서 그런 표정을 다시 본 적이 없다. 내가 비싼 홍삼액을 사갔을 때도 옷을 사드렸을 때도 그렇게 번쩍이는 눈빛은 못 봤던 것 같다. 인정 욕구, 존경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매슬로우인가 어느 외국 양반이 내세웠다는 그런 리론들이 나는 그냥 먼 곳에는 아니면 책에나 있는 것인 줄로 알았다. 엄마, 아버지가 정말 바랐던 것은 그것이었음을 뒤늦게야 깨닫고 말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타인의 인정과 존경 그리고 자기 가치 실현을 했을 때에야 비로소 행복했던 것이다. 젊은이들의 어줍다는 적선 같은 동정이 아닌 진심으로 되는 인정과 존경이 그리웠던 것이다. 그걸 모르고 아니 모른 척하고 나는 명절 때 용돈 드리는 것, 온갖 생색 내며 보약 사드리는 것 등으로 너무 쉽게 효도 흉내를 내려고 했다. 저녁에는 엄마에게 전화를 드려야겠다. 아들애가 외할머니 해주신 떡갈비만 먹겠다고 보챈다고, 엄마가 해준 감자전이 생각난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겠다. 소파 커버 코바늘로 또 줄까 하시면 절대 거절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한다. 그리고 만년 문외 청년이신 아버지에게는 편지를 써서 글 한 편 써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려야겠다. 인정 욕구인지 존경의 욕구인지 자기 실현의 욕구인지 그런 어려운 리로는 집어치우더라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옆에 필요한 존재로 남아있을 때 행복한 것이다. 어린 손자, 손녀보다도 가전제품을 능숙하게 잘 다루지 못한다면 가끔 풀이 죽어있는 그들의 소외감을 모른 척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한다. 당신들은 나에게 정말 정말 필요한 분들입니다 하고 어필해야겠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명절 선물은 아닐지, 그저 말로만 앳대우려는 막내딸의 계략은 아님을 아버지는 아시리라 믿는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란 한맘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 기능, 심장 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 시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노강중이 문진부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0: 누더강 중에 찾아오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1: 네.
0: 더강 중이 그 지점이라든가 자문전화라든가 구체적인 이런 의료보험 상태라든가 이런 거는 많은 선생님들이 소개드려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겠는데, 사실 이 더강 중이 요즘 들어서서 우리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무슨 큰 변화인가 보면은 우리 의료진들이 육성 그 기술이 높고 의료 수평이 높고 임상 경험이 오랜 로 교수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1: 네.
0: 예, 먼저 소개드릴 분은 우리 원래 계시던 최기명 원장님입니다. 최기명 원장님 하면은 뭐 구체적으로 소개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전주적으로 의사 선생님들끼리도 최기명 하면은 대단한 분이다. 명망이 높은 분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1: 예. 네.
0: 주로 우리 도강중의원에서 피부과 전문의로 소문놓고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피부병은 쉽게 낫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네, 정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피부병 치료 방면에서 독특한 처방과 독특한 치료법이 있고 또 확실히 많은 분들이 이 약을 쓰고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료해봐도 안 났던 피부병이 쉽게 나아지고 또 오래 치료하고 만성병이 나사지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 최기명 원장님 더 덕망이 높다는 게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1: 네.
0: 특히 UPCN이나 이 TCN 같은 거 보면은 다 같은 그 CN이지만 해도 UPCN하고 TCN이 이게 근본 병 원인부터 다릅니다.
1: 네.
0: 예, 증상도 조금씩 다르고 별 보면은 다른 거 모르겠지만 전문의들이 보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이게 그래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 UPCN은 이런 피부병 만성염증이고 이 TCN이라는 거는 주로 전진갈라입니다.
1: 네.
0: 전진 아시죠? 예. 네. 우리 세균은 다 아실 거고 시진, 네. 그 다음에 빙도 바이러스라 하죠. 그 다음에 전진, 전진이가 이게 TCN을 일으키는 주요된 원인입니다.
1: 네.
0: 그 외에 증상이라든가 치료 방법이라든가 이게 다 다릅니다. 예. 근데 이 방면에서 최기명 원장님 치료를 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대상포진.
1: 네.
0: 대상포진 하면 예, 그 대상포진 이사를 잘못 만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웬만한 써도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1: 네.
0: 혹시 났다 해도 그 피부에 있는 포즈만 아무렇지 아무 다음에도 그 오키스 스쳐도 숨이 넘어갈 듯이 아프단 말입니다. 예.
1: 네.
0: 그 왜 그런가? 진짜로 이 우리 체내의 그 포진 바이러스가 빙도가 없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1: 네.
0: 이거 중에서는 잔여병이라고 합니다. 허리를 감는 병이라 하죠. 예. 그 연한 살마다 따라다니는 게 줄을 서서 나는 겁니다. 이런데 우리 최기명 원장님이 이런 치료를 받고 보면은 체내부터 이 대상포진이 나오는 그 원인부터 치료하기 때문에 그 병독이 깨끗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피부병 방면에서는 우리 최기명 원장님 찾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 외에 조 일만 선생님 계십니다. 조 선생님 하면은 심내혈관 전문가입니다. 물론 우리 골과병이라든가 여러 이런 식물신경물란, 면혈중후증 다 치료를 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는 지금 조 일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3: 예, 어제는 한 두 번 받았습니다, 지금.
0: 네.
3: 예, 이 선생님, 나는 어떻게든 심장병이가 한 10년 넘어 됩니다, 네.
0: 네. 심장병 그렇습니다. 10년, 20년, 오래된 사람들 많죠.
3: 예, 그리고 심리가 어떻게 돼서 고르지 못하고, 예, 이게 심리가 어떤 때는 빨리 들치겠는데 막 180개씩 씁니다.
0: 네.
3: 그리고, 잠잠이 해 못 잤네. 예. 이게 어떻게 되면 되지? 잠이 해 못 잤다. 네, 옛날에.
0: 원래 심장이 나쁜 사람 잠 못 잤다. 우리 중에서는 심장이가 신경을 영향해 준단 말입니다. 때문에 심장이 나쁜 사람들 다 실면증 있습니다.
3: 예, 그리고 손발이 이 손의 손끝이하고 이 발끝이 같은 데는 속속 바늘 지는 것처럼 덜어 날 때도
0: 미세순환 장애 왔죠.
3: 네, 중소도 있고 이래가지고 내 이 조만 선생님.

0: 예, 이 소문, 뭐, 이제 우리 친구들도 많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1: 예.
0: 소문에도 듣고, 또 치료할 사람들도 하고, 확실히 현저하게 돕고, 또 선생님과 아주 용하고, 예, 이런, 명의선생이라고 이렇게 소문.
1: 저 선생님 처방이 효과 잘 본다, 말을 잘 듣습니다.
0: 예, 그래서 나도 가서 봤는데, 아인계라에 잠깐 치료를 봤었네, 해본 이 약 먹어보니까 나.
1: 감각이죠.
0: 예, 사나울 되니까 봤어, 이게 알기빼다.
1: 예. 예.
0: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온정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뭔가 잠부터 잘 옵니다.
1: 예. 예.
0: 밤이 잘 올까나, 낮에 일어나면 편안하고, 예. 예, 이제, 뭔가.
1: 정신이 나고, 힘이 나고.
0: 예.
1: 예.
0: 이제 돌아다니면서 숨이 차서 꼼짝 못 합니다.
1: 예.
0: 이런 게 지금, 두 번까지 약속하나, 예, 지금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1: 예.
0: 예, 지금 나가서 활동도 많이 하고, 지금, 예, 뭐, 돌아다니기도 그렇게 바쁜 줄 모르고, 밤잠도 잘 자지, 지금, 예, 여름에는 지금 기본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 선생님한테 좀 바짝 더 치료하려고, 오늘 또, 예, 오늘 가려고.
2: 예, 지금 어제, 내 또 이렇게, 나부려마요 그냥, 약간, 그 머리, 그냥, 뭐, 잔심하다고 머리 흐리멍텅 하고, 그래서, 예, 선생님이 갔었는데 지금 두 번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 영 좋습니다.
1: 이 김성춘 선생님의 주 특장이 이 실면증 치료 갱년기 문란이 갱년기 종합증 이 치료에서 이름이 있는 부위입니다.
2: 그것은 내 선생님만 짚어보고 알더라면 이 선생님 갱년기 왔었지 않을까요?
1: 갱년기를 제대로 치료 못하고 지냈단 네, 말입니다.
2: 갱년기 왔더니 고생했는데 그렇게 지금도 아직도 갱년기 종합증이 나이 있지만 있다는 게 지금 그래서 자지 못해 저녁에 와서 한 두 시간 자고는 깨나무 자지 못해서 엄마 무슨 할랄 쓰는게 시시하나 사람만 하고 그랬으니 요즘에는 이거 이냥 두 번 전화 먹은 게 좋으면 잠이 영 다 잠깐 정신하네.
1: 예, 김성순 선생님 이 약을 쓰고 나면 예, 폭잠 다 몇 시간 아이전 자도 예, 폭자기 때문에 정신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2: 정말 폭잠. 그리고 예. 내가 또 이 말했지. 요즘에 또 이 잡념도 안 거지만 고가병대에서 허리 다리 세게 아프다. 이 약 먹었네 생각도 없지. 요즘에는 이 선생님이 약을 먹은 게 허리 다리를 아프게 그렇게 이러고 무릎 관절이 아파서 딱딱 맞추면서 승기들이 같은 아프게 그런 사람들 많이 좋아서
1: 네.
2: 이 선생님 좀 이정한데 신나시고 병도 잘하거니와
1: 침도 잘 넣습니다. 너무 바쁘면 그 다리라 너무 아플 땐 침 놔달라 하시오. 침도 같이 결합하면 네, 효과도 좋습니다. 예, 침도 잘 넣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용 효과도 그런데 어른이 가겠는데 우리 동무가 내가 그렇게 다시 못하니까 어디서 다 사는가 우리 동무도 어른 내 데리고 가자 버린데
1: 네, 그 주위에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옛날에 갱년기라는 게 어디 치료하고 지났으니까 다 살기 바빠갖고 그거에 70세 80세 가도 이 식물신경문란이 옵니다. 예, 이런 분들 예. 다 모시고 오십시오.
2: 예, 그래 예. 어른 우리 동무 가겠는데 자비름도 그렇거니와 지가 내 그것을 지 위에 이빨을 그런 것이
1: 치과 선생님
2: 고정시키고 틀릴 핸디 용 좋단 말이지 우리 예. 동무가 그 동무도 잡으려면 다하고 골과 침굴로 한번 어떻게 골과 병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거 지하로 지하 아래 이빨 흔들고 용 빼고서 틀릴 하겠다고 오늘 같이 가겠답니다. 오늘 이렇게 두 사람 예약 되겠을까?
1: 예 치과도 그 오랜 치과지 않습니까? 예, 예. 과하고 김성춘 선생님 예약입니다. 예,
2: 예 치과 예. 잘한다고 그랬어.
1: 잘한다. 틀리. 예, 그다음에 종지야 다 잘하고 그다음에 우진 초조를 잘한다. 그 우진 초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2: 혹시 그랬지도
1: 예. 예.
2: 예. 오늘 예약 두 사람 예약해 주세요.
1: 두 사람이
2: 예.
1: 알겠습니다. 오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3: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네.
4: 선생님.
1: 예.
4: 저는 김추하고 염추 간판 돌출로 해서 거의 열흘 고생했습니다.
1: 네.
4: 그리고 무릎 관절도 계속 아프지. 그래서 저 도강중견 김성춘 의사 선생님을 보였습니다.
1: 네.
4: 그래서 중약을 몇 번 갖다 먹은 게 여만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신고도 해줬대다.
1: 예.
4: 그러니까 정말 이 요추간판 경추하고 요추간판 돌출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1: 그 선생님 친구가 용 효과 좋습니다.
4: 예.
1: 예.
4: 관절이 많이 나아지고.
1: 예.
4: 그래서 전문가 뭐 우리 집 사람이 뭐 신경 문란이 왔다 비슷하다 그래서 저 뭔가 뭐 김성춘 이사 선생님 내일

0: 예약할 수 있습니까?
1: 네, 헬로 해서 김성춘 선생님 예약입니다.
0: 예, 우리 둘이 가서 그냥.
1: 두 분, 예, 두 분 다리 일입니까?
0: 예.
1: 예, 오십시오. 와서 전화번호만 얘기하면 됩니다.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0: 예, 수고하셔.
2: 예,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저도 김인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1: 네.
3: 그 위험에서의 소환되고 속이고 돼서 때때로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밥을 영수 안 먹고 있고 그게 유무상 간교까지 있어서 예, 그랬다습니다. 근데 약을 쓴 게 지금 유무상 간교도 싹 없어졌습니다.
1: 이 김인길 선생님 약을 쓰게 되면 예, 유무란성 간교 양성 나오던 사람들이 그게 음성으로 다시 재발해야 합니다. 이 유무란성 간교라는 게 치료는 잘 됩니다. 그 서약 같은 거 써도 예, 근데 자꾸 재발하죠. 예, 근데 이 김인길 선생님 치료받고 재발해야 하고 이 위점막이 다시 재생이 잘 되면서 예, 소문 놓습니다. 비위 방면에서 전문가입니다.
3: 예, 기억 선생님 약초만 탈출이 꽂다 예, 이 재형성 간들 것이 있어. 지탱이 짓고도 잘 먹었는데 약가에 또 이 치무 같이 나올까에 허가 용 빠른다.
1: 유명일 선생님 전문 치무 잘 넣습니다.
3: 예, 지탱이 네. 아직도 지금 용 잘 걸어 당기고 있다.
1: 네.
3: 예, 선생님 우리 언니도 위 아파서 예, 나도 가고 우리 언니도 예, 그 유명길 선생님 치료받다 오늘 예약하자
1: 그런다 오늘로 두 분입니다. 예, 두 분 다 리민길 선생님입니까?
3: 예.
1: 예, 알겠습니다. 오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4: 예, 저는 조인만 선생을 예약하자 그런다. 우리는 예, 장기적으로 조인만 선생 환자입니다.
1: 네.
4: 저는 중풍 후유증으로 예, 손발이 마되고 여러 번 보여왔습니다.
1: 그래서 예.
4: 못하고 밥도 바로 먹지만 입도 가기 전에 다 떨고 어쨌든 손으로 재워 먹기도 하고 소리를 펴놓고 이렇게 먹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랬던 게 어제는 예, 여러 번 청약을 갖다 먹고 한 친구도 하고 하는 게 많이 지금 좋아지고
1: 조인만 선생님 그 중풍 조기 진단뿐만 아니라 그 중풍 후유증으로 이제처럼 밥을 잡을 때 흘리거나 예, 민풍 오면 이게 다 이 메신징 입주위가 마비오기 때문에 자꾸 흘립니다. 예, 이러던 분들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4: 제가 많이 좋아지고 지금 예. 화장실도 댕기고 하고 예, 조금 나가 바람도 쐬우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4: 좋아진 적이 완전히 날짜고 오늘 가서 또 청약을 지을까 안 해서 그래 예약합니다.
1: 예,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2: 네.
4: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5: 저번 중년 김성순 선생님의 약을 먹고 있으니까 지금 원래 어른증이 나거나 이렇게 그 다음에 골이 아프고 이랬습니다.
1: 네.
5: 그래서 어쨌든 막이 잠도 못하고 막 신경 지나고 이제 이 약 이거 단대서 이렇게 댄지를 한 열흘 맞았습니다.
1: 네.
5: 그런데 댄지 맞았다 했는데 이 선생님이 김성순 선생님이 그러니까 약을 일곱 처 먹여주면 효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댄지란 게 다른 게 없습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 신경이 경련을 일으키실 때 그 경련은 잠깐 멈춰주죠. 예. 근데 댄지란 건 아예 안 떠고 도렴입니다. 근데 이 김성춘 선생님 약 쓰고 이 왕고성 두통이라든가 왕고성 실면증이라든가 그 원인이 그 두통이 오고 실면증이 오는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중이는 원인 치료제였으니까 이분이 또 이 실면증 치료에서는 두통 왕고성 두통 이 방면에서 전문가입니다.
5: 예, 그래서 언니에게 보통 약 부탁드립니다.
1: 오늘
5: 예?
1: 예. 예, 오십시오.
5: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이제 우리 조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호평이 있는데 이분은 이 심내혈관 전문가이시면서 각종 골가병이라든가 요수관 반탈출, 자골신경 품성 관절염 이 방면도 잘하십니다. 예. 이미 예, 우리 연기시 중년에 계셨고 북경 이과대학 병원에서 연수를 걸쳤고 예, 예, 여러 이런 그 논문도 썼고 그다음에 특히 중풍 조기 진단, 중풍 후유증 치료 이 방면에서 아주 전문가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6: 선생님, 나는 진해하지 못한다. 수면제 먹고도 두시 않았다. 하나만
1: 수면제 언제부터 씁니까?
6: 예?
1: 수면제 언제부터 썼습니까?
6: 요즘 한 3년입니다.

0: 3년, 길다면 길고, 너무 길지 않다면, 치료될 수 있는데, 예. 김성춘 교수님 보이시면 수면제 끊을 수도 있습니다.
1: 끊을 수 있습니까?
0: 끊을 수 있거나 줄이거나 합니다.
1: 어떤 학생이 두 번 먹습니다. 너무 참해. 두시 많이.
0: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근데 그거 그렇게 잡으면 치매가 금방 걸립니다. 이 수면제 나쁜 점이 그거란 말입니다. 이 수면제 쓰던 분들, 우리 인구가 노령화에 들었으면서 치매가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그 좀, 우선은 수면제 끊게끔 치료해야 됩니다.
1: 이렇게 수면제 오래 쓴 사람도 끊을 수 있습니까?
0: 끊거나 줄이거나 다 됩니다. 김성춘 교수님 치료를 좀 꾸준히 쓰십시오. 실면증 치료는 좀 오래 하십시오.
1: 오래 하라, 오래 하십니까?
0: 예, 됩니다.
1: 그럼 내일로 예약하시오.
0: 내일로,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만 나오십니다. 예.
1: 예, 예. 오전에 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우리 김성춘 교수님도 그렇습니다. 이분이 배울 만치 정말 넘쳐 배웠습니다. 예. 원래 연변병원 중위과에 계셨고, 근 40년이 어제는 이상 되는 임상 경험이 있고, 선으로 해서, 청도 중의학대학이라든가에, 상하이 중의요 다세라든가, 한국 경희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진술을 걸쳐서 배우신 분입니다.
2: 네.
0: 원래 또 이 연변병원 중의과에 계셨고, 이 이런 림상 경험 이게 결합돼 갖고 예, 그렇게 치료해야 되는 완고성 두통, 완고성 실면증, 갱년기 종합증, 특히 또 이 호흡도 계통에서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호흡도, 예, 호흡도 지금 우리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게 암이지않까?
2: 네.
0: 암 중 안에서도 폐암이 제일 높습니다. 사망률이.
2: 네.
0: 암 중에서도 물론 40대는 남성들이 간암이 많다지만 총적으로 보면 폐암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이란 게 뭐 금방 걸리는 게 아닙니다. 급진이 아닙니다. 예. 10년, 5년 이렇게 우리 이런 호흡도 질병을 방치해 뒀다가는 온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를 걸치면서 코로나 시기에 우리 바이페란 진단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2: 네.
0: 진단을 해는 안 받지만 또 고생하는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 다 이 기침이 있거나 숨이 차거나 가래가 있거나 우리 그 제재가 있다거나 깔화됐다거나 옛날에 계략한 사람들이 깔화되니 다 있습니다.
2: 네.
0: 이런 분들 역시 김성춘 교수님 보이십시오. 그 외에 리명길 선생님 계십니다. 이분도 역시 복원된 얼굴이 동안이 돼 그렇지 근 20년이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예. 일찍이 장춘중의대학을 필업했고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고이다스 임계학 교수라든가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들을 모시고 중의를 제대로 배우는 분입니다. 예.
2: 네.
0: 우리 도강중의원에서는 주로 비위 방면에서 비위라든가 역시 두통, 실면증, 경추병, 골가병이 이런 방면에서 다 전문가인데 비위 방면에서 치료 효과가 명확합니다.
2: 네.
0: 그 외에도 저희들 이 도강중의원에는 구강과가 있습니다. 치과에 이 치과를 본다 할 때 선생님이 조선족부입니다. 조선족 분이면서 그 다음에 치료 방면에서 좀 여러분들이 언어가 좀 이 불편해서 이 고통이 아이들던 네. 분들 나는 여기 어떻게 아파 이 이빨은 빼야 되겠어 뭐 둘리를 해야 되겠어 중지야를 해야 되겠어 이게 자문이 다 가능하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예, 면빌로 진단해드립니다.
2: 네.
0: 이 구강 안에 진단에 그렇게 뭐 다른 것처럼 매그지고 설전하고 뭐 사진요법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좋은 점인가 하면 19원 90전에 우리 그 시야를 해줍니다.
2: 네.
0: 뭐 이빨은 아이시스도 되는 거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빨 시쳐야 됩니다. 이빨 아이시스면 그 치석이 생기면서 자꾸 그 잇몸을 내리눌러서 잇몸 내려앉습니다.
2: 네.
0: 예, 이래서 지금은 우대 가격으로 19원 90전에 그 시야를 해드리고 전 이런 치료 과정에서 시야뿐만 아니라 틀니 뭐 중지야 이런 모든 과정에서 빠져 다 빠져 유휴도 있습니다.
2: 네.
0: 예, 이런 모든 선생님 예약 치료 더 상세한 자문 저희들 방송

0: 잠은 30분만 한단 말입니다. 더 상세한 잠은 하실 분들은 501-7355번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여기에 자문하십시오. 그럼 우리 그 박 선생님 오랫동안 이 자문하신 분인데 아는 것도 많고 싹싹합니다. 예. 상세하게 자문하시고 오신다 할 때 더 치료 효과 방면에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치과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계시고 그 전문가들 한 분 한 분이가 다 환자분들 태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의술이 높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리민길 선생님도 보면은 이제 유물라슨 강긴 치료라든가 이 방면에서 확실히 효과가 뚜렷합니다. 유물라슨 강균이라는 게 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에 온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 조선족들은 찌개를 많이 먹지 않까? 네. 예, 예, 부글부글 끓이는 찌개 숟가락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좀 전염이 좀 빨리 됩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서의학적으로 우리 슬렌레오파람 하는데 치료는 된다지만 슬렌레오파에서 그 슬렌레오파라는 게 약이 네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는 소염제입니다. 하나는 진통제, 하나는 위산 억제제. 이러다고 보면은 그런 소염제를 자꾸 쓰면 아이 되죠. 슬렌레오파도 한두 번 해야 되지. 그거 갖고 자꾸 하면 아이 됩니다. 예.
1: 네.
0: 예. 그래서 역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류명길 선생님 찾으시면 됩니다. 쭉 따지고 보면은 의료진이 역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입원 치료도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중풍염 분들, 걸을 때 뭐 이 다리가 이 동그라미를 원을 그리면서 걸고 문턱 같은 데 넘기지 못하고 병원 다니기가 아주 불편하죠. 예?
1: 네.
0: 나마다 와치면 맞아야 되겠는데 이런 분들 역시 우리 이 주원이 되기 때문에 2층, 3층, 4층 다 이 동안 중입니다. 예? 그리고 주사실도 있고 화암실도 있고 뭐 혈당 측정이라든가 혈지라든가의 간기능이라든가 미량원소 검사라든가 유물라슨 검사라든가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료 진단 방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특히 중의들은 엄격하게 우리 그 과를 나누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이 쫑크가 중요합니다.
1: 네.
0: 우리 그 사람이 병이란 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몇만 가지 병이 있습니다. 아직도 진단하지 못한 병도 많고 한데 한 사람이 아무리 용한 중이라도 이거 다 못한단 말입니다. 이래서 도강중의원에서는 이런 쫑커 선생님들이 각 분야를 해서 많습니다. 우리 주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부 뭐 30년, 20년, 40년 했다 해도 무슨 채나 다 잘하는 건 아니지 않까? 잘하는 체가 있단 말입니다. 예.
1: 네.
0: 그것처럼 우리 중의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면에서 치료 효과가 뚜렷하고 그다음에 돈을 적게 팔고 고통이 적고 이런 좋은 점이 많습니다. 예. 교통도 좋습니다. 교통이 아주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면 그 우리 영길씨 하면 일백 모르는 사람 없죠.
1: 그렇죠.
0: 예, 일백에서 두입니다. 예, 북쪽 길을 건너서 바로 그 길 옆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신화서점 서쪽이죠.
1: 네.
0: 그다음에 또 그 일백에서 연매병원 들어가는 그 길에 들어서서 오른편 오른손편에 바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잠원전화 우리 방송 끝난 다음에 혹은 방송 중이라도 더 상세히 자문하기 쉽다 하면은 501-7355번. 그 다음 저희들 방송은 딱 도강중이만 자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병원 갔다 왔는데 이 화암다에 도대체 뭐라고 썼는지 검사다에 뭐라고 썼는지 물어볼 거 다 가능합니다. 예? 이 시간을 이용하셔서 여러 가지 자문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문하는 가운데서 다른 치료법이라든가 다른 그 의문점이라든가 역시 우리 아는 것만큼 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도강중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76번째 시간입니다.

0: 재청과 도철주는 말없이 그런다. 얼마 가지 않아 침통한 얼굴로 모여선 사람들과 마주치었다. 주울레와 주덕도 그 속에 묵묵히 서 있었다. 그들 앞에 작은 눈무더기가 보이었다. 금방 만든 무덤이 틀림이 없었다. 또 한 사람이 갔나 보군. 재창이 나직히 말했다. 그때 산꼭대기에서 흥분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1: 동지들, 산꼭대기 다 왔습니다. 조금 더 참고 견디면 승리입니다.
2: 저기서 구함치는 사람은 대체 누굽니까? 아마 선전대원일 거예요.
0: 재창이 말했다. 과연 산꼭대기가 눈앞에 있었다. 산등성에서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었다. 붉은기는 마치 하얀 눈으로 타오르는 불길 같았다. 바람에 의해 당장이라도 하늘로 날아올 듯 휘날리었다. 사람들은 마치 새로운 힘이라도 얻은 듯 걸음이 빨랐다. 채창은 도철초에게 인사를 하고는 자기 대우를 찾아갔다. 두산 사이 낮고 우묵한 곳에 이르러 보니 정말 한파묘라는 절이 있었다. 어지럽게 쌓인 나무 막대기들이 절 앞에 가득하였다. 이곳을 지나간 사람들이 기념으로 남긴 것이었다. 안에는 서장 여자들 모습을 꼭 닮은 조각상이 하다라는 흰천을 두른 채 서 있었다. 향로 둘레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기념으로 남기고 간 동전과 지폐가 여기저기 굴러다니었다. 곧 산등성에 닿았다. 선전대의 어린 전사들이 얼어서 푸르딩딩해진 손을 꼭 쥐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선전대원들은 늘 남보다 일찍 출발하여 물감통을 들고 다니면서 길에 표를 썼다. 오늘처럼 가장 힘들 때에도 한 발 앞서 움직이면서 전사들을 격려하였다. 또 힘들게 일하는 인민들에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공연으로 인민들을 기쁘게 하기도 하였다. 도철추는 대견한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리소우는 도철추가 만들어준 망토를 쓰고 사람들 속에서 기웃거리고 있었다. 그는 도철추

주를 보더니 너무 기뻐서 마구 소리를 지르며 얼싸났다. 서우 결국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어? 그러게요. 올라왔지요. 어디 서우가 웃으며 대답을 했다. 동지들이 저를 꼭대기까지 태워주었어요. 도졌던 말라리아도 이제는 나은 것 같았다. 걱정스럽던 모습은 흔적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두 사람이 어깨를 툭 치면서 그러놨다. 이제나 저제나 동지들을 기다렸어요. 설산에서 뼈도 못 추린 줄 알았단 말입니다. 영장 김우래였다. 세 사람은 큰 소리로 마음껏 웃었다. 자, 어서 내려갑시다. 사방명군 동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 혁명은 꼭 성공할 겁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김우래가 자신의 찬 목소리로 다짐하듯 말하였다. 두 홍군 주력은 설산날에서 합류한다. 계급의 정, 형제의 사랑으로 그들은 뜨거운 눈물을 쏟는다. 막연했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희망의 불길이 타오른다. 이제는 내리막길이었다. 산세가 어찌나 가파르고 미끄러운지 아예 주저앉아서 내려가는 사람도 있었다. 이 방법은 순식간에 널리 알려지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미끄럼틀을 타듯 산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김우래와 두 철추, 리소우도 미끄럼을 타며 내려갔다. 설선날에는 북디붉은 요촌홍과 황금빛 나는 작은 꽃들이 하얀 눈을 뒤집어 쓴 채 무더기로 피어 있었다. 아래로 20-30리를 더 내려가자 작은 호수가 나타났다. 바닥까지 환히 들여다 보이는 맑은 물에 눈 쌓인 봉우리들이 빗기어 더없이 아름다웠다. 호수가의 푸른 불밭에서는 검은 모우가 서너 마리씩 떼를 지어 풀을 뜯고 있었다. 머리는 소가 비슷하고 꼬리는 말 비슷했지만 소도 말도 아니었다. 풀썩풀썩 뛰어가는 모습이 어딘지 어정쩡해 보였지만 몹시 억센 짐승 같았다. 남방에서 온 전사들은 모우가 신기해서 자꾸만 쳐다보았다. 기온도 산꼭대기보다 높아 따뜻하였다. 얼마 전까지 우박과 눈보라 속에서도 힘겹게 걷던 일이 남의 일 같았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사방면군과 합류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새로운 희망이자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힘이었다. 발걸음도 가볍고 빨라지었다. 리소우가 김우래에게 물었다. 용장 동지, 사방면군과 정말 합류를 하는 겁니까? 그럼 거짓말이겠습니까? 김우래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산을 내려가면 만나게 될 겁니다. 홍군 사방면군에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딱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강서를 떠날 때와 아마 비슷하겠죠? 에? 그러면 8-9만 된다는 말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와, 그러면은 우리 힘이 엄청 커지겠는데요? 니소우가 눈을 반짝거렸다. 두 철추도 빙긋 웃었다. 우리 힘이 워낙 작지는 않지. 호남 호북 서부에도 화룡과 임필시, 서국 왕진 동제가 이끄는 이방면군이 있는데 그 힘도 대단히 큽니다. 1, 2, 4 방면군은 우리 홍군의 새 주력 부대가 아닙니까? 이 새 무시주먹이 힘을 모은다면 장계석을 뒤엎어버릴 수도 있어요. 김우래가 싱글벙글하며 대꾸했다. 합류한다면 어디로 갑니까? 계속 가나요? 리동무. 김우래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거기까지는 몰라요. 하지만 합류한 뒤에 몇 차례 크게 적들과 붙지 않겠습니까?
서랑이나 요상 같은 놈들한테

0: 입맛을 좀 보여줘야 하니까요. 에? 한창 흥겹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찰병이 와서 보고했다. 산을 내려가면 두비진입니다. 사팡명문 동지들이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기물에는 곧장 한동종과 황소에게로 달려갔다. 지도부에서는 행군을 멈추고 장비와 온매무실을 단정히 하라고 지시하였다. 집행이도 모두 부리라고 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초라한 옷차림과 알록달록 제멋대로인 옷 색깔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한동종과 황소, 김우래는 맨 앞에서 걸었다. 전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 하였다. 그들은 설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차가운 물줄기를 따라 좁다란 골짜기를 걸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협금산 어구에 이르렀다. 산어구를 따라 앞을 내다보니 새하얀 물결로 뒤덮인 채 용솟음치며 흐르는 강이 보이었다. 소금천이었다. 강으로 란간이 달린 나무다리가 놓여있었다. 다리 건너에는 환영하러 나온 건장한 전사들이 길을 사이에 두고 쭉 늘어서 있었다. 한동종과 황소는 기운을 차리고 씩씩하게 산호구를 나섰다. 저쪽 대렬에서 누군가 소리를 쳤다. 동지들, 조항헌군이 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리더니 큰 소리로 외쳐댔다. 온다! 온다! 한동종과 황소는 흥분을 억누르며 앞으로 걸어갔다. 이제는 환영을 나온 대렬이 똑똑히 보이었다. 사방명군 전사들은 모두 회색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다. 붉은 별을 달고 홍군 모자를 쓰고 각반을 치고 집신을 신고 있었는데 팔각 모자가 더 큼직한 것 말고는 일방명군과 비슷하였다. 한동종과 황소가 아직 다리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모여든 사방명군 전사들 사이에서 뜨거운 구호가 터져나왔다.
1: 조항헌군을 환영한다! 환영한다!
2: 일방명군 동지들 수고 많았습니다! 일사방명군 합류를 축하한다! 당조항에 경의를 드린다!
0: 구호는 평소처럼 단순했지만 목소리는 뜨거웠다. 멀고 험한 길을 걸어온 일방명군 전사들의 가슴도 뜨거워지었다. 엉엉 우는 사람도 많았다. 한동종과 황소도 눈물을 닦으며 주먹을 쳐들고 소리를 쳤다.
2: 환영해준 사방명군 동지들 정말 고맙습니다. 사방명군 동지들을 따라 배우자. 단결하여 더 큰 승리를 거두자. 중국 노농홍군 만세! 중국 공산당 만세!
0: 한동정이 막 나무다리를 넘어서자 맞은편에서 권총을 찬 젊은이가 잽싼 걸음으로 다가왔는데 나이가 엇비슷해 보이는 청년 간부 한 사람이 뒤를 따랐다.
3: 저는 선봉사 사장 왕대산입니다. 이선념 정치위원을 대신해서 동지들을 환영하러 왔습니다.
0: 어깨는 넓으나 허리가 짤룩한 젊은이가 활짝 웃으며 한동정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는 곁에 선 사람을 소개했다.
3: 우리 호랑이 턴턴장 통명동지입니다.
0: 키는 작지만은 담차 보이는 그 젊은이는 쑥스럽게 웃었다. 한동정도 황소와 김오래를 소개하였다. 그들은 서로 악수를 나눈 뒤에 나란히 마을로 들어섰다. 뒤를 따라오던 대우는 난장판이 되었다. 한종은 겹겹으로 둘러싼 적의 포위를 해치고 살아남은 대우였고 다른 한종은 두 번이나 근거지를 떠나 여러 도시와 요충지를 빼앗으면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 대우였다. 두 대우가 드디어 만나게 된 것이다. 전사들의 마음은 벅차올랐다. 일방명군 전사들은 다투어 사방명군 동지들과 손을 맞잡았고 사방명군 전사들은 일방명군 동지들의 총과 짐을 나누어 메고는 335대를 지어 마을로 들어갔다.

일어났다. 대우는 웃고 떠들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로 소란스러웠다. 트웨이지는 소금천의 높다란 강기슬개 자리를 잡은 작은 마을이었다. 우루 자그마한 언덕을 오르니 비로소 마을이 보이었다. 마을은 100가구가 채 되지 않았다. 그다지 길지 않은 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오래된 가게가 몇 집이 있었다. 장족과 한족이 섞여 사는 곳으로서 집은 대개 2층 혹은 3층으로 지은 나무집들이었다. 라마 교사원의 금빛 지붕이 붉은 석양에 반짝거리었다. 붉은 담 안에 성처럼 자리를 잡은 사원은 주위의 농가에 비하면 너무나 으리으리하였다. 왕대산과 풍명은 한동정내를 라마 교사원으로 안내했다. 호위병들이 진작 사원을 깨끗이 치워 놓았는지 안은 퍽 깨끗해 보였다. 커다란 구리 주전자에서는 물이 펄펄 끓고 있었다. 그들은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왕사장 동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두 분 다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요. 네, 많지도 적지도 않습니다. 스무 살입니다. 스무 살의 사장이라니 대단합니다. 한동정과 황소, 김우래는 모두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왕대산이 웃으며 말을 했다. 부대에 사상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호랑이 탄 탄장이었는데 지금은 풍명이 물려받았습니다. 풍명 동지는 올해 19살밖에 안 된걸요. 풍명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이고 어색하게 웃었다. 보십시오. 처녀처럼 부끄럼을 타지 않습니까? 천섬 서베토 구역에서 적들이 여섯 갈래로 공격해 들어올 때도 한 개 영을 거느리고 적 몇 개 톤을 연속 물리쳤습니다. 한 번은 한꺼번에 몇 개 톤에 둘러싸이는데도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았답니다. 그런 사람이 낯선 사람만 보면은 저렇게 얼굴이 붉어져요. 보세요. 바로 지금 저 모양으로 말이에요. 왕대산의 말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웃음을 터뜨리었다. 풍명은 고개를 더 숙이었다. 사방명군 본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황소가 물었다. 북쪽의 리현, 무현과 문천 일대에 있습니다. 왕대산이 말했다.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일방명군을 맞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양전 총지비가 주황홍구리 로종교를 거느릴 거라면서 30군 정치비원 리선념 동지에게 몇 개 살을 거느리고 천전 보홍일대에 가서 맞으러 가셨습니다. 모두석 주부주석과 주총사령원 동지를 비롯한 주황홍구리 오신다는 말을 듣고 모두들 너무 기뻐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문천은 역에서 얼마나 멉니까? 320리쯤 됩니다. 왕대산이 대답했다. 오는 길은 온통 큰 산들 뿐이었어요. 홍교산이라는 큰 설산을 지나오는데 참 이상도 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땀을 벌벌 흘렸는데 산 위에 올라가니 눈보라에 우박까지 쏟아져 모두 눈사람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사기가 얼마나 높았던지 무공에는 등속 후에 두 개 영을 식은 죽 먹기로 해치웠지요. 동지들이 이렇게 빨리 도착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제 사탄이 산을 내려왔는데 서로 나팔을 불어 연락을 했지요. 우리는 사천 군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젯밤 밤잠을 설친 동지들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산비탈에 올라가 멀리 바라만 보았어요. 끝내는 이렇게 동지들을 맞아오지 않았습니까? 한동정, 황소, 김우래는 왕대산의 말을 듣고 나서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7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0: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1회 중국조선족 아리랑 수필문학상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작품과 수필문학상 후보작으로 선정된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은상을 수상한 작품인 리영원 씨의 수필 사랑의 번역법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번역법 리영헌. 밤이 깊어질수록 뒤척이시는 할머니의 손바닥에서 낮고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안온한 일상의 곁을 거칠게 핥히며 내 마음의 벽을 아프게 두드렸다. 집은 더 조용해졌다. 조용해진다는 것은 소리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낮 동안 애써 밀어내던 것들이 하나씩 또렷해진다는 뜻이었다. 소파 한쪽에 앉아 무릎을 천천히 문지르며 나는 노트북 앞에서 외할머니의 무릎 상태를 검색하고 있었다. 어두운 거실에서 노트북 화면이 내뿜는 서늘한 청색 광만이 내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화면 위로는 뼈가 시리도록 정교한 의학 용어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달아버린 연골, 유일한 대안인 수술, 그리고 그것마저 버티기 힘든 노쇠한 몸. 단어들은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가르고 가능성과 한계를 숫자로 명확히 정리해 주었다. 데이터는 할머니의 고통을 몸이 건조한 문장으로 직역할 뿐 그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삶의 무게까지 읽어내지는 못했다. 나는 달아버린 연골의 마모도를 생각하며 그것이 할머니가 견뎌온 세월의 함축임을 망각했다. 타자의 고통을 객관화하려는 시도는 결국 내 안의 두려움을 격리하려는 비겁한 방어 기제였음을 차가운 모니터 뒤로 숨어버린 나는 알지 못했다. 나의 서늘한 청색광의 세계를 가르고 들어온 것은 어머니의 손에 들린 투박한 상자였다. 무릎에 효험이 있다는 정체불명의 의료기기, 과학의 문법으로 세상을 읽어왔던 내게 그 기계는 통계의

기계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빛이 내 차가운 소체들 위로 거칠게 번져나갔다. 증명되지 않은 붉은 온기가 검증된 푸른 질서를 조용히 침범하는 순간이었다. 내 파란 화면 속 데이터들이 저 붉은 빛은 가짜라고 아무런 효능도 없는 기만이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그 붉은 빛을 견딜 수 없어 나는 가장 예리하고 잔인한 단어들만 골라 던졌다. 이건 아무런 효과가 없어. 논문에도 다 나와 있다고. 이런 것 사기나 다름이 없어. 방안이 얼어붙었다. 내 날카로운 외침에 외할머니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으로 내 차가운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내가 던진 비수 같은 말들은 갈 곳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래, 우리 손자가 할미 아픈 거 낫게 해주려고 공부를 참 많이 했구나. 고맙다. 나는 외할머니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해 엉뚱한 대답을 하신다고 생각했다. 내 정직한 조언이 걱정으로 오역되는 이 아득한 어긋남이 그저 답답할 뿐이었다. 한참을 서있던 엄마가 그런 나와 외할머니를 번갈아 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 잠시 말이 끊겼다. 엄마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마치 설명하듯이, 아니 설명이 아니라 고백하듯 말을 이어갔다. 난 내 엄마가 지금 몹시 아프다는 건 알아. 매일 밤 무릎 때문에 잠 못 이루시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신음소리가 나는 것도 알아. 그게 다야. 과학이든 사기든 뭐라 불러도 좋아. 조금이라도 덜 아프실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기운을 내실 수 있다면. 엄마는 기계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나는 이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해. 논리가 지배하던 내 파란 화면 너머에서 나는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문장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문장의 이름은 아마도 절박함이었을 것이다. 엄마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논리가 지배하는 내 파란 화면 너머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절박함이라는 생경한 문법이 밀려오고 있었다. 엄마의 그 말들이 핥히고 간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확 쏟아져 내렸다. 가슴 한 구석에서 무언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지독한 억울함만이 소금기 마냥 쓰게 남았다. 나도 외할머니를 사랑하는데 매일 밤 잠들기 전 외할머니의 달아 문드러진 뼈가 마찰하며 내는 비명을 내 뼈마리가 저리도록 떠올렸던 수많은 밤들. 내가 노트북을 켜고 논문의 숲을 헤맸던 것은 외할머니의 고통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적어도 나만은 흔들리지 않아야 외할머니의 남은 시간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나의 옳은 말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힐 때마다 나의 세계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다. 왜 나의 진심은 입술을 타는 순간 차가운 논리의 문법 속에 갇혀 잔인한 독설로 오역되어 버리는 것일까? 내 정직함이 가족들에게는 폭력으로 읽히는 이 지독한 부조리 앞에서 나는 참담하게 고꾸라지었다. 나는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끝내 배우지 못한 채 자라버린 모양이다. 그날 밤 내가 느낀 분노는 엄마를 향한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 생생한 현실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는 나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나는 사랑이라는 모국어를 잃어버린 채 고독한 논리의 외국어만을 더듬는 이방인이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거실의 기계는 매일 밤 켜졌다. 나는 습관적으로 노트북을 열다가도 문틈으로 가늘게 스며드는 그 붉은 빛을 오랫동안 응시하곤 했다. 그 빛 곁에서 엄마는 외할머니의 무릎을 만지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내 마음속 억울함의 날이 조금씩 무뎌졌다. 엄마는 정말 몰랐을까? 저 기계가 과학적으로 얼마나 허술한지 정말 몰랐을까? 엄마는 늘 외할머니 곁에 있었다. 약을 챙기고 찜질팩을 데우고 작은 신음소리에도 가장 먼저 불을 켰다. 나는 그 곁에서 수치와 확률을 따지며 고통을 분석했지만 엄마는 그 고통 자체를 온몸으로 함께 견디고 있었다. 엄마에게 저 기계는 물리적인 치료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엇이라도 해야만 하는 사랑이 빚어낸 하나의 행위이자 논리를 넘어서는 초리성의 언어였다. 엄마는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가느다란 지푸라기를 통해서라도 사랑

나는 이에 오늘을 지켜내야만 했던 것이다. 그 붉은빛 아래에서 외할머니는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하셨다. 조금은 덜 아픈 것 같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이 단순한 인사치레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외할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행간을 비로소 읽어내기 시작했다. 그 말에는 기계에 대한 기대보다 딸을 향한 조심스러운 배려가 더 짙게 배어있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기계 소리가 멎은 뒤에도 외할머니의 방에서는 아주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외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 기계가 어떤 기적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외할머니는 매일 괜찮다고 말했다. 엄마가 절박함이라는 언어로 지푸라기를 내밀면 외할머니는 인내라는 언어로 그 지푸라기를 금줄처럼 소중히 받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문득 며칠 전 내 날카로운 독서를 고맙다는 말로 받아내던 외할머니의 표정을 떠올렸다. 외할머니야말로 우리 집에 가장 오래된 통역가였다. 어머니의 비리성적인 분투를 지극한 효심으로 나의 서슬퍼런 훈수조차 밤새 모니터를 지켰을 손자의 기특한 사랑으로 기꺼이 오역하셨던 것이다. 어쩌면 사랑이란 정확한 번역보다 이런 오역 속에서 더 오래 살아남는지도 모른다. 나는 정답이라는 이름의 조각난 글자들에 매몰되어 있었지만 외할머니는 그 파편들이 이어붙여 사랑이라는 찬란한 맥락들을 완성하고 계셨다. 이제야 조금씩 깨닫는다. 완벽한 번역보다 더 숭고한 것은 끝내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삶으로 껴안으려는 그 서툰 오역의 과정이었음을. 그 이후로 나는 종종 외할머니 앞에서 말을 고르곤 한다. 무언가를 설명하려다가 멈추고 목끝까지 차오른 과학적인 수치들을 삼키는 일은 여전히 서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 입술을 비집고 나오려던 그 옳은 말들이 때로는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을 방해하는 소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노트북을 덮자 얼굴을 차갑게 훑던 서늘한 청색광이 비로소 자취를 감췄다. 화면 너머의 정교한 데이터들이 사라진 자리 위로 문틈을 타고 넘어온 어머니의 붉은 빛이 낮게 깔렸다. 그 빛은 논리의 벽을 허물고 내 발등 위에 머물며 증명할 수 없는 절박한 기도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그 붉은 빛을 한참 바라보았다. 수치로 환산되지 않는 저 투박한 손길이, 과학의 문법으로는 끝내 읽어낼 수 없었던 저 쥐푸라기 같은 간절함이 할머니의 달아버린 세월 속에서 어떤 위로가 되고 있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사랑은 늘 같은 언어를 쓰지 않는다. 할머니는 인내의 언어로, 어머니는 절박함의 언어로, 그리고 나는 오만한 과학의 언어로 각자의 사랑을 말해왔을 뿐이다.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정확히 번역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어긋나고 오역한다. 허나 이제는 조금이나마 알 것 같다. 사랑이란 타인의 언어를 완벽히 번역해내는 기술이 아니라 그 서툰 오역의 틈새로 새어나오는 온기까지 기꺼이 끼워안는 일임을. 그날 밤 우리 가족이 나눈 불협 화음은 실은 가장 뜨거운 사랑의 반증이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내려앉아 거실의 붉은 빛과 노트북의 푸른 빛을 하나로 섞어놓고 있었다. 나는 그 사이에 한참 서 있었다. 밤은 깊었고 집안에는 서로 다른 언어들이 부딪혀 만들어낸 온기만이 오래 남아있었다.

네, 리영원의 수필 사랑의 번역법은 고통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언어와 번역이라는 알기 쉬운 비유로 그려내어 서로 다른 사랑의 방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밀도 있게 담아낸 수작입니다. 오늘날 서사문학이 자극적인 소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이 작품은 할머니의 달아버린 무릎이라는 일상적 소재로부터 출발해 인간관계 본질과 사랑의 다층적 문법을 탐구하는 인문학적 성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 작품의 문학적 미덕은 무엇보다 치밀한 형상화 방식에 있는

있는데요. 우선 시각적 대비를 통한 감각적 구현입니다. 과학적 논리를 상징하는 청색광과 가족의 절박함을 상징하는 붉은 빛을 대비시켜 두 세계가 충돌하고 화합하는 과정을 감각적으로 구현해냈습니다. 작가는 이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휘두르는 옳은 말이 어떻게 관계 안에서 비수가 될 수 있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하며 감각적 형상화의 길로 나아갔는데요. 다음, 언어적 은유를 활용한 심층적 주제의 탐구입니다. 특히 사랑이란 정확한 번역보다 이런 오역 속에서 더 오래 살아남는지도 모른다라는 고백은 압권이었습니다. 완벽한 번역이 오만한 이성의 영역이라면 서툰 오역은 타인의 고통을 온몸으로 껴안으려는 순고한 초이성의 영역임을 품격 있는 문체로 웅변하며 주제 의식의 확장을 향해 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인물 배치를 통한 입체적 구성과 성찰적인 어조인데요. 과학적 언어의 주인공, 절박함의 어머니, 인내의 할머니를 배치해 불협화음 속 숨겨진 온기를 다층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아울러 스스로를 사랑이라는 모국어를 잃어버린 이방인으로 규정하며 비판적으로 되돌아보는 고백적 태도는 이 작품의 철학적 무게를 단단히 하며 깊은 내면의 세계로 나아갔는데요. 사랑의 번영법은 단어 하나를 고르는 작가의 성실한 고뇌가 묻어나는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이성과 감성, 과학과 사랑의 언어가 불협화음을 넘어 어떻게 하나의 온기로 수렴되는지를 훌륭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이어 수필문학상 후보작으로 선정된 박연 씨의 수필 문 앞에 놓인 캐리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문 앞에 놓인 캐리어 박연. 1996년 가을이었다. 일본에서의 7년 6개월, 21살에 집도나 청춘을 바쳐 공부하고 일했던 일본을 뒤로하고 나는 고향 연길로 돌아왔다. 공항에 내린 그 순간 낯선 듯 익숙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가을 냄새였다.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들떠 있었다. 일본 생활을 종료하고 한일 합자 회사 파견 근무를 앞둔 몸. 잠시 고향에 머물며 부모님 얼굴도 뵙고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리라는 기대에 마냥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러나 집에 도착해 부모님을 마주한 순간 내 마음은 갈로 베인 듯 아파왔다. 한때 곱던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고 풍성하던 머리칼은 성기게 흩어졌다. 아버지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검은 빛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그리움으로 가득 채워 기억하던 부모님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의 사진 속에 갇혀버렸고 세월은 그 사진 위를 무심히 흘러가 버렸구나. 28, 어느덧 세상 물정을 알아야 할 나이가 되었어야 나는 부모님의 늙어감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21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후로 부모님을 자주 뵙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로 듣는 목소리는 항상 그리움에 젖어 있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어머니가 항상 내 전화를 손꼽아 기다리셨다고 했다. 그런데도 나는 집에 전화할 때마다 며칠 있다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그 며칠은 어느덧 일주일이 되고 보름이 됐다. 지금 생각해도 그 무심한 한마디가 어머니를 얼마나 끝없는 기다림에 빠뜨렸는지 가슴이 먹먹해진다. 아버지는 늘 말없이 나를 지켜보는 분이셨다. 어릴 적부터 잔소리라는 것을 거의 하지 않으셨다. 다만 묵묵히 내 등을 떠밀어 주셨고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 든든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가운데서 자란 내가 며칠 후면 다시 먼 나라로 떠나야 한다는 사실, 그 말 한마디 꺼내기가 차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입을 열면 다녀오겠습니다 대신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결국 나는 당분간 부모님 곁에 남아있기로 했다. 그해 아버지는 회갑을 막 지나셨다. 일본에 있는 동안 아버지의 회갑 잔치도 제대로 못 차려드렸다. 이번 기회에 꼭 회갑 잔치를 해드려야겠다고 결심했다. 화교

책방에서 아버지의 동료들과 제자들, 친척분들을 모시고 작은 잔치를 열었다. 그날 아버지는 평소 드시지 않던 술을 즐기시고 온 세상이 기쁨으로 가득한 듯 환하게 웃으셨다. 나는 평생 처음으로 부모님을 위해 무언가 해드렸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산책을 다녀오시더니 몸이 불편하다고 하셨다. 현기증이 나고 울렁거린다는 증상, 병원 검사 결과 혈관이 막혀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한 증세이자 중풍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보름간의 입원 치료 후 퇴원하셨지만 나의 걱정은 더욱 깊어만 갔다. 부모님을 돌보는 일이 이보다 절실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부모님 곁에서 함께 산책도 하고 장도 보며 넉 달이 흘렀다. 오랜 외국 생활의 긴장에서 풀려난 나는 삶의 참맛을 느끼는 듯한 착각에 빠져 나날을 즐겼다. 차라리 고향에 남기로 마음을 굳혔다. 일본 본사에 전화를 걸어 부모님을 모시고 지내겠다고 파견을 포기했다. 회사 사장님께서도 내 상황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홀가분했다. 기분이 좋아 친구를 찾아가 술잔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런 날들이 반복될수록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면 막막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중국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려면 중국어 소통이 필수인데 내 한어 수준은 형편없었다. 택시를 타도 목적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엉뚱한 곳에 내려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조심스레 내 앞날 계획에 대해 물으셨다. 나는 제 생각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부모님 곁에서 효도하며 지낼게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라고 믿었기에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서니 문 앞에 낯익은 캐리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내가 일본에서 가져온 그 캐리어였다. 그 위에는 하얀 봉투가 얹혀 있었다. 이상한 마음에 어머니께 물었다. 이게 웬일이에요? 어머니는 짧게 대답하셨다. 네 아버지 뜻이야. 봉투 안에는 2,000원과 아버지 편지가 담겨 있었다. 일본에 유학 가고 회사 생활도 해본 자식 할 일도 많고 많을 텐데 효도를 한다고 하니 고맙긴 하다. 그러나 또한 아버지로서는 실망스럽구나. 내가 왜 자식을 유학 보냈겠느냐. 나는 네가 더 큰 세상에서 네 앞날을 위해 분투하고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여기에 적지만 료비를 준비했다. 네가 가져온 옷은 그대로 캐리어에 넣어두었다. 이 캐리어를 들고 길을 떠나거라. 연길에서 네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구나. 더 큰 세상에 가서 자신의 장래를 위해 분투하거라. 네 학력과 경력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마라. 성공하는 그날 다시 만나자꾸나. 그것이 내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다. 편지를 읽는 동안 손은 떨렸다. 지난 몇 달간의 나약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드렸는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진 어디 계세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내가 떠난 뒤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셨다고 했다. 문 앞에 캐리어를 내놓으시고 나약해할 나를 보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자리를 피하신 것이다. 나는 어머니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께는 꼭 성공해서 찾아뵙겠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캐리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캐리어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그 안에는 내 옷까지 대신 아버지의 간절한 기대가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캐리어를 끌고 역전으로 향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객지 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겼다. 성공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마라. 그 말은 내게 채찍이자 어둠 속 등불이었다. 누군가는 아버지를 혹독하다고 할지 모르나 나는 그 말 속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식에게 인내와 용기를 가르쳐 주시고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도록 바른 길을 열어주시며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되어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임을.

4년의 노력 끝에 2001년 10월 나는 중국 최초의 벽돌 성형기계 중환합자 공장을 항주 리만 화능화력발전소와 공동으로 세울 수 있었다. 사업에서 성공의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아버지를 찾아뵙고 그동안의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었다. 아버지는 그저 빙그레 웃으실 뿐이었다. 그 미소 속에 담긴 자부심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한다. 집을 떠나온 지 어느덧 28해가 흘렀다. 2002년 나는 부모님을 대련으로 모셨고 20년 가까이 함께하며 효도의 시간을 채웠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서 지켜드릴 수 있었다. 지금도 나는 그날의 캐리어를 생생히 기억한다. 문 앞에 덩그러니 놓인 캐리어, 그 위에 얹힌 하얀 봉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편지. 그 캐리어는 단순한 여행가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내게 건네준 새로운 출발의 신호탄이었고 나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었다. 나는 이런 부모님을 두었기에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그 캐리어를 마음속에 간직한 채 어딘가를 향해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

수필 문화 패너인 캐리어는 청춘의 한복판에서 마주한 부모님의 노화 그리고 안주하려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 묵직한 회초리 죽비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수작입니다. 이 작품은 개인의 회고를 넘어 세대 간의 사랑이 어떻게 더 큰 성장의 추동력으로 전화되는지 보여주는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의 가장 큰 미덕은 극적인 전환을 이끌어내는 탁월한 매개체의 활용과 진솔한 고백의 힘에 있습니다. 우선 작품의 핵심 매개체인 캐리어의 상징적 입체성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의 기쁨을 담았던 가방은 안일함에 빠져 머뭇거리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준엄한 질책이자 새로운 출발을 촉구하는 신호탄으로 변모했고요. 특히 문 앞에 덩그러니 놓인 캐리어와 그 위에 하얀 봉투는 긴 설명 없이도 아버지의 단호한 결단과 깊은 애정을 독자의 시각과 촉각에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다음 감정의 절제와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이는데요. 부모의 늙어감을 처음 목격했을 때의 아픔이나 한의 소통조차 서툴러 막막했던 객지의 두려움을 미화 없이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서사의 핍진성을 높였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마라라는 아버지의 혹독하지만 간절한 당부가 단순한 채찍이 아닌 가장 깊은 형태의 신뢰였음을 깨닫는 과정은 독자에게 잔잔한 여운을 남깁니다. 후반부의 전개 역시 감동의 밀도를 더해주는데요. 4년의 치열한 본투 끝에 사업적 성취를 이루고 부모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회고하는 결말부는 개인의 입신 양명을 넘어선 깊은 가족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삶의 무게를 견뎌내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낸 한 인간의 진지한 성찰이 돋보이는 작품인데요. 작가는 문 앞에 놓인 낡은 캐리어를 통해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주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가? 아니면 더 큰 세상을 향해 스스로의 캐리어를 다시 고쳐 메고 있는가? 라고

지금까지 두 시간에 나누어서 제1회 종국조선족 아리랑 수필문학상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과 수필문학상 후보작으로 선정된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지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0: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0: 여기는 연길입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에는 가끔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의 기적이 되는 순간이 있지요. 김인덕 작사, 김일환 작곡의 그대는 나의 기적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량춘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동행자의 존재가 있으므로 그 길은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다워집니다. 최근 작사 박동호 작곡의 인생길 우리 함께를 전해드립니다. 안경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고향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가요, 김상군 작사, 허순자 작곡의 살기 좋은 내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리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그리운 초가집을 노래한 가요. 김수남 작사, 남희성 작곡의 리철혁 가수가 부른 그리운 초가집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곤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결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화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개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선견자 방해, 해금사 침략, 필바의 육계,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구복과 침혈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태 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정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 이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위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택사, 상수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약간 식은땀, 소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 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루우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루우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속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두 곽을 더 드리고 열 곽을 사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네 곽을 사시면 두 곽을 더 드리고 여덟 곽을 사시면 일곱 곽을 더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10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2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절대 여기에 대해서 혼돈하지 마시고 제때 잘 파악하시겠다며 건강장수의 비결은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개 처방에서 나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선 장수로방이라는 이 제품 자체는 한가게 가격이 198원인데요. 6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20각을 싸면 15각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한각의 가격은 1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황실에서 오랜 황제의 장수의 처방으로서 널리 알려졌는데 지금 이 제품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면서 기본으로서 우리 오장육부에서 콤파지 우선 든든해야만이 오장이 든든해지는데 콤파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장육부를 든든하게 해주는 장수의 제품이 바로 장수로방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한 시간 전 좌우해서 연한 소금물 혹은 뭐 순수한 따뜻한 물로 드시게 되며 하루 동안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밤이면 잠이 잘 오고 혈압이 온정받고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우수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 뼈가 아프지 않고 그리고 귀가 잘 들리고 여러모로서 좋은 효과를 보는 제품이 장수로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미 적지 않은 분들이 선택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 제품이구나 이렇게 결론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번만 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왕상심화처럼 그런 완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28가지 진기약재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장수의 비결을 낳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멍수통이라 하는데요. 멍속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발음 가운데서 조금 힘줘서 발음해야 되는 멍속통, 몽골한 몽, 송, 속도란 속. 그다음 통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몽약으로 되어 있는데 빠른 속도로서 막힌 걸 풀어주는 제품이다.

0: 한 시간 전에 한번 드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몽석통은 10호에 드세요. 절에 후에. 이래서 여기에 지금 498은 한 각을 하는데 10각을 싸면 8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드셔보시게 되면 와 머리가 이렇게 빨리 맹석해지지 행동거지가 불편하던 게 바로 점차점차점 허리가 펴지고 머리끝부터 발끝 대리까지 편안감을 느끼게 돼서 생활자립에 중풍 후유증 환자들 중풍 오기 전에 직전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개선을 가져온 감을 느꼈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27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명서방은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니까 야득각을 싸면 일국각을 드리게 돼 있는데 30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보게 순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고 제때 이용하시게 되면 건강장수 모두 내가 생존하는 시간대 동안 잘 보고 맥이 나고 뭐 중풍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고 여러모로 좋은 제품 자체를 소개하니까 열심히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몽석통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어우, 발음도 잘하시네요. 그렇죠.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많지 않습니다.
2: 예, 저기 당뇨를 오래 해서, 예.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노신사에 들어온다, 예.
0: 그렇죠. 당뇨병이란 게 혈관성 질병을 초래하는 데는 제 앞장에 서고 있습니다. 심장, 뇌혈관에 심장 질환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뇌혈관을 같이 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뇨가 예, 그렇습니다. 뭐,
2: 어쨌든지 예, 이 심장도 그도 예, 이 관심병도 불쇠도 생기지 그다음에 그게 좀 났을까 하면 어디 돌게 생기는 것 같으지 그래던 게 노신사에 들어올까 지금 이 머리 얼반하고 희해서 꼼짝 못하겠습니다.
0: 그렇죠. 그게 어느 순간에 예. 국단으로 나가게 되면 쓰러지게 됐는데 그러기 전에 그런 다음에라도 이 약을 빨리 쓰면 몽속통이라는 것은 몽약으로 빨리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자체 드셔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와 이렇게 좋은 제품도 있구나 살았다 이런 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2: 예, 어쨌든지 일주일을 먹었는데
0: 일주일이면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예.
2: 머리 힝 하던 게 지금 예, 많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 그것도 얼빤해서 그것도 예, 뭐 술을 먹은 사람처럼 히칭히칭 하던 게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럼요. 예, 예.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자꾸 이 심장을 떨기 오는 것 같았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주일에 약이 이렇게 효과가 빠른가?
0: 제 지금 그, 예, 공장에서 온 서류가 있는데 텔레비 예. 그, 거기에서 나온 그거 총괄에서는 60페이지가 되는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사흘 만에 와 침대에서 뭐 일어나던 게 머리에 들 수 있더라 일주일 만이니까 침대에서 내리지 못한 게 다리가 침대에 내려갈 수 있더라 이런 분들도 다 있습니다. 몽속통이라는 게 바로 그런 도리가 그 안에 잠겨져 있습니다.
2: 예, 어쨌든지 머리 힝하는 게 그게 이렇소 이런 좋습니다.
0: 큰 해결이죠.
2: 예, 그랬네. 우리 아바이는 지금 그 저기 무슨 약이든가 콩팥이도
0: 장수로방 예.
2: 예, 장수로방.
0: 장수로방 콩팥이는 뭐, 알아줍니다. 예, 예.
2: 네, 콩팥이도 나쁘고, 아바요, 이 간도 좀 나빠가지고.
0: 그렇죠. 국간선 해서는 된 돌출하죠. 예. 예.
2: 근데 그거 썼는데 지금, 이 용 많이 좋단다.
0: 그렇죠.
2: 그래서 오늘이, 저기, 두 가지 약을 배달.
0: 몽속통하고 장수로방 선택이 잘 됐습니다. 예. 예, 내관이 각각 예. 한 가지씩 선택 먼저 하는 게 아주 맞습니다. 예.
2: 예, 예. 그래, 두 가지를 오늘 배달 받기죠.
0: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네, 선생님 항상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0: 늘 건강하고 장수하세요.
2: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장수로방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네, 이제 예, 한 달 먹었는데, 야, 이 약이 효과가 영 빠른다, 이게 지금 먹어보니까.
0: 그렇죠. 장수로방. 예. 아주 많은 분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한 시간 전에 딱 드시게 되면, 나루 동안 벌써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게 알립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뒤로 한다면 너무 아쉽죠.
3: 저는 항상 속이 더불어 가면 예, 소화 안 돼서 밥이 맛이 없어서 예, 밥을 얼마 못 먹으니까 예, 맥도 없고 그랬는데 이 장수로방 먹은 얼마 먹은 데 벌써 소화가 영 잘 돼.

0: 이게 알리니까 이 밥이 맛있습니다 지금.
1: 그렇죠.
0: 예. 예. 그래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고 예. 저는 또 기관이 안 좋아서 예. 몸이 약간만 사면 자꾸 가려서 하면 기침을 자주 했는데 야 지금 잊었던 게 없어졌습니다. 이
1: 그렇죠. 예예.
0: 예. 예. 결국 소변이 잦아서 예. 잠을 자지 못해서 항상 피곤했는데 지금 예. 이 약 먹는 다음에 예. 소변 차수가 예. 현저하게 줄어드니 잠을 잘 자니 정신이 나온다 지금.
1: 그렇습니다. 예. 예.
0: 그래 난 이 약 먹고 효과가 이번 활동 좋을 때 저 배달 받으러 하면 이 몸통은 우리 남편이 지금 요즘 방송 두고 이 약 쓰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항상 혈압이 온정되지 않고 머리가 어드름지다고 맥였고 심장도 안 좋아서 가슴이 그냥 답답해서 많이 고생했댔습니다. 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몸통 지금 이제 한 나흘 정도 예. 먹었는데 이메일에서 예, 효과 나는 게
1: 살부터 알린다고 나왔습니다. 여기 텔레비 그 각본에 나왔습니다. 예, 그거 사진도 나오고 이랬는지 설명도 나오고 했는데 몸속통이라는 게 몸약으로서 속 빨리 통한다 이런 제품이니까 빨리 효과를 볼 수밖에요.
0: 예, 이때까지 예, 약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먹어봐도 이렇게 효과 빠른 약은 처음 지금 봅니다.
1: 아, 모두 그렇게 인상합니다.
0: 예, 예. 그래 처음에는 먹어보느라 약간 썼는데 이번 활동에 좋을 때 지금 이 두 가지 약을 오늘 지금 배달받아야 된다. 지금.
1: 그렇게 하셔. 선택이 너무 우수하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네. 건강기어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오늘 지금 명서바 좀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자꾸 눈에 피도 지고 자꾸 고기도 살아나고 자꾸 바람 맞은 눈물도 나고 이래서 내 지금 명서바 선택해 쓰고 있는데 써보니까 확실히 많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지금.
1: 예.
3: 눈에 자꾸 피도 지고도 많이 고기 불안이 씩 살아나는 게 그게 많이 가난다.
1: 와, 그게 약으로 해결한다는 게 서의적으로는 긁어내는 방법입니다. 긁어내면 속으로부터 이게 나는 건데 한참 지나가게 되면 또 자라고 이랬는데 이게 중약으로서 속으로부터 치료해주게 되었으니까 없어지면 없어지는 겁니다. 예.
3: 예, 왜 특히 바람 맞으면 자꾸 눈물도 나던 생각인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예.
3: 이번에 활동은 야드과학상 몇 과학입니까?
1: 이번에 명서방은 지금 야드각을 싸면 일국각을 무료로 줍니다. 많이 싸지 않아도 많이 줍니다. 야드각에 일국각 줍니다. 예.
3: 우리 야드각 좀 싸 배달받자고 그럽니다.
1: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줍니다. 예. 아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몽소통은 선견자 방해 해금사 침협 길바의 육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충곽 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구복과 침혈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태 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정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 이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 및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몽소통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보편적으로서 나이가 벌써 60, 70대 고후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심장과 뇌혈관의 모병 때문에 장수에 영향받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장수하자면 심장과 내 혈관에 쭉쭉 젊었을 때처럼 잘 소통돼야 되는 건데 이 방면에서 몽속통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비순호막에 있는 앞에 제트 문자가 붙은 약 힘이 센 우수한 치료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예, 대선합니까?
1: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저는 장수가 봤을 때 어떤 두 달, 석 달 거의 된.
1: 아, 선택이 너무 우수할 예. 겁니다. 쓸수록.
5: 예. 예. 예. 그래서 선생님 감기 듣고 썼는데 대개는 무슨 게 있는가 하면 항상 뭐지 어지럽고 예 혈압이 올랐다 내려갔다 암에 파도가 심하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소변도 영작고 잠을 자다 깨어나면 잠 들기 힘들었습니다.
1: 예.
5: 어쨌든 내게 뭐 백 많습니다.
1: 아 그렇죠. 이거. 그럴 수밖에. 예. 예. 예.
5: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거 쓰기 시작한 게 이게 다른 약과 달리 효과가 영 빠릅대다.
1: 효과가 빠릅니다. 네.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 식전 한 시간 전에 딱 따뜻한 물 연한 소금물로 드시게 되면 금방 흡수가 됩니다. 예.
5: 예, 그래 그런지 확실히 그래가 얼마나 편리한 거 한 번만 그랬다.
1: 그렇죠.
5: 그렇게 이렇게 복용할까 예. 머리 어지럽고 것도 이렇고 혈압도 온정됐습니다.
1: 어, 그렇죠. 예, 예.
5: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소변 샀던 것도 예, 하루 전에 네 번, 다섯 번이라가 잠을 못 자서 머리가 항상 우두두번하고 정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지금은 예, 보통 한 번이고 혹시 물 많이 마시면 저녁에 많이 마시면 두 번 봅니다. 예.
1: 콩팥이 든든해지니까 그런 겁니다. 예, 사람에게서 콩팥의 역할이 아주 단순하게 소변만 관리하는 게 콩팥인 게 아닙니다. 콩팥이 관리하는 건 오장을 관리하고 심장을 관리하고 소변을 관리하고 골격을 관리하고 귀를 관리하고 전면적으로 관리합니다. 콩팥이 좋아져야 간 공능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5: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지 예. 기억력도 없던 게 빙사에 갔다도 뭐 가지 않으세요 궁리하다도 그랬던 게 이 기억력도 돌아서서 어떤 빙사가 뭐이나 그 대거나 내려오고 예, 뭐이나 기억력이 떨어져서
1: 그렇죠. 여기에 뭐, 원질한 성분이 들어가면서 수면을 도와주고 기억이 잘 되게 하는 주수임에 그런 다음에 정지한다는 이 역할하는 성분이 또 중약자에서 들어갔습니다. 장수하자면 이 공력을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잠을 잘 자고 기억이 잘 돼야 되는데 여사분이 말씀이 네. 아주 준확합니다.
5: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 무거워서 예, 일어날 때 이렇게 우구우구하고 예, 간절히 대성간절이 있었나 이것도 치료 되지 않을까?
1: 아 그렇죠. 건팥을 예, 도와주니까 예. 관절도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5: 예. 예. 그러니까 얼마 좋은지 막았다. 청계로 얼굴날 때 욕심 들던 게 다리 가벼워지고 통증이 뭐든가요? 걸기 용심. 매우 이전 보고 허랍니다.
1: 그렇죠.
5: 운동도 조금씩 합니다.
1: 아, 이제 운동 점차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게 되어 있게 되면, 운동할 수 있게 되면 장수는 곧 내 몫입니다. 운동 못하면 장수는 나하고 거리가 너무 멉니다. 아파서 예. 못 걸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종합적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잘 선택됐습니다.
5: 예. 그래서 나 이런 약 써보기는 내일 처음이다. 이렇게 말했다. 여러 가지 예. 한 가지 그러고 또 자기 직전에 저기
1: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5: 예, 예. 조금만 있으면 잠도 폭주한다.
1: 예. 그렇죠.
5: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또 활동이 용 좋습니다. 예.
1: 너무 좋습니다. 적게 싸도 예. 마이 퍼센트가 따라갑니다. 장수로 박은 20가게, 15가게, 이거는 한 가게만 100원 잡았게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피해간다면 너무 아쉽죠. 예.
5: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지 나는 늙은 막이 어쨌든지 피해 한 가지라도 자꾸 떼나길래 이거 계속 뭐, 복용하길래 해서 이번 활동에 20각 싸다고 그럽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20각 싸면 15각을 드리는데 한 200날 되나마나하게 복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기회입니다. 한 가게 100원 잡아밖에 되지 않는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번에 선택하는 게 바로 길입니다. 아, 여사분 건강하세요.
5: 예, 예, 선생님 좋은 약속해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6: 네, 저도 몽송통 이제 한 대세 썼습니다.
1: 아, 예.
6: 이 약은 내 써본 중에서 최고약인 것 같습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비순호마가 있는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100% 중요하기로 조성된 Z 문자가 붙은 효과성이 빠르고 확실하고 이거는 보통 말하기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약힘이 아저씨 아주 중한 29가지 중약재를 줘서는 다른 데서는 비싸서 약을 들여오지 못한데 여기서 썼습니다. 그런데 약값은 많이 눌렸습니다. 최대로 누르고 누르고 해서 나온 제품이 바로 본 제품입니다.
6: 농고양이라고는 혀가 빠르다. 예.
1: 그렇죠. 몽속통이니까. 예. 예.
6: 제가 혈액 혈압이 높아서 항상 머리 아파 빙빙 돌아가는지 머리 아픈 게 많이 없어지 빙빙 돌아가는 그 왜 없어졌습니다.
1: 이거. 바로 그렇습니다. 통하니까 막히면 머리가 아프고 어림짐이 나고 그래 통하니까 예. 네.
6: 그리고 심장에 앉아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하고 쉽게 놀랐는데 심장에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심장과 뇌혈관에 특수한 효과일 겁니다. 예.
6: 그리고 다음이 안 와서 그랬는데 이 시간 한 이틀째 다음이 용서하자입니다. 이것이니까.
1: 예. 예. 그렇죠.
6: 약을 쓰다 보면 점점 더 좋은 약이 나옵니다.
1: 아, 그럼요. 예.
6: 그래도 명소방은 제 우선 한 1년 썼습니다. 눈이 항상 깔깔하고 피지고, 예. 눈물 나는데 긁어도 없어지고,
1: 예. 예.
6: 그래도 야맹주에서 밤에도 안 못 봤습니다.
1: 야맹주의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은 낳는 기초 질병입니다.
6: 예. 이 야맹주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변해서 물질이 뽀얗게 보이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럼요. 확실합니다.
6: 예. 그래서 효과 잘 보고, 예. 효과 잘 보고 믿음직해서 조금 몽속하고 썼는데, 이것도 몽속하고, 선생님 강의하고 하면 다 좋습니다.
1: 믿어도 예. 됩니다. 예, 예. 예.
6: 그래서 명서방은 제 쌍기 있으니, 이번에 몽속통 배달해.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시장에 나오자마자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몽약에 속하면서 일약 이제로 드시고 붙이는 당뇨병은 당뇨병 위치가 있습니다. 치매를 붙이고 만약에 고혈압은 고혈압 위치에다 붙이고 전열선이면 전열선 위치에 붙이고 기관지면 기관지 위치에 붙이고 반신불수면 반신불수에 붙여 유선염이면 유선염에 붙이는 그런 붙이는 고약과 구방약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회입니다. 예.
6: 대단하시겠습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몽속통 이 제품 자체는 내몽고 쿨룬 몽의학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는데요. 일약 이제로 되어 있습니다. 구봉약하고 붙이는 고약인데 붙이는 고약은 뭐 야습시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 뗀 다음에 하루에 한 번 붙이면 되는데 한강 안에는 모두 야습편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하루 건너씩 붙이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아무튼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드시고 붙이고 하게 되면 다각도로 좋아지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지금 이 몽속통은 한곽 안에 모두 그 작은 열곽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그 열곽이 들어있는데 모두 알수로 놓고 말하게 되면 300알이 들어있습니다. 한각에 30알씨 들어있어서 300알이 들어있는데 이 제품은 20알씨 드시게 되면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붙이고 30알씨 드시게 되면 10일간 복용할 수 있는데 좋게는 이 제품 자체는 저녁에 한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에 이렇게 20알씨 그 드시게 되면 15알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들 수 있는데 처음에는 한 번 드셔도 괜찮을 겁니다. 만약에 30알씩 드시게 되면 열흘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너무 빠릅니다. 특히 여기 백맥병 그리고 해빌오소 이런 말이 들었는데 백맥병이라는 건 장적이 말입니다. 주약에는 노공이라든지 신공이라든지 멘탄이라든지 그 파킨슨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는 데는 빨리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해빌오소라는 것은 몽이설법에 속하는데 관절통을 중심으로 해서 해결하는 데는 건팍과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선택해서 복용하시고 그리고 그 붙이는 고약을 발라주시게 되면 효과성은 뛰어나게 빨리 보는 좋은 제품이 바로 몽속통입니다. 몽약으로 된 빨리 통하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과 뇌혈관에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거나 그러면서 전열선, 당뇨병, 지치관련, 중풍, 후유증, 유선염 다각도로 좋은 효과를 보는 성분이 모두 그 아홉 가지 성분이 다른 데서 없는 특수한성분 인공우황이란 사양이라든지 네, 그리고 예, 이런 게 들어갔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저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8월 초닷새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77번째 시간입니다.

0: 한동 정도 슬슬 말문이 트이었다. 그가 강사에서 출발해 대여섯 개성을 지나면서 겪은 어려움을 털어놓자 왕대사는 악의환 근거지를 떠나 삼천리를 떠돌던 이야기로 말문을 열더니 진영과 대파산을 넘어 천섬 소베트 근거지를 세우고 서쪽으로 가릉강을 건넌 이야기를 쭉 들려주었다. 모두들 재미있는 이야기에 빠져있는데 호위병이 밥을 날라왔다. 왕대산녀는 모우 몇 마리를 잡아서 미리 삶아놓았다고 하였다. 주식은 서장 지역에서 나는 보리와 옥수수가루로 끓인 죽이었다. 한동정네는 이처럼 좋은 음식을 먹어본 게 얼마인지 몰랐다. 식사 후 한동정네는 라마 교사원을 나와 탄주입으로 향하였다. 가는 길에 신이 나서 걸어가는 두 철주와 리소우를 만났다. 두 철주는 털 양말을, 리소우는 털 둥거리를 들고 있었다.
1: 동지들, 그건 어디서 난 겁니까?
0: 황소가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두 철주가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했다.
1: 사방민군 동지들이 준 겁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진작 준비를 해둔 거라면서 억지로 넣어주셨어요.
0: 리소도 등거리를 내밀면서 말했다.
1: 정치위원 동지, 이걸 보십시오. 사방민군 동지들이 선수 양털로 실을 뽑아서 짠 것인데 얼마나 두텁습니까? 예? 포근해요?
0: 황소가 받아보니 정말 두툼하고 묵직하였다.
1: 이것만 있으면 또 설산을 넘는데도 걱정이 없겠어요?
0: 리소는 입이 귀에 가걸려 활짝 웃었다. 협금산을 넘을 때 1군단 군단장 림표가 대호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1군단 정치비원 서병진이 부대를 이끌고 무공에서 30군 정치비원 리선염과 합류하였다. 무공은 아주 특이한 산간도시였다. 도시는 기다란 산골짜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골짜기 가운데 평포지만 산이 삐죽이 솟아있고 그 위에 도시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소금천은 무공의 깊은 골짜기를 예돌아 흘렀다. 시가지는 꽤 길었는데 전국에서 몰려든 장사치들이 앞편을 사고 팔아서 꽤나 번창하였다. 황피하고 쓸쓸한 사천 서부답지 않게 떠들썩하고 생기 넘치는 고장이었다. 도시에는 자그마한 꽃밭이 달린 천주교회당이 있었다. 서병진은 거기에서 리선념을 만났다. 리선념은 24살 난 점잖은 젊은이였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마치 오랜 친구끼리 만난 듯이 끝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리선념은 서종지휘께서 일방면군이 희생이 되고 다치거나 뒤처진 사람이 많아 취사병이 부족할 테이니 취사병을 뽑고 양식을 마련해서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주었다. 서병진은 배려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저녁을 먹고 서병진이 숙소로 돌아와 보니 마부가 비동비동 살찐 노새를 끌고 기분이 좋아서 광장을 거닐고 있었다. 서병진이 물었다.
1: 그건 누구 노새요?
2: 제가 누구 노세를 모르겠습니까?

0: 마부가 기분 좋게 웃으며 대꾸했다. 정치원 동지의 노세입니다. 내 노세라고? 나한테 언제 이런 노세가 있었어? 어? 리선염 정치위원 동지가 보내온 것입니다. 원래 강사를 떠날 때 서병진에게도 커다란 갈색 노세가 있었는데 매우 아끼었었다. 그런데 포홍으로 가는 길에 의령관에서 쇠밧줄 다리를 건너다가 노세 한쪽 발이 그만 쇠밧줄에 끼었다. 대군이 한시바삐 다리를 건네야 할 판인데 도무지 노세 발을 빼낼 방법이 없었다. 결국 다리를 자른 뒤에 노세를 강물에 던지고 말았다. 빈 말한장과 짐을 갖고 서병진을 찾아온 마부는 서럽게 울었다. 그 뒤로 마부가 이렇게 활짝 웃어보기는 오늘이 처음이었다. 서병진이 노세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잘 됐군. 앞으로 잘 길러줘. 그럼요. 이 녀석은 겨우 7살인걸요. 그날 밤 모태똥, 주울래, 주덕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이 무공에 도착하였다. 리선염이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였다. 즐거운 웃음소리와 이야기소리가 아담한 사본 안에 넘쳐 흘렀다. 이어 교회당 안에서 두 방명군 간부들은 지목회를 열고 두 주례꾼의 합류를 열렬히 경축하였다. 회에서 모태똥은 마르고 까만 손으로 주먹을 쥐어 보이며 열정에 넘치는 연설을 하였고 아래에서는 박수 소리가 끊기질 않았다. 모태똥, 주울래 등은 량하구에서 장국도와 대면한다. 두 갈래 강이 합류하여 거대한 흐름이 되기를 기대해 보지만은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일사방면군이 합류한 뒤에 가장 급한 일은 담방량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중앙기관과 일방면군 주력부대는 무공에서 며칠 쉰 다음 소금전 골짜기를 따라 이동을 하다가 6월 24일 량하구에 이르게 됐다. 모태똥, 주울래, 주덕을 비롯한 중앙지도자들은 무현에 머물고 있는 장국도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량하구는 두 갈래 강이 만나는 곳이었다. 한 갈래는 북쪽의 큰 설산 몽필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인데 몽필하라고 하고 다른 한 갈래는 동쪽의 큰 설산 홍교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인데 홍교하라고 했다. 두 강이 이곳에서 만나 기름진 삼각주를 이루는데 량하구지는 바로 이 삼각주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은 안쓰러울 정도로 작았다. 집도 수십 채밖에 안 되는 데다가 자그마한 거리에 이런저런 가게가 서너 개 있을 뿐이었다. 거리 한가운데 있는 관제묘가 그나마 제일 눈에 띄었다. 큼직한 가림벽 뒤로 대전이 있고 양쪽으로 종로각과 북로각이 마주하고 있었다. 뒤쪽 산비탈에는 작은 관음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주울래와 주덕은 일찌감치 왼쪽 산비탈에 있는 집에 들었고 모태똥은 큰 사당에 들었다. 큰 사당에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기로 하였다. 장국도는 중국공산당에서 가장 오래된 당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상해에서 열린 제1차 대표대회에 참석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좌우를 우가며 자꾸 기우뚱거려서 노련한 기회주의자라는 뒷말을 들었다.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처럼 오랜 당원들은 장국도의 사람 됨됨이를 대충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장정을 시작한 뒤에 8달 동안 싸우고 행군을 하면서 일방면군이 큰 손실을 입는 바람에 장국도가 인솔하는 사방면군과 하루빨리 합류하기를 기대하였다. 6월 25일 오후 장국도가 금방 도착한다는 소식이 왔다. 밖에 비가 오고 있었지만은 모태똥과 주울래, 주덕, 박고, 장문천 등 지도자들은 마을에서 2, 3리 떨어진 곳까지 마중을 나갔다. 주왕 직속 대대 간부들과 전사들은 벌써 불밭에 모여 기다리고 있었다. 모태똥과 지도자들은 작은 천막에 들어가 비를 피했다. 오후 5시쯤 되자 빗속에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던 전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온다! 온다! 와! 온다! 멍청한 흰빛 준마를 탄 사람이 20명쯤 되는 기병들을 거느린 채 빗속을 뚫고 달려오고 있었다. 일방면군 지도자들도 하나둘 천막을 나와 장국도를 맞을 준비를 하였다. 장국도가 먼저 말에서 뛰어내리었다. 그는 혈색이 푹 좋아 보이었고 큰 키에 몸집이 우람지였다. 회색 군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붉은 별이 달린 큰 팔각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자기를 맞으러 나온 사람들을 쭉 둘러보더니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리고는 지도자들과 일일이 손을 맞잡고 가볍게 껴안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여러 해 동안 서로 헤어져 있다 보니 더 친하고 가깝게 느껴졌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환영 나온 사람들과 장국도는 너무나도 달랐다. 장국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부자를 둘러싼 가난뱅이들 같았다. 장국도의 얼굴에서는 기름기가 자르르 흘렀다. 옷차림도 깔끔했는데 군복에는 호주머니까지 비스듬히 두 개 달려 있었다. 스무발 백이 사창을 맨 그의 호위병들도 저마다 건장한 체구의 옷차림이 단정했다. 심지어 권총을 두 개나 찬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마중을 나온 사람들은 모두 허름하기 짝이 없는 군복 차림이었다. 늘 차림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태똥은 양쪽 무릎에 커다란 천을 댄 기온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그래도 각반을 치기는 했지만은 전사들처럼 각반에 젓가락 한 쌍을 꽂고 허리띠에는 커다란 컵을 매달고 있었다. 대학 교수처럼 품있게 생긴 장문전도 축 늘어진 모자를 쓰고 있었다. 박고가 쓴 동그란 근시 안경은 다리가 못쓰게 된 지 오래됐다. 조울래는 수염이 길어 더부룩하였고 주덕은 말라서 짐꾼이나 취사부라 해도 믿을 지경이었다. 환영식은 서병진의 사비하에 비 속에서 이루어지었다. 모태똥이 초라한 단 위에 올라 환영 연설을 하자 장국도가 답사를 하였다. 지휘원들 수백 명은 옷에 빗물이 떨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잇따라 구호를 외쳤다. 그동안 장국도는 일방면군 사람들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모태똥은 낡은 전을 대고 무릎을 기운 바지를 입고 있었고 지휘원과 전사들은 낡고 해진 군복을 입고 있었다. 어찌다가 이 모양이 됐을까? 이 사람들을 어찌 군대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도대체 몇 사람이나 남은 거지? 장국도가 어지간히 놀러갈 때 비서 황초도 모인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이 마주치자 의미있게 웃고는 눈길을 거두었다. 환영식이 끝나자 모태똥과 지도자들은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장국도와 나란히 마을로 들어갔다. 저녁 만찬은 큰 사당에서 열리었다. 일방면군은 늘 하던 대로 세수대야의 음식을 차리었다. 장국도가 자리에 앉자마자 요리 네 대야가 올라왔다. 물론 독한 술도 빠지지 않았다. 모태똥은 들떠서 허리띠에서 컵을 풀어 술을 가득 부었다. 그는 고추 요리를 보자 더 흡족해하였다.
1: 어서 듭시다. 고추를 좋아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혁명가입니다.
0: 그가 젓가락으로 고추를 집어들며 말하자 박고가 즉시 반박을 했다.
2: 모동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 강소 절강 사람들 중에도 형님과가 적지 않지만은 누구나 고추를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울래 동지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하근은 당신만큼이나 고추를 좋아하지만은 그자가 무슨 혁명가란 말입니까? 네?
0: 그 말에 사람들이 왁자그르르 웃었다. 모태똥도 고개를 젖히며 함께 웃었다. 모두들 신이 나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장국도만 말없이 자리를 지키야 한다. 1931년 중앙대표 자격으로 아계환 소비트 구역에 들어가 당정군 군화를 혼자 틀어진 뒤로는 가는 곳마다 훌륭한 요리사가 따라다니야 한다. 오늘처럼 대야에 음식을 떠놓고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물론 이런 것쯤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 실제로 불쾌한 것은 밥상에서 오가는 이야기였다. 아계환 소베토 구역에 들어간 뒤부터, 특히 전선 소베토 구역을 세운 뒤부터 자신이 얼마나 빛나는 업적을 세웠던가. 하지만 여기 모인 혁명가들은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었다. 솔직히 말해 무혈을 떠나 사흘 동안 달려오면서 장국도는 할 말을 충분히 생각해 두었다. 누군가 자신이 세운 업적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묻는다 해도 거침없이 흐르는 장강처럼 이야기를 쏟아낼 수가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다. 장국도는 고추 따위를 이야기거리로 삼고 싶지도 않았고 그 이야기에 끼일 수도 없었다. 그가 사방면굴을 인솔한 뒤부터 종집이 서향전마저도 장국도와 감히 우스갯소리를 섞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명령을 내리고 보고를 받으며 나누는 이야기 외에는 사람과 모여 앉아 우스갯을 피우는 감각을 점점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 오늘도 레이를 갖추느라고 애써 웃기만 했을 뿐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다. 술을 좋아하는 모태똥이나 박고는 모두 거나하게 취했다. 만찬이 끝나자 주울래가 몸소 장국도를 숙소까지 바래다 주었다. 마을에 집이 적어서 북쪽 거리에는 한 가게를 숙소로 쓰라고 장국도에게 내주었다.
2: 국도동제,
0: 주울래가 웃으며 말했다.
2: 그래도 오전에 또 회를 해야 하니 일찍 쉬도록 하십시오. 아직 괜찮습니다.
0: 장국도가 자리를 구원하며 말했다.
2: 오랜만인데 여기 좀 앉으십시오.
0: 주울래는 침대 맞은편에 있는 걸상에 앉았다.
2: 내가 많이 변했지요?
0: 장국도가 웃으며 물었다. 주울래가 잔잔히 훑어보니 갸름한 얼굴에 살이 붙어 무척 건강해 보이었다. 다만 오른 귀 돌대로 무언가에 눌린 듯 동그란 자국이 나 있었다. 주울래가 웃으며 말했다.
2: 그다지 변하지 않았는데요. 전보다 살이 올라 더 건강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군무에 정신없기는 하지만 웬만해서는 아프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귀에는 왜 동그란 자국이 나 있는 겁니까? 눈이 참 밝구만요. 이건 전화를 받느라고 눌린 자리랍니다.
0: 장국도는 손으로 귀 주위에 패인 자리를 만지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7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 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인 누나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노래한 가요, 김동호 작사, 안홍천 작곡의 누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버지가 다니셨던 고향길에 깃든 추억을 노래한 가요. 배서윤 작사, 박경만 작곡의 아버지의 고향길을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며 애써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동행을 류홍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학창 시절 함께 보낸 소중한 추억과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동창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가요. 박춘선 작사, 류영근 작곡의 잊지 못할 동창들아를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감

0: 혈관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공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

이정수, 조이특색과 현대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전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주민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요즘에 길태둥이 문진부에 가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이라든가 이런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말이죠. 강철수 주임을 찾고 있어요.
0: 네.
1: 강철수 주임은 일찍이 장춘중약원을 졸업한 분인데 졸업한 뒤 그때 주약에는 활용시 중의원에서 주임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말이죠. 업무 수평을 높이기 위해서 북경에 있는 말이죠. 유명한 뚱주문 유엔이라든가 장춘중의학대학 부속병원에서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0: 네.
1: 림상 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날 때 강주임원의 치료 범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심리혈관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으로 일으키는 말죠.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파나는 이런 병증에 그리고 관심병이라든가 신교통이라든가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멘풍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소화교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날 때에 만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만성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호흡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 흉막염, 인후염, 여러가지 류형의 비염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비뇨계통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에 하늘로 쓴 지혜라는 데 신저액 이러한 말이죠. 비뇨교통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결절의 동류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선결절, 림파선 등대의 지궁지로 이러한 말이죠.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임상에서 환자를 말이죠. 치료하는 과정을 관찰해 보게 되면 이 강주임이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중의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론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드리고 또한 말이죠. 환자의 병세에 따라서 친구의료법을 결합하는데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상소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하기 때문에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강철수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런 강주임이가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이라든가 이런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말이죠. 잘 치료한다는데 오늘은 몇 가지 질병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하겠습니다.
0: 네.
1: 먼저 경추병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사실 골관절계통의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 네.
1: 대략 65% 정도로 차지를 하는데 조약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경추에 있는 말조에 간판이가 퇴행성 개변을 가져오거나 골지 증식 현상이 있거나 또 유해 손상이 있거나 이러한 말이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경추에 있는 마저 내외평형이가 파괴됩니다.
0: 네.
1: 이 내외평형이 파괴되게 되면 신경근이라든가 주동맥이라든가 척수라든가 거감신경이라든가 이러한 조직들을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게 되면 환자들이 림상에서 일련이 말죠.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0: 네. 네.
1: 보통 보게 되면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목이 뻣뻣하다 합니다.
0: 네.
1: 시금시금 아파나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목을 놀리기 바쁘고 심지어는 말이죠. 팔이라든가 손가락이라든가 마비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0: 네.
1: 어떤 분들은 말이죠. 경추병으로 인해서 물건을 말이죠. 취자해도 말이죠. 손이 매기가 가지 않습니다.
0: 네.
1: 그리고 늘상 말이죠. 머리가 어지러운데 특히 머리를 돌굴 때게 되면 이 현운증 현상이 아주 심해집니다.
0: 네.
1: 심지어는 이것으로 인해서 말이죠. 어떤 환자분들 말이죠. 번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1: 앞이 새까매 나면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류형들이 있습니다. 경추병 진단은 진단인데 어떤 말이죠. 조직들을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환자들의 증상 표현이가 다 틀려집니다. 같은
0: 네.
1: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0: 알겠습니다. 예.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2: 저는 허리가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엉덩이 술 붙인 것처럼 계속 저 발꿈치도 머리 아픕니다. 그래 그럴 때마다 머리 아파가지고
1: 예.
2: 원장 선생님이 약을 치료를 해가지고 아픈 건 좀 나았는데
1: 예.
2: 아직 저린 게 좀 남아 있습니다.
1: 예, 여정이 필요하거든요. 예.
2: 예, 그래서 한 번 더 약 더 쓰려고.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계 다 네, 시켰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0: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오늘 약질러 가자고 그랬다. 박윤덕 교수님.
1: 무슨 정황입니까?
3: 심장이 좋지 않아 그랬다.
1: 진단 받았습니까?
3: 예.
1: 예, 무슨 병이라 합니까?
3: 관심병이 신조통이 있단 말입니다.
1: 예,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3: 예, 예. 예.
0: 네.
1: 연결됐습니다.
3: 수고하세요.
1: 예, 예. 네.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이제가 그 강수인 이제가 강철 선생님께서 치료받은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4: 예, 그냥 다리 치료해도 옛날에는 그냥 쉬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치료 한 게 진주에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많이 나서가지고 오늘 약도 먹고 약도 짓고 그다음 침도 좀 맞으려고 가려고 그랬나.
1: 예, 그러도록 합시다. 연결시켰습니다. 예. 예.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이 아프고 밥도 못 먹고 맥이 없고 해서 예.
1: 예.
5: 낮에는 괜찮은데 특히 새벽 12시 후에는 너무 아파서 예, 쓰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잔다.
1: 예.
5: 그래서 방송을 들으니 박청호 주임이 소아내과를 잘한대서

0: 예. 전번주에 가서 천약을 가져다 먹었는데, 예. 지금은 새벽에 너무 아프지도 않고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좋은 소식입니다.
0: 예, 오늘 가서 예, 더 진료 받으려고 항호 주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0: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그 길태구 피부과를 중심으로 예약하자고 합니다.
1: 예, 무슨 정화 있습니까?
3: 전번에 방송 듣고 원래 소보짐이 생겨서
1: 예, 예.
3: 님이 치료를 했는데 잘 낫지 않아서 예.
1: 예.
3: 방송 듣고서 그 피부과 김주임한테 찾아가 보였는데
1: 예.
3: 김주임이 약 바르고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랑 잘 차근차근 잘 알려줘서 많이 나았습니다.
1: 네, 예, 좋은 소식입니다. 치료가 예. 잘 안 되는 병이거든요.
3: 예, 예. 아무래도 오늘 또 가서 보이려고.
1: 예. 그냥 예. 그냥 오세요. 연계 됐습니다. 예.
3: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남뿐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나는 예, 박윤덕 그 주임께 배우려 하는데 전번에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어림줄이 세게 나갔는데 전번에 배운 결과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4: 예, 그래서 또 다시 예약하려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4: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예, 이 신경근을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게 되면 예, 목 부위에 있는 말이죠. 예, 근육이가 말이죠. 경련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고개를 숙이거나 예, 젖히거나 목을 돌리거나 다 말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2: 잠시만요.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접니까?
1: 예, 맞습니다.
5: 예, 예. 저 오늘 저 제이사 찾아가려고 그랬다.
1: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5: 경추 너무 아파가지고 다리도 저리고 머리도 아프.
1: 예.
5: 그래서 친구력법 할까 생각해가지고.
1: 예, 선택 잘했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예. 연결됐습니다. 예.
5: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수고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6: 저 강진 좀 예약합시다.
1: 무슨 증상이었습니까?
6: 저 젊었을 때 허리를 7번이나 풀떡했는데
1: 예.
6: 아마 그저 가만히 있어서 전 나서려 한 게 낫지 않고 이래서 지금 허리가 구부러 있었는데 이거 좀 피해야 되겠는데 한번 예약해 본 걸 보이다고 하는데 예약할 수 있습니까?
1: 완전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6: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7: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예.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1: 예.
7: 그 해가 몹시 갈라지고
1: 예.
7: 그리고 밤에 잠을 자게 되면 꿈이가 계속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 들지 못하고 그래 깨나고 그랬는데 아무리 오래 자고 어쩌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느라 해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선생을 보이면 좋겠습니까?
1: 이렇게 합시다. 이러한 정황에 우리 길태중인문진부에 치료를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싸리에 이만 가게 되면 지금 강주임을 소개라고 했는데 림상 경험이 풍부합니다. 보여보세요.
7: 예.
1: 강철수 선생. 중약을 넣어보기로.
7: 피가 갈라지고
1: 예.
7: 하는 거는 원인은 대개 무슨 원인인가?
1: 중약에 이 서의에서는 뭐 검사를 해봐서 무슨 특별하게 뭐 진단이 나오지 않는데 중약에서의 진액이 부족한 이런 분들이 왕왕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꼭 첨약을 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7: 네, 알았어요.
1: 예, 하루빨리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8: 한 가지 더 한번 합시다.
1: 예.
8: 우리 집 환자는 예, 계속 그 목에 가래가 껴서 우선은 연길시 병원에 거진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게 효과가 없어서 내 지금
2: 네.
8: 선생님 병원 효과 있겠는지 해서 담은 드립니다.

0: 예, 그러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강조임 찾으세요.
1: 예, 강조임이 내과도 잘하세요.
0: 야, 중이 오랜 중입니다. 40여 년을 병 봤는데 여러 가지 예. 병을 다 잘 봅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네, 땅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 요즘 오늘이 직방 아이가고 2, 3일 어간에 병 보일라가 됩니까?
0: 아,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3: 그 이미 박창호 주임을 배웠습니다.
0: 예, 완전히 됩니다.
3: 예, 그리고 예. 내 좀 멀미래서 하정이 일어나서 못 가서
0: 예
3: 우리 아들이를 보내자 그럽니다.
0: 예, 그러면 상시한 내 그 병실에 아들인데 교대를 예. 가지고 다 됩니다.
3: 예. 야 됩니까?
0: 예, 완전히 예. 됩니다. 예.
3: 예, 그리고 내에 한 가지 조금 그것도 일부만 말하기 싶은 거는 위 소화에 대해서
0: 예
3: 배 똥똥 불었다 말입니다. 불렀게처럼
0: 예
3: 그래 내 둥둥 소리도 잘 아이 났다 말입니다. 그런 게 박창호 주임인데 가서 사로 댄디 맞고 저 배트 맞고
0: 전화로 예.
3: 두 번 썼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예, 예.
3: 예. 그래 저 어쩌겠습니까. 말도 해도 미안한데 말도 말하다가 미안하지 그러니까.
0: 야 무슨 그 우리 이사들이 정상적으로 예. 말이죠 진료를 했는데 뭐
3: 우리 예. 선생님은 어떻게 많이
0: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예.
3: 그 말이 지금 떨어져서 못합니다.
0: 이야 정말 고등하구만. 예.
3: 수고하세요.
0: 예예 건강하십시오.
3: 지금은 잘 어간에 앞날이 가도 이렇게
0: 예 오전 오후 다 됩니다. 예.
3: 예.
2: 네.
0: 예.
2: 치료를 잘하십시오. 단분 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지금 요추간판 탈출이 자고 신경통이 돼서
0: 예
4: 선진이 아프던데 허리 아픔이 자꾸 다리 내리 둘이 뻗침이 걸기도 아파가지고
0: 예, 예.
4: 그래서 그 강주임이 그 협약도 쓰고 지금 침구도 맞고 이런 게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나고 자꾸 다리 내리 둘이 뻗침이 걸기도 아프던 게
0: 예.
4: 다리가 무슨 많이 헷갈아졌습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예.
4: 걸기도 많이 났습니다.
0: 예.
4: 이제 오늘 좀 가다 예약하다고 합니다. 이거.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4: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예.
5: 예. 저 기태중이 옳죠.
0: 예.
5: 예. 내 전문의 전문이가 저 박윤덕 교수님께서 예. 몇 번 치료받았습니다.
0: 어떤 예. 점에서 치료받습니까?
5: 예 잠도 잘 안 나오고 또 그래서
0: 예.
5: 약 몇 번 가서 두 번 가서 치료받은 얘기도 좀 많이 났습니다.
0: 예.
5: 이 시간에도 저는 날씨 집에 가나 또 좀 빼도 좀 어떻게 또 예 또 발자하는 것들 해서 이렇게 오늘이 또 가볼까 안 하게 합니다.
0: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예.
5: 예. 안녕. 예.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전화 맞아요?
0: 네 예, 맞습니다.
6: 네 전에 견주염이 너무 아파서 팔 들어서 물건을 이렇게 지는 것도 너무 아프고
0: 예
6: 어깨에다 또 뭐 돌 같은 거 지들고 난 것처럼 영심도 아팠어요.
0: 예 심했구만.
6: 머리 붓는 예 머리 붓는 것도 다 근심되고
0: 예.
6: 좀 걱정되던 것이 대중이 그 강준 선생님이 치료를 받았어 침 맞고 한 것이
0: 예
6: 구단에서 발이 올라가고 그래서 아주 좋아요.
0: 예, 효과 좋습니다. 예.
6: 예, 예 그러나 좀 한 번 더 치료받으려고 예약합니다.
0: 예, 그냥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6: 예, 수고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저기 허리 아프고 다리가 막 저리면서 아팠는데요. 그 최 선생님 저기 힘을 한 닷새를 맞았는데
0: 예.
7: 많이 좋아졌어요.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7: 예, 그래서 좀 또 맞으려고요.
0: 예, 그냥 와서 예, 맞으세요. 예, 힘은 잘 넣습니다. 예.
7: 예.
0: 예,
7: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길태중이 문진부입니까?
0: 예, 맞습니다.
8: 예, 저는 건강에 예, 그 원장 선생님한테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래가지고 발이 또 자꾸 붓기입니다.
0: 예, 예.
8: 그래가지고 건강에 침도 맞고 중약도 좀 썼습니다.
0: 예.
8: 예, 그래 오늘에 가가지고 예약 때문에 가가지고 중약도 좀 쓰고 한겨레청 침도 좀 더 맞고 그러다 그랬다.
0: 예, 연계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8: 아, 가면 됩니까?
0: 예, 예.
8: 예, 알만합니다.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9: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 신경근을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게 되면 또 팔이라든가 손가락이라든가 다 방사성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활동하기 바쁘고 예컨대 말이죠. 손가락으로 말이죠. 무엇을 쥔다 할 경우에는 다 영향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마비 상태에 처하고 이런 말이죠.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초동맥을 자극을 주거나 말이죠. 압박을 줄 때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목 부위가 말이죠. 종창 현상이 생기고 압통점이 나타나고 특히 머리를 말이죠. 돌리거나 몸을 돌릴 때이기 때문에 현운증이 아주 심해서 말이죠. 이 초동맥 형은 말이죠. 졸도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번져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늘상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어떤 분들도 물건을 보는 것이 마치 안과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시각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늘상 말이죠. 팔다리가 저려나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이죠.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교감신경을 말이죠. 자극을 받거나 압박을 받을 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을 놀리기 바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말이죠. 압통점이 나타나고 마치도 심혈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늘상 가슴이 답답하고 많은 분들 말이죠. 우리 한으로 신지신황이라는데 두근거리는 이런 말이죠. 증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척수를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게 되면 하늘로 지장리라는데 지장리가 말이죠. 항진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싶죠? 지장리란 것이 무엇인가? 근육이가 느슨한 상태에서 말이죠. 긴장도란 것이 있는데 이 긴장도가 말이죠. 높아진단 말이 됩니다. 그러게 되면 항상 근육이가 뻣뻣하고 그 활동 범위가 말이죠. 많이 축소됩니다. 그리고 또 질이 전투에 힘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반사가 말이죠. 항진되고 챔펀스는 말이죠. 감퇴됩니다. 그럼 챔펀스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알고 싶죠?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10: 예.
0: 안녕하십니까?
10: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10: 그, 저기, 그, 박창호 선생 쪽 이야기해 주시죠.
0: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10: 요즘, 어째, 나를 치는 게 기침이 나고, 얘들아, 모래, 저기, 목에 가래도 특별히 많습니다.
0: 예.
10: 원래도 이게 장기적으로, 저기, 그, 가래 많고,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겨울이 돌아오고 침이 떨어지면

0: 이렇게 기침 나고 이런데.
1: 예.
0: 저번에 그 내 동이 그 저기 박창호 선생님도 한번 가보라 해서 그래서 그 말 듣고서 가서 그 첨양제다 먹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낫은 것 같아가지고.
1: 예.
0: 그래서 오늘 가서 좀 더, 좀 첨양 더 써보려고 우선 이렇게.
1: 예.
0: 박성호 선생님 예약해 주시죠.
1: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예, 오세요.
0: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재영이사를 찾습니다.
1: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3: 제가 무릎도 많이 아프고 어깨도 이쪽이 많이 아팠어요.
1: 예, 예.
3: 네, 이 무릎은 비 오는 날에는 통증이 심하고 발도 많이 저리고 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1: 예, 예.
3: 네, 통증 때문에 재영이 의사한테서 짐을 한 개 정도 맞았는데 네, 다리는 많이 가벼워졌고 통증도 좀 사라졌어요.
1: 네, 좋은 소식입니다.
3: 네, 그래서요. 한 개 정도 맞고 싶습니다.
1: 예, 그러도록 합시다. 연계시켰습니다.
3: 예,
1: 예, 예, 연계됐습니다.
3: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그러니까 이 피부라든가 점막이 마저 자극을 받을 때 예, 나타내는 이런 반사 현상을 갖다서 예, 챔반서라 하는데 이 척수를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할 때게 되면 이 챔반서가 마저 예, 감퇴됩니다. 그리고 우리 골관절계통 질병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예, 경추변도 좋지만은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또 많습니다. 대략 보게 되면 예, 30 내지 50%인데 어째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연령단계하고 멸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특히 보게 되면 이게 문헌기자의 이야기 되면 견주염을 예, 50견이라 하는데 예, 50세 좌우의 분들이 상대적으로 예, 이 질병이 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어째 그런가? 딱 50세 좌우에. 이 우리 어깨에 있는 조직들을 보게 되면, 수복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 50세 좌우의 분들이 이 수복 능력이가 말이죠. 에, 생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감퇴된 상태입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항력이 말이죠. 내려가면서, 예, 이러한 말죠. 견주염이 말이죠.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성별하고도 멸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에, 여성분들이 예, 50세 좌우에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남성분들에 비해서 견주염이 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 예, 여성분들 요 단계 말이죠. 호르몬 수평의 지수라는데 이것이 말이죠. 예,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 특히 말이죠. 갱년기 단계 분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내분비라든가 이런 계통의 문란이 오면서 이러한 말이죠. 예, 견주염이 잘 발생합니다. 그럼 견주염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들이 있는가 우리 알아봅시다. 하나는 말이죠. 예, 어깨 주위가 말이죠.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바쁩니다. 어깨를. 이런 증세가 맞아 또 방사성 이런 현상이 네, 있습니다.
2: 그래요? 네, 내일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예,
2: 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4: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에서 연예용입니다. 2026년 국가통영원호문자 보급선전주간 개막식이 연결해서 있었습니다.
3: 우리 조에서는 변강 다민족 집거 실제에 입각해 동어 흥변 변강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 행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과 종합민족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깊이 결부시켰습니다. 또한 표준어가 여러 민족 대중의 왕래 교류 융합을 이어주는 마음의 다리가 되게 함으로써 변강 민족 단결 진보와 흥변 부민의 끊임없는 언어의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 혼천시 현대시설농업 고도과학기술시범단지 대상이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가통영언어문자를 보급하고 강국건설의 새 로정에서 분진하자를 주제로 한 2026년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개막식이 14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이는 새로 수정된 중화민공화국 국가통영언어문자법이 실시된 후에 처음으로 맞는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입니다. 교육부 당조석이고 부장이며 전국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지도소조 조장인 회진붕, 길림성 당위 부석이며 성장인 호옥정이 활동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전국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부주미원 전학군, 전국분여연합회 서기처 서기며 당조성문이 송리가 활동에 출석해 발언했습니다. 교육부 당조성문이고 부부장이며 전국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지도소주 부조장인 임우군이 활동을 사회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후가복,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개방식은 어린이 합창 잊을 수 없는 그날로 막을 올렸습니다. 공연은 습근병 총서기가 연변을 고찰한 지난 11년간 변강 지역 교육의 질 향상, 도시와 향촌의 눈부신 변화, 민생 개선에서 거둔 풍성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무용 책향기 마음을 적신해 선전 강연급 흑포의 새말 전하고 벼물결 변강을 적신해는 풍부한 예술 형식을 통해 연변조에서 언어의 소통으로 마음의 소통과 운명의 연결을 촉진하고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봉사한 생동한 실천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개막식에서 연변주민정부대표, 대종대표, 연변대학대표가 발언했습니다. 회진붕이 2026년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개막식 기간에 언어문자와 인민대중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사진전은 중국공산당의 영도 아래 언어문자 사업이 발전하면서 거둔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언어문자 사업이 대중에게 봉사하고 민생의 혜택을 가져다준 실천 성과를 생동하게 반영했습니다. 또 부모 자녀 독서, 전통 서예 연습 등 대중성 소통 활동이 펼쳐져 국가통영언어문자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서 발휘한 역할과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을 1 플러스 7 플러스 N 활동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을 했고 전국적인 중점 활동을 토대로 부업에 따라 국가통영언어문자를 보급하고 중화를 사랑하자 국가통영언어문자법의 학습관찰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 난관 공약으로 민생의 혜택, 청장년 노동력 표준어 능력 향상 등 7개 주제일 활동을 연이어 펼칩니다. 전국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지도소조 각 성원단위, 국가언어문자사비위원회 관련 위원단위, 각지와 여러 업종계통, 국가언어문자 보급기지 등에서도 각자의 특색을 살린 선전활동을 적극 전개해 언어문자 선전사업의 축제마당을 힘써 조성을 합니다. 전국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지도소주 각성원단위,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 관련 위원단위, 일부 성및 관련 업종계통 대표와 교육부 관련 부서 및 직속단위 책임

0: 작가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우리 조에서는 변강 다민족 집거 실제 립각해 동어 흥변 변강 국가 통용 언어 문자 보급 행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국가 통용 언어 문자 보급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깊이 결부시켰습니다. 또한 표준어가 여러 민족 대중의 왕래 교류 융합을 이어주는 마음의 다리가 되게 함으로써 변강 민족 단결 진보와 흥변 부민의 끊임없는 언어의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조괭위 기자입니다. 훈춘시 양포 만족향 동아라촌에서는 여러 민족 대중들이 표준어로 교류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표준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을 촉진하고 흥변 부민을 추진하는 중요한 유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동어 흥변 행동은 새로운 생기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훈춘시 양포 만족향 소학생들이 해설원의 만족 문화 해설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이는 훈춘시 제5 소학교의 제2교실로 민속 문화를 통해 학생들의 규범적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르도록 인도하고 민족 간 단결 융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훈춘시 제5 소학교 소선대 대대 보도원 손영기입니다. 우리는 수업 주진지에 립각해 국가 통용 언어 문자 교육을 여러 학과 교수에 융합시키는 한편 교정문화 활동도 풍부해하고 있습니다. 국가 통용 언어 문자 보급 선전 주간, 민족 단결 진보 선전 월과 결부해 고전 랑송, 홍색 이야기 강연, 꼬마 해설원 등 활동을 펼치면서 몰입식 표준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변경 향진의 특색산업과 변경 상업무역 수요에 비춰 용정시 삼합진에서는 경영주체와 기층대중을 대상으로 실제 상황에 맞고 실용성이 강한 표준어 강습을 펼쳐 대중들이 경영판매와 대외교류 과정에서 겪는 언어 난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양수진 영호촌에서 서부계획 위국수변 자원봉사자들은 주동적으로 촌에 내려가 가정을 방문하면서 상시적으로 언어 상호학습, 상호도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가통용 언어문자 보급의 마지막 1km를 원활히 하고 변경지역 대중들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등 민생난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령호촌 촌민 최분옥입니다. 예전에는 한어를 잘하지 못해 좋은 정책이 있어도 알아듣지 못했고 이를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원봉사자들을 따라 표준어를 배우는데 지금은 글도 알아볼 수 있고 말도 알아들을 수 있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길림성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장연결입니다. 동어 흥변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배우면서 천민들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정책을 더 잘 요해하도록 도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습니다. 변강 다민족 집거 실제에 립각해 올 들어 우리 조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서부계획 위국수변 자원봉사자와 변경지역 대중 두 중점 인원에 초점을 맞추고 결연 상호학습 봉사기제를 혁신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여러 현지에서는 현지 실정에 맞게 특세 국가통용 언어문자 보급 교실을 개설하고 봉사를 통해 언어 장벽을 지속적으로 없애고 민족 간 거리를 좁히면서 변강 지역 단결 발전에 대중적 기반을 1층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주민족 사무위원회 언어문자 사업처 처장 최영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보급 전경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보급 범위를 1층 확대하며 언어의 소통으로 마음의 소통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해 연변의 민족 단결 진보 건설, 고품질 발전과 장기적인 안정에 강대한 힘을 결집하겠습니다.
0: 아래 보장과 감독 강화에 민족 사무 지리 법치화 수준 제고해야 민족

경제진보 촉진법 학습관철을 논함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민족부 논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 촉진법 제정은 습금경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이 신시대 새 로정에서 당의 민족사업 역사적 방위의 체간에 포치한

0: 민족 사무실이 현대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좌민족 공동체 건설의 법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강력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신시대에서 헌법에 관련 규정을 실시하고 민족 사무를 처리하며 민족 사업을 전개하는 기본 법률로서 주아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주아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립법 취지로 삼았습니다. 또한 신시대 민족사업의 중대한 개혁 성과와 귀중한 경험, 제도적 조치를 국가법률 규정으로 전환시켜 민족사 분야 질의에 시급히 필요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촉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민족 분야 위험 우환을 효과적으로 경계하는 데 시급히 필요한 제도와 기재를 일정 건전하고 완벽히 함으로써 부업에 따라 민족 사무를 지리하는 데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률의 생명력은 실시했습니다. 전 사회 특히 각급 당정기관에서는 법정 직책을 참답게 이행을 하고 법치 궤도에서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고품질로 추진하며 법률 규정을 실제 치리 효능으로 전환시켜 여러 민족 대중이 법률 실시에 따른 새로운 변화와 성과를 확실하게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민족이 주한민족 대가정에서 성요시처럼 굳게 뭉치도록 촉진함으로써 주한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민족이 단결 분포하는 방대한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1: 혼촌시 현대시설 농업 고도 과학기술 시범단지 대상이 연일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혼촌시 마천자향 남산촌 대상 건설 현장에서 작업 일꾼들이 시공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 동 온실이 초보적 규모를 갖췄고 벽체 설치도 이미 끝났습니다. 혼촌시 현대시설농업고도과학기술시범단지 대상 대상 경리 류서길입니다. 온실 306동을 건설하게 되는데 현재 106동이 착공됐고 46동이 준공됐습니다. 이 46동 온실은 9월 중순부터 9월 말 사이에 재배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주요 재배 작물은 고추와 토마토입니다. 이 대상은 명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전부 완공될 전망입니다. 이 대상은 산동 수광 농업 통제 집단에서 투자 건설하며 계획 총 투자액이 6억 8,300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3천 여무입니다. 대상은 혼촌시 마천자향, 양포 만족향 등 향진에 실시되며 지능화 생산, 표준화 가공, 브랜드화 운영, 과학기술화 시범, 그래서 체험을 일체화한 현대농업종합체를 전력 구축하게 됩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주변 향진의 노동력 취업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대중의 증수 지불을 견인하게 됩니다. 류서길입니다.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약 600개 내지 900개의 장기 고정 일자리를 제공하고 단기 일자리 1,500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기 일자리는 해마다 수확철에 약 6개월 정도 필요한 일자리이며 매 수확철은 3개월 정도입니다. 야시장의 생활 정취와 축구의 열정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근일 연길시 1978 문창원 내에 비바 미만 장터가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관람 제2현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이곳에 모여 짙은 생활 정취 속에서 축구 경기 실황 중계를 함께 시청하며 축구가 가지다 주는 뜨거운 열정을 몰입식으로 만끽했습니다. 밤 장막이 들여오자 미만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이곳을 찾아 장터를 구경하고 미식을 맛보는 한편 대형 스크린 앞에 둘러앉아 동북축구연맹전 준결승 경기 생중계를 함께 시청했습니다. 정체로운 경기는 현장 축구 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환호성과 갈채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연변 축구 팬 복영재입니다. 일부러 동북축구연맹전 제2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이곳 분위기도 아주 좋다고 해서 연변 대표팀을 응원하러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연변 축구팬 왕서신입니다.
2: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변 대표팀

0: 팀을 응원하니 분위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연변 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어 아주 기쁩니다.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밤 9시 40분까지 미만 장터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 축제의 밤 행사를 펼쳤습니다. 현장 대형 스크린에서는 준결승 경기의 멋진 장면을 실황 중계하면서 축구 조제 장식으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현장의 뜨거운 분위기는 실제 경기장에 조금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연결시 비바 미만 장터 대상 책임자 진사기입니다. 우리는 연변 축구의 고향 저력에 의탁해 비바 미만 장터의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2현장을 조성했습니다. 축구를 뉴대로 광범한 축구팬들을 모아 경기를 응원하고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동시에 체육, 문화관광, 시장 소비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도시의 특색 명함을 1층 빛내려고 합니다. 이번 활동은 축구를 뉴대로 체육, 문화관광과 장터 섭외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면서 연길 생활 도시 명함을 1층 빛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미만 장터에서 고향팀을 응원하면서 장터 구경 플러스 경기 관람이 선사하는 색다른 즐거움을 체험했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이었습니다. 성정부 보도 판공실은 9월 10일 정책 비공식 소식 공개회를 소집하고 길림성 빙설파 사업 실시 방안을 해독했으며 중소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년의 빙설파 전용 우대 정책을 중점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빙설파 기간 전성 공공문화 박물관과 체육관은 중소학생들에게 무료로 연장 개방이 됩니다. 의무교육단계 재학 중소학생을 대상으로 각지에서는 정부 봉사 구매 방식을 통해 무료 빙설 체험 및 풍경구 유람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교정에 부합되는 스키장, 스케이트장에서 세 차례 무료로 체험할 수가 있는데 매회 체험 시간은 3시간이며 성내에서 운영 중인 모든 A급 관광 풍경구를 세 차례 무료로 유람할 수가 있습니다.
0: 가을 거시를 앞두고 안도현 량강진과 송강진에서는 농지 생산 도로를 보수하고 인력과 기계를 배치해 움푹 팬 로면을 평탄화하고 도랑에 잡초를 제거하면서 경작지 통행 조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 위험 요소 조사를 펼치고 토사 제거와 장애물 정리, 로반 보강 등 사업을 추진해 가을 거시 마지막 1km를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1: 염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사태문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상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개인 날씨에 이따금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6도겠습니다. 우리 조 공기오염 기상 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

우리는 평소에 어떤 동작을 하든 근육을 떠날 수가 없지요. 건강하고도 통증이 없이 살아간다는 근육에 많고 적음과 강약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0대 이후에는 돈 저축보다 근육 저축이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경우에 근육을 늘려주고 지방을 줄이는 것이 체중 감량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부분에 중치를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성 근육 손상은 가장 흔한 통증 원인 중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평소 어떤 습관들이 우리 근육을 해칠 수 있을까요? 아래 근육을 해치는 무의식적인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무의식적으로 많이 하는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근육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경추 주변 근육이 주로 손상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장시간 동안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목뼈에 계속 큰 압력이 가해지며 어깨와 목이 과도하게 당겨집니다.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자주 취하다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어깨와 목 근육통, 목 디스크 등이 찾아올 수가 있죠. 다만 한쪽 어깨에만 무게를 가하는 자세도 근육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한쪽 어깨에만 무게를 가다 보면 어깨 관절, 경추 및 흉추 주변 근육이 손상받기 쉽습니다. 가방을 장시간 동안 착용을 하면 어깨가 시큰하고 통증을 느끼게 되죠. 또 가방끈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옆 어깨가 습관적으로 올라가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또 양쪽 어깨 높이가 다른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요, 척추 측만이 생길 수도 있고 여성은 유방 비대칭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뼈 성장 및 발달 단계 어린이와 청소년은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근육을 해치는 습관에는 또 꼿꼿이 서서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있습니다. 꼿꼿이 서서 허리를 굽히다 보면 요추 대퇴부 근육군, 무릎 관절 주변 근육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이 허리 접질림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허리를 굽혀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고관절, 무릎관절 주변 근육에 힘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며 허리와 등 근막, 근육, 인대가 과부하로 인해서 부상 입는 경우가 많고 요추에도 좋지 않습니다. 평소 많이 하는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도 근육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다 보게 되면 주로 요추, 천추장골 관절 및 고관절 주변 근육이 손상을 받게 되죠. 자주 다리를 꼬고 앉다 보게 되면 골반과 골관절은 장시간의 압력으로 인해서 쉽게 시큰거리며 아파나며 또 근육의 과로로 인해서 요추와 흉추의 압력이 고르지 않게 분포되며 척추의 변형을 일으키고 디스크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근육을 해치는 습관에는 또 오래 쪼그리고 앉아있는 자세가 있습니다. 장시간 쪼그리고 앉다 보게 되면은요, 요추, 천골, 관절, 구관절 및 무릎관절과 같은 관절 주변이 근육이 손상이 됩니다. 관련 요구에 따르면은요, 반드시 누웠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거의 0에 가깝고 일어서서 평화롭게 걸을 때는 몸무게의 한두 배, 달리기는 네 배,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었을 때는요, 여덟 배 이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몸을 웅크리는 자세도 근육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몸을 웅크리는 자세는요, 경추 및 요추 주변 근육에 손상 줄 수가 있죠. 요추에 충분한 지지가 부족하고 또 원래의 곡선이 어쩔 수 없이 변화를 하며 추간판이 받는 중력이 증가해서 생리적 구조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유지되다 보게 되면은 근육 손상, 척추 측만증, 심지어 요통, 그리고 요추병, 디스크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근육을 상하게 하는 그릇된 자세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여러분은 평소 치아 건강에 관심을 돌리고 계십니까? 네, 치아는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이지만은 의외로 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에 문제가 생긴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아는 다른 신체 부위와 달리 한번 손상이 되면은 치료를 하더라도 원상 복구되지 않으며 또 치아 건강은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만큼 평소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를 잘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9월 20일 38번째 치아 건강의 날을 계기로 해서 치아 건강 상식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네, 영길시 제2이민병원 구강과 전영혜 주치의사를 특별히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전영혜 주치의사를 모시고 건강한 치아를 소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모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뭐 치아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손상되기 전까지는 치아 건강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치아 질환으로는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3: 주요하게 어린이 청소년들은 우리 보통 충치와 부성교합 그리고 외상으로 인한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분들은 충치, 치수염, 사랑니로 인한 염증, 그리고 치담으로 인한 치수질환, 치아 과민성, 치아 마모 및 균열, 그리고 악관절 장애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보통 진분비량이 감소로 인한 구강 자가 세정 능력이 저하되면서 충치와 치수 질환에 모두 취약하고 또 치아를 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치아 마모가 되고 잇몸뼈도 퇴축이 됩니다.
2: 네, 그런 충치, 치주염, 뭐 사랑이라는 네. 염증 뭐 등등 많은데 이런 질환들은 각기 어떤 특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3: 우리 보통 유아기의 충치는 보통 무증상으로 진행되며 한번 파이면 자연 재생이 되기 힘듭니다.
2: 네.
3: 예, 그리고 두 살부터 보통 여섯 살까지 유치의 범랑질이 얇아서 제일 바깥에 있는 이게 범랑질이 얇아 진행 속도가 빠르고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프다라고 표현하지 못해 발견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치수염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음식을 드시거나 이런 자극이 있은 후 통증이 몇 분 혹은 몇 시간 이어지고 밤에 심해지며 뜨거운 곳에 증상이 더욱 악화됩니다. 아픈 이빨이 절반 머리가 방사통이 특징이고 신경치료가 이럴 땐 필요합니다. 예, 반드시 신경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2: 그렇죠. 예. 머리 부분하고 가까우니까 아프다 하게 되면 징징징 조련하고 뭐 달달달 구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이들이나 예. 어른들. 뭐 이런 질환들을 예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까요?
3: 핵심은 충치 예방과 습관 형성입니다. 보통 우리 아이가 자라서 두 살이면 유치가 다 자라게 되는데 만 8세까지는 아이가 혼자 닦아도 부모가 반드시 더 닦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이게 소완 링호도가 아직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구체적인 건 부모가 한 번 더 다시 닦아주고 한 번 다시 검사해주고 예. 그리고 만 3세 이전 후로 정기적으로 불소 도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만 6살이 되면 우리가 말하는 헝이아라고 자라는데 영구치가 자라게 되는데 이럴 땐 헝이아의 어금니 혼메우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야구오구封闭 예, 이걸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간식을 좋아하는데 간식은 양보다 횟수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딱 정해주고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먹고 먹은 후에는 양치질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단 음식과 우유병은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주스나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탄산 이런 음료는 간식보다 좀 더 위험합니다. 예. 그리고 성인들은 우리 보통 치수 질환의 예방과 우리가 버철물을 쥐었을 때 이 버철물을 어떻게 보존하는가가 주요 핵심인데 성인 치과 상실의 주요 원인은 보통 충치 이빨이 썩었다는 충치 그리고 치수염 잇몸이 아이솟다는 그런 치수염입니다. 예, 칫솔질만으로 우리 치면의 이빨 주위의 60%만 닦이므로 치실과 치간 칫솔이 필수입니다. 치실은 야시엔이고 치간 칫솔은 야지엔쇼라 하는 것입니다. 예, 증상이 없어도 반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스케일링과 잇몸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흡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흡연하는 분들은 잇몸 출혈을 가립니다. 염증이 있으면 보통 출혈이 하는데 이렇게 흡연하는 분들은 출혈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 초기 발견에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이 우선이고 저녁에 이갈이 하는 분들은 여호딸이라고 하는 것을 잠잘 때 끼고 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모와 파절을 막습니다. 그리고 삼성 음료를 마신 뒤에는 바로 닦지 말고 물로 헹군 뒤 30분 후에나 1시간 후에 시술지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네.
3: 네. 그리고 우리 입안에 있는 오래된 그런 충전물이나 그런 버철물들은 2차 우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로인분들의 핵심은 잇몸 퇴출로 드러난 치근 보호와 침 유시입니다. 예, 부드러운 칫솔로 이가 자란 방향대로 쓸어주고 치아 사이는 치간 칫솔이나 우리가 아까 말한 야시엔에 이런 걸로 닦고 이쑤시개는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불소 치약으로 전기불소 도포가 치근면 우식 예방이 가장 확실합니다. 예, 물은 소량 자주 마시고 무설탕껌이나 이런 것을 씹으면서 침샘을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만일 부분 틀리거나 틀니를 하고 쓰고 계시다면 틀니를 매일 세척하고 자기 전에 찬물에 담가놓고 남은이도 깨끗하게 씻어주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알겠어요. 예. 이 치아 건강을 평소 뭐 칼슘 섭취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3: 예.
2: 우리 선생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3: 실제로는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는 오해가 있습니다.
2: 예.
3: 예. 맞는 부분을 얘기하자면 칼슘은 우리 치아 범랑질과 제일 밖에 있는 범랑질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상아질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유치와 연구치 교체 시기, 그러니까 6살부터 12살 요 사이에 칼슘이 충분히 공급돼야 단단한 치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네, 골다운증에 있는 노인의 경우 우리 잇몸, 우리 그 이빨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잇몸 뼈가 약해지면 치수 질환으로 인한 치아 상실 위험이 커지므로 전신뼈 건강을 위해서 우리 칼슘이나 비타민 D 보충이 도움이 됩니다. 예,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면 이미 형성된 연구치에는 칼슘을 더 먹는다고 해서 범랑질이 더 두꺼워지거나 충치가 직접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충치는 세균, 당분, 산에 의해 주요하게 생기고 그리고 예방의 핵심은 그래도 청결입니다. 예, 칫솔질과 이 사이사이에 치실 사용, 불소를 발라주고 음식 당분 조절입니다. 잇몸 질환 역시 치석 제거가 근본이고 칼슘 섭취만으로는 예방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슘제를 씹거나 우유를 자주 마신 뒤 칫솔질을 안 하면 당분 유당이 남아 충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네. 가로 뭐 보게 되면 이가 흔들린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뭐 이것이 치담인지 뭐 그러면은 뭐 이것도 뭐 예방이 가능한가요, 이거?
3: 치담은 의학용어로 치석이라고 합니다. 예, 즉 굳어져 버린 치태를 말합니다.
2: 네.
3: 예, 치태는 치아 표면에 붙은 끈적한 세균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빨을 당장 흔들리게는 하지 않지만 방치하면 치석으로 굳고 이 치석이 잇몸 염증을 유발합니다. 진행된 치수염으로 잇몸뼈가 녹으면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2: 네.
3: 즉 우리 제일 처음엔 치태가 생기고 치태가 치담으로 되고 치담이 우리 잇몸을 누르면 치수염, 치소골 소실 그리고 치아가 나중에 흔들리게 됩니다. 네, 치태는 단순한 치수

0: 저질과 치실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치담은 치솔질로는 절대 제거되지 않고 치과에서 초음파 스케일로만 가능합니다. 스케일링 해줘야 됩니다. 네.
1: 그래요. 그리고 또 사람들 가끔 뭐 네. 젊은 층도 그렇고 나이가 들다 보게 되면 이가 네. 시리다 뭐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원인일까요?
0: 이가 가끔씩 이가 시린 증상 우리 흔히 말하면 치아 과민성 즉 우리 제일 바깥에 있는 범랑질이 마모되고 그 아래에 있는 상아질이 노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치아 겉면 그리고 우리 상아질에는 상아쇄관이라는 아주 가는 관이 신경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 네네.
0: 예, 평소에 범랑질이나 잇몸이 상아질을 덮고 있어 자극이 차단되지만 어딘가에 상아질이 노출되면 찬 뜨거운 자극이 신경으로 직접 전달되어 시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시린 경우를 우리 결과라자면 첫째로는 이 위에 제일 위에는 범랑질이 마모되고 둘째로는 잇몸이 퇴축되고 잇몸이 퇴축돼서 아래 그 상아질이 노출되거나 예, 지태치석에 의한 치수질환 충치나 치아균열 충치로 인해서 우리 상아 아래 상아질이 또 노출되고 예, 신경이 노출되고 예.
1: 그래서 신경 노출되고 뭐 잇몸이 드러나고 하다 보게 되면 뭐 찬물이 어디 닿는다든가 다른 찬바람을 스쳐도 색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0: 네.
1: 입 냄새가 나는 현상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거
0: 입 냄새가 나는 현상은 보통 거의 절반 이상 우리 구강 내 원인이 있습니다. 예. 지태치석 충치가 주요한데 세균이 당분을 분해하며 휘발성 황화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원인이고 충치 안에 음식물이 썩거나 치석이 많이 쌓이면 냄새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혀 표면에 세균과 각질이 쌓여 또 냄새가 났고 예. 그리고 잇몸 질환 아까 말한 치주염 여기에 고름이 있고 염증이 생기면 또 구취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 분들은 입이 마르거나 침이 적으면서 세균이 잘 씻겨나가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심해집니다.
1: 그리고 탄산 음료가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탄산 음료를 마시면 뭐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도 있죠?
0: 예, 탄산 음료는 치아 부식의 대표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마신 뒤에는 몇 가지를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탄산 음료를 마신 후에는 바로 양치질 하지 마시고 물로 헹군 뒤 반시간이나 1시간 후에 기다려 양치하시고 탄산 음료를 드실 때는 빨대를 사용하거나 한 번에 빠르게 마시고 당분과 산 노출을 줄이는 것이 치아 부식의 예방 핵심입니다.
1: 그러니까 목구멍으로 그냥 삼키는 게 낫지 잇몸이나 그 이제 치아에 닿는 시간이 오래 되면은 부식이 된다. 탄산 음료
0: 좋기는 그렇죠.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1: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치약과 칫솔을 살 때 비싼 것이 좋다고 무조건 비싼 쪽으로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약과 칫솔을 살 경우 어떤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0: 보통 우리가 마트에 가서 치약을 살 때는 충치 예방 불소가 들어간 치약이 좋고 불소가 들어간 치약 그리고 시린이가 있다면 투어민 약가오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칫솔은 부드러운 모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칫솔 머리는 작고 둥근 형태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칫솔 머리가 작아야 제일 뒤에 이빨까지 닿입니다. 아니면 칫솔 머리가 크면 제일 뒤에 이빨은 닿이지 않기 때문에 뒤에 이빨이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칫솔 뭐는 그 교체를 이렇게 쓰면 뭐가 벌어지기 때문에 한 석 달 내지 4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1: 치약은 그 칫솔이 뭐 부드러운 게 좋은가요? 센 게 좋은가요?
0: 부드러운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1: 그렇죠.
0: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번신이 아래 우이빨이 씹으면서 마모가 있기 때문에 칫솔모가 센 것은 이렇게 이빨도 이빨이 마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것이 더 좋습니다. 네.
1: 알겠어요. 그리고 또 칫솔질은 평소 치아를 보호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칫솔질도 올바르게 해야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0: 예.
1: 올바른 칫솔질 방법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0: 벼슨오리 바스법이라고 예, 수평진동법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부드러운 모 그리고 작은 앞에가 앞에 덜이 작은 그런 예, 칫솔 그리고 불소가 들어간 치약 예, 하루에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예, 자기 전에 가장 중요, 자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합니다. 예. 칫솔 모를, 모를 치아에 45도 기울여 목 끝을 잇몸 쪽으로 하고, 예, 가볍게 눌러 일부를 잇몸 고랑에 넣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우리 자란 방향으로, 잇몸으로부터 치아가 자란 방향으로 쓸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빨 면을 보자면, 우리 앞면, 뒷면, 그리고 이빨이 씹는 면, 이 세 가지 면으로 나누는데, 이 세 면을 다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하지 않는 것은 이 혀, 우리 혀도 깨끗하게, 예, 해주면, 입냄새를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자 우리 이빨 씻을 때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좌우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렇게 좌우로 하면 우리 보통 이빨 뿌리 끝에 지경부가 마모가 되고 잇몸이 퇴축되고 싫은 일을 만들게 됩니다. 예, 특히 세게 닦는 경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빨
1: 닦게 되면은 뭐,
0: 예.
1: 뭐 여러 가지 자 그 저 칫솔도 그렇고 다른 어떤 분물이 그 저 이물질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0: 예. 하지만 예, 치담은 아무리 문제 아무리 빡빡 씻어도 예, 나가지 않습니다.
1: 아래로 이렇게 올리하고 내리 쓸어 주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0: 예.
1: 그리고 잇몸이 심하게 가라앉거나 이에 뿌리 끝이 드러나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 이거?
0: 보통 잇몸이 심하게 가라앉거나 이에 뿌리가 드러나는 것은 보통 중로년 층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1: 이런 뿌리가 엄청 시리죠.
0: 예. 잇몸이 가라앉아 뿌리가 드러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잇몸 퇴축이며 치수염이거나 잘못된 칫솔질이 원인이고 그리고 생리적으로도 우리가 예, 잇몸 뼈가 우리가 원래 왜수어됩니다. 예, 그러면 뿌리 끝이 나오게 되겠죠. 그 뿌리 끝이 나오면서 또 이가 시리고, 예, 예, 근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칫솔질, 그리고 불소 관리, 그리고 지담이 생기면 인차 가서 스케일링 하시고, 예, 저기 발견하고 진행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1: 그렇군요.
0: 예.
1: 잇몸에서 또 자주 피가 난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0: 예.
1: 그럼 입에서도 냄새 나고 뭐 보내도 불편하고 어떤가 이거 어떤 용문인가 이거?
0: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는 것은 대체로 치태로 인한 잇몸 염증입니다. 예,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는 건 또 청소년들이 잇몸에서 피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임신한 분들도 잇몸에서 피가 날 수 있는데 그 외의 분들은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은 주요하게 치태로 인한 잇몸 염증입니다. 예, 칫솔질을 소홀히 하거나 딱딱한 칫솔로 세게 닦아도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피가 나도 부드럽게 닦고 치실을 쓰고 스케일링을 받으러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지속되면 반드시 치과에 가서 치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그래요. 건강하자 예. 잇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면 있어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0: 잇몸과 이 사이의 청결이 중요합니다. 네, 건강한 잇몸은 매일 치태 제거 칫솔질과 치실로 예, 이물질을 다 청결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예, 부드러운 칫솔질 그리고 반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스케일링 그리고 금연하고 예, 전신 질환을 조절하고 우리 보통 당뇨병이나 있는 분들이 잇몸뼈가 더 빨리 퇴축이 됩니다. 이렇게
1: 근데 거의 잇몸 저 치아 환자들 보게 되면은
0: 예.
1: 거의 막다른 골목에 아파야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지 그 전에는 거의 안 가냐 나. 대부분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0: 예.
1: 아파서 많이
0: 예.
1: 치아를 정리하고 뭐 수, 예. 주사도 맞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 충치로 해서 걔는 평소 식사 후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0: 예.
1: 치과 의사들은 이쑤시개보다 치실을 많이 추천하던데 뭐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원치가 않아서 치실을 아. 그래서 이 꼬챙이 같은 걸 뚜지고 뭐 그래.
0: 예.
1: 어떻게 보십니까? 치실은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면?
0: 우리가 치실을 권하는 이유는 우리가 치설을 해도 치아의 60%, 70%밖에 잘 닦이지 않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나머지 30%, 40%는 우리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 치태를 씻어주는 것이, 씻어줘야 하는데 이런 것은 치실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쑤시개는 음식물로 음식물만 밀어냅니다. 잇몸을 찔러서 잇몸을 오히려 더 퇴축시키고 에 치아와 치아 사이가 더 벌려지게 하고 벌어지게 하고 예, 더 잘 끼게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치실을 권하는 것입니다. 예.
1: 그렇죠. 예. 뭐 처음에는 뭐 간편하고 시원하다 바로 찾아서 찌르고 뜯고 예, 뭐 이런 경우인데 예, 예, 예. 이러다 보게 되면 이빨 틈새가 널려져요. 이 틈새에 메우는 것이 좋긴 한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0: 이빨 틈새가 널러지면 이빨 틈새를 메우려고 하는 분들 종종 보게 되는데 보통 어리거나 이런 분들은 교성으로 인해서 틈을 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 앞에 이빨 미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널러지는 분들은 야타를 씌우거나 예, 그리고 앞에 이빨 경우는 또 이렇게 간단하게 충填하는 간단히 메우기 예, 그것도 가능하고 이빨 한 대 두 대가 없어져서 이런 공간일 때는 당연히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뒤에 이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수가 안 좋아서 이빨이 이렇게 틈새가 많이 있는 분들은 보통이면 그대로 쓰는 것이 거기다가 크라운을 더 씌우면 더 안 좋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그리고 또 충치나 잇몸 질환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부득이 이를 뽑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를 뽑은 후에는 또 어떤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염증이 생기지 말아야 되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0: 치아를 뽑은 후에는 우리가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뿌리 원래 뿌리가 있던 그런 빈 공간이 생기는데
1: 혀가 이런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면 자꾸 얼어 쓸게 되잖아요.
0: 이 공간이 바로 피로 응고되어 피게 되고 여기면 혈액이 형성됩니다. 혈액 덩어리가 형성됩니다.
1: 그렇죠.
0: 이 혈액 덩어리가 바로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이 혈액 덩어리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치 후 치과에 가서 우리 그것을 꽉 물지 말고 부드럽게 물고 한 30분간 유지해주면 이 덩어리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것을 우리 천천히 녹여 먹으면 피가 더 나는 것을 방지하고 마취하기 2시간 후에 마취하기 보통 다 나갑니다. 마취하기 다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음식을 드시는데 차가운 죽이나 우유거나 이런 것은 빨대로 하면 압력에 의해서 덩어리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이 중요하고 운동 사우나 뜨거운 목욕을 하면 열을 받게 되면 또 피가 나겠죠.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등질한 운동은 피하고 24시간 후에 양치질 이 덩어리가 완전히 응고된 다음에는 24시간 후에 양치질 입 헹구기를 권합니다.
1: 그렇죠, 뭐 입안에 피가 묻어있다 보니까 비릿비릿하고 한동안은 뭐 아프고 통증이 있을 거예요. 24시간 내지 뭐 30시간 정도 참아야 되죠. 그래서 계속 또 피가 흘러 나오기 때문에 치아를 뽑은 후에는 제때 치아 수복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임플란트를 보통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임플란트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어요?
0: 치아를 뽑은 우리 빈 공간을 그대로 두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 입안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1: 한쪽으로 실리게 되죠.
0: 문제가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뽑고 그대로 두면 양쪽 옆 치아가 기울어지게 되고 그리고 반대쪽 치아가 과출이 되고 잇몸 뼈가 넣게 됩니다. 에 씹는 기능이 저하되고 미관도 악화되고 치수염도 악화됩니다.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자 해도 뼈이식이 그때는 필요하고 교정이 먼저 교정으로 먼저 교정을 해서 먼저 기울어진 이빨을 다시 돌려세우고 그 다음에는 임플란트를 해야 됩니다. 마치 시간이 오란 경우에는 예. 그리고 우리 발치 후에 보통 석 달이거나 여섯 달 후에 치과에 가서 CT도 찍어보고 예, 임플란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예. 우리 주변을 또 보게 되면 치아 교정을 학생들이 꽤 많아요. 치아 교정은 근근히 미관만 고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 치아 교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0: 교정은 미관이 아니라 이것은 기능 치료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빨 한쪽이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그리고 한쪽으로 자주 씹거나 성인이 된 후에는 우리 턱관절에 딱딱하게 소리가 납니다. 기능 치료인데 어린이 경우에는 유치가 빨리 떨어져서 영구치가 나올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될 때 교정을 해야 되고 RNA가 윗니를 덮었을 때 교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 경우에는 잘 씹히지 않을 때 예, 해야 되고 교정을 해야 되고 우리 말할 때 새거나 그럴 그렇죠. 때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숨을 쉴 때 코로 숨 쉬지 않고 입으로 숨 쉬기 때문에 우리 그 기류가 다 이 상어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야궁이 우리 좁아지고 야궁이 좁아지면 이빨이 나와야 되는데 이빨 나올 공간이 또 없게 되면 그렇죠. 이빨이 삐뚤어지고 하기 때문에 예, 이럴 때 우리 치아 교정을 해야 됩니다.
1: 머리도 예. 좀 더 불편하다거나 주변에서 봤을 때 예. 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할 때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예. 예.
1: 그리고 보게 되면 또 우리 주변을 보면 어린 아이가 치아가 빠질이라고 해서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예.
1: 이제 흔들으니까 애가 7, 8살에 빠지니까 관나도 뭐 부모님들이 간혹 이러는 경우인데 이런 등한시하는 경우를 어떻게 봅니까?
0: 충분히 공감하는 질문입니다. 예. 평균적으로 우리 생후 반년이면 전이가 나고 그리고 2살이면 이빨이 다 남다. 유치가 다 생성되고 6살부터 교환이 시작됩니다. 예, 모든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는 건 만 12세 전후로 됩니다. 예, 즉 두 달 무렵 난 어금니는 10년을 버티게 됩니다. 예, 영구치가 나기도 전에 영구치가 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빨을 다치게 됩니다. 만화시 등한시하게 되면 예, 모든 유치 뿌리 아래에는 그 자리를 물려받을 영구치가 숨어 있습니다. 예, 충치가 깊어져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면 그 아래 염증이 바로 아래 영구치를 공격합니다. 그 결과 평생 써야 할 영구치가 범랑질이 얼룩덜룩하거나 모양이 기형으로 예, 나오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아예 맹출하지 않습니다. 예, 이 손상은 영구적이고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이빨이 썩어서 빨리 떨어지게 되면 옆에 이빨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 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 영구치가 나와야 되는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영구치가 나오지 못한 삐뚤게 나오겠죠. 예, 유치를 일찍 이르면 양옆 치아가 빈자리로 쓰러지고 뒤쪽 어금니가 앞으로 밀려옵니다. 예, 나중에 영구치가 올라올 자리가 없어지게 되니 덧니가 나타나고 그리고 앞으로 돌출입이 생깁니다.
1: 네. 그래요. 그리고 충치로 인해서 심하게 네. 아픈 경우에 소염제나 진통제를 복용을 해도 효과가 있는데 이럴 때도 꼭 뭐 치아 신경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0: 다시 얘기할 수 네. 있겠습니까?
1: 충치로 이가 심하게 네. 아파요. 그러니까 소염제, 진통제를 네.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예.
1: 어디 이럴 때는 뭐 치아 뭐 신경 치료를 또 병원을 찾아서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집에서 자체로 뭐 복용해도 좋은데 어떤가요?
0: 예. 우리가 보통 치아가 아픈 것은 충치로 인해서 치아가 아픈 것은 여기 치아 신경관 안에 압력이 염증으로 인해서 세균이 번식되면서 이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 압력은 당장 우리 뭐 소염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여기 압력이 가라앉게 되기는 한데 혹시나 근데 끈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끈외는 없이 살면 무조건 신경 치료하고 이빨을 다쳐야 됩니다.
1: 그렇고요. 예. 그러면 의사들이 치아 신경 치료를 받은 후에는 크라운관을 씌우는 것을 권고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0: 예, 크라운관을 씌우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 앞에 이빨인 경우에는 신경 치료를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색상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관을 씌우고 그리고 뒤에 이빨인 경우에는 우리 씹는 공능을 하기 때문에 힘을 많이 받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그렇기 때문에 크라운관을 씌워서 힘을 균일하게 받는 것이 이빨의 보호에 도움이 되고 하나씩 우리 크라운관을 아예 쉬고 그대로 씹었다 했을 때는 자기 이빨하고 우리 이빨 메운 자리에 거기에 딱 씌우면서 이빨이 파멸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보통 우리가 이빨 발치해야 됩니다.
1: 그래요. 네. 나이가 또 들다 보면은 뭐 자연 인체 기능이 쇠퇴되기 마련이에요.
0: 네.
1: 틀니를 해놓으면 되지 하고 뭐 치아 건강에 무관심한 노인님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0: 네.
1: 노인님들이 치아 건강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0: 노인분들의 치아 건강에 관해서 노인분들은 보통 이빨이 마모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 너무 단단한 것을 씹지 말고 그 다음에는 아까 침이 적기 입안에 침이 적기 때문에 보통 물을 자주 마셔주고 그리고 뭐 오이나 사과거나 이런 착착한 음식들을 이렇게 자주 씹는 것이 또 청결에도 도움이 되고
1: 그렇죠. 치열을 해였다면 저 틀니도 노인들이 누구 70세 80세 가서 해놓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0: 예.
1: 치아 건강 지금 정말 치아이 80세, 90세까지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치아 건강 문제에 대해서 여러모로 얘기를 나누는데 치아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아끼고 잘 보호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평소에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예, 주요하게는 청결과 음식 습관입니다. 예, 하루에 3번, 한 번에 3분씩 설치를 해주고 잇몸 위부터 이가 자란 방향대로 쓸어주고 이 안쪽 바깥쪽 씹는 면 빼놓지 않고 소질 잘해주고 이 사이사이는 지실로 닦아주면 됩니다. 음식 습관을 따지자면 단 음식은 횟수를 줄이고 일단 먹은 후에는 인차 청결을 해주고 산성 음료를 드신 후에는 30분 후에 양치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를 소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얘기를 잘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오늘 연결시 제2인민병원 구강과 전령혜 주치 의사님을 모시고 치아 건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치아부터 좋아야죠. 치아 건강은 구강 건강 나가서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등한하지 말고요. 꼼꼼히 관리를 잘해줘야 하겠습니다. 네, 일생 동안 자신의 치아로 건강하게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죠.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2: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